0: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끌어와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2: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2: 어디로 가야 하지? 어? 토끼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2: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3: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2: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2: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4: 상한 음식을 먹은 조니.
5: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6: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4: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6: 로보카플리랑 꼭꼭 약속!
7: 전 페파예요. 얜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0: 축제.
1: 팔팔한 조지가 할머니 할아버지 차를 타고 나들이를 갑니다.
0: 우리 지금 어디 가요, 할머니?
2: 퍼즐 축제에 가고 있단다.
0: 어? 나 축제 좋아하는데.
3: 그래? 이번 축제는 퍼즐 축제란다.
0: 에? 퍼즐 축제라고요? 얘기만 들어도 벌써 지루하네요.
2: 난 재밌을 것 같은데.
1: 팔팔가 퍼즐 축제에 도착했습니다.
0: 우와, 여기 퍼즐 진짜로 많다. 초록색은 나무 퍼즐, 빨강은 원숭이 퍼즐, 주황은 당근 퍼즐이네.
4: 어때? 다 멋지지 않니?
0: 네! 색깔이 마음에 들어요.
3: 색깔을 잘 보는 게 퍼즐을 잘 맞추는 비결이기는 하지, 페파. 색깔이 같은 퍼즐 조각은 보통 딱 붙거든.
0: 와!
5: 퍼즐을 어떻게 맞추는지 궁금하세요? 그럼 이쪽으로 와서 보세요.
0: 안녕하세요, 당나귀 할머니. 여기 퍼즐 맞추는 거예요?
6: 맞아. 처음엔 네 개의 모서리 조각을 이렇게 찾아내야 해요. 그런 다음 한 면이 일자인 가장자리 조각들을 찾아내고,
0: 그런 다음 색깔이 비슷한 조각들을 찾아서 이어붙이면 되겠네요.
6: 그거 참 좋은 방법이구나, 페파.
3: 애가 좀 똑똑하죠.
6: 조각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조심하고.
4: 에? 설마 퍼즐 조각을 잃어버린 건가요?
6: 아니요, 토끼 아저씨, 잃어버린 조각은 없어요.
4: 퍼즐 잃어버린 게 아니래요.
7: 괜히 떨었네.
0: 공룡.
1: 조지가 공룡 퍼즐을 발견했습니다.
2: 아주 좋은데?
1: 페파는 땅 지킴이 요정 퍼즐을 발견했고요.
0: 우와!
3: 멋지군.
0: 이거 사도 돼요, 할아버지?
3: 미안하지만 페파, 이 퍼즐은 경매로만 살 수 있는 퍼즐이란다.
0: 경매가 뭐예요?
3: 경매란 말이지, 많은 사람이 뭔가를 사고 싶을 때 하는 건데.

0: 사회자가 나와서 작은 나무망치를 두드리면 시작하고 어떤 물건을 팔지 말해주지.
1: 멋진 땅요정 퍼즐 경매에 들어갑니다.
2: 저거였어요.
0: 그럼 저걸 사고 싶은 누군가가 손을 번쩍 들지.
3: 저요?
1: 4만 원 나왔습니다.
4: 근데요, 다른 사람도 저걸 사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0: 그러면 이렇게 손을 드는 거지.
1: 8만 원 나왔습니다.
3: 뭐?
1: 10만 원이요.
0: 손이 아니라 이렇게 코를 만져도 상관은 없어.
1: 20만 원 나왔습니다.
3: 뭐요?
1: 20만 원, 20만 원 두 번. 낙찰자는 페퍼 할아버지입니다.
0: 예?
1: 잘하셨습니다, 페퍼 할아버지. 퍼즐 값으로 20만 원 주시면 됩니다.
0: 20만 원이요?
3: 정말 통이 크시네요, 페퍼 할아버지.
5: 역시 페퍼 할아버지시네.
3: 좋은 일에 쓰는 거니까요.
0: 아이, 그쵸. 내야죠.
6: 어머, 정말 멋진 퍼즐이네요. 놔주려고 산 거예요?
0: 예, 나 잘했죠?
6: 고마워요, 페퍼 할아버지. 자상도 하시지?
7: 퍼즐 축제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4: 오, 저게 뭐지? 퍼즐 조각 같은데.
8: 여기 쓰레기통에 버려. 네, 알았어요.
9: 우리가 가진 퍼즐 중에 조각이 빠진 게 있나 보네요.
5: 어떤 퍼즐에서 빠진 건지 어떻게 알지?
4: 글쎄요, 이 조각은 주황색이니까. 주황색 있는 퍼즐이 어떤 건지 알아요. 이 주황색 조각은 당근 퍼즐에서 빠진 거예요.
1: 오, 그런가 보네, 페퍼. 고맙다.
0: 역시 우리 손녀가 최고네.
4: 전 그냥 색깔만 보고 어떤 퍼즐이 이 색에 잘 맞을지 찾아낸 거예요.
9: 이제 보니 우리 페퍼가 퍼즐 전문가였는데 몰랐네.
4: 이제 아셨죠?
7: 페퍼는 퍼즐 축제가 정말 좋았어요. 퍼즐 축제는 누구나 다 좋아하는군요.
4: 모두의 취미.
7: 쉬는 시간이 끝나고 페퍼랑 친구들이 들어옵니다.
10: 어머, 벌써 쉬는 시간이 끝난 거니?
4: 네, 선생님, 맞아요.
11: 지금 뭐 하세요?
10: 바구니를 하나 만들고 있단다.
12: 사면 됐지, 왜 만들어요?
13: 저희 아빠 바구니도 파는데 세 개를 한 개 값이에요.
10: 고맙다, 프레디. 근데 바구니가 꼭 필요해서 만드는 게 아니란다.
13: 그럼 왜 만드시는 건데요?
10: 이건 선생님이 한가할 때 재미로 그냥 하는 거야. 이게 내 취미거든. 아! 선생님은 기타를 치는 것도 좋아하지.
4: 유치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좋아하시죠?
10: 맞는 말이야. 하지만 가르치는 건 내 직업이지.
4: 우릴 가르치고 돈을 버세요?
10: 그래, 수지.
13: 선생님, 선생님! 전 바구니도 기타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10: 아유, 페드로. 취미는 좋아하는 건 뭐든지 다 되는 거야.
13: 전 이런 거 좋아하는데요.
10: 춤을 추는 것도 정말 즐겁고 좋은 취미지. 취미는 또 뭔가를 모으거나 만드는 것도 될 수 있단다. 너희 부모님도 좋아하는 취미가 하나씩은 있을 텐데.
4: 우리 아빠는요, 저녁 만드는 거 좋아해요. 그게 우리 아빠 취미예요.
5: 맛있다.
4: 드럼 치는 것도 좋아하시고요. 매일 신문 읽는 것도 좋아하세요.
10: 오호, 맞아. 어떤 취미는 아주 느긋한 것도 있지.
13: 아, 우리 할머니는요, 역사 재현하는 거 좋아하세요. 와! 와! 와! 차랑 비스킷을 드시거든요.
3: 어우, 고마워.
10: 역사 재현은 단지 차랑 비스킷만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데니. 또 다른 취미 아는 친구 있나요?
4: 우리 엄마는요, 직접 만드신 걸 사진으로 찍어서요, 컴퓨터에 올리세요.
10: 멋진 취미시네.
14: 우리 엄마도 그런 거 하시는데. 근데 컴퓨터로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그게 직업이에요.
10: 아하, 취미로 하는 일을 또 누구는 직업으로 하는구나.
14: 우리 엄마는 컴퓨터로 물건 사는 거 좋아하시는데. 이것도 취미예요?
10: 그럼, 컴퓨터로 물건을 사는 것도 취미가 될 수 있지.
14: 우리 아빠는요, 당근 옷을 입는 거 좋아하세요. 이것도 취미예요?
10: 물론이지. 옷을 갈아입고 변신놀이도 많이 하잖니.
4: 수지도 간호사 옷 입는 거 좋아하는데.
15: 네, 맞아.

0: 맞아요. 그게 제 취미거든요.
1: 그렇지. 너희도 다 취미가 있을 거야.
0: 제 취미는요, 비행기 그리고 노는 거예요.
1: 좋은 취미구나.
0: 제 취미는요, 복잡한 수학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1: 아이쿠야, 그건 취미가 아니라 일 같은데.
0: 그냥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거예요.
1: 자, 이것만 봐도 취미라는 건 각자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겠지.
2: 집에 갈 시간이 되자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데리러 왔습니다.
0: 아빠, 아빠, 오늘 취미가 뭔지 배웠어요.
3: 오, 그래?
0: 아빠 취미는요, 요리랑 드럼치기랑 신문읽기 같은데 맞죠, 아빠?
3: 그래, 아빠 취미를 제대로 알고 있구나.
0: 엄마, 저는 엄마 취미가 컴퓨터로 물건을 사는 거라고 말했어요.
4: 그런 것도 취미라고 할 수 있을까, 수지?
0: 취미 맞아요. 엄마가 맨날 하는 거잖아요.
4: 맨날은 아니거든.
0: 어쨌든 많이 하시잖아요. 아주 좋아하시고요.
4: 맞아, 아주 좋아하지.
1: 아 참, 레베카 아버지 취미도 다들 듣고 재미있어 했답니다.
3: 오, 저한테 그런 취미가 있는지.
0: 당근 옷 갈아입고 좋아했잖아요.
3: 그건 딱 한 번이었는데, 분장 파티 때 입은 거고.
0: 그래도 좋아하셨잖아요.
3: 그래, 좋아했지. 잠깐, 그럼 너희들 취미는 다 뭔데? 페파도 취미가 따로 있니?
0: 페파 취미는 동네방네 다 소문났을걸요? 제 취미도 바로...
2: 하는 자기 취미가 좋았어요. 페파의 취미는 누구나 다 좋아하는군요.
0: 조각 이불 만들기.
2: 페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진 옛 물건 중에 아기한테 줄만한 게 있는지 찾아보러 왔습니다.
5: 아하, 이거 페파가 쓰던 치발기네.
6: 정말?
5: 이걸 왜 여태 갖고 있어요?
0: 엄마, 저도 아기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요.
5: 지금 엄마 거들고 있는데 뭘 또?
0: 이건 뭐예요?
5: 어머나, 저게 있네. 엄마랑 예전에 같이 만든 조각 이불인데. 어우, 세상에, 말도 안 돼. 내가 아기 때 덮던 이불인데.
0: 우와, 어떻게 만든 거예요?
5: 정해진 건 없고 아무 천이나 네모나게 우려서 다 꿰맸지.
0: 이 천은 뭐였어요?
5: 이것도 있네. 내가 제일 좋아하던 원피스였는데 너무 작아져서 못 입었거든.
4: 그거 아세요? 전 아직도 이 색이 제일 좋아요.
5: 그건 내가 어릴 때 내 방에 달았던 커튼을 잘라서 만든 거야.
2: 이불 조각 하나하나마다 멋진 추억이 담겨 있군요.
0: 할머니, 엄마, 우리 아기한테 이불 하나 만들어줄까요?
4: 어쩜 그렇게 멋진 생각을 다 했니, 페파? 누굴 닮아 똑똑할까?
5: 아유, 기특한 우리 페파. 좋은 추억이 떠오르는 천들을 모아서 만들자꾸나.
2: 페파가 엄마 할머니랑 아기 조각 이불에 쓸 천 조각을 모으러 집에 왔어요.
0: 아빠, 좋지? 아기한테 조각 이불 만들어줄 거예요.
3: 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인데, 페파. 우린 여기 거대 괴물 도시를 만들었는데.
4: 가자, 페파. 침실에 오래된 옷 모아둔 게 있거든. 도시가 아주 멋지네, 조지.
3: 이 시계탑은 내가 만든 거예요.
4: 여기도 더 있네요.
5: 이제 어떤 천을 쓸지 정하기만 하면 되겠네.
0: 제일 행복할 때가 생각나는 천이요.
5: 오, 그럼 이건 어때?
4: 페파, 네가 아끼던 우주복이야. 어찌나 좋아했는지 엉덩이에 구멍이 날 정도로 입어서 감춰놨지.
0: 맞다. 그거 빼요.
5: 오, 좋아. 그럼 이 화사한 옷은 어떨까? 엄마가 조지 첫 돌 때 입었던 건데.
4: 조지가 케이크를 묻혔죠. 봐요.
0: 싫어요. 싫어. 싫어.
4: 페파, 뭐가 마음에 안 들어?
0: 행복할 때 입었던 천으로 만들어야죠. 이건 다 기분 별로잖아요.
5: 아유, 우리 귀요미. 꼭 행복할 때 입은 것만 행복으로 남는 건 아니야.
0: 네?
4: 맞아. 중요한 건 그때 기분이 어땠냐가 아니라 그 일을 떠올리면 기분이 어떠냐는 거지.
5: 내가 제일 아끼던 원피스를 떠올리면 껴있겠다고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웃긴걸.
4: 우리도 멋진 추억이 담긴 게 많을걸, 페파.
0: 우리다! 이거 찢어졌을 때 엄청 슬펐는데 지금은 보기만 해도 좋아요. 이건 제가 처음 입은 빨간 원피스.

0: 했는데 지금도 이 색이 제일 좋아요.
1: 이제 조각 이불을 만들까?
0: 네! 이래서 어느 세월에 다 만들어요?
2: 짜잔! 만세!
3: 다행히 팔파 엄마한테 저 봉투리 있었네요. 안 그러면 밤을 셀 뻔했죠. 이윽고 밤이 돼서 팔파가 잠을 잘 준비를 합니다.
4: 이불 다 됐다. 마무리로 술을 꼭 놔야 하거든. 오! 이렇게 해야 아기가 알지? 페퍼 언니 선물이란 걸.
0: 아, 마음을 쏙 들어요. 얼른 아기한테 선물 주고 싶다.
4: 엄마도 그런데. 고마워, 페퍼. 잘 자렴.
0: 엄마, 아기가 올 때까지 조각 이불 좀 빌려 써도 될까요?
4: 당연히 되지, 페파. 네가 잘 갖고 있다줘.
3: 할파는 조각 이불이 좋았어요. 아기도 조각 이불을 좋아하면 좋겠네요.
0: 수지 할머니의 아트백.
3: 할파는 오늘 수지랑 수지 엄마, 수지 할머니랑 외출을 합니다.
0: 엄마, 우리 지금 어디 가요?
4: 모처럼 쇼핑을 하러 가지.
5: 살다 보면 꼭 정해진 대로만 가는 건 아니지. 영감이 떠오르면 어딘들 못 가겠니? 언제 떠오를지는 모르지만.
6: 하늘에서 떨어질 리는 없잖아요.
4: 자세호!
6: 왜요? 뭔데요?
0: 하늘에서 녹슨 고물이 떨어졌는데요?
5: 저걸 보니 영감이 확 떠오르는구만.
3: 녹슨 고물차는 레베카 이모가 하는 재활용센터 크레인에 매달려 있어요.
6: 엄마, 아니 재활용센터에서 하루를 허비할 수는 없다고요.
5: 그냥 좀 보는 건 어때? 레베카 이모, 저 차로 뭘 어쩌려고요?
7: 폐차하는 중인데요.
5: 아니 왜요?
7: 그게 제일이니까요. 녹슨 고물차잖아요.
5: 개 좋으면 잘만 쓰겠구만. 왜요?
7: 마음에 들면 가지세요.
5: 어쩜 이렇게 내 마음에 쏙 드는지.
6: 다행이네요. 이제 쇼핑하러 가실 거죠?
5: 안 돼.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가서 물감 좀 가져올래? 내 미술 가방이랑.
6: 네, 엄마.
5: 페파랑 수지 친구도 데려오고. 알았지?
6: 알았어요.
5: 고맙다, 우리 딸.
0: 할머니, 우리 여기서 뭐해요?
5: 이걸로 아트밴을 만들어보려고.
0: 그게 뭔데요?
5: 밖에서 살아 움직이는 예술 작품을 직접 만드는 거야.
0: 그럼 우리 산에 가서 그림도 그려요?
5: 언덕이든 산이든 어디든 다 갈 수가 있지.
3: 수지 엄마가 데려온 팔팔 친구는 파드로와 데니, 캔디였군요.
8: 안녕.
9: 우리를 왜 부른 거야?
0: 수지 할머니가 이 밴으로 뭘 하신다는데.
5: 이제부터 다 같이 멋진 아트밴을 만들자꾸나.
10: 벤의 색칠해보기는 처음이네요.
11: 어떤 색으로 칠할 건데요?
5: 어디 보자. 내가 이 벤을 보고 있으면 얘가 말을 걸어오거든. 이렇게. 수지 할머니, 저 좀 칠해주세요. 연두색으로요.
9: 제가 벤을 보니까 얘가 말을 걸어요. 페드로, 나 좀 칠해줘. 노란색으로.
5: 아주 멋진데, 페드로.
0: 제가 이 벤을 보니까 말을 걸어요, 캔디. 파랑으로 칠해주겠어? 저한테는 뭐라고 하냐면 페파, 분홍으로 칠해줘.
11: 근데 왜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지? 그럼 그냥 흰색으로 다 칠하자.
3: 모두 수지 할머니와 함께 아트밴을 칠하고 있습니다.
7: 와, 이러니까 정말 멋지다.
5: 그쵸? 모두 같이 꾸몄어요.
12: 만세!
5: 이제 시동을 걸어볼까?
0: 뭐야? 왜 안 되지, 이거?
6: 어쩐지 이 차엔 엔진이 없어요.
7: 그게 중요한가요?
5: 당연하죠. 엔진이 없는 차로 어딜 가겠어요?
0: 산에 올라가서 그림도 그리려고 했었어요.
10: 자동차 엔진은 할아버지가 잘 아시는데.
5: 옳지. 데니 할아버지한테 전화해야겠군.
13: 여보세요? 엔진이 없는 벤을 봐달라고요? 네, 바로 갈게요.
3: 데니 할아버지가 재활용센터에 도착했습니다.
5: 와주셔서 감사해요, 데니 할아버지.
12: 부탁하신 엔진 가져왔어요. 무려 전기차 엔진으로 가져왔어요. 충전만 하시면 됩니다.
13: 살아났다!
8: 만세!
5: 이제 이름만 정하면 되는데 이 벤의 이름은 뭐가 좋을까?
6: 바네사.
11: 아트밴 바네사 좋다.
5: 좋은데 이제 바네사를 타고 도로를 달릴 수 있겠어.
11: 자, 예술하러 모두 출발. 산에 올라가서 그림 그려요.
3: 수지 할머니는 아트밴 바네사가 좋았어요. 아트밴 누구나 다 좋아하는군요.

0: 놀이터에서 놀아요.
1: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0: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1: 멋있겠는데?
0: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1: 거기서!
0: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1: 안 돼, 토끼야!
0: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2: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3: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2: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3: 데이비드 커퍼필드.
2: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3: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2: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3: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2: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3: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션이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2: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3: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2: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3: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2: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3: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2: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3: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라는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 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0: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0: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 극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냐. 꼭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고약한 방귀 냄새의 정체.
1: 고기 좋아. 매일매일 고기 먹을 거야.
2: 아, 배불러. 배부르니까 행복해. 근데 갑자기 배가 아픈 거지? 갑자기 배가.
0: 고약하지? 대체 뭘 먹었길래 이렇게 고약한 방귀를 끼는 거야?
2: 나 맛있는 고기밖에 안 먹었는데 왜 방귀 냄새가 고약한 거지? 나 맛있는 고기밖에 안 먹었는데 왜 방귀 냄새가 고약한 거냐고? 왜?
0: 아이고, 그게 그러니까
2: 응? 누나도 모르지?
0: 응?

0: 문어 호기심 딱지 엄청 많다.
1: 이 정도 쯤이야. 지금 딱 필요한 딱지가 어딨더라. 아, 여기 있다. 방귀 딱지. 호떡아, 내가 가서 이 방귀 냄새가 왜 고약한지 알아보고 올게.
0: 응, 그럼.
1: 자, 이야. 여기가 어디지? 아우, 연기가 자욱해서 하나도 안 보여. 이 냄새 호떡이 방귀 냄새처럼 고약해.
2: 다은이, 이러다 들키겠어요. 얼른 숨어요.
1: 숨어요? 왜요? 여긴 어디? 댁은 누구? 나는 누구?
2: 나으리, 정말 왜 이러십니까? 저 방자예요, 방자. 나으리는 뇌님의 특별한 명을 받고 여기 대장마을에 잠입한 암행어사가 아니십니까?
1: 내가 백성들을 괴롭히는 탐관오리를 잡아 벌을 주는 그 암행어사! 암행어사 출두요! 하면 짠! 나타나는 암행어사라고!
2: 설마 뇌님의 명까지 잊으신 건 아니죠?
1: 어? 뇌님이 무슨 명을 내리셨는데?
3: 이런 고약한 직업. 대장마을에 고약한 냄새를 풍기며 대장세포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있다 하니 암행어사는 지금 당장 대장마을로 가서 그들이 누군지 알아내고
4: 알아내랍신다.
3: 당장 추포해 대장마을에 평화를 되찾도록 하라.
4: 평화를 되찾으랍신다.
5: 네, 누님 명 받잡겠습니다.
1: 그러니까 대장마을의 고약한 냄새를 풍기며 대장세포를 괴롭히는 자를 찾기 위해
2: 이렇게 고기로 변장까지 하신 거 아닙니까?
6: 범인을 잡기 위해서.
1: 난 또 산적 같아 보여서 내가 범인인 줄. 아씨, 근데 그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자가 누구냐?
2: 저야 모르죠. 이제부터 찾아봐야죠.
1: 이게 호떡이 방귀 냄새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직접 가서 알아보고 싶은데 안개가 너무 자욱해서 갈 수가 없네.
3: 이건 안개가 아니라 가스야, 가스.
1: 대장마을의 가스라면
2: 방자!
1: 뭐?
2: 는 나고? 응. 그, 아니, 방귀 아닙니까?
3: 맞아, 방귀야.
0: 누구십니까?
3: 나는 이 대장마을에서 똥을 만들고 있는 대장세포요. 내가 똥을 만들면서 이 고약한 방귀가 생기는 걸 직접 보았어.
2: 오, 목격자.
1: 목격자. 그럼 뇌님이 말씀하신

0: 냄새의 정체는 바로 방귀였네. 이 냄새, 호떡이 방귀 냄새가 맞았어.
1: 당장 고약한 방귀를 초포하라.
0: 뭐해?
2: 라고 명령 안 하십니까?
0: 근데 방귀가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건 맞는데 대장마을 세포들을 괴롭혔다는 증거가 없지 않느냐?
3: 증거가 필요하다면 저기

0: 아이 왜못 열어 왜 못 열어?
1: 아, 열어 열어
2: 당장 열어
3: 이러지도 마시오
4: 공약 간판비들이 활약금 문지기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1: 나도 저들한테 괴롭힘을 당해 똥도 못 만들고 이리 숨어 있었어
5: 그 대장 세포님도요?
4: 나으리 어? 저 고약한 방귀들이 대장마을 세포들을 괴롭힌 범인이 확실합니다. 당장 방귀들을 체포하여 주세요.
5: 내가? 무서운데?
4: 예?
2: 나를 화나게 하지 말라!
6: 그대가 학문을 열지 않아서 우리 방귀 대장님이 화가 무척 났어!
1: 우리 방귀 대장님이 화가 나서 폭발하면 어떻게 되는지 정녕 모르시오!
2: 어? 사방사방 화가 난다! 방귀 대장 나가신다! 아무도 날 막을 수 없다! 다 비켜!
7: 안 돼!
3: 이 고약한 방귀 대장이 화가 나면 무섭다는 걸 내가 왜 모르겠어! 하지만 뇌님의 명령 없이는 학문을 열어줄 순 없어!
2: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방귀들아, 지금부터 대장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라! 방방 뛰어라!
8: 네! 방귀 대장님!
1: 방귀들이 날뛰기 시작했어!
3: 제발 멈추시오!
1: 아이고 배야! 그럼 배가 빵빵해지면서 아플 것이요.
4: 어떻게 좀 해보세요.
5: 내가? 나 무서운데?
4: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응? 이 방법을 쓰는 수밖에. 이리 오세요.
5: 뭐 하는데?
3: 아메고사 출두요!
1: 갑자기 외치면 어떡해!
9: 아메고사?
1: 갑자기?
2: 어디 어디?
3: 아메고사 나으리가 이 방귀들로부터 나를 구해주러 오셨구나.
1: 봐봐봐봐! 방귀들은! 들어라! 뇌님의 명을 받아 너희들을 초포한다!
4: 초포하라!
5: 초포하라!
2: 에고 잡혔다!
1: 방귀들! 왜 이렇게 고약한 것이냐?
2: 이야, 너 연기 잘한다!
4: 소름!
10: 진짜 암행어사인 줄 알았습니다!
5: 어, 나 암행어사 맞는데 그 뒤에 봤잖아! 암행어사!
2: 너 고기잖아. 우리를 고약한 방귀로 만든 게 바로 너. 고기잖아.
9: 고기잖아.
5: 어? 고기가 방귀를 고약하게 만든 거라고? 뭐 어떻게 된 거지?
4: 아, 맞다. 나으리, 지금 고기로 변장하셨잖아요. 아, 그래서 못 알아보는 것 같은데요?
5: 아, 맞네. 아, 근데 나는 고기가 아니라
9: 아맹어사인데.
3: 고기, 장난은 그만 치시오.
1: 맞소, 고기. 그대 때문에 나는 똥을 만들지도 못하고 이 대장마을은 고약한 방귀로 가득 찬 거 아니오?
5: 네?
9: 야호!
8: 위님 소화시켜주세요!
3: 어? 아유, 온통 고기들 뿐이잖아. 고기.

0: 아니 위산을 퍼부어도 소화가 안 되잖아. 아휴, 나는 더는 소화 못 시켜. 다들 소장으로 가거라.
1: 네, 부장님!
0: 어서, 자자. 아이고. 조심조심!
2: 어서들 오십시오.

0: 아이, 고기들이 소화가 덜 된 채로 들어왔잖아. 아, 이 상태로는 영양분을 다 흡수할 수도 없고 대장마을로 보내야 할 것 같은데. 아이고, 가.
1: 왜요? 대장 선생님, 똥으로 만들어주세요.

0: 바다의 고기들 뿐이라서 똥이 뭉쳐지지가 않아 똥을 비줄 수가 없어. 혹시 섬유질은 안 들어온 거야?
1: 고기들 뿐인데요?
2: 대장세포님, 똥 배출 시간입니다.
0: 아예 고기들 뿐이라서 똥을 빚을 수가 없어서 똥을 배출할 수가 없어요.
2: 그럼 항문 닫겠습니다.
0: 아예 그러면 또 수분을 떼내야 되는데 계속 수분을 떼내면 고기가 딱딱해질 텐데 이를 어쩌나.
3: 걱정 마셔. 내가 먹어줄게.
0: 어이, 유유.

0: 배부르다. 배부르니까 이제 밤.
1: 그렇게 고기들이 소화가 덜 된 채로 때로 들어오자 유해균이 고기를 먹고
2: 나를
3: 우리를 뿜뿜 만드셨지.
1: 유해균이 고기를 먹고 낀 방귀 냄새는
4: 고약해도 너무 고약하오.
0: 그럼 고약한 방귀 냄새의 진짜 범인은 유해균?
2: 아니지. 유해균님이 좋아하는 고기만 먹은 호떡이지.
3: 맞지 맞지.
0: 헛, 호떡이한테 가서 당장 알려줘야겠어. 고기만 계속 먹으면 고약한 방귀를 평생 삐게 될 거라고. 어? 방귀 제거 딱지다.
2: 고기가 사라졌다.
5: 나으리, 이 방장은 누구 어디 가셨습니까?
1: 진짜 암행어사였어? 헐.

0: 가정 내 어린이 낙상 사고 예방법.
1: 아들!
2: 어, 위험해!
0: 아이들이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침대 및 가구는 창문에서 멀리 설치해 주세요. 창문에는 낙상 방지용 난간이나 안전바를 설치해 주세요. 가구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모서리에는 보호캡을 붙여주세요.
3: 아빠 우리 손 씻고 간식 먹자. 간식! 가자!
1: 잠깐만!
0: 미끄럼 방지를 위해 목욕용품은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주세요. 화장실 등의 장소에선 미끄럼 방지 타일을 사용하거나 매트, 스티커를 부착해주세요.
4: 괜찮아?
1: 응, 괜찮아.

0: 방귀 제거 작전!
1: 뭐라고? 내 방귀 냄새가 고약한 이유가 고기 때문이라고?
0: 그래, 호떡이도 고기 반찬만 엄청 좋아하잖아.
1: 그렇지.
0: 고기 반찬 먹을 때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잖아.
1: 너무 맛있어서 참을 수가 없단 말이야.
0: 그렇게 고기만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소화가 다 안 된 채로 대장으로 내려가고
1: 어머나,
0: 대장에 유해균이 나타나서 고기를 먹고 방귀를 끼면
1: 그 냄새가 고약하다는 거지. 유해균. 미워. 헥.
0: 여전히 고약해.
1: 누나, 왜 나 자꾸 고약한 방귀를 끼는 거지? 왜 나 자꾸 고약한 방귀를 끼는 거냐고? 왜?
0: 아이고, 아이, 잠깐만 기다려봐. 이번에도 역시 방귀 딱지가 필요해. 호떡아, 내가 가서 왜 네 방귀 냄새가 아직도 여전히 고약한지 알아보고 올게. 이얍!
2: 그래, 대장 마을에 고약한 냄새를 퍼뜨리고 대장 세포들을 괴롭히는 범인을 찾았다고.
3: 아, 그것이
0: 여기는...
3: 마침 잘 왔어. 대장 마을에 고약한 냄새를 퍼뜨리는 범인을 찾았다고.
0: 그러하옵니다, 대님.
3: 그렇답니다.
0: 유해균이 고기를 먹고 방귀를 끼는 바람에...
2: 암행어사는 지금 당장 대장 마을로 가서 고약한 냄새를 모두 없애고!
3: 없애랍신다!
2: 유해균이 다시는 방귀를 끼지 못하도록 조치하라!
3: 조치하랍신다!
0: 받겠습니다.
4: 암행어사 철도요.
5: 과력근 문지기가 항문을 지키고 있는데 고약한 방귀를 어찌 몰아낸단 말입니까?
0: 그럴 줄 알고 내가 뇌님께 받아온 것이 있지.
5: 아니, 이것은 통과해도 좋다는 뜻의 총이 아닙니까?
0: 그래 맞다. 뇌님의 명령이 없어도 이 서찰만 있으면 똥이든 방귀든 언제든 항문을 통해 나갈 수 있다 이거야.
3: 방귀 대장님!
6: 암행어사가 우리를 잡으려고 왔나 봅니다.
7: 뭐해? 도망쳐!
6: 도망쳐!
5: 고약한 방귀 녀석들이! 안 보입니까?
0: 다들 어디로 갔지? 관략관 문지기!
7: 군부중 이상무! 암행어사 나으리!
0: 그래! 그 고약한 방귀들은 다들 어디 간 것이냐?
7: 그 어디 갔지? 방금 전까지 여기 있었는데!
0: 어서 찾아보거라!
5: 네, 나으리!
0: 빨리!
7: 굳이 뭘 찾습니까? 이 고약한 방귀들이 없으니까 냄새도 안 나고 항문을 열어달라고 조르지도 않으니 편하고 좋습니다. 만?
0: 에?
7: 혹시 거기로 간 것은 아니겠지요?
0: 거기라면 어디?
8: 혈장 차케이그! 혈장 차케이그! 혈장 차케이그!
7: 깜짝이야!

0: 누구시오?
1: 나는 방귀대장이요.
2: 방귀대장이라면 대장마을에서 왔구려.
0: 혹시 도망친 것이오?
1: 도망이라니. 관략근 문지기가 항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이쪽으로 온 것뿐이요.
2: 도망 맞는데?
0: 맞네 맞아.
1: 항문 말고 밖으로 나가는 문이 있다고 들었소.
0: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문이 있긴 한데
1: 그곳으로 나를 당장 안내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 어디로 튈지 모르.
0: 호떡이 몸에 두느니 날숨에 내보내는 게 낫지 않겠소?
2: 그게 좋겠소.
0: 따라오시오.
2: 혈장
0: 저 결구.
2: 혈장
0: 저 결구.
2: 혈장.
3: 태님!
4: 태님!
3: 어? 누구요?
0: 방귀라 하옵니다. 몸에 계속 두면 위험할 수 있으니 패님이 숨을 내쉴 때 몸 밖으로 내보내시는 게 어떠신지요?
2: 문제가 생기기 전에 얼른 내보내주십시오.
3: 그러는 게 좋겠어.
1: 나 나간다!
5: 헛! 대장 마을에 있던 방귀가 핏줄을 타고 폐로 가서 숨을 내쉴 때 밖으로 나간다는 것이오?
6: 그렇게라도 몸 밖으로 나가면 좋지만 혹시라도 나가지 못했을 경우엔?
7: 헛! 나가지 못했을 경우엔?
0: 뿡뿡뿡뿡뿡뿡뿡. 여기가 어디지?
3: 누구시오? 간대감님! 와보셔야겠습니다!
1: 에헴 에헴 에헴. 무슨 일이냐? 응? 넌 누구냐? 처음 보는 녀석인데 영양분이라면 분해가 될 터. 분해해보거라.
3: 네, 간대감님!
8: 분해! 분해! 분해! 분해!
9: 뿡! 뿡! 뿡! 뿡!
3: 어우,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영양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1: 몸에 나쁜 독일지 모르니 당장 해독하라!
8: 네, 간대감님! 해독! 해독! 해독! 해독!
9: 뿡!
3: 누구시오?
0: 나? 방귀입니다.
3: 방귀? 대장마을에서 생긴다는 방귀 말이오?
1: 방귀가 여긴 무슨 일로 왔느냐?
0: 내님! 내님! 내님! 내님! 방귀가 간대감 수학관으로 갔다 하옵니다.
3: 왜이야? 아니, 아미옹호사는 대체 뭐라고 있단 말인가?
0: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

0: 되니 이 스트레스입니다.
1: 방귀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줄이야. 암행어사, 방귀를 체포하든가 내보내라.
0: 체포하든지 내보내랍시다. 아이고,
2: 아우, 귀가 왜 이렇게 간지럽지? 누가 내 얘기를 하나? 그래서 방귀가 간대간님께 갔다면?
1: 간세포들이 해독하느라 해를 먹을 것입니다.
3: 방광으로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4: 제가 가보겠습니다, 나으리.
2: 그래.
4: 가라. 예, 예.
5: 환영하오. 어서 오시오. 여기는 방광 오줌이 모이는 곳이오.
6: 오줌이라면 밖으로 나갈 수 있잖아.
4: 아니, 방귀, 왜 여기 있어?
6: 아니, 노시오. 똥과 함께 못 나가면 오줌으로라도 나갈 것이오.
4: 아, 오줌으로 나가도 나가는 건 나가는 거니까. 방광, 얼른 내보내시오. 냉큼 내보내시오.
5: 오줌 발성!
4: 잘 가시오. 다시는 오지 마시오. 나으리! 방귀 하나가 오줌으로 나갔사옵니다.
2: 아, 그래? 그럼 고약한 방귀가 다 나간 것 같으니 대장마을에도 평화가 찾아온 건가?
4: 방귀! 나으리! 고약한 방귀가 또 생겼사옵니다.

0: 잡아라! 당장 방귀를 만든 자를 잡아오라!
1: 네, 나으리!
0: 빨리 가!
1: 네, 네, 빨리, 빨리!
0: 잡아오라!
2: 방귀, 방귀, 방귀!
3: 나으리, 어? 이 고약한 방귀와 관련된 자들을 모두 잡아왔습니다!
0: 어, 그래, 잘했다, 어. 아, 근데 대장세포는 왜 거기 있는 것이오?
4: 이 똥을 만들다 보면 응당 방귀가 생기기 마련이지요. 근데 방귀를 만드는 건 이 둘이온데.
3: 너로구나. 이 고약한 방귀를 만드는 게.
5: 네? 아, 이 방귀는 제 방귀가 아닙니다. 아, 물론 저도 방귀를 만들긴 합니다만 저는 유익균으로서 주로 배추, 양배추, 브로콜리, 사과, 고구마, 시금치, 옥수수 등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고 방귀를 끼웁니다.
4: 제가 똥을 잘 만들 수 있게 도와주지요.
5: 그래서 제 방귀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요.
3: 아, 사실이요?
4: 사실입니다.
0: 그렇다면 지독한 방귀를 만드는 범인은?
3: 유익인 주인님! 아, 저리 가! 저리 가라고! 어,
0: 범인은 바로 너구나, 유익인!
3: 아니, 너 때문에 들켰잖아!
6: 그렇소. 나는 주로 고기나 달걀, 인스턴트 음식을 먹고 고약한 방귀를 뀐다지.
0: 근데 여긴 고기도 인스턴트 음식도 없는데.
6: 고기가 딱딱하게 굳은 변비똥이지 않소. 난 변비똥도 참 좋아하오. 그러니 내가 고약한 방귀를 뀌지 않을 도리가 없소.
0: 얘 방귀야! 아, 아니 그 방자야! 당장 유해균을 체포하라!
3: 네, 나으리!
7: 유해균 계속 꺼라!
4: 나으리! 아이 고기만 들어와서 제대로 된 똥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저를 잡아가십시오!
5: 안 됩니다, 대장세포님! 똥을 만드셔야죠. 나으리!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섬유질을 주세요!
0: 당장 섬유질을 대령하라!
8: 배추! 부르셨사옵니까? 섬유질이 풍부한 배추이옵니다.
5: 좋았어! 우선 섬유질을 먹고, 앙! 유익균 힘이여 솟아라! 나의 산을 받아라! 야! 야! 유익균이 쏘는 산 너무 싫어!
3: 깨꼬다! 나으리! 유익균이 유해균을 물리쳤습니다!
4: 나으리! 유해균은 제가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0: 아니, 어떻게?
4: 변비통에 섬유질을 붙이고! 죽은 유해균까지 똘똘 뭉치면 자, 똥이 완성되었습니다. 활약 문제니 방문을 여시오.
9: 네님이 허락이 있어야 하는데.
0: 여기 있어.
9: 네님이 허락한다는 서찰 통일이군요. 그렇다면 똥 배출합니다.
4: 도와주시오.
0: 도와줘!
3: 나도 나간다!
0: 고약해라!
3: 똥 배출 성공입니다! 고약한 방귀도 함께 나가 싸웁니다!
0: 좋아, 좋아! 앞으로는 호떡이한테 고기만 먹지 말고 섬유질이 많은 음식도 함께 골고루 먹으라고 해야겠어! 오! 똥방귀 최고 딱지야!

0: 되면
1: 최고의 똥 된다네.
0: 유익균도 힘세죠. 유해균 물리치면
1: 고약한 방귀 안녕.
0: 꼭 갖고 말 거야.
2: 엄마를 잃어버린.

0: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1: 어? 여긴 어디지?
2: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0: 다녀오겠습니다.
1: 어? 토끼다.
0: 길을 잃었어.
1: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2: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3: 집에 데려다 줄게.
0: 누구세요?
2: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1: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2: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0: 생일 축하해요.
1: 와, 고마워 얘들아.
2: 잠깐 아직요.
3: 침대에 계시면 아침 만들어 올게요.
1: 좋아.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4: 걱정 마, 오래 걸리진 않아.
1: 다행이다.
4: 당신 배고플 때 어떻게 되는지 잘 알아.
2: 큰일 나죠. 가만히.
4: 좋아, 이렇게 해볼까? 엄마가 오믈렛을 만들고 블루이는 쟁반을 준비해줘. 빙고는 생일카드를 만드는 거야. 빨리, 아빠 배고프면 안 되니까.
2: 알겠어요.
4: 좋아, 오믈렛 빨리 만드는 건 완전 내 전문이지. 그래, 빙고.
2: 네.
4: 생일카드 만드는 거 시작하는 거야?
2: 빙고 유치원에서 만들었어요.
4: 오, 진짜 예쁘다.
2: 오믈렛 만드는 거 돕고 싶어요.
4: 진짜 좋은걸.
5: 블루이 이번 이야기는 오믈렛.
2: 뭐부터 시작해요?
4: 먼저 달걀이 필요해.
2: 빙고가 가져올게요.
4: 그래. 빙고, 그렇게 끌고 가면 귀가 아파요.
2: 이리 와, 달걀들아. 샐러리 너 말고.
4: 엄마가 할게. 엄마가 들고 가는 거 좀 도와줄까?
2: 아니요, 괜찮아요. 거의 다 왔어요.
4: 괜찮아, 엄마가 치울게.
2: 아니요, 빙고가 할게요.
4: 알았어, 여기 종이수건 있어.
2: 이렇게 딱.
4: 엄마가 오믈렛 만들기 시작할게. 달걀 깨는 것부터.
2: 빙고가 달걀 깨는 거 해도 돼요?
4: 그래, 빙고. 엄마가 이걸 정리하는 동안 빙고가 달걀 준비해줄래? 천장에서 큰 그릇을 꺼내줘.
2: 좋아요. 이거 쓰면 될까요?
1: 아우, 진짜 배고파지는데.
2: 몇 개 필요해요?
4: 세 개나 네 개?
6: 나 배고파.
4: 네 개 넣어야겠다.
2: 하나, 둘, 셋하고.
4: 어서 빙고, 조금 더 빨리.
2: 네, 안 돼. 하나, 2, 3, 셋. 내 순 어딨지?
4: 끝. 달걀 어떻게 돼가니, 빙고?
2: 내 순 여기 있네.
7: 저기요. 아침 준비 다 돼가나요?
4: 다 됐어요. 이런, 생일 주인공 큰일 났네. 이제 깨뜨려볼까, 빙고? 자, 준비, 깨뜨려. 이럴 수가.
2: 미안해, 블루이.
5: 언니, 괜찮아. 내가 치우면 돼.
4: 고마워, 블루이. 좋아, 다시 해봐, 빙고. 엄마가 꽉 잡고 있을게. 좀 더 세게 해봐. 톡톡하고 말이야. 너무 세게 했어. 아니, 빙고. 껍질은 넣는 거 아니야.

0: 다시 시도해볼까?
1: 좋아요.
0: 여보세요?
2: 저기, 나 진짜 아침 먹을 수 있을까?
0: 지금 만들고 있어. 빙구가 옆에서 도와주고 있어서 그래.
2: 불평하는 건 아니야, 근데.
1: 아, 죄송해요.
2: 혹시 내가 먹을 거니?
1: 큰 달걀이었는데.
0: 전화 끊는다. 빙구, 그냥 엄마가 오믈렛 만들게.
1: 빙구 도움 필요 없으세요?
0: 필요해. 하지만 엄마가 하면 빨리 할 수 있어서.
1: 좋아요.
0: 블루 연일 도와서 쟁반 준비를 하는 건 어때?
3: 안 도와줘도 돼요. 저 끝났어요.
0: 그럼. 저기 빙고. 소금 후추 병정들이랑 놀면 되겠다. 좋아하잖아.
1: 알겠어요, 엄마.
0: 다 됐다고. 루이, 아빠한테 이 샐러리 갖다 드려.
3: 네, 엄마.
0: 그럼 오믈렛 뚝딱 만들어볼까? 이건 내 전문이니까. 좋았어. 오믈렛 완성.
1: 어디로 가는 거야? 여왕님을 지키러 가지. 내 직업이야. 오, 나도 같이 갈래. 아니, 넌 여왕님을 지킬 수 없어. 왜 안 돼? 넌 잘할 수 없으니까. 아니, 나 잘할 수 있어. 아니, 집에 있는 게 더 나아. 하지만 나도 너처럼 병정이야. 그래, 근데 넌 나 같은 멋진 병정이 아니야. 아, 그렇구나. 안녕, 안녕. 뚜뚜뚜뚜. 여왕님 안녕하세요? 오, 안녕.
0: 지금 거신 전화는 연결이 끊겼습니다.
4: 아니, 뭐라고?
0: 빙고, 잠깐만. 엄마가 오믈렛 다 만들었어. 하지만 제대로 만들어진 것 같지가 않네.
1: 정말요?
0: 그래. 하나 더 만들게 빙고가 도와줄래?
1: 좋아요.
2: 거기 냄새나는 거 오믈렛 아니야?
5: 다시 올라가세요.
2: 맞네. 그냥 그거 좀.
0: 안 돼. 이건 먹으면 안 돼.
2: 뭐? 그럼 누구 거야?
3: 가세요. 내가 아빠를 뱉을게.
2: 제발. 먹...

0: 아마도 이 잎사귀는 먹을 수 있을 거야.
1: 생일 축하해요.
0: 그거 음식이야?
2: 물론이지.
3: 빙고가 만든 너무
0: 맛있어.
2: 물러서 빙고. 손가락 아예 할 수도 있어.
3: 맛있었어요?
0: 빙고, 완전 솔직히 말해볼게. 내 인생에서 먹어본 오믈렛 중에서 최고였어.
1: 만세!
0: 하나 더 먹을 수 있을까?
3: 네!
2: 이제 이건 내가 치울게, 생일 주인공.
3: 아니요, 엄마, 빙고가 할게요.
2: 오, 그래. 고마워, 빙고.
3: 언니가 도울게. 고마워.
0: 아, 오믈렛 안에 달걀 껍질이 좀 있었어.
2: 오믈렛 만들려면 어쩔 수 없이 깨뜨리는 게.
3: 우리가 치울게요!
2: 달걀이야.
4: 이제 무게중심을 팔로 옮기세요. 앞으로 숙인 다음 오른쪽 다리를 바닥에서 들어보세요.
2: 얘들아, 정말 이럴 거야?
3: 찰칵찰칵찰칵찰칵.
2: 그만!
3: 이거 봐, 네일린이 꿈틀거려. 찰칵찰칵.
2: 얘들아, 그렇게 엉덩이 사진 찍으면 안 되는 거야.
3: 우리 그냥 관광객이에요.
5: 처음으로 엉덩이를 본 거란 말이에요.
3: 찰칵. 어머, 어머, 잘 나왔는데?
2: 상관없어, 무례하잖아. 사진은 다른 데 가서 찍어요.
3: 알겠어요. 나뭇잎을 찍을게요. 나뭇잎 재밌어요. 찰칵, 찰칵, 찰칵.
5: 엉덩이 사진 찍는 게 왜 무례한 거예요?
2: 그냥 그런 거야.
5: 그냥 엉덩이잖아요.
2: 엄마 말 들어. 엄마가 너보다 더 오래 살았어.
3: 알았어요.
2: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식기세척기 정리는 어때?
0: 아빠, 방으로 들어옵니다.
3: 아빠, 여기 나뭇잎 사진 보세요.
0: 멋진 나뭇잎이네, 빙고.
5: 아빠, 엎드릴 수 있으세요?
2: 블루이.
5: 왜요?
0: 아니, 안 할 건데. 어제 태어나지 않았거든.
3: 응? 그게 무슨 말이에요?
0: 어제 태어나지 않았다는 말은 엎드려서 아빠 엉덩이를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은 생각이라는 걸 이미 잘 알고 있다는 뜻이야.
3: 어제 태어났어요.
5: 언니 좋은 아이디어 있어.
2: 식기세척기 정리를 하겠다는 아이디어?
5: 아니요. 아빠, 어제 태어난 것처럼 흉내내 주실 수 있어요?
3: 네.
0: 이런. 그냥 엎드리는 게 나을 뻔했나.
5: 블루의 이번 이야기는 어제 태어났어요. 준비, 그리고 어제 태어났어요.
3: 오!
5: 만세!
0: 우와!

0: 여기 이것들 좀 봐. 정말 멋지다. 이거 자꾸 파란 것 좀 봐. 어, 그리고 여기 빨간 것도 소리도 내잖아. 정말 굉장하다.
1: 누구한테 이거라고 한 거야?
2: 우리 이름이 있어.
0: 어, 미안해. 어제 태어나서 그래. 이름이 뭔지 난 잘 몰라.
1: 누군가를 부를 때 쓰는 말이야.
2: 맞아. 내 이름은 블루이야.
1: 내 이름은 빙고야.
0: 블루이? 빙고?
2: 맞아.
0: 나도 이름 가질 수 있어?
2: 넌 이미 이름이 있어.
1: 밴디트야.
0: 밴디트. 마음에 들어. 오, 이것 좀 봐. 이건 여태까지 본 것들 중에서 제일 멋져.
1: 그건 그냥 의자야.
0: 안녕 의자야. 내 이름은 밴디트야.
2: 의자는 말 못해.
0: 진짜야? 왜?
1: 살아있는 게 아니야.
0: 살아있는 거?
1: 응.
0: 살아있는 거?
2: 아니, 살아있는 게 아니야. 어, 그런가?
1: 그건 음식이라고 해. 입속으로 넣으면 돼.
0: 근데 이걸 왜 입속으로
3: 어, 새로 태어난 기분이야.
0: 난 음식이 좋아.
3: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
0: 그리고 의자는 말을 못해.
3: 얘들아, 아빠한테 무슨 짓을 한 거니?
2: 아빠는 어디 태어났어요?
1: 아빠는 아무것도 몰라요.
0: 살아있는 거니?
3: 우후, 안녕. 난 당신의 여보.
0: 나의 여보라고?
3: 그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여보하고 싶으면 식기세척기 쓰는 법을 배워야 해.
0: 식기세척기, 여보. 와우, 새로 배울 게 정말 많네. 우와.
2: 여기는 바깥이야. 이렇게 풀들이 있고 그리고 나무들도 있어.
1: 울타리도.
4: 아, 조심해!
2: 무슨 일이야?
0: 저기 커다란 파란 거 안에 무서운 불덩어리가 있어.
2: 그건 해님이야. 원래 거기에 있는 거지.
1: 커다란 파란 건 하늘이라고 불러.
0: 아,
2: 휴. 이건 그네라고 해.
1: 밀어줘.
0: 밀어.
1: 아니, 다른 쪽으로.
0: 어, 알았어. 밀어.
2: 아니, 이쪽으로.
0: 어, 밀어. 이렇게.
2: 여기는 도로라고 하는 곳이야. 도로에는 차도 있고 그리고 어, 새도 있어. 쓰레기.
0: 해님은 무서운 거 아니에요. 원래 저기 있는 거래요.
3: 어, 알았어요. 어,
2: 이리 와, 밴디트.
1: 계속 걸어가.
0: 나 여보 있어요.
2: 알았어, 밴디트. 근데 버스 정류장에 있는 사람에게는 해님 이야기는 안 해도 괜찮아.
1: 맞아.
0: 왜?
2: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
0: 알았어, 음식이 필요해.
5: 예, 스테이크랑 베이컨이 들었네. 음식.
6: 어, 안녕, 밴디.
2: 아, 아빠 안 돼요.
6: 그건 내 빵이야.
2: 안 돼요.

0: 저쪽으로 가야 해.
1: 음식.
2: 어떡하지요?
3: 아, 잘 가 음식.
2: 사람들 음식을 막 뺏으면 안 돼.
3: 왜?
4: 왜냐면 그건 내 거가 아니니까.
3: 내 거?
4: 응, 모든 사람들 물건이 다 내 거가 아니야. 알았지?
3: 모든 사람들?
2: 맞아. 사람들 음식을 뺏으면 안 돼. 해님 이야기도 하지 마. 알았어? 그냥 우리 말을 믿어야 해.
3: 왜?
2: 왜냐면 우리가 더 오래 살아봤기 때문이야.
3: 그래, 맞아. 내가 어제 태어났으니까.
5: 안녕, 밴디트.
3: 나 해님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안 할 거야.
5: 그래.
3: 와, 이름?
4: 그거 이름이...
2: 잠깐만, 빙고. 이름을 말해주니까 계속해서 말썽을 일으키는 것 같아. 그냥 오늘은 혼자 구경하게 내버려두는 게 어떨까?
4: 응, 이름은 나중에 가르쳐줄 수 있으니까.
3: 이름?
4: 이름은 상관없어. 그냥 봐.

0: 안녕 의자.
1: 이제 됐어요. 어제 태어났어요. 놀이 그만해요.
0: 어, 정말이야?
1: 네, 즐거웠어요. 네, 즐거웠어요. 감사해요.
0: 다행이네. 나도 즐거웠어. 새로 태어난 것 같아.
1: 빙고, 식기세척기 정리하기 좀 도와줄래? 좋아.
2: 어, 우리 딸들 착하기도 하지. 어, 얘들아?
1: 네?
2: 아빠랑 어제 태어났어요. 놀이 끝난 거지?
1: 네.
2: 그렇구나. 그냥 궁금해서.
3: 블루이, 빙고처럼 조금만 조용히 있을 수 있어?
4: 엄마,

0: 루이, 도서관에서 빌린 책 어딨어? 반납해야 해. 더러운 거북이 슈머틀 책 못 봤니?
1: 아니요! 더러운 거북이 슈머틀 책 못 봤어요!
0: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잘 기억해야지.
1: 빙고는 잘해요!
0: 빙고는 책 읽고 나면 가지런히 정리를 잘해요.
1: 다해갑다.
2: 띵동, 음식 나왔어요.
1: 어? 치즈랑 잼? 아, 저 빙고는 치즈랑 잼 싫어요.
3: 뭐?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1: 아니요, 블루이 언니만요. 빙고는 바나나랑 땅콩과 다 좋아요. 우와!
2: 너희 둘은 같은 부모님에, 같은 집에, 같이 컸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지?
1: 모르겠어요.
2: 아, 이건 아빠 진심인데 너희 둘이 같다면 아빠 인생이 훨씬 쉬워질 것 같다.
0: 그러게 말이야.
1: 빙고! 아이디어가 있어. 알았어.
2: 잠깐, 뭐? 잠깐만. 아,
0: 왜 자꾸 일을 만드는 거야?
1: 언니, 뭐 찾고 있는 거야? 색분필! 오, 팔 접어봐. 이거 정말 재밌겠는데?
2: 좋아, 끝. 준비됐어, 빙고. 땅콩버터랑 바나나.
1: 우와. 블루이 이번 이야기는 작은 블루이.
0: 오, 귀여워라.
1: 저희 소개를 해볼게요. 전 블루이고, 여긴 작은 블루이예요.
4: 안녕하세요.
1: 저랑 똑같아요. 보세요. 치즈랑 잼 먹어봐, 작은 블루이. 우린 치즈랑 잼 좋아해.
4: 진짜 맛있다.
1: 맞죠?
2: 오늘 하루 길어질 것 같네.
1: 좋아, 작은 블루이. 내가 누군지 알려줄게. 어, 난 심각한 걸 시리얼이라고 말해. 어, 춤추는 것도 보여줄게. 난 이런 거 하는 걸 좋아하고 이런 것도 좋아해. 어, 그거야. 그리고 난 계속해서 말을 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 그냥 소리를 내는 거야. 제잘 제잘 제잘 제잘 제잘 제잘 제잘 제잘 제잘 제잘 제잘 제잘 제잘 제잘. 그리고 노래하는 걸 좋아해.
5: 오, 노래해요.
1: 오, 노래해요. 좀 더 크게.
5: 오, 노래해요.
1: 응, 아주 잘했어. 난 바닥에 장난감들을 그대로 두는 걸 좋아해.
4: 근데 정리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
1: 아니,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0: 대체 어딨지?
1: 제잘 제잘 제잘. 질문을 계속해서 하는 걸 좋아해. 뭐하고 계세요?
0: 뭐하고 있는지 알잖아, 블루이.
1: 근데
0: 지금
1: 대답은 끝까지 잘 안 들어. 오, 그리고 엉덩이를 보게 되면 이렇게 팡팡 치는 걸 좋아해.
0: 진짜 그만두지 못해.
2: 잠깐만, 블루이. 여기 잔디 깎은 거 저기 손수레에 전부 담아줄래?
1: 네, 아빠. 잠깐, 잠깐. 지금 어디 가려는 거야?
4: 아빠를 도우러. 난 손수레가 좋거든.
1: 빙고가 손수레를 좋아해. 빙고가 아빠를 도와줘. 넌 이제 작은 블루이야.
4: 아, 맞다.
1: 블루이는 잔디 깎아놓은 거 안 좋아해. 이건 내 진심이라고.
4: 하지만 아빠가 시킨 일이잖아.
1: 그게 진짜 시리얼인지 볼까? 저기요, 힘센 아빠.
2: 또 시작이네.
1: 여기 잔디 깎은 거 말인데요. 왜 이걸 우리가 손수레로 치워야 하는 거죠? 이건 우리 거 아닌데요.
2: 냉장고 안에 음식 들어있는 거 알지? 그것도 너희 거 아니야. 그거 먹고 싶으면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을걸?
1: 좋아, 이건 시리얼이야.
4: 안녕, 손수레.
2: 작은 블루이, 너무 시끄러워.
1: 응, 작은 블루이. 난 집안일 할 때는 노래 잘 안 불러. 난 그냥 투덜거리면서 지금 너보다 일을 천천히 할 뿐이야. 아!
5: 아하, 우리가 왜 이걸 해야 해요?
4: 아, 너무 더워.
2: 알았어. 혹시 말인데 빙고가 둘이면 안 될까?
1: 아니요, 블루이 둘은 영원해요. 아하하,
4: 나 바라봐. 아!
2: 빙고 둘.
1: 그래, 여기 있어. 꼬리부터 시작해.
4: 아빠 여기.
2: 어?
4: 여기 큰 빙고예요.
1: 안녕하세요. 잔디 깎은 거 정리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2: 그래?
1: 어서와, 작은 빙고.
2: 좋은데?
4: 빙고 옷소리 안아주는 척 좋아. 펑!
1: 펑!
4: 이제 침대에 놓아줘. 잘 자.
1: 잘 자.
0: 어디 있는 거니, 슈머틀?
1: 여기 있어요.
0: 어? 고마워.
1: 큰 빙고야.
0: 큰 빙고?
2: 빙고 둘이죠. 정말 이대로라면 너무 좋겠네.
1: 뭐라고요?
0: 여보.
2: 아, 난 그런 뜻이. 아, 블루이 잠깐만.
1: 큰 빙고.
2: 근데 진짜로 빙고 둘이 좋은 걸?
0: 어, 맞아.
4: 저기 큰 빙고.
1: 큰 빙고 어느 침대에 앉을지 잘 모르겠어.
4: 괜찮은 거야?
1: 엄마랑 아빠는 빙고만 둘을 원해. 블루이는 필요가 없나 봐.
4: 정말.

0: 내가 귀찮아서 그런 거야. 빙고는 하나도 안 귀찮아해.
1: 빙고도 그래. 빙고 진짜 귀찮아해.
0: 정말로?
1: 응. 빙고는 조금 다르게 귀찮아. 보여줄게. 테이프가 어디 갔지?
0: 여기 있어.
1: 오, 고마워. 그리고 가짜 이빨 좀 찾아줄 수 있어?
0: 오, 당연하지. 여기 있어.
2: 아, 좋다. 평화롭구만.
3: 아, 빙고, 뭐야? 아, 그만해. 무섭게 왜 그래? 어? 저리 가! 아, 저리 가라고! 어?
4: 여기 무슨 일이야? 아, 빙고! 아! 오, 빙고들아, 그만해!
3: 들어와! 이제 그만! 지금부터 블루이 하나랑 빙고 하나면 좋겠어. 알아들었지?
1: 방금 들었어? 좋아요?
5: 이제 안전하겠지?
2: 그럴 거야. 20분 지났으니까.
1: 야!
6: 아, 안전하네.
7: 좋아, 시작.
8: 안녕 친구들, 나는 머핀이야. 장난감 함께 열어보기 온 걸 환영해. 근데 아빠, 화장실 먼저 갈래요.
7: 머핀.
8: 안녕, 장난감 함께 열어보기 온 걸 환영해. 오늘은 이 덤프트럭을 소개해보도록 할게. 아빠, 머핀은 덤프트럭 싫어요. 고양이 뚜껑도 소개하고 싶어요.
7: 머핀, 시청자들이 원하는 건 덤프트럭이야. 그냥 계속해.
8: 근데 머핀은 고양이 뚜껑도 소개하고 싶어요. 좋아, 그럼 그냥 이걸 열어보도록 할게. 반열이잖아.
7: 망가뜨리면 안 돼.
4: 진짜 쉽게 열릴 것 같지 않은데?
8: 이건 덤프트럭이야.
7: 버튼을 눌러야지.
8: 에이, 여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움직여.
7: 더 세게 눌러.
8: 안 되는 것 같아요.
7: 제대로 눌러봐.
8: 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건전지를 넣어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해줘.
7: 아, 다행이다.
8: 아, 이거 정말 멋있는데? 돌멩이를 트럭 뒤에 실으면 좋을 것 같아.
7: 머핀! 안 돼! 동영상 촬영용이야! 먹지 마!
8: 이건 덤프트럭이야. 이렇게 맘에 안 드는 장난감 처음이야. 완전 별로라고.
1: 삭스가 가져도 돼?
8: 안 돼! 내 거야!

0: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횡단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사고 원인은 대부분 운전자 부주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폭이 좁은 이면도로일수록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금지입니다.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3초 이상 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통학버스 승하차 시 바로 옆 차로의 운전자는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하고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 운전자도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1: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2: 지우개 있었어요.
1: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2: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1: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2: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여모영입니다.
1: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2: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쵸, 꿈이었죠.
1: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2: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1: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2: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분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1: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2: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 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 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2: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해서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2: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3: 집에서 요리를 하던 피터. 저런, 집에 불이 났어요.
4: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5: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집안에 숨는다. 2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2번. 실내에 숨으면 불 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3: 불이 나면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해요.
4: 로봇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미션 고철로 놀이터 짓기. 어? 기가빌더! 시청자들에게 테라시티 외곽에서 뭘 하고 있는지 말해줄래?
1: 안녕 제이. 우리가 들었는데 테라시티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곳을 찾았대.
2: 그래서 확인해보러 왔어.
0: 그 놀이터가 어디 있는지 알아?
3: 정확히는 모르지만 내가 위성 좌표와 지상 활동을 비교해서 정확한 위치를 찾아봤더니
0: 내 꼬리가 저쪽이래.
3: 포키! 같이 가! 포키의 꼬리는 늘 과학을 무시한다니까.
2: 세상에나, 이게 아이들 놀이터란 말이야?
0: 다 우주 고철인데? 얘들아, 물러서! 그 고철은 위험할 수 있어!
4: 위험 물질이 있나 스캔해보는 게 좋겠는데?
2: 같이 확인해보자.

0: 멋진 놀이기구인데?
1: 정말 좋아하네.
2: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아무렇게나 쌓여있는 고철 덩어리들은 위험할 수 있어. 하지만 기가빌더가 다 같이 힘을 합친다면 멋진 화성 놀이터로 만들 수가 있어.
0: 위험한 고철 덩어리가 멋진 놀이터가 되는 거네. 생각만 해도 멋지겠는데.
2: 그럼 다들 준비됐어?
3: 응!
2: 응? 기가빌더 출동! 짱타기 대전 쿠키! 짱타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4: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2: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근력 쌓기 챔피언 마이티!
5: 자, 쌍콕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2: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6: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7: 기가빌더 출동!
2: 자, 여러분! 오늘 계획을 말해줄게. 모든 고철을 다 치우고 땅을 평평하게 다진 다음 놀이터를 짓는 거야.

0: 잘했어. 기가 들다. 금세 뚝딱 다 죽겠는데.
1: 아빈, 어떡하면 좋지? 문제가 생겼어. 놀이터를 절반밖에 못 지었는데 고철이 벌써 다 떨어졌어.
0: 다 써버린 거야?
2: 고철이 더 필요한데 어디서 구하지?
3: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
0: 시장님!
4: 안녕하세요!
0: 시장님, 어디 가면 고철을 더 구할 수 있어요?
3: 바로 저기!
5: 어디요? 여기요? 아니면 여기요?
3: 내 머릿속이 아니라 우주에 가면 있단다. 우주에는 수많은 쓰레기가 떠다녀서 우주여행을 위험하게 하기도 하거든. 그 고철을 재활용하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야.
1: 하지만 우주까지 어떻게 가요?

0: 저 기가의 송이들이 어디로 가는 거지? 그래, 분명 뭔가 새롭고 흥미로운 걸 찾으러 가는 거야. 우리는 보보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비행 모드 작동. 발견한 걸 코앞에서 빼앗아주마.
1: 우와, 저것 좀 봐. 별이 진짜 반짝거린다. 정말 너무 멋져. 저 별은 그냥 빛나는 불빛이 아니라 사실은 엄청난 불덩어리야.
2: 또 시작이네.
3: 우와, 저것 좀 봐.
4: 얘기 안 끝났거든.
5: 썩 보기 좋은 건 아닌데.
6: 좋아, 얘들아. 다들 뭘 해야 할지 알지? 우주비행선 발사! 기가빌드 출동!
1: 너무 진창이야.
3: 게다가 너무 위험해.
1: 다행인 건 화성 놀이터 재료가 부족하진 않을 것 같아.
6: 이 고철 덩어리들을 화성으로 가져가려면 뭔가 담을 게 필요해.
1: 딱 맞는 게 있어.
6: 기가 우주 가방! 작동!
1: 난 준비성이 철저하거든.
7: 우주 쓰레기를 주워 출발!
1: 잡았어.
3: 우주 쓰레기 발견. 크레인 작동.

0: 그럼 그렇지. 우주에서 자원을 모으고 있었어. 새로운 자원은 그게 뭐든 모두 내 거야. 공격 준비!
1: 기가 우주 가방이 꽉 찼어! 수고했어, 기가 빌더! 놀이터가 뭐야? 놀이공원도 지을 수 있을 만큼 고철을 잔뜩 모았어!
2: 좋아! 놀이터를 완성하자!
0: 날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해줘서 고마워.
1: 호보가 기가 우주 가방을 뺏어갔어.
3: 안 돼, 그럴 순 없지. 그 고철로 놀이터를 만들 거란 말이야.
0: 안 돼, 화성에 있는 모든 특별한 자원은 다 내 거라고. 내 거!
1: 특별하다고?
3: 이 마이티님을 이길 수 없어. 난 힘센 곰이라고.
0: 어? 어? 이게 뭐야? 다 우주 쓰레기잖아.
1: 어떻게, 큰일 났어. 우주 쓰레기가 어디로 떨어질지 확인해봤는데 테라시티로 향하고 있어. 고철들이 봄에 부딪히면 테라시티는 다 망가질 거야.
4: 빨리 막아야 해.
1: 기가 빌더 변신!
3: 포켓몬 변신 완료! 마이티몬 변신 완료!
1: 웨이브 변신 완료!

0: 테라시티 시민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저건 그냥 커다란 우주 고철 덩어리들이 떨어지고 있을 뿐이에요.
1: 아, 내가 맞죠?
0: 내가 뭘 잘못 말했나?
2: 하나도 빠짐없이 꼭 잡아야 해. 한 조각이라도 떨어지면 정말 큰일 나.
3: 너무 많은데.
4: 나한테 그물이 있어.
3: 그물? 그물로 뭘 할 건데? 아,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그물이랑 장비를 줄래?
4: 알았어, 포키.

우후! 쓰레기를 더 붙이면 크게 만들 수 있어!

0: 상철 한 조각을 놓쳤나 봐. 도매 떨어지겠어. 부스터 작동! 안 돼!
1: 해보고 싶은 게 많은데.
0: 어? 누가 지나가게 해준대. 조금만 더.
2: 말했잖아, 걱정할 거 없다니까.
3: 속보입니다! 기가빌더가 놀이터를 다 지었습니다!
4: 모든 고철을 다 사용해서요.
3: 그물까지도요!
2: 그렇다면 K시장이 공식적으로 기가 놀이터 대장을 선언합니다!
4: 놀이터 진짜 재밌다!
5: 기가빌더! 오늘도

0: 여러분들은 특별한 소식이 있어요. 오늘 밤 유성우가 쏟아져요. 그것도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1: 어? 유성! 즉 별똥달은 혜성의 작은 조각들이 대기에 떨어지며 빛나는데 많이 떨어질 때 이를 유성우라고 부른답니다.
0: 벌써 많은 테라시티 시민들이 유성우를 보려고 모여들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비가 빌라도 함께하고 있어요.
1: 아, 빨리 별똥별을 보고 싶다.
2: 별똥별이라니 진짜 예쁠 거야. 너무 신나.
3: 그냥 돌덩어리가 떨어지는 건데 뭐가 신나?
1: 그냥 돌덩어리? 어? 유성은 우주과학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연구 대상이라고.
0: 아비, 혹시 오늘 유성우 이벤트에 대해 더 전할 말 있나요?
4: 그럼요. 별똥별이 떨어질 때 재밌는 전통이 있는데 소원을 비는 거예요. 사람들 말로는 별똥별이 떨어질 때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기가 들던 팀이 커다란 전망대를 지을 거예요. 테라시티 모든 시민이 별똥별을 잘 볼 수 있고 또 마음껏 소원을 빌 수 있게 말이에요.
3: 우와, 나 소원 빌 거 진짜 많은데.
1: 어? 그럼 나는 소원 10개 빌 거야. 아니, 20개!
4: 기가 빌더, 이제 테라시티에서 가장 높은 타워를 지워볼까?

0: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쌓기 챔피언 마이티.
1: 자, 쌓국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0: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2: 기다리다 출동.
0: 자, 그럼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타워를 아주 높이 쌓아 올리고 꼭대기에는 전망대를 만드는 거야. 모든 사람이 별똥별을 잘 볼 수가 있게. 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쉽게 올라갈 수 있게 하자. 다들 이해했지?
1: 자, 가자!
3: 우릉!
0: 우리 맙니다!
3: 출동!

0: 높아서 별똥별을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을 거야. 튼튼하게 지었으니까 걱정하지 마.
1: 고마워, 마이틴.
2: 잘하고 있어, 스키.
1: 이제 마무리로 최고의 장식을 올릴게.
3: 우리는 하나! 기러기도 임무 완수!
4: 시민 여러분, 테라시티 별똥별 전망대가 개장했습니다. 우와!

0: 우쇼가 곧 시작되려나 봐요. 저기 첫 번째 별똥별이 보여요.
1: 이야, 엄청난데?
0: 너무 멋져요. 자, 시장님, 딱 지금이에요. 소원을 빌어야 한다면 바로 지금 빌어야 한다고요.
2: 기가빌더, 어떤 소원 빌었어?
3: 난 매일 새로운 걸 배우게 해달라고 빌었어.
4: 난 예술적 영감을 찾게 해달라고 했어.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
5: 난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짓든 늘 함께 만들게 해달라고 빌었어.
0: 내 첫 번째 소원은 세상에서 제일 큰 구멍을 파는 거고, 내 다음 소원은... 보다시피 소원 빌 게 너무 많아.
2: 설마 그 많은 소원을 다 빌었다는 거야? 넌 뭘 빌었어, 스키?
6: 내 소원? 내 소원은 비밀이야.
2: 어? 저기 좀 봐. 우와,
5: 진짜 예뻐.
0: 저렇게 큰 별똥별은 태어나서 처음 봤어.
5: 나도.
3: 별똥별은 뭔가 좀 이상한데. 내 계산에 따르면 엄청나게 큰 유성체가 테라시티를 향해 떨어지고 있어.
7: 저 어쩌지?
0: 그럼 우리가 나서야 해. 우리가 못 막으면 테라시티가 파괴될 거야. 기가빌더, 빨리 유성체를 막자.
5: 그래!
0: 유성체를 막자! 저 유성체를 멈춰 세울 수 있는 건 기가빌더뿐이에요! 모두 행운을 빌게!
6: 어떡해! 전망대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크잖아!
0: 큰 문제일수록 큰 해결책이 필요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자! 자, 그럼 기가빌더 변신! 기가모빌 발사! 기가빌더 출동!
8: 우리만 믿어!
0: 호키봇 변신 완료!
9: 나이티봇 변신 완료!
0: 레이봇 변신 완료! 스케이봇 변신 완료! 부스터 발사!
3: 유성체를 잡아볼까? 그물 하나 발사!
9: 다 같이 그물을 잡고 올라가자.
8: 그래!
0: 기가빌더가 유성체를 꼭 잡아낼 거예요. 거의 다 왔어.
3: 유성체 속도가 전혀 안 줄고 있어.

0: 시간에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 이런 속도라면 시민들이 탈출할 시간이 부족해. 테라시티를 산산조각 낼 거야.
1: 산산조각 난다고?
2: 잘 찍고 있는 거지, 뭐? 이런 엄청난 순간을 찍을 수 있는 기회는 절대 흔치 않아. 여러분, 저 거대한 유성이 보이세요?
3: 제일 회피해야 해, 빨리.
2: 안 돼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기가 발사! 이 단단한 별을 쓰는 거야.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기가 빌더는 포기하지 않아요.
4: 어린!
2: 걱정 마. 눈에는 눈, 별에는 별이야. 물러서!

0: 위험해! 빨리 PSP! 오베르퀘스만 있다면 그렇잖아! 기유! 제발 멈춰줘!
1: 스키, 우리가 도와줄게!
2: 이제 이 훈장을 수여하겠습니다. 기가빌더는 엄청난 용기를 발휘해 우주에서 떨어지는 유성을 막아 테라시티를 구했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어.
0: 여러분, 감사합니다. 테라시티는 우리 모두의 고향이에요. 우리가 도움이 됐다니 정말 기뻐요. 스키, 이번엔 네가 큰 역할을 해줬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어?
3: 처음엔 별똥별이 무서웠는데 무섭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어.
4: 우와, 그럼 별똥별이 소원을 들어준 거네.
3: 맞아, 아니면 키가 더 크게 해달라고 빌까 그랬나?

0: 해마다 더 심해지는 학교폭력, 피해 시 대처법.
1: 야, 대박 치킨!
0: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면 선생님, 선생님! 학교 전담 경찰관 등에게 알립니다.
1: 어, 너 뭐냐?
0: 학교폭력 피해 현장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 또한 범죄입니다.
1: 엄마한테 말하는 게 좋기니?
0: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부모님에게 알리고 학교에 즉시 분리를 요청합니다.
2: 기부시라고도 애매하고, 기부시라고도 애매하고, 애매하니?
0: 육하 원칙에 따라 작성한 진술서, 피해 진단서, 사진 등 피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3: 바뀌는 게 있을까?
1: 뭐 가만히 있다가 뭐 달라지냐?
0: 112,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청소년상담 1388 등에서 피해 지원을 받습니다.
1: 영어 점심 치킨이! 가자!
2: 응?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 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생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니다. 주방세제와 물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니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다 봅시다.
1: 오늘의 주인공, 나의 비밀친구 해치를 소개합니다.
2: 오늘의 주인공?
3: 그럼 난 뭐냐?

0: 미아는 운동 천재.
1: 일찍 일어났네.
0: 난 나가볼게.

0: 하는 게 좋아?
1: 아!
2: 신기하네. 어.
1: 뭐가?
2: 아, 아니야.
1: 다녀오겠습니다.
3: 잘 갔다 와.
1: 윤호야!
4: 너가!
5: 세나, 안녕.
1: 안녕하세요. 소근아, 안녕.
3: 가자.
1: 응?
3: 다녀오겠습니다.
5: 그래.
1: 어? 동준이다. 세워줘.
2: 응? 응. 아참, 학교가 저렇게 좋나?
1: 그러게.
6: 안녕, 왔어?
7: 자.
1: 자.
8: 동준아,
7: 어?
8: 너 이 게임 해봤어?
7: 처음 보는데?
8: 뭐지?
7: 뭐긴, 네가 가져온 거겠지.
8: 그런가?
1: 안녕.
7: 아, 안녕. 어제 전화 갔지? 이름이...
1: 미아야.
7: 윤호야.
3: 어?
7: 이따 끝나고. 알지?
3: 또 축구냐.
9: 다 모였죠?
10: 네!
9: 오늘은 농구를 해볼 거예요.
1: 농구?
9: 잘 보세요. 받고 이렇게. 으차! 이제 돌아가며 던져보기로 해요. 먼저 우동준.
7: 네.
9: 자.
7: 네.
9: 동준이가 시범을 보여주세요.

0: 차차 던지고 와.
1: 들어가라.
2: 다음. 다음. 다음은 미아.
3: 미아. 어? 골대 뒤에 네모에만 맞춘다고 생각해. 파이팅.
4: 아. 야.
3: 멋있어.
4: 이 정도 가지고 뭘.

여긴 아닌 것 같은데. 방울이 반응하고 있어. 저쪽이다. 학교로 가보자. 아라리오!

0: 오늘 수업을 마칩니다.
1: 선생님께 인사!
0: 감사합니다.
2: 윤호야, 어? 축구해야지. 어? 미아야!
3: 어?
2: 같이 축구할래?
3: 축구?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1: 그래!
2: 어? 저기다!
4: 와, 날씨 좋다. 포근아, 너도 좋지? 윤호가 수업도 끝났을 텐데 학교 쪽으로 가볼까?
2: 범수야, 받아!
5: 좋아! 간다!
2: 혹시...
4: 학교 다 왔네.
6: 응?

0: 뭐야? 여길 왜 온 거야?
1: 쉿! 어? 아, 포근아, 그만. 사람들이 놀라잖아. 그만해.
0: 어휴.
2: 자, 내가 막을게!
3: 야!
4: 어떻게 하지?
3: 야!
4: 어?
3: 빨리 슛해!
4: 짱!
5: 오?
4: 삐요삐요?
5: 오?
0: 어?
3: 아라디오!

0: 또 뭐야?
1: 알아요?
0: 무슨 일이지? 포근아, 뭘 본 거야? 방금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0: 무슨 일이야?
1: 이건 상계의 기운이야. 그렇다면
2: 무슨 일이야?
3: 이건 선계 마법이 인간계에 혼란을 일으키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2: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수습해야 할 텐데.
4: 수평선 너머 희미하게 섬이 보였습니다. 선원들은 모두 어?
5: 흐치다!
4: 들어와.
6: 고마워.
4: 찾았어?
6: 아직. 포근아, 밖에서 날 봐도 아는 체 하면 안 돼. 그런데 아까는
4: 무슨 일이 있었어?
6: 정말 잘했어. 그런 뜻에서

0: 집에 불이 났어요. 짠! 어때? 예쁘지?
1: 우와!
0: 예쁜 꽃이네.
2: 맥건 공룡이다.
0: 이게 무슨 소리지?
3: 아, 참, 내 정신 좀 봐.
4: 엄마!
0: 괜찮으세요?
3: 어? 아, 괜찮아. 그냥 채소를 쏟은 거야.
2: 맛있겠지?
0: 오늘 누구 생일이에요, 엄마?
3: 아, 그건 아니고. 오늘 채소 바비큐를 해 먹으려고 하는데 이웃들도 초대할까 하거든.
0: 우와! 그럼 우리 이웃들이랑 바비큐 파티 하는 거예요?
2: 야호! 신난다!
3: 아 참, 그러고 보니 아직 이웃들을 초대를 안 했네. 어쩌지?
0: 응? 저희가 초대장을 만들게요, 엄마.
3: 정말? 우리 꺼병이들이 할 수 있겠어?
4: 네!
0: 예쁘게 만들어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올게요.
2: 빨리 가서 만들어야지.
0: 나도.
2: 기다려.
0: 나투리 파티에 초대합니다.
2: 예쁘게 접고 자, 스티커를 붙이면 짠! 초대장 완성!
0: 그럼 이제 초대장 나눠주러 가자.
2: 출발!
3: 얘들아, 어디 가니?
0: 초대장 나눠주려고요.
2: 어, 영수 할아버지다! 안녕하세요!
0: 저희는 새로 이사온 꺼병이들이에요. 오늘 저희 집에서 열리는 파티에 오실래요?
5: 귀여운 꺼병이들이 새로 이사 왔구나. 꼭 가도록 하마.
4: 우와! 감사합니다!
5: 어디 보자. 에? 파티 장소가 안 써 있잖아.
2: 여기 가보자.
4: 안녕하세요.
2: 새로 이사 온 꺼병이들이.
6: 우리 펭귄에게 멋진 형 누나들이 생겼네.
4: 귀여워.
6: 꼭 갈게, 얘들아. 몽슬이 친구들이네.
0: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집에서 파티를 열어요.
6: 파티? 어머.
0: 뭐예요, 엄마?
7: 빨리 꾸며야겠어. 빨리 준비해요.
6: 이따가 보자.
3: 우리 아가들 잘 다녀왔구나.
2: 우와, 잘 꽃이 맛있겠지?
8: 엄마, 이제 파티 시작해도 되죠? 네, 네?
6: 이제 거의 다 준비됐어.
0: 어? 엄마, 가장 중요한 게 빠졌어요.
3: 응? 그게 뭔데?
0: 우리가 초대한 손님들이요.
6: 아, 그렇지. 그럼 우리 손님들이 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릴까?
4: 네, 좋아요.
2: 다들 모이면 더 신나겠다.
0: 맞아.
3: 왜 아무도 안 오시지?
0: 엄마, 아직 아무도 안 왔어요?
9: 너무 배고파서 힘이 없어.
2: 다들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3: 그러게, 다들 조금 늦으시네. 우리끼리 먼저 채소를 굽기 시작하면 어때? 그러면 맛있는 냄새에 이웃들이 모두 모일 거야.
0: 좋아요.
2: 야호! 바비큐다!

0: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
1: 야호!
2: 아, 기가.
3: 최고야!
0: 너무 맛있어. 뜨거우니까 조심히 먹으렴.
3: 네.
4: 전 뜨거워도 잘 먹을 수 있어요.
0: 얘들아, 어서 물러서. 안 돼.
5: 가투리네가 도대체 어디지?
6: 아, 안녕하세요, 네? 염소 할아버지. 혹시 까투리네 파티 가시나요?
5: 네, 맞아요.
0: 까투리네가 도대체 어디지?
5: 다들 까투리네 파티 가나 봐요.
0: 네, 혹시 파티는 어디에서 하는지 아세요?
3: 이게 무슨 냄새지? 저기, 저쪽에서 불이 났나 봐요.
0: 어머머, 이게 무슨 일이야?
5: 세상에.
6: 빨리 신고부터 해야겠어요.
5: 제가 할게요.
0: 얘들아, 이쪽으로 오렴.
1: 네.
0: 어서 신고해.
7: 모두 뒤로 물러나세요.

0: 화재 진압 완료!
1: 여기도 화재 진압 완료!
2: 우와! 얘들아! 어?
3: 까투리 아줌마!
4: 우리가 초대한 이웃들이에요!
2: 괜찮으세요? 멀리서 불을 보고 신고했는데 소방차가 늦지 않게 도착해서 다행이에요.
3: 아, 신고를 해주신 게 여러분들이었군요. 정말 감사해요.

0: 여러분, 다들 다치신 데는 없으신가요?
1: 네, 정말 감사합니다, 소방관님들.
2: 그런데 혹시 그릴에 뭔가를 부으셨나요?
3: 네, 제가 불을 끄려고요.
4: 자칫하면 다칠 수 있으니 다음부턴 바로 119에 신고하렴.
1: 네. 그래도 꽁지 덕분에 이렇게 저희가 꺼내기네 찾아올 수 있었어요. 맞아요.
3: 맞아요.
5: 맞지?
3: 다행이야.
1: 그럼 이제 이웃분들과 소방관님들까지 모였으니 파티를 시작해볼까요?
6: 좋아요.
1: 여기 꽃이 다 준비됐어요. 맛있는 채소꽃이 대령이요.
3: 우와,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봐주세요.
0: 여기도 하나 추가요.

0: 초대를 잡으러 갯벌로 가련 이차 뭐가 있을라나?
1: 어! 어! 어! 아! 아! 다리가 안 빠져! 아!
2: 어! 갯벌 안전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갯벌에는 위험한 골짜기로 불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갯골인데요. 갯골은 골짜기처럼 형성되어 있어 바닷물이 차오르면 갑자기 수심이 깊어집니다.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갯벌에 빠졌을 때는 등을 대고 누운 상태로 자전거 페달을 굴리듯 발을 차면서 대각선 방향으로 다리를 빼냅니다. 무릎을 꿇은 상태로 안전을 위해 엎드린 자세로 기어 나오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4: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5: 근데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6: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7: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5: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3: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4: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7: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데뷔와의 일전.
1: 루시오, 여기 랩터 스파이크를 써봐.
0: 좋아, 한번 해볼게. 랩터 점. 하, 신입치곤 제법인데. 메이야 메이야 랩터 스파이크. 우와!
1: 루시오, 네가 이겼어.
2: 이건 말도 안 돼. 네가 신입이라고.
1: 전 배틀에서 이긴 거 축하해.
3: 저기 멋지.
0: 다들 고마워.
1: 축하해, 루시오.
3: 와, 진짜 잘했어.
4: 저 기술은 말도 안 돼. 저런 녀석이 전설의 다이너스터일 리가 없잖아. 절대 불가능해.
1: 그게 네 새로운 스킬이야?
0: 그런 것 같아.
5: 스티븐, 다친 데는 없어?
2: 당연하지. 그리고 난 이 결과 인정 못해. 내가 계속 지켜볼 거야.
0: 뒤통수 조심해라.
1: 내가 뭘 했어? 쟨 답이 없다니까. 오늘 배틀 정말 최고였어.
5: 근데 스킬이 정확히 뭘 말하는 거야?
1: 그거. 각각의 다이노스터가 가진 고유한 기술이 스킬이야. 레벨이 충분히 오르면 새로운 스킬을 얻을 수가 있어. 그리고 스킬을 전부 다 모으면 그땐 최강 다이노스터가 될 수 있지.
5: 최강 다이노스터가 된다고? 그러려면 스킬을 얼마나 모아야 해?
6: 제나!
1: 오빠! 빨리 숨어!
5: 어디에?
4: 너 여기 있었어?
1: 이런 낡고 지저분한 창고에는 어쩐 일이야?
4: 왜 그렇게 당황해? 숨기는 거라도 있어?
1: 숨기긴 내가 뭘 숨겨. 새로운 춤을 연습 중인데 남들한테 보여주긴 창피해서 그랬지.
5: 뭐가 뭔지 모르겠네. 스티븐도 다이노스터라고? 델비랑 오즈는 어디 있는 걸까?
4: 우와, 정말이야? 우와.
5: 안녕, 얘들아.
7: 루시오, 왔어?
1: 네가 스티븐을 이겼다며?
8: 제네말론 제이미나고도 배틀을 했다던데. 그게 정말이야?

0: 뭐 아마도
1: 대단하다.
0: 웃기시네. 드시오는 속임수를 쓴 거야. 난 패배를 인정할 수 없어.
2: 스킬 몇 개나 갖고 있어?
3: 오늘도 배틀할 거야?
1: 제이민이랑 재대결 안 해?
4: 언제 할 건지 제발 알려줘.
0: 아무리 잘난 척 해봤자 텔비는 절대로 못 이겨.
1: 뭐? 텔비? 어디 있는데?
0: 그야 옆옆반 교실에?
1: 그거?
0: 텔비!
1: 뭐 하는 거야?
0: 미안, 내가 좀 급해서. 텔비 어딨어? 이 안에 있어?
1: 텔비? 대결하러 온 거야?
0: 설마, 난 친구가 되려고 온 거야. 교실 안에 있어?
2: 친구라고?
0: 텔비! 정말 오랜만이, 아니, 만나서 반가워.
2: 넌 누구야?
0: 난 루시오야. 너랑 같은 다이노스토고.
2: 나한테 도전하러 온 거 아니면 괜히 귀찮게 굴지 마.
0: 텔비! 기다려! 내 사전에 호기란 없지. 친구 만들기 작전 제대로 시작이다! 텔비! 힘내! 막을 수 있어! 앞을 봐!
2: 조용히 좀 하지! 잘했어! 예!
0: 맛있게 드세요!
1: 여기요?
2: 이걸 다 먹으라고요?
0: 친구를 위한 특별 서비스야!
2: 정말 이상한 녀석이야.
0: 안녕? 정말 나랑 친구 안 할래?
2: 난 친구 필요 없어! 여기까지 따라오진 않겠지?
0: 텔비! 잠깐만! 텔비, 기다려! 그러지 말고! 그럼 우리 친구의 친구의 친구 할까?
2: 몇 번을 말해. 난 관심 없다니까.
0: 좋아, 그렇다면 친구의 친구의 친구의 친구의 친구는...
2: 신의 한복판에 브라키오사우루스가?
0: 어서 가자!
2: 나한테 온 알람이거든. 넌 끼어들지 마. 다이노 슈트! 변신!
0: 자, 잠깐만! 나도 같이 가!
2: 안킬로 해머! 어서 여기서 피하세요.
5: 고마워요 다이노스타.

0: 데비, 괜찮아?
1: 말했잖아, 상관하지 말라고.
0: 기다려.
1: 난 두 번은 절대 안 당해.
0: 저 녀석은 나한테 맡겨. 그런 공격은 나한테 안 통해.

0: 헌터 필드 확장!
1: 안 돼!
0: 엠버 스트라이크! 출격!

포기 안 하시겠다. 좋아. 안킬로 햄.

0: 경험치를 꽤 많이 얻었네. 임무 완료!
1: 어떻게 된 거지?
0: 그래, 그래. 착하지.
1: 델비!
0: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했을 텐데.
1: 난 도와주려고 한 거야. 우린 친구니까.
0: 친구 아니거든. 네 도움도 필요 없고.
2: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 좋아. 그럼 다이노 배틀로 결판을 내자. 지금 당장! 델비가 최강을 꿈꾸는 이유. 너 정말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야? 좋아. 다이노 배틀로 결판을 내자. 지금 당장 1대1로 붙자고.
0: 방금 전까지 친구 어쩌고 한 건 핑계였구나. 좋아, 나도 이게 더 편해. 뭘 꿈을 가려, 어서 공격해.
3: 루시오, 델비랑은 배틀 안 할 거라고 했잖아.
2: 하지만 델비가 계속 못되게 구는 걸. 나도 더는 못 참아. 퀀텀 다이노 파워! 다이노 슛! 변신! 좋아, 어디 해보자고! 랩터 킥!
0: 다이노 슛! 변신! 앙킬러 펀치!
2: 뭐야, 너무 느린 거 아니야? 랩터 킥! 랩터 스파이크!
0: 빠른 게 다가 아니라고? 역시 별거 없는 녀석이었잖아. 괜히 시간만 낭비했네.
2: 기다려! 아직 안 끝났어!
0: 이제 다이노 쉴드로 가자.
2: 잠깐만! 멈춰! 나랑 다시 대결해!
3: 루시오, 이제 그만해!
0: 그런 실력으론 아무리 반복해서 대결해도 결과는 똑같아. 비켜, 브라키오한테 발표.

0: 버리고 싶지 않다면
1: 다음엔 절대 안 봐줄 거야.
2: 델비, 오늘도 왔구나. 이번 주만 벌써 세 번째 구조야. 무리하는 거 아니니?
3: 최강 다이노스터가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죠. 별거 아니에요.
2: 델비.
4: 루시오! 왜 이렇게 늦었어? 세상에! 대체 왜 이렇게 된 거야?
1: 델비랑 다이노 배틀을 하고 오는 길이야. 결과는 보다시피 이렇게 됐고.
4: 안으로 들어가자. 델비랑 붙어서 이 정도밖에 안 다친 거면 거의 기적이라고 봐도 돼. 나도 최강 다이노스터가 되려고 한번 도전했다가 완전히 깨졌거든. 다신 안 해.
1: 최강 다이노스터가 뭐길래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거야? 그게 되고 나면 특별히 좋은 점이 있어?
4: 그것도 모르면서 지금까지 다이노스터를 한 거야? 최강의 퀀텀 다이노의 힘을 얻어서 멀티버스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되고 최고로 강한 영웅이 될 수 있지.
1: 정말이야? 그럼 나도 원래 살던 차원으로 돌아갈 수 있단 거네? 아파.
4: 진정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야. 모두가 그 힘을 노리고 있거든. 난 최고의 아이돌이 되기 위해 그 힘을 원하지.
1: 그럼 델비도 최강 다이노스터가 되는 게 꿈이라서 그렇게 열심인 거야?
4: 맞아. 델비는 더 간절해. 3년 전에 거대한 터널이 열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거든. 그때 델비 아빠가 사람들을 구하려고 애쓰던 중에 퀀텀 터널에 휩쓸렸대. 델비는 최강 다이노스터가 돼서 아빠를 찾고 싶어 하는 거고.
1: 제나.
4: 어?
1: 나 숨 막혀.
3: 중앙 교차로에 있는 걸 봤다고 했다는 거지?
5: 그래, 맞아. 근데 안 보이네. 그냥 돌아가자, 델비.
6: 어서 잡아!
4: 잠깐.
3: 이 골목부터 확인해보자.
1: 잡았다.
7: 이게 퀀텀 다이노였으면 우린 떼부자가 됐겠죠, 대장?
6: 어서 움직여.
4: 찾았다.
3: 퀀텀 다이노 파워! 다이노 슛! 변신! 이따 저녁에 치킨 시켜 먹을까요?
6: 이런! 다이노스터잖아! 밟아!
3: 하! 안킬로 해머 블리스트! 순순히 항복하는 게 어때?
7: 대장! 이쯤에서 그냥 항복할까요?
6: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조건 작전대로 간다!
3: 네, 대장! 나와라! 오뚜기 로봇!
4: 이건 또 무슨 유치한 장난감이야?
3: 어떠냐? 다이노스터를 혼내주려고 만든 우리의 최강 로봇이다!
4: 하여간 유치하긴.
3: 내가 산산조각을 내주지. 안킬로 해머 슛!
6: 어때, 델비? 이젠 너 정도는 우리 상대가 안 된다고.
5: 저 로봇은 공격받은 힘을 그대로 이용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
3: 그럼 더 강하게 공격하면 돼.

0: 공격을 할수록 우린 더 강한 힘으로 되돌려주지. 어뚜기 반칙!
1: 무슨 일이지?
2: 중앙 교차로에 아기 공룡이 나타났대. 근데 델비가 먼저 도착한 모양이야.
3: 어? 델비? 나도 가봐야겠다. 퀀텀 다이너 파워! 다이너 슈트 변신!
4: 이번에도 끼어들면 델비가 화낼 텐데.
3: 이제 델비 사정도 알았고, 무엇보다 혼자 두긴 너무 위험해.
0: 어뜨기 펀치!
5: 안킬로 해머 블레스!

0: 제대로 한방 먹였네요.
1: 이제 확실히 끝내주자고.
2: 또 공격당하면 세트가 강제로 해제될 거야.
0: 멈춰!
3: 뭐야? 전에 마주쳤던 그 다이노스터잖아.
0: 안녕, 오랜만이야.
3: 저 녀석 왜 저렇게 빨라?
0: 데비, 공격할 준비해.
3: 지금 장난해?
0: 이 녀석을 멈출 방법이 있어. 잘 보라고.
1: 뭘 하려는 거지?
0: 내비쳐 드라이브. 안 움직여. 꼼짝도 안 해. 지금이야 데비.
3: 안킬로 해머
0: 다음에 만나면 절대 가만 안 둬!
1: 시끄러워! 어서 차나무라! 빨리!
4: 밀렵꾼들은 도망쳤어. 이제 안전해.
0: 내 실력 어땠어, 델비? 꽤 괜찮았지?
4: 감사 인사라도 듣고 싶은 거야? 앞으로는 내 일에 끼어들지 마. 난 꼭 최강 다이노스터가 돼야 하니까.
0: 아빠 때문인 거지?
4: 너 그 얘기 어디서 들었어?
0: 미안해. 제나한테 네 사정 들었어. 아빠를 찾고 싶어 한다고? 나도 돕고 싶어!
4: 그럼 넌 최강 다이노스터가 되지 못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그 자린 단 한 명만 차지할 수 있어.
0: 뭐? 그건 전혀 몰랐는데.
4: 좋아. 다음에 우리 수리점에 들러.
0: 야호! 그럼 우리 이제 친구 맞지? 아!
4: 멋대로 앞서가지 마.
0: 너무하잖아!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0: 돼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1: 내가 다닌 중학교는
2: 군남중학교.
1: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2: 강숙현 과학선생님.
1: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2: 음악 70점.
1: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2: 내 사전에는 불가능한 단어는 없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1: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2: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1: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고등학교 때 제가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한테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1: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2: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2: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항공기나 드론, 그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달 탐사선 같은 우주선, 그다음에 이런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1: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2: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그렇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을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속에 이만큼 더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1: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2: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1: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2: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2: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1: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2: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루나 게이트라서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 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내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또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4차 산업의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자율주행, 아니면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1: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우선 제가 우주 발사체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영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

can build bridges too.

0: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0: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띠용띠용 버디캐슬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구조 대 2.
1: 저기 타요가 보이네요.
0: 프랭크, 앨리스.
2: 타요.
0: 안녕하세요. 또 출동하는 거예요?
2: 아니야. 새 소방센터에 가는 길이야.
3: 긴급 출동센터 옆에 최신 장비를 갖춘 소방센터가 새로 생겼거든.
0: 우와! 저도 가봐도 돼요?
2: 물론이지.
3: 새 구조대 친구들과도 인사하면 좋겠다. 너도 괜찮지?
0: 네!
2: 그럼 가볼까?
0: 야호!
2: 우와! 이 정도면 어떤 사고도 금방 해결하겠어.
3: 최신식 시설이라더니 정말 멋지다.
0: 제이!
4: 타요도 있었네. 다들 어서 와.
3: 새로 생긴 소방센터 정말 멋지다.
0: 제이는 여기서 일하게 된 거예요?
4: 그나저나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또 어디 간 거지?
0: 나 먼저 간다. 야호! 야!
5: 내가 먼저인데. 야야!
4: 너희들! 어?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랬더니 뭐 하고 있는 거야? 위험한 장난까지 치고.
5: 치!
4: 많이 놀랐지? 소개할게. 새로운 구조대 친구들이야. 다친 사람들을 구하는 구급차 노아, 팀의 리더인 지휘차 제시, 물탱크차 탱커.
5: 우와! 차 다리 엄청 길다. 이건 뭐예요? 눈도 멋지고. 사이렌도 엄청 크네.
4: 탱커, 인사 먼저 해야지.
5: 갑자기 웬 성어야? 딱히 대단한 것도 없구만.
0: 안녕. 노아라고 했지? 난 타요야.
4: 오늘 와달라고 한 건 훈련을 부탁하고 싶어서야.
2: 훈련?
4: 모두 소방학교를 다녔지만 아직 부족한 게 많아서 프랭크와 앨리스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3: 글쎄.
2: 우리가 할 수 있을지.
0: 에이, 프랭크랑 앨리스는 도시를 지키는 영웅이잖아요.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3: 그런가?
2: 같은 구조 대원들인데 도와줘야지. 한번 해보자고.

0: 우와, 다들 멋지다. 꼭 슈퍼영웅이 변신하는 것 같아.
1: 자, 그럼 시작해볼까? 먼저 출동훈련이야. 저기 사이렌이 울리면 다 같이 센터를 한 바퀴 돌아오면 돼. 자, 준비.
2: 사건 발생, 사건 발생.
1: 제시, 뭐 하는 거니? 출발해야지.
0: 알아요. 슬슬 출발해볼까?
3: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0: 먼저 간다. 우와, 엄청 빠르다.
1: 제시.
0: 어?
1: 그렇게 위험하게 달리면 어떡해?
0: 어쨌든 제가 제일 빨랐잖아요.
1: 뭐? 이건 달리기 경주가 아니야, 제시. 빠른 것만큼 안전하게 현장에 출동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2: 그리고 다 함께 가야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지.
3: 네.
0: 꼬마 버스 타요.
2: 이번엔 구조 훈련이야. 자. 소방센터 안을 실제 화재 현장처럼 꾸며놨어. 다 같이 이 안에 들어가서 불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불을 끄고 제이를 구조해서 안전하게 나오면 돼. 자, 그럼 시작해볼까? 화재 발생! 화재 발생!
0: 띵커! 탱커, 한꺼번에 끄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정확하게.
3: 알았어.
0: 자, 예, 핫, 예,
3: 안 된다.
0: 놓아, 우리 제이를 찾아보자.
3: 그럼 땀.
0: 다 껐으면 따라와.
3: 그럼
0: 같이 가. 대체 어디 있는 거야?
4: 어? 이쪽인 것 같아. 으아! 어쩌지? 다른 길을.
0: 그럴 시간이 어딨어?
4: 더 위험해!
2: 제시, 괜찮아?
0: 괜찮아. 이쪽으로 가자. 우와, 다들 정말 용감했어.
1: 잠깐.
0: 어?
1: 여기를 한번 볼래? 제시, 화재 현장에 남은 불길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했어야지. 확실히 끄지 않으면 다시 불이 살아나서 위험해질 수 있다고.
3: 그건 제가...
2: 그뿐만이 아니야. 그래, 여기. 장애물이 있는데 무리하게 진입하다니. 실제 상황이었으면 너희도 사람도 크게 다쳤을 거야.
3: 네...
2: 어떤 상황이든 적당히 대충대충 하려고 하면 좋은 구조대가 될 수 없어.
1: 모두 지쳤을 테니 잠시 쉬었다가.
3: 제시!
4: 제시! 저 그래도 우리가 잘못한 건 맞잖아. 더 조심했어야 해.
0: 나도 알아. 어쩌면 나는 소방지휘차에 어울리지 않는 건지도 몰라.
4: 아니야.
0: 너희도 알잖아. 예전에 그 일도.
5: 제시! 노아! 탱커!
0: 다들 여기 있었구나.
4: 다요?
0: 한참 찾았잖아. 아깐 혼나서 많이 속상했지. 프랭크랑 앨리스는 너희를 위해서 그랬을 거야. 내가 보기엔 다들 멋졌는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4: 제시.
3: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0: 뭐?

0: 제시!
1: 제시!
0: 저런, 타요가 불길 속에 갇혔어요. 무사히 빠져나와야 할 텐데. 도와줘요, 구조대! 타요가 사는 도시에 소방센터가 새로 생겼어요. 소방센터에는 새로운 친구 제시, 탱커, 노아가 구조대로 배치됐습니다. 하지만 프랭크와 앨리스의 엄격한 훈련을 받게 된 구조대는 점점 지쳐갔고 소방센터에는 갑작스런 화재까지 발생했어요. 위험에 처한 타요와 구조대 친구들 모두 무사할 수 있을까요?
2: 전방지축 구조대 2.
1: 타요!
3: 무서워!
0: 타요! 제시! 어? 제시!
1: 안 되잖아!
4: 위험하니까 물러서. 제이.
5: 알았어. 다들 많이 놀랐지?
4: 타요는 불 속에 꽤 오래 있었던 것 같은데 괜찮니?
3: 네, 이제 괜찮아요.
6: 어, 그런데 제시는 어디 갔지?
3: 어? 아까 같이 나왔는데. 그러고 보니 제시도 많이 놀란 것 같던데.
4: 뭔가 좀 이상하긴 했어.
5: 맞아, 훈련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꼭 불을 무서워하는 것처럼.
7: 그건 저희 때문이에요.
3: 너희 때문이라니? 무슨 소리야?
7: 사실 전에 같이 소방학교에 있었을 때.
8: 지금부터 구조대 백지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모두 멋진 구조대가 되어주세요.
9: 네!
10: 도와주세요!
11: 이쪽이에요, 이쪽!
2: 탱커! 우선 낮은 층부터 차례차례 불을 꺼줘. 노아는 사람들을 병원으로 데려가줘.
7: 어, 알겠어.
2: 노아!
1: 불이 안 꺼져!
3: 그런 일이 있었구나.
7: 아까도 아마 그때

0: 기억이 떠올라서 그랬을 거예요.
1: 내가 불을 잘 껐어야 했는데.
0: 나도 좀 더 용감했다면.
2: 아니야, 엄마.
1: 다 제 잘못이에요.
0: 제시.
1: 그때 제가 정확하게 지휘했다면 노아도 템포도 더 잘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까 훈련에서도 계속 실수만 하고. 전 소방 지휘차가 될 자격이 없어요.
0: 제시.
3: 글쎄, 내 생각은 좀 다른걸?
0: 네?
3: 제시는 어떤 상황에서든 친구들을 탓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지려고 했잖아. 그것만으로도 이미 멋진 지휘차가 아닐까?
4: 네, 네, 맞아요.
0: 훈련 때도 내 눈은 엄청 멋졌다고.
1: 얘들아.
5: 사건 발생, 사건 발생.
6: 뭐지? 훈련은 벌써 끝났는데?
7: 프랭크, 앨리스! 도심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어. 지금 바로 출동해줘.
0: 꼬마 버스 타요!
7: 도심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어. 지금 바로 출동해줘.
6: 프랭크?
3: 제시.
0: 네?
3: 이번 사건 현장 지휘를 좀 해줄 수 있을까?
0: 제가요?
8: 그래, 열심히 훈련했으니까 잘할 수 있을 거야.
0: 그렇지만
9: 괜찮아 제시.
1: 우리가 같이 있잖아.
10: 뭐지?
1: 프랭크가 지나가기엔 너무 좁아.
11: 앞에 파란 자동차 조금만 더 옆으로 비켜주세요.
1: 알겠어요.
0: 어떡해.
6: 프랭크랑 앨리스는 대체 언제 오는 거야?
0: 저기.
12: 못 보던 자동차들이네.
0: 새로운 꼬마 소방 구조대야. 타요.
6: 이렇게.
7: 건물 안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 여기 있어요.
1: 어떡해.
6: 이쪽에요.
7: 어서 타세요.
1: 프랭크? 탱커? 프랭크는 건물 위층 불부터 꺼주세요. 불길이 더 번지지 않게요. 탱커는 사람들이 있는 창문 근처에 물을 쏴줘. 구조될 때까지 연기와 불길이 닿지 않게 하는 거야. 좋았어. 앨리스, 위급한 환자들부터 병원으로 옮겨주세요.
8: 알았어.
1: 노아는 남아있는 사람들을 부탁해.
0: 맡겨줘.

0: 어서 타세요. 멋지다. 저기. 다들 괜찮아? 위험하니 조금씩 물러서 주세요.
1: 알겠어.

0: 이렇게 바리케이드를 좀 더 뒤로 옮겨주세요.
1: 알겠어.
2: 우와.
3: 수고했어, 노아.
0: 앨리스도요.
4: 탱커, 제복이던데?
0: 뭐요?
2: 제시! 어? 다요! 대단했어! 어? 훈련 때보다 잘하던걸.
0: 뭘? 그보다 아까 미안.
2: 어? 뭐가?
0: 소방센터에서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지? 나 때문에 큰일 날 뻔도 했고.
2: 이번엔 모두를 구했잖아.
5: 다요!
6: 아니 뭐야, 새 친구들은 또 언제 사귄 거야?
2: 우리한테 소개도 안 시켜주고.
7: 이제부터 친구하면 되지, 그치?
6: 아까 엄청 멋있었어.
2: 맞아, 모두를 용감하게 지켜줬잖아.
0: 아니, 나보다는 노아랑 탱커 덕분에.
6: 그렇지 않아.
0: 맞아, 제시가 잘 알려준 덕분에 불을 끌 수 있었어.
2: 얘들아,
4: 다들 수고했어. 새로운 구조대 덕분에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어. 앞으로도 잘 부탁해, 구조대.
2: 어?
8: 네.
9: 잘됐다.
10: 개구쟁이인 줄만 알았던 꼬마 자동차들이 진정한 구조대가 되었네요. 앞으로도 멋진 활약 기대할게요.
2: 어?

해마다 10명 가까이 목숨을 잃는 벌쏘임 사고. 벌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7월부터 9월까지는 1년 중 벌쏘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며 피해 사고도 함께 증가하게 되는데요. 벌쏘임 사고는 예방과 더불어 사고 이후 대처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벌쏘임 사고 시 다음과 같이 대처하세요. 첫째, 벌집을 건드렸다면 벌집에서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즉시 대피합니다. 둘째, 벌에게 쏘였다면 카드 등을 이용해 벌침을 긁어내듯 제거합니다. 셋째, 벌에 쏘인 상처는 깨끗한 물과 비누로 씻고 얼음 주머니 등을 이용해 진정시킵니다. 넷째, 검증되지 않은 민간 요법은 따라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벌쏘임 사고 후 무증상 시에도 1시간 이내로 병원에 방문합니다. 안전한 야외 활동을 위한 벌쏘임 사고 대처 요령. 꼭 기억하고 슬기롭게 대처하세요.

0: 자, 오늘은 맛있는 집밥을 만들어 볼 거예요.
1: 안녕하세요.
2: 뭐야?
3: 어머! 어머. 안녕하세요.
4: 뭐라고 부르는 셰프가요? 언니라고 그래.
3: 언니!
4: 이렇게 해서 김은 굽는 게 되게 편한 게 뭐냐면은 오!
5: 와, 냄새 장난 아니다.
2: 아, 진짜 맛있겠다.
1: 아, 미쳤다.
6: 딱 한 입 배로 누르면은 이 바다가 펼쳐져요.
1: 아, 근데 면이 진짜 두꺼운 게 피이다.
4: 네. 여러분들이 하는 걸 딱 보고 잘하는 사람한테는 내 요리책을 선물로 보내주세요.
2: 진짜. 아니, 뭐 내가 못 봤다고 그러는데.

0: 일단은 네 분이서 하실 때 이야기는 재밌어야 되니까 네. 20분 내에 요리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1: 20분이요?
0: 자, 여러분, 스타트 누르는 순간 시작이 알았죠?
2: 네네네.
0: 너 뭘 또 잠깐만이야.
2: 마음의 준비. 마음의 준비. 마음의 준비. 잠깐만, 이렇게 재료 다 가져가도 되나?
0: 자, 시작합니다. 선생님, 눌렀어.
2: 시작해요?
1: 그럼
3: 양파. 우리 근데 쉐어할 건 쉐어하자.
4: 그래.
3: 이거.
4: 당연히.
3: 우리 페어플레이 해야 된다.
2: 그 다음에.
1: 도마가 어디 갔어?
3: 감자랑.
0: 진짜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래서 셰프가 이 초보자들 도마까지 챙겨주는 건 처음이잖아요. 자.
2: 아, 정말 감사합니다.
1: 고마워. 네, 감사합니다.
0: 그거랑 여기 있어, 여기.
3: 감사합니다.
2: 언니, 감자 좀 찾아주라.
0: 감자 올리네, 바로. 여기.
3: 우리 지금 감자 도생해야 돼, 언니.
0: 내가 오늘 이렇게 딱 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 내로 다 하기 힘들겠다.

0: 계속 그렇게 인터뷰 다 해주세요. 난 요리하게. 얘 뭐야, 너 요리사야? 왜 이렇게 빨라?
1: 우리는 그냥 아 뭐 그냥 나 남는 거 하면 돼 이렇게 해서 아 쟤는 마음 나쁘나 그냥 망하려고 그냥 작정을 했구나 했는데 진짜 숨겨진 실력자였어.
2: 정민 씨는?
0: 저요? 저는 지금 괜찮습니다. 혼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 정민 씨는 양파 깔 때 평소에 칼 사용 안 해요?
0: 양파 태어나서 처음 까봐요.
2: 자랑이라고 그러나 참나.
0: 아, 칼도 뭐, 먼저 써요?
1: 네.
2: 항상 이 꽃을 잘라가지고 요렇게 벗기면 싹 벗겨지잖아요. 알았지?
0: 네.
3: 여러분 다 아는 말.
4: 저 다들 자격 있습니다.
3: 진짜 처음에는 자신 있었어요. 된장찌개 뭐 하루 이틀 해본 거 아니고. 된장을 넣었고요. 이런 된장.
2: 내가 정인 씨를 위해서 봐봐. 호박이 막 움직이기 힘들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호박을 있잖아. 한쪽 귀퉁이를 여기를 요만큼 잘라내. 그리고 왜 딱 넣으면 얘가 움직이질 않아.
3: 움직이질 않네.
2: 봐봐. 움직이지 않죠?
3: 네네네.
2: 그렇게, 그 정도. 그렇게 넣어서 노미를 움직이지 않으니까 정인 씨가 자르기 더 쉽단 말이야. 이렇게 썰기 힘들어. 얇고 두껍고, 얇고 두껍고.
3: 여러분, 애호봐.
2: 잘 썰었어.
3: 예를 들어 사과처럼 네. 껍질이 진하고 안이 하얀면 네. 좀 알겠는데 이렇게 색깔이 비슷한 것들은 좀 어려워요.
2: 아 그렇구나.
3: 그냥 진짜 감대로 이렇게 제가 쓴 칼이 아니고 너무 새로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잘 썰던 애호박도 뭔가 안 썰어지고 한.
5: 아니 원래 이게 한손용 도마가 있거든요, 선생님.
2: 아, 그렇구나.
3: 옷이 잘
6: 되게 부족하다.
5: 도마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 옷이 있어. 아.
5: 여기다가 이제 뭐 양파.
2: 뭐?
5: 이렇게 간단한 것들. 도마가 없어가지고.
2: 좀 불편하지, 그래서.
5: 네.
2: 부정이 안 되잖아,
5: 와우.
2: 그치?
5: 네.
2: 내가 잡아줄게.
5: 네.
2: 자.
5: 와우. 와우. 칼국수집이
2: 길게 길게 치는 거.
5: 그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그게 안 돼요.
2: 이렇게 할 때 미끄덩거린단 말이야. 그럴 때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엎어놔. 아. 자, 썰어봐. 이렇게 해서 한 손으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5: 엎어놔라.
2: 그렇지.
5: 아 제가 그걸 어떻게 잘라야 되지? 사실 고민이 좀 많았었는데 바로 그 제프님께서 알려주셔가지고 아주 팁을 얻어갔습니다.
2: 이렇게.
5: 나이스. 그래도 나 한 손으로 이거 없는데 잘하는 것 같아.

0: 저 지금 여기에 달려 있는 게 그 소 잘 들리게 하는 위안.
1: 네 맞아요. 이게 귀 안에 달팽이관 있거든요. 그거를 대처해준 소리가 듣게 해준 그런 기계.
0: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돼서 그냥 그렇게 이 뭐 그렇게 막 스트레스 받거나 그렇진 않죠?
1: 전혀 오히려 좋죠. 왜냐면 시끄러운 데서 잘 자잖아.
0: 아 그러니까 좋은 방법이 좋은.
1: 옆에서 공사를 해도
0: 너는 해라 난 잔다 이거.
1: 맞아요.
2: 헬퍼 셰프님 제가 옮기는 게 힘들어서 오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0: 자기야 저기 호은 씨 옮기려면 이게 다 역할 정도면 다 쏟아 이거.
2: 그치? 저를 바로 파악하셨습니다. 맞습니다.
0: 자 5분 전이에요.
3: 5분 전이요?
4: 아니 이거
1: 어딨어요?
4: 말이 안 된다.
3: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2: 말이 안 돼.
0: 뭐 어떻게 오늘 불이라도 켜보겠어?
2: 아 저 불 켜기 직전입니다.
0: 불 켜기 직전이요?
5: 네.

0: 이거 제 요리가 아닌데 방송을 위해 희생하겠습니다. 저 원래 이렇게 안 하는데.
1: 아, 뭐 하는 거야? 어디서 나버리고 있다.
0: 아니, 나 원래 이렇게 안 하는데. 자, 여기저기 곡소리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0: 바지락, 바지락, 바지락, 바지락. 몇 분 남았어요, 지금?
1: 몰라.
2: 자, 3분 전.
0: 아, 안 돼, 안 돼. 내거 어디 있어? 여기 있다. 바지락 넣었어.

0: 이렇게 꽂힘. 됐다. 오빠, 어. 이거 한 번만 잡아줘.
1: 할게, 할게.
0: 얘만 열어줘, 얘도.
1: 와, 열었어.
0: 땡큐, 얘도.
1: 알았어.
0: 마늘.
2: 아니, 이거 뭐 어떻게 뜯은겨?
3: 아유, 잘했어. 자기 것도 못하면서 남을 참견하느라고. 아유, 가세요.
0: 감사합니다. 자, 이거 아를로스. 네, 아를로스. 세 개. 하나, 둘. 둘. 하나, 둘, 셋. 차.
4: 내가 안 보여서. 뭐야?
0: 아, 여기 좀 하자가 있습니다.
5: 가지라고.
0: 이게 안 켜집니다, 이게.
5: 아, 에어바.
0: 이거 아닌가?
4: 맞는데?
0: 자, 2초 전.
5: 2초!
6: 헐, 나 망했어.
0: 자, 땡! 끝났어요.
5: 끝났어?
0: 네. 자, 끝났어. 땡.
5: 땡.
1: 야, 누가 아직도 잡고 있냐? 빨리 놔라. 시간 다 됐다는데.
0: 진짜 다 됐어. 이거 이제 뭐 끝났는데 뭘. 어.
5: 아, 근데 아직 하고 있네요. 이거 반지 아닐까요?
6: 저 안 들린대요. 뭐라고 해?
0: 아, 이럴 때 그걸 써먹는단 말이지?
5: 아, 근데.
3: 재밌대.
7: 재밌어요.
0: 어때?
5: 이건 놀이가 아니에요.
0: 뭔데?
5: 써요. 아, 이거 망했어요. 저 이런 된장찌개 처음 먹어.
0: 어, 어떡하니? 어.
7: 된장찌개 처음 먹어. 어떡하니?
5: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맛을 본 순간.
1: 아, 먹어야 돼요?
5: 이거 누가 제 거에 까나리 액젓 부었어요.
1: 아, 아쉽다. 아, 진짜.
5: 재홍이는 뭐 하긴 했어?
6: 어, 했긴 했는데 시간이 별로.
0: 어떡하니? 그냥 케찹이야. 딴 거 없어.
1: 우리 선생님께 잘 배웠습니다.
0: 자, 키키냐 먹을게. 오, 재홍 잘했다.
1: 아니, 케찹 마시죠, 소야가.
5: 응! 까나리, 아니, 먹지 마.
3: 아니, 그게 아니라.
1: 아니, 언니, 나이 것 같은데.
0: 아니야, 괜찮아.
5: 근데 바지락을 넣는
3: 순간.
0: 우유 나도 우유?
1: 맛있다.
0: 맛있어.
2: 그냥 그 계란말이는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저녁 먹고 싶어지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8: 아, 조금만 시간이 졌다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계란말이는 탄생 시킬 수 있었는데 좀 많이 아쉬웠어요.
0: 그러니까 이거 요리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믹서 거기서 망했다. 너무 오래 걸렸다, 이 양념장 따는 게. 퇴근! 네 사람 다 줘야 될 것 같아.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렇죠, 열심히 하라고.
1: 우리가 상품을 다 탔잖아요. 공동 꼴찌면 상품을 다 못 탔지. 해서 제가 1등이었습니다, 그날.
0: 오늘 저기 할 게 뭐냐면 우선 호박전 하고요.
1: 호박전.
0: 그리고 두부조림 하고. 오. 그리고
1: 맛있겠다.
0: 버섯 소고기밥.
1: 와, 맛있겠다.
0: 그리고 양념간장 만들고 밥을 할 거니까 밥을 먼저 앉혀놓고 하자고요. 그 사이에 다른 걸 하면은.
1: 오, 좋아요.
0: 시간이 되니까.
5: 아, 시간을 쓰는 것도 중요하네.
0: 그렇죠. 네, 머리를 써야 돼. 아. 너무 많이 쓰는 그 쌀의 그 맛이 다 빠져나가.
1: 아, 그렇구나. 네,
0: 그러니까 너무 많이 씹지 말고 적당히 씻으세요.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서 솥밥에서 양념간을 비벼먹는 거 가르쳐줄게요. 자, 소고기를 여기다 넣고. 자, 여기다가 참기름. 다진 마늘 좀 넣으세요.
5: 다진 마늘.
0: 다진 마늘 떠주고, 그 다음에 간장.
3: 불고기 양념으로.
0: 그렇죠, 간장. 여기다가 후추를 약간 넣으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소고기의 약간 그런 냄새를 잡아준단 말이야.
5: 잡내를 잡아주고.
0: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양념을 해서.

0: 자, 여기 급하니까. 밥 있죠? 이거 네. 쌀을 채우지? 쌀을 여기다 넣어.
1: 넣고.
0: 여기 다 부어.
2: 와, 밥이랑 같이.
0: 여기다 부어가지고,
1: 밥이랑
0: 이거 갖다가 꽂고,
2: 오호.
0: 오호. 자.
3: 자, 일단 아. 밥을 올려놨습니다. 어, 첫 번째 끝났다, 미션 클리어. 끝났어.
0: 청양고추 3개 따가지고 씻어주고, 대파 2뿌리 씻어줘. 자, 홍희씨. 아, 씻죠?
3: 씻어. 네.
1: 씻어.
0: 빨리 씻어.
4: 잠깐만요. 지금 촬영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나한테 주는 것 같은데.
1: 아, 너가 너무 잘하니까.
3: 아, 너 평생 살면서 오래.
0: 아니, 아직도 안 씻었어?
4: 네? 아니, 아니요. 이제 가려고, 이제 가려고요.
0: 빨리빨리 씻어야지.
5: 이야, 이거 이래야지. 저래도 막 하는 게, 아, 저는 느낌이, 이분 장애인이랑 좀 살아보신 분인데, 장애인을 적당히 막 대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 바이브가 나오시는구나.
0: 요거는 돈정이라고 그러죠? 호박전을 붙일 건데, 쩔한 도톰하다는 느낌으로. 요것도 이제 두부전 부칠 거를 이렇게 썰어 놓자고. 그럼 미리, 왜 그러면 느린 분들이 하고 있으니까 지금.
1: 저는 근데 지켜보기만 하고 있어.
0: 제가 또 하나 알려드릴 게 뭐냐면은, 전 같은 거 붙일 때, 여기에다가 튀김가루, 부침가루 쓰지 마세요. 왜 그러면 튀김가루, 부침 같은 거는 거기다 가미가 돼 있기 때문에.
1: 네네,
0: 내가 호박전을 부치면 호박 맛이 나야 되는데.
1: 짜, 소금만?
0: 부침가루는 맛이 나.
1: 아, 그게
0: 가미가 돼 있어요.
6: 짜더라고.
0: 대신 우리는 뭘 넣냐면 여기다가 소금을 약간 한 꼬집만 넣으세요. 양념간장을 가르쳐 줄 거예요, 제가.
1: 네.
0: 요걸 만들어 놓으면 여러 가지로 다양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2: 아, 1분도 안 되는 것 같아.
0: 됐어, 끝. 자, 이러면 양념간장 끝이에요.
2: 와.
0: 자, 우리가 웜천에서 두 가지 음식을 하기로 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여기에 호박하고 두부가 있는데 호박을 먼저 부칠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호박은 부치고 나도 팬이 깨끗하잖아. 아~ 근데 여기서 두부 조림을 먼저 해버리면은 팬을 닦아야 되잖아.
2: 아~ 네,
0: 네. 이유가 그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쪼르르 자, 이렇게 쭉쭉쭉 흘릴 정도로 해서 부치세요.
2: 쭉쭉.
0: 그리고 호박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하나 배우면은 배추전도 할 수 있고
1: 아~
0: 다 할 수 있는 거야. 요거다가 배추만 바꾸면 배추전이 되는 거예요.
2: 네.
1: 우리 막 예전에 제사 음식 할 때는 계란물도 부치잖아요. 막.
0: 그렇죠.
1: 그건 빼고.
0: 계란은. 계란 하지 마세요. 왜냐면 딱딱해지고 맛이 없어요.
2: 아, 그래요?
4: 잠깐만요. 네. 제가 바라고 싶은 게 저는 청각 장애 갖고 있고 모든 보는 사람 시청자들 위해서라도 좀 말을 천천히 얘기해.
1: 아, 조금 천천히
0: 해주라고.
4: 너무 빨라서 못 따라 잡고 있어.
1: 못 알아들어.
0: 못 알아들어. 천천히.
4: 아, 너무 천천히 안 하고. 그거보다 살짝 좀 다운 시켜주면 감사하겠습니다.
0: 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릇노릇할 정도로 해서 이렇게.
5: 저 이렇게 피 얇은 호박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0: 오늘 홍희 씨는 오늘 다 처음 봐. 저 이제 불을 껐어요.
5: 네.
0: 자, 이렇게 해서.
4: 하나. 여기 키친타올 깔아서
0: 어디?
4: 기름이 조금 흡수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0: 아유, 저는 기름 맛을 먹는데 기름 다 빨아버리면 무슨 맛을
4: 알겠습니다.
0: 먹어요?
4: 어, 괜히 말했어.
3: 그래. 너의 그 알량한 지식으로.
4: 아, 알겠습니다.
2: 정신 단결.
0: 자, 이렇게 해서 호박전이 완성됐습니다. 간단하죠?
4: 우리가 한 게 너무 좀 아닌 것 같아. 너무 간단하게 만드는데.
1: 아니, 색깔이.
3: 근데 왜 20분 만에 하라고 시키신지 알겠어.
0: 그 다음에는 두부를 이 팬 자체 그냥 올리세요.
1: 그냥 바로, 올려요?
0: 그냥 바로 올려, 여기다가. 그리고 여기다가 호박을 붙여냈기 때문에 식용유에 호박의 은은한 향도 있단 말이야. 그거 더 맛있지.
1: 아, 달큰하게.
0: 그렇죠, 그렇죠.
1: 좋아, 좋아. 아니, 이렇게 그냥 쉽게 척척 하시는데.
0: 내가 지금 직업이 이건데 그 못하면 어떡하니?
2: 아,
0: 어?
2: 그건 맞는 말이긴 하네.
1: 아, 그렇죠. 두부 하나를 뒤집고.
2: 근데 생각보다 말씀 하시는 게 보면 항상 뼈가 있어요.
0: 이 상태에서 네. 어떻게 하냐. 그냥 이렇게 구워서 양념간을 찍어 먹으면 괜찮은데. 네.
1: 조림이니까.
0: 찍어 먹는 거하고 또 두부 조림하고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려울 거 없어요. 이거를 이만큼 떠서 파를 조금씩 얘를 위에다 얹는다 생각하면 돼요.
1: 이렇게. 이렇게. 안 뿌리고.
0: 안 뿌리지 말고 이렇게 얹어.
1: 하나씩 얹어서.
0: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이건 좀 필수가 있어요.
1: 네.
0: 여기다가 그냥 하면은 너무 타버려. 물을.
1: 아, 물을.
0: 아. 오. 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 포인트는 뭐냐. 제일 중요한 거예요. 들기름.
1: 들기름.
0: 들기름을.
1: 아, 기름이 또 들어가네.
5: 아니, 들기름 한 세 통
0: 넣어야 돼. 항상 여러분들 행사 드실 때. 두부 조림에는 무조건 들기름이야.
2: 오, 와, 그래요?
4: 그렇게 생각보다 네. 많이 넣었네요?
0: 제가 그래서 양념까지 할 때 아까 여기다 기름을 안 넣었잖아요.
2: 아.
0: 들기름이 어울릴 걸 할 때는 간장을 덜어서 들기름을 넣고 아, 참기름이 어울릴 것 같은 경우는 간장을 덜어서 참기름을 넣고 이렇게 하는 얘기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면
1: 맛있겠다. 어느 정도

0: 내가 어느 다 익었어. 간이 됐겠다 맞아, 싶을 때 이제 불을 끄시면은 끝나는 거야.
1: 끝났어요?
2: 네. 벌써? 벌써? 네.
1: 벌써 끝났어요. 아니,
0: 우리가 그냥 끝내면 심심하잖아. 이 약 먹으면 예쁘게 싹 뿌려서.
1: 한식의 끝은 3개다.
0: 그렇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두 가지가 딱 끝났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 뒤에서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배운 거를 각자 위치에서 각자 집에서 열심히 해서 먹어보고 나중에 우리가 만나면 내가 검사를 한번 할 거야. 그래서 거기서 그때 소주 한잔 하자고.
1: 나이스.
0: 네 분이 시간이 다 갈 때 그럼 제주도로 한번 놀러 오세요. 내가 제주에서 멋있게 한 잔 차려줄게. 와.
2: 자, 들어오셨죠? 바다 앞에서.
0: 바다 앞에서.
1: 아, 이거 진짜 이거 오늘 쓰고 가야 돼.
2: 빨리 우리
0: 아니,
1: 아니 이미 제주, 방송 제주. 나갔잖아.
0: 다 찍고 있잖아 지금. 그리고 저는 제 입에서 나간 거를 꼭 지킵니다.
1: 맞아, 맞아.
3: 아, 좋아. 근데 오늘 우리가 요리를 배운 게 아니라 진짜 인생 배웠어요.
0: 아, 밥이 다 됐대, 홍유 씨.
2: 자, 밥이 다 됐습니다. 밥이 다 됐습니다.
1: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2: 와, 색깔이 진짜 예쁘다.
1: 미쳤다.
0: 자, 그래서 밥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1: 언니는 오늘 쇼를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무대 위에 주인공 같았어요. 저라는 사람도 제 인생에서만큼은 주인이잖아요. 주인공이고. 그래서 더 저도 멋진 그런 무대를 펼쳐보이는 삶을 살고 싶어요.

0: 처음에는 아무것도 찍지 말고 그냥 먹기.
1: 아, 그냥요? 아.
2: 저는 하나만 올려줄 수 있을까요?
3: 아, 네, 그럼요. 여기요.
2: 아, 감사합니다.
4: 입맛이 딱 나죠?
5: 아, 감사합니다. 입맛이 딱 나요.
3: 진짜 여기 있습니다.
2: 야, 뭐야!
4: 왜, 왜?
2: 아니, 허공에서 이렇게 져가지고 어디 시작했어?
3: 아니, 잠을 흘렸어,
2: 미안해.
3: 아, 네, 그럼요. 여기요.
4: 호박 자체의 단맛이 딱 나죠?
6: 어우, 너무 달아. 와, 설탕 뿌린 것 같아.
4: 왜, 왜?
7: 애호박은 이 소금 살짝 들어간 것 때문에 단맛이 진짜 확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 튀긴 면도 두껍지 않아서 약간 전 튀긴 거, 기름 이 맛이 아니었어가지고 저는 전이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1: 아니, 어떻게 이러지?
6: 약간 설탕 뿌린 것 같지 않아?
1: 호박전이 그 이전에 먹었던 거는 호박을 느끼질 못했던 호박전들이었는데 이게 호박의 식감이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0: 자, 그 다음에 우리 두부를 한번 가볼까요?
3: 네.
0: 드셔보세요.
3: 두부. 아, 누가 덜어줄게.
2: 얘는 그래도 색깔이 있어서.
0: 두부 어때요?
1: 저 솔직히 막잎이거든요. 근데 이거 먹는데 앞에 안에 뭐가 들어갔고 이게 다 느껴져요, 진짜. 그게 차이인 것 같아요. 막 엄청 맛있어요. 왜 이렇게 막 뭐 이런 느낌보다도 재료가 다 느껴져요.
6: 아, 맛이 없어요?
1: 아니, 맛이 나.
0: 밥이 잘 됐죠?
3: 네.
0: 여기다가 여기 간장을 조금 넣고 조금씩 넣어서 가면서 비벼서 먹자. 그리고 그다음에 뭘 넣냐면 이거
6: 기름,
0: 참기름 약간 둘러서 비비면 네. 정말 맛있어요. 자. 우리 정인 씨는 내가 넣어줄게.
2: 네.
0: 참기름.
2: 감사합니다.
0: 조금 두르고.
2: 오! 이거 비비는 소리 안 들어가나?
6: 김하고 먹어도 맛있겠다.
0: 김 싸서 먹으면 맛있어.
1: 아, 진짜 아까 그 김. 아,
3: 아까 그 김이.
2: 김 같이 싸서 먹어야 돼. 돼.
0: 드셔보세요. 맛이 어떤지.
3: 드실 거.
2: 어, 고소해.
0: 에헤이. 소고기, 소고기.
2: 코스요리처럼 느껴져요. 매우밥 먹고, 그 다음에 두부 먹고 이렇게 먹으니까 코스요리 같아요.
3: 재밌다, 맛이. 버섯
0: 만났다가,
3: 갑자기 팽이 버섯 났다가, 갑자기 매콤한 거 훅 들어갔다가, 이제 소고기. 이것까지 먹으면 맛있다.
6: 사실, 하나에 탄수화물 단백 다 들어가가지고 너무 좋네.
7: 약간 효율을 따져가지고 이동동선 어떻게 한 번에 가지가지? 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한 그릇에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요거는 내가 많이 집에서 사용할 수 있겠다. 저는 그 프로그램에 이제 수많은 애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딱 팬심을 갖고 있는 분이 딱 나오니까 너무 신기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음식까지
0: 내가 나올 줄 몰랐지.
6: 아, 진짜
1: 진짜 놀랐어요.
2: 아니 사실 우리 넷이

0: 나는 재미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네. 있었거든요.
1: 내가 너무 특출나서.
0: 그럴 수 있겠어 보니까 네. 배추차를 제가 된장찌개를 사실 웃기려고 한 거예요. 네. 너무 잘하면
2: 뻥이에요.
3: 아 실력이 좋은데
0: 네네네 웃겨야 되잖아요. 이게.
3: 웃기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할 수는 없어.
0: 생계형으로 시작한 일을 어떻게 그렇게 좋아하게 되신 건지도 궁금해요.
3: 이 처음에는 음식을 드실 오시는 분들이 돈으로 보이는 거야. 저 사람 몇 인분 시킬까? 저분은 몇 그릇을 먹을까?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손님이 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국수 맛있게 드시러 오시는 그냥 우리 집 손님으로만 보이는 거야.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 얼굴이 예뻐지고 아니 예쁘다는 게 아니라 화사해지고
4: 네. 예뻐요.
5: 아, 진짜 예뻐요. 예뻐요. 네.
3: 빛나세요. 네. 이마에 주름도 펴지고 그리고 내가 어느 날 순간 거울을 딱 봤는데 내가 이렇게 화난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비도 오고 눈도 오고 폭풍도 있잖아.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는 그렇게 계속 살다 비도 받고 또 한 장 또 올리니까 또 눈이 왔어. 얘가 그러면서 꼭꼭 다져지는 거야. 그러면 태풍이 와고 아무리 거센 바람에도 절대 흐트러져 날아가지 않는다는 거지. 아주.
2: 이거는 뭐 이게 EBS입니다, 여러분. 네? 이 정도 인생 교육.
5: 네. 이게 EBS라고?
2: 여러분의 인생 선생님. 저희도 각각이 아무래도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저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큰 만남이었다는 생각도 들고 삶을 배우는 진짜 시간이었다? 요리는 곧 인생이다?
6: 너무 공감됐어요. 왜냐면 저도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포기 안 하고 힘든 날도 있었고 포기하고 싶었던 날도 많을 텐데 끝까지 하니까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포기하지 말고 화이팅 하는 걸로 좋겠습니다.
0: 근데 재웅이는 오늘 사실 가장 많은 보조를 한 것 같은데
7: 아,
0: 오늘의 경험이 어땠어?
7: 제가 가장 서러웠던 게 뭔지 아세요? 이제는 저한테 자연스럽게 그릇을 갖다 주더라고요. 어, 되게 아까워, 되게.
3: 홍윤 씨가 그러면 그릇을 많이 안 닦았다는 얘기지?
2: 저 손이 되게 애기 손이에요, 쟤.
3: 그러면 너무 나이에 비해서 애기 손이다. 네. 빨리 할아버지에서 어른 손이 되도록 한번 해봅시다.
2: 그냥 칼은 빡빡 닦아다가. 여기
3: 자, 자기라고 계시지? 잘 치우고 계셔?
2: 어, 네. 네, 좋아.
3: 오늘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오늘의 선물은 내 양념간장. 와! 다시 또 만들었어요, 내가. 자, 여기 있어요.
7: 와, 자,
3: 그래요. 다음에 얼굴 볼 때 제주도에서 만나자고.
4: 네.
3: 진짜 우리 제주도 앞마당에서 소주 한잔 하게, 알았지? 와! 대신 그때 숙제하면서 할 거야.
7: 자,
3: 수고하십시오.
8: 아, 저 사실 지금 일본에서 왔거든요. 이모카세 누나가 그때 양념 소스에 나눠주신 분이 갖고 왔거든요. 이모카세 누나 감사해요. 오늘 시합 잘 되겠는데? 파이팅!
9: 오늘 저의 저녁 반찬. 알려주신 그대로 부쳐본 두부 그리고 알려주신 거의 그대로 해본 김 양념장까지 김에 양념장과 두부를 올려서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맛있다.
10: 안녕하세요. 저는 지비예요. 맛있어. 어떤 게 제가 만든 간장 양념일까요?
11: 제가 만든 건 요겁니다.
10: 올려가지고.
11: 저는 만든 간장을 다 먹어가지고 다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짜잔! 만든 간장을 다시 한번 만들어 봤어요. 내가 만들었지만 너무 맛있다. 만든 간장? 참고로 이모카세님 너무 고마워요.
12: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3: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2: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0: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1: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수행평가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 이제 문제를 저학자리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0: 매소는 22살 코리아 숏헤어입니다.
1: 어쩌다 보니 22년을 함께했다고 합니다.
0: 말이 굉장히 많아요. 닮아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매소도 말이 좀 많은 편이에요.
1: 품에 안겨 놀던 때가 엊그제 같기만 한데 어느새 훌쩍 나이 들어버린 아기 고양이 매소. 이제는 집사보다도 나이가 들어 아프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합니다.
0: 지금 많이 아픈데 덜 아프게 못해줘서 정말 미안하고 너무 힘들 때는 매소는 무리 안 해도 된다.
1: 하루하루가 선물이자 기적인 매소의 시간. 22살 고양이 매소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2: 근데 어떡하지? 이거 해야 되는데. 아니, 나도 밥은 먹어야 되지 않니?

0: 잠깐만 있어봐. 계속 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일단 자기 나를 좀 봐달라. 빨리 와라. 뭐하냐 지금 불렀는데 왜 안 오냐? 대충 저는 그렇게 알아듣긴 하거든요.
1: 사람 나이로 치면 무려 110살이라는 메소. 자기 표현 하나만큼은 확실하다고 하는데요. 결국 원하는 대로 집사를 소환하고 맙니다.
0: 그랬어. 아유, 화났다. 꼬리 엄청 예쁘다.
1: 특별한 이유가 있어 부른다기보다는 곁에 있어달라고 하는 시간이 부쩍 많아졌다는 메소.
0: 친구가 고양이를 주웠다고 해서 이제 저한테 데려와서 보여줬는데 저는 첫눈에 반해서 얘는 내 고양이다. 나는 얘랑 같이 살아야겠다.
1: 22년 전 집사 종민 씨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던 아기 고양이 메소.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눈에 선하다고 합니다.
0: 애기니까 안 자고 막 돌아다니고 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발 자자고 사정을 하면서 손바닥에다 갖다 얹어놓고 이렇게 쓰다듬어주면서 재웠는데 한참을 그렇게 제 손바닥에서 자는 습관이 있었어요. 엄청 귀여웠어요. 정말.
1: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지 요즘엔 잠자는 시간이 길어졌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 텐트 안에 머무는 시간도 길어졌다고 합니다.
2: 지금 눈만 뜨고 있어요.
0: 얘가 눈이 이제 안 보이게 됐는데 부딪혀도 아프지 않고 방향을 잡을 수 있고 그런 하나의 도구처럼 돼버려가지고 결국에는 겨울에만 하려고 했던 거를 철거를 못하고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1: 덕분에 집사 종민 씨도 함께 텐트 생활 중이랍니다.
3: 아 싫어. 아 싫어. 어디 가?
1: 그런데 무슨 일인지 메소의 방광을 체크하더니
3: 너무했다.
1: 화장실로 데려갑니다.
3: 그러게. 어째 어째 그 조심 조심 다리 조심. 그렇지. 와, 잘한다.
0: 혼자서 배변이 잘 안 돼요. 그거는 정말 관절염 때문에도 그렇고 근육도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원래는 이제 화장실 하나 정도는 하나가 턱이 좀 낮은 편이라 쓸 수 있었는데 지금 그것도 좀 힘들대요.
1: 다리에 생긴 염증은 물론 근육도 점점 줄다 보니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다는 요즘. 한눈에 봐도 아파 보이는 메소의 다리.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보는 사람도 통증이 느껴질 정도인데요. 특히 왼쪽 뒷다리는 심하게 부어있는 상태였습니다.
0: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속상해. 아이고 속상해, 안경이를 마사지 한 번만 할까? 아이고 속상해.
1: 나이가 들어 아픈 것이기에 이렇다 할 약도 치료도 없는 상황. 메소가 싫어하는 것은 알지만 마사지라도 해주고픈 마음입니다.
0: 좀 둥글게 둥글게 이렇게 해주라고 돼 있기는 하더라고요. 돼 있긴 했는데 이게 맞는 건지도 모르고 일단은 그래서 허벅지까지 해주려고 했는데 되게 싫대요. 너무 다리가 부으니까 그냥 스테로이드를 조금 먹였어요. 그걸 먹이고 갑자기 빈혈에 황달이 뜨면서 얘는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수액을 맞다가도 큰일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데려가시는 게 낫지 않겠냐고 하셨고 저도 죽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일단 집으로 데려가겠다.
1: 통증을 줄여주고 싶어서 먹였던 약. 하마터면 메소를 떠나보낼 뻔했다고 합니다.
0: 떠나는 줄 알았거든요, 사실은. 인사란 인사는 다 하고 우리 메소 엄마랑 22년 같이 살아줘서 너무 고맙고 지금 많이 아픈데 덜 아프게 못해줘서 정말 미안하고 너무 힘들 때는 메소는 의리 안 해도 된다. 안 고마운 날이 하루도 없어. 생각만 해도 눈물 나는데? 잠깐만요.
4: 해피 버스데이.

0: 좀 덜어보자. 그래서 꼬리의 약속.
1: 그런데
2: 잠깐만.
1: 어딘가 심상치 않은 소리.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세상에 고양이 한 마리가 더 있네요.
2: 단감이는 이번 2월 달에 제가 구조한 아이고요. 제가 지금 일하는 곳에서 밥을 얻어먹으러 오던 아이고요. 그때도 겁이 많아가지고 항상 뭐 화분 같은 거 뒤에 밥을 놔줘야지만 먹을 정도로 굉장히 경계심이 강한 아이였어요.
1: 알고 지낸 지 7년이 넘었지만 도통 경계를 풀지 않는 단감이 집에는 어떻게 오게 된 걸까요?
2: 갑자기 나타났는데 몰골이 너무 처참한 거예요. 정말 막 혈변 보고 털은 떡졌고 분해염은 심각한 상태니까 일단 병원에 입원을 시켰어요. 제가 그때는 데리고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검사를 했더니 병원에서 췌장염이 아닌가.
1: 아픈 몸을 이끌고 거리 생활을 하는 단감이가 안타까워서 구조를 결심했다는 집사 종민 씨. 그저 따뜻한 집에서 편안하게 지냈으면 했다는데요. 하지만 한 발 다가서면 열 발 멀어진다는 단감이.
2: 그렇지.
1: 싫어하는 것은 알지만 이렇게 다가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답니다.
2: 일단 각질이랑 피부 장벽 무너진 애들, 비듬 많이 떨어지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발라주는 약이에요. 피부 영양제인데 이렇게 한 번만 발라주면 되거든요. 그게 힘들어요. 이제 나오세요 거기서. 응가 나온다.
1: 피부 상태가 나빠서 영양제 한번 발라주려 했을 뿐인데 공포심을 느끼고 배변 실수까지 하는 단감이.
2: 여기다가 싸주면 안 되겠니?
1: 이번엔 간식을 주면 좀 친해질 수 있을까 했더니 결국 피까지 보고 말았습니다.
2: 뭐라도 해주려면 친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손은커녕 이렇게 이 얼굴 이렇게 보고 인사만 해도 화를 내니까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 중이에요.
1: 나이가 든 탓에 이제는 걷는 것도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진 메소. 특히 집사가 없는 사이 혼자 화장실 문턱을 넘다 다치진 않을까 걱정되는 상황. 그렇다면 메소를 조금이라도 편하게 도와줄 방법은 없는 걸까요? 한편 도무지 경계를 풀지 못하고 집사를 공격하는 단감이까지. 메소와 단감이를 위해 김명철 수의사가 출동했습니다.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네,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오늘 주인공 친구들이 두 마리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4: 좋아하는 자리에 가까이 있어요. 지금 화가 많이 나 있는데 원래 항상 화가 많이 나 있어요.
3: 아, 이 방 하나가 완전히 저 친구가 좀 생활하는 공간이군요. 저 친구는 불안도가 엄청 높은데요. 그렇죠. 왜냐면은 보통 고양이들이 화장실 안에 이렇게 숨어 있는 경우들이 이제 자기가 지내고 있는 공간에서 어느 정도 이상의 불안감을 느꼈을 때 저런 식으로 이제 쏙 들어가 있는데 저희는 볼일 보는 공간이 쉬는 공간은 아니니까. 되게 아늑하다. 아, 이 친구군요.
1: 누워만 있던 메소도 선생님이 반가운 모양인데요.
3: 냄새를 정말 열심히 맡네요. 이렇게

0: 열심히 자기가 냄새 맡으면서 한번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어르신한테 물이 안 되는 수준에서 저는 소일거리도 너무 좋은데요.
1: 만지면 되게 싫어하겠는데. 꽤 많이 부었어요.
2: 네, 엄청 부어있어서.
1: 아이고, 알았어.
2: 이제 하악할 거야, 조금 있으면. 근데 하악은 욕이야.
0: 아, 근데 이 나이 되면 욕도 좀 해도 됩니다. 아니, 사람 나이로 맞아. 100살 넘었는데
2: 맞아.
0: 욕은 또 시원하게 한 번씩 할 수 있죠.
2: 그렇네.
3: 그렇다면 메소가 조금 더 편안하게 지낼 방법은 있을까요?
0: 지금 진짜 뒷다리가 방향전환이 잘 안 된다. 어떻게 보면 거의 앞다리에 이끌려서 그냥 좀 끌려다니는 정도의 느낌이지 힘을 제대로 주지를 못하네요.
3: 메소가 싫어해도 혹시나 도움이 될까 마사지를 해줬던 집사 종민 씨.
4: 다리가 너무 아파. 아야 했어. 발가락 왜 이렇게 차가워.
5: 제가 한 번씩 마사지를 좀 이렇게 손바닥에 놓고 해주는데 이걸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좀 놔둬야 될지 그게 좀 고민이거든요.
0: 근데 메소 다리를 봤을 때 되게 좀 심하게 지금 부어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어떤 물리적인 자극이 계속 가해지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통증 유발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주변 조직에도 오히려 추가 염증을 유발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럴 때는 해당 이 지금 부어있는 다리 쪽이 좀 뜨거운 느낌이다 라고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냉찜질 정도.
5: 네.
0: 메소는 사실 지금 이제 노환이잖아요. 나이가 뭐 사람으로 치면 거의 110살 정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메소가 다리가 튼튼해져서 신나게 좀 뛰어놀겠지 뭐 또는 소화 능력이 갑자기 좋아져서 잘 막 먹어서 좀 몸에 살이 통통 찌겠지 이렇게 기대하는 거는 현실적이지는 않죠. 미안하다 메소야.
4: 인정하시는 아니 그게 아니에요. 인정한 거예요. 본인도 안다고.
0: 메소는 대신 그래도 제가 왔으니까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세팅을 도와드리고요.
3: 다리가 아파서 제대로 걷기 힘든 것은 물론 집사 없이는 화장실 가는 것도 어려운 메소를 위해 김명철 수의사가 특별히 준비한 선물이 있다고 하는데요. 미끄러지지 말라고 미끄럼 방지 매트도 깔아주고요.
5: 일단
3: 화장실에 새 모래까지 넣어주면 되는데요.
0: 이게 완전 새 모래가 있으면 고양이들이 여기가 화장실 공간이라는 거에 좀 인지를 처음에 잘 못할 수도 있거든요.
3: 새로운 화장실 추가 시 중요한 점은 기존에 사용하던 화장실 모래와 섞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0: 기존 화장실에서 쓰던 자기 배변 메뉴 냄새가 묻어있는 모래를 같이 섞어줘야지 좀 더 빨리 자기 화장실로 인지가 가능합니다.
3: 한편 집사가 다가가면 공포심에 배변 실수까지 했던 반감이 이제 길냥이 시절은 있고 집사와 함께 살아갈 방법은 배워야 하는 상황.
0: 강가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길에서 구조된 친구고 그리고 생존이라는 야생 본능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는 상태라서 보호자를 쉽게 좀 믿지 못하는 것도 당연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3: 피부 상태가 안 좋은 단가미에게 영양제를 발라줘야 하지만 눈만 마주쳐도 도망가 버리니 답답할 노릇이라는 집사 종민 씨. 그렇다면 단가미와 거리를 좁힐 방법이 있을까요?
0: 약을 돋보여야 된다거나

0: 이런 상황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그런 순간순간들의 보호자를 엄청나게 경계하는 상황들이 좀 추가되고 있는 상태로 봐야 될것 같아요.
1: 단감이를 집냥이로 교감부터 하는 것이 그 시작.
0: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배고픈 상태에서 먹을 것을 내가 상호교감한 상태에서 주겠다 정도로 일단은 좀 시작을 해볼게요. 단감아, 옳지, 많이 됐다. 단감아, 옳지.
2: 맛있어.
0: 단감아, 옳지.
3: 배고팠지.
0: 근데 계속 주진 않을 거야. 왜냐면 먹는 거에 그냥 집중하게 되면 그 순간에 자기가 생각이라는 걸 이제 안 하고 먹는 거에 그냥 몰입해버리는 거라서 우리가 너랑 나랑 어떤 상호 교감적인 요소가 생겼을 때 바로 먹을 거 줄게. 이렇게 해서 쓱 한번 빼고. 잘은 모르지만 저 소리는 나한테 들렸을 때 되게 좋은 소리구나. 뭐 이름인지 모르겠지만. 단감. 옳지.
2: 이제 화가 안 난다.
0: 그렇죠. 네. 조금 긴장이 풀리죠. 그러면서
3: 머리도 좀 따라오고.
0: 네, 머리도 좀 따라오고.
2: 신기하네. 이게 되는구나, 네가.
0: 저 대신에 보호자분이 한번 좀 직접 해보실까요? 네. 위치를 바꿔서.
2: 단감이.
1: 이번엔 집사가 단감이와의 교감을 시도해볼 차례.
0: 오코. 그리고 이 중에서 싹 뺄게요.
2: 오, 잘 먹어.
0: 다시 한번 이름을 불러보고 다시 한번.
2: 단감아.
0: 그리고 손은 뒤로 살짝 빼고. 오, 좋아요. 고개는 앞에서 왔다 갔다 자라목처럼 하지만
2: 몸은 그대로 그대로
0: 몸은 뒤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이 긴장도 저 부분이 앞으로 조금 쏠리기 시작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조금씩 접촉도를 좀 더 높이셔도 괜찮습니다.
1: 급하게 다가가지 않고 천천히 이름을 부르며 교감을 쌓아가는 집사와 단감이. 어라? 그 사이에 경기가 제법 풀린 듯하죠?
2: 너무 맛있었어.
0: 이번에는 요게 요렇게 갈 건데 손가락 하나는 펴져 있는 상태에서 한번 가볼게요. 그렇게.
2: 단감아.
1: 내친 김에 단감이에게 터치를 시도해 보려는데요. 그리고 그때 집사의 손길에도 간식을 먹는 단감이.
0: 이번에 코터치가 먼저 한번 쓱 먼저 가볼게요. 다시 한번 손가락 한번 쓱 보여주고.
1: 그렇다면 코터치도 가능할까요?
0: 좀 기다려볼게요. 옳지.
1: 세상에. 이번엔 집사에게 먼저 다가온 단감이.
2: 화내려고 했다.
0: 좋아요, 좋아요.
1: 다가가면 하악질하고 사나운 눈빛으로 째려보고 급기한 양펀치를 날리며 공격하기 바빴던 녀석이. 어머나, 이렇게 바뀔 수 있다뇨.
0: 스스로 상황을 조금 주도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지면서 또 이 과정을 조금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반복적으로 교육을 해주시는 거 중요하고 대신 우리가 꼭 알려주고 싶은 거 하나는 좋은 일은 사람이랑 상호 교감하는 순간들에 많이 생겨, 자꾸 생겨 라는 걸 갖다가 계속 알려주려고 하는 부분이고 대신에 요 시기에는 우리가 꼭 병원을 막 가야 되거나 이제 적극적인 의료치료가 필요한 그 지점이 아닐 때는 좀 가벼운 것들을 좀 뒤로 미루는 게 좋긴 합니다. 관계 형성적인 측면에서. 매소가 원래 생활하던 일상의 그 패턴의 흐름들이 있잖아요. 저는 지금처럼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긍정적인 모습 그대로 잘 유지하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도움 주는 형태로 지금처럼 잘 하시면 매소 남은 시간, 남은 여생 너무 해피하게 천재만재잖아 하면서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오늘도 집사 종민 씨는 매소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전히 다리는 아프겠지만 조금이라도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감이 와도 열심히 교감 중에 있다는데요.
4: 방송 이후로도 매소는 숨쉬기 천재만재 그대로 굉장히 잘 지내고 있고요. 단감이는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제가 더 노력해서 우리 좀 더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또 행복하게 즐겁게 살 수 있도록 이제 무단히 이것저것 해볼 계획입니다.
5: 지금 여기는 재개발 지역이고요. 네. 이곳도 이번 년도 말부터 이주가 시작되고 재개발이 시작돼요. 여기도 고양이들이 되게 많고요. 펜스 안에 살게 되면은 철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철거할 때 매몰되어서 죽거나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을 펜스 밖으로 빼는 거예요. 이제 남은 아이들을 최대한 많이 구조하는 게 목표고요.
4: 됐다!
5: 다른 재개발 지역 고양이들도 좀 관심을 받아서 많이 구조됐으면 좋겠어요.

0: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1: 영어.
0: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1: 17점 수학.
0: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1: 책. 책을 안 읽어가지고.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러브짱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라고. 네.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0: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1: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0: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아,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전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럼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내가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은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1: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0: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1: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0: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0: 딱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아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사실 어떤 분들은 10년 향후 10년이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인간의 역사 속에 뿌리 깊이 얽혀있는 숲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온난한 지중해 주변의 이 오래된 삼림지는 과거 고대 문명이 그들의 맹렬한 신들을 상상하고 동경했던 곳입니다. 신들의 성전인 올림포스에는 송진과 롱로즈, 타임의 향기가 가득했을 겁니다. 지중해의 소나무 숲엔 강렬한 태양이 끝없이 내리쬐고 바로 그 태양이 만들어낸 부드러운

신들의 정원에 살 것 같은 동물들이죠. 따뜻하고 온화한 전형적인 지중해성 기후는 스페인 연안지대부터 흑해까지 이어집니다. 지중해의 소나무 숲은 중동과 그리스, 튀르키예, 북아프리카까지 걸쳐져 있죠. 하지만 규모와 풍성한 면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곳은 바로 안달루시아 해안입니다.

지중해는 자신만의 기후를 만들어냅니다. 길고 뜨거운 여름과 짧은 봄, 격정적이면서도 온화한 겨울이 그 특징이죠. 그리고 보통 비는 잘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뚜렷한 기후 조건 속에서 토착 동물들은 다양한 생태계를 오가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숲의 나뭇가지에 숨어 지켜보고, 어떨 때는 조용히 모래밭을 가로지르며, 가끔은 숲 한복판에 솟아난 호수에서 첨벙대기도 하죠.

바다와 맞닿은 해안가를 지배하며 이곳의 풍경을 결정하는 건 바로 소나무입니다. 이 소나무 꼭대기에 사는 흥부리 황새들이 슬슬 둥지 손질을 마무리하고 낭만적인 의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둥지는 암컷과 수컷이 함께 만들죠. 흥부리 황새들이 내는 매력적인 소리가 봄의 시작을 알리며 소나무 숲의 배경음처럼 울려 퍼집니다.

이곳의 소나무들은 해안 끝자락에서도 자라고 바위 사이에서도 싹을 틔우며 모래사장 한가운데에서도 솟아납니다. 지중해의 소나무 숲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그리스 로마 신화가 탄생한 곳입니다. 수천 년 전 고대 문명이 품었던 신비한 동물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여러 면에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며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지중해 소나무 숲은 오랜 세월에 걸쳐 현실과 상상이 결합된 전설의 숲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연 평균 기온이 20도씨쯤 되지만 여름에는 40도씨까지 올라갑니다. 신화 속의 신들이 얇은 옷을 입었던 것도 지중해의 뜨거운 열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이곳이 다양한 파충류의 서식지가 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거북부터 뱀, 흔히 볼 수 없는 지중해 카멜레온까지 있죠. 유럽에 서식하는 카멜레온은 이 소나무 숲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전설 속에서 카멜레온은 태양의 숭배자로 그려지곤 했습니다. 항상 얼굴을 태양 쪽으로 두는 존재 말이죠.

고대 기록 중에는 카멜레온이 공기만 먹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곤충들에겐 무척 반가운 얘기겠군요. 하지만 현실의 카멜레온은 파리와 메뚜기를 비롯해 날아다니는 무척지 동물도 손쉽게 잡는 뛰어난 사냥꾼이죠.

실제로도 카멜레온은 신진대사가 활성화되는 온도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활동을 시작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광욕을 즐기기 좋은 고요하고 한적한 장소를 찾아다니죠.

크고 단단한 날개를 지닌 딱정벌레는 카멜레온의 매유가 아닙니다. 특히 거저리과에 속하는 딱정벌레는 피하죠. 이 건조한 소나무 숲은 이런 곤충들의 낙원이기도 합니다. 10여 종의 딱정벌레가 소나무 주변으로 모여듭니다. 황새에게도 그렇지만 기온이 온화하고 먹이까지 풍부한 지금은 번식하기 가장 좋은 시기죠. 이곳은 사막을 좋아하는 딱정벌레에게 이상적인 환경입니다. 오래된 모래 언덕과 완만한 구릉 사이에 위치한 데다가 가끔은 석호의 탁한 담수가 적당한 습기까지 더해주니까요. 소나무에 둘러싸인 저지대에 위치한 석호는 다양한 새들을 불러모으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홍학은 이 호수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줄 아는 동물입니다. 소나무 숲에서 내려온 양분이 복잡한 먹이사슬을 형성한 덕분에 호수엔 다양한 갑각류들이 살고 있고 홍학은 손쉽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죠.

하지만 봄이 오면 홍학은 먹이 사냥보다는 짝짓기로 바빠집니다. 사랑의 열정에 휩싸인 홍학은 춤을 춥니다. 조화로운 움직임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춤의 향연이 펼쳐지죠. 마치 불처럼 타오를 것 같은 깃털을 펼치며 저마다의 매력을 뽐내기 시작합니다. 고대 사람들의 눈에는 이들이 불사조, 즉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태어난 태양의 숭배자로 보였다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지중해 소나무 숲의 규모와 몇몇 거대한 나무들은 또 다른 신화 속 새를 이곳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스페인 흰죽지 수리는 주로 거대한 숲의 한적한 구석에 둥지를 짓습니다. 녀석은 이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지중해 주변에 정착한 고대 문명은 이 새를 완벽한 힘의 상징으로 여겼고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와 동일시되는 로마 최고의 신 유피테르와 연결짓곤 했죠. 이 군주의 새는 지중해 서식지를 누비며 산토끼와 굴토끼 또는 다른 새들을 사냥합니다. 그리스인들은 흰죽지 수리의 놀라운 시력을 동경했고 로마인들은 이 새를 상징으로 삼아 군대의 깃발을 장식했죠. 지금은 빽빽이 늘어선 소나무 군대가 바닷가 가까이서 보초를 서며 이곳을 지킵니다. 더위가 한풀 꺾이자 소나무 숲에서 하는 거저리 한 마리가 풀밭으로 나왔습니다. 소나무와 거저리 둘 다 이 건조한 환경에 잘 적응했습니다. 소나무는 땅속 깊이 내린 뿌리와 수분 손실을 막기 위해 적응한 바늘 모양의 잎 덕분에 뜨거운 열기와 가뭄을 견딜 수 있습니다. 피부층이 단단하고 두꺼운 거저리는 기온이 내려가야 활동을 시작합니다. 지중해 소나무 숲의 다른 동물들처럼 이 녀석에게도 자신만의 전설이 있는데 흉조의 곤충이라는 다소 부당한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사막처럼 척박한 곳에 살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거저리는 이 건조한 생태계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엄청난 양의 유기분해 물을 제거하고 반대로 수많은 파충류와 조류의 먹이가 되죠. 이 소나무 숲에는 순전히 해로운 곤충도 존재합니다. 주로 어린 소나무의 잎을 갉아먹는 행렬 털애벌레는 사실상 소나무를 죽게 만듭니다. 이들은 소나무의 잎만 먹고 다른 건 일절 입에 대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를 먹어치우고 나면 다른 나무로 옮겨가는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 마리가 줄지어 이동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들의 털은 피부에 닿으면 매우 강한 자극을 일으키는데 이를 이용해 적의 공격을 막습니다. 낮 동안은 부드러운 보금자리를 만들어 더위와 외부의 공격을 피하며 휴식을 취합니다. 난공불락의 요새가 따로 없죠. 하지만 이들에게도 적이 있습니다. 이들의 집도 철옹성은 아니었나.

작지만 치명적인 공격력을 가진 기생벌이 보드라운 천막을 뚫고 들어와 휴식 중인 애벌레들 위해 알을 낳습니다. 이런 기생벌들은 배 끝에 산란관을 통해 낳은 알들을 잠든 애벌레들 위해 신중하게 배치합니다.

소나무의 가지는 다른 덩치 큰 동물의 집이 되기도 합니다. 황새와 왜가리도 소나무 가지 위에 거대한 둥지를 짓죠. 머나먼 고대부터 황새는 자신의 둥지와 새끼들에게 헌신하는 걸로 높이 평가되어 온 동물입니다. 황새는 보통 좋은 품성과 자식에 대한 내리사랑의 본보기로 꼽히고 납니다. 그리고 유해동물을 없애는 사냥꾼이기도 하죠.

황새는 자신의 서식지를 구석구석 잘 활용할 줄도 압니다. 사실 이 신들의 정원에서 멀리 벗어날 필요도 없습니다. 소나무와 호수를 오가며 손쉽게 먹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요. 다양한 곤충과 개구리들은 날카로운 눈과 보리를 가진 황새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황새는 저새와 이 석호를 공유합니다.

유명합니다. 흙탕물 속에서 특별한 낚시 기술을 뽐내는 녀석이죠. 저 새는 황새와 달리 시력이 뛰어나진 않지만 부리가 아주 예민합니다. 신경섬유의 끝부분인 신경종말이 넓적한 부분에 집중돼 있어서 물속에서도 먹잇감을 감지할 수 있죠. 부리를 넣은 채 머리를 이리저리 움직이더니 순식간에 물속에서 맛있는 먹잇감을 건져냅니다. 저새도 소나무 가지 위에서 군락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종종 이웃인 황새나 왜가리를 마주치기도 하죠. 그리고 이들은 모두 바람이 몰고 오는 변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해안의 소나무 숲은 움직이는 모래 언덕의 고요하고도 지속적인 위협 아래 놓여 있습니다.

소나무는 모래 언덕과 힘든 싸움을 하는 중입니다. 모래가 흩어지지 않게 영원히 붙들어 놓고 싶어 하거든요. 하지만 모래는 바다로 날아가서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려 하죠. 모래 언덕은 언제나 든든한 협력자인 바람의 도움에 의지해 조금씩 전진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바람을 타고 온 모래가 서서히 쌓여 소나무를 집어삼키고 결국 죽게 만들죠. 하지만 승리를 기뻐하긴 이릅니다. 거기서도 새로운 소나무가 돋아나 모래 언덕을 가로막을 테니까요. 이 극적인 배경을 뒤로 하고 몽펠리의 뱀은 제갈 길을 갑니다. 설치류와 작은 척추 동물을 찾아 나서는 거죠. 고대 문명에서 뱀은 모든 악의 상징으로 표현됐습니다. 저 새처럼 신성하게 여기는 새의 새끼를 잡아먹기도 하니까요. 사실 뱀이 새끼 새들을 찾아 나무를 오르는 게 드문 일은 아니죠. 새끼 새들은 나뭇가지 사이에 숨겨진 안전한 둥지 안에서 부모가 가져올 먹이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뱀을 공격하는 새도 있습니다. 이 서식지 곳곳을 누비는 홍부리 황새죠. 고대 그리스의 전설에 따르면 황새를 죽인 자는 사형에 처했다고 전해집니다. 지중해 생태계의 고유종이자 먹이사슬에서 중요한 고리를 맡고 있는 몽펠리에 뱀은 이번엔 안전하게 숨는 편을 택한 듯합니다. 이곳에서 뱀을 두려워하지 않는 생물이 있다면 바로 스페인 흰죽지 수리일 것입니다. 소나무 위에선 새끼들이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있습니다. 올 봄엔 먹이가 풍부해 사냥의 결과도 좋았고 성체들은 두 마리 새끼를 잘 키워냈습니다.

멸종위기 동물로서는 엄청난 성공 인생이죠. 스페인 흰죽지 수리는 새끼가 사냥 능력을 갖출 때까지 새끼를 돌봅니다. 아직은 어미가 고기를 찢어 새끼들에게 먹여줘야 하죠.

새들의 영역인 거대한 소나무 아래는 숲 하층부에 사는 긴털족제비의 서식지입니다. 한 녀석이 흰죽지수개의 눈을 피해 밖으로 나옵니다. 긴털족제비의 은신처는 모래흙을 파서 만든 형태인데 이들은 보통 이른 새벽이나 해질 녘에만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긴털족제비에게 소나무 숲은 완벽한 서식지입니다. 곤충과 열매가 풍부해 먹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영역을 한 바퀴 돌고 나면 숨 막히는 한낮의 더위가 시작되기 전에 서둘러 굴로 돌아와 낮잠을 잡니다. 소나무 숲의 야행성 맹금류는 긴털족제비에게 또 다른 위협입니다. 하지만 비교적 몸집이 작은 이 칡부엉이는 그리 큰 경계 대상은 아니죠. 이 신화의 숲에 사는 야행성 새들에게도 전설이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어떤 징조나 예언과 관련해 회자되곤 하죠. 실제로 부엉이의 감각은 매우 민감해서 매일 밤 깊은 어둠을 뚫고 마법처럼 놀라운 방식으로 생쥐나 딱쥐, 들쥐를 찾아내 기습적으로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칡부엉이는 주로 우산소나무와 알레포소나무, 피나스터소나무 사이에 삽니다. 이 소나무들은 거친 날씨와 메마른 땅에 가장 잘 적응했고 모래흙과 잦은 가뭄도 거뜬히 견뎌내는 수종이기 때문이죠.

운이 좋은 소나무들은 평온한 석호 근처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먹이를 찾던 홍학들이 물로 모여든 작은 생명체들을 부리로 걸러냅니다. 이들의 탄탄하고 두툼한 혀는 펌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홍학의 혀를 귀한 별미로 여겼다고 하죠. 홍학에게는 다행스럽게도 사람들의 입맛은 변했고 혀 요리의 유행도 지나갔습니다. 식사를 마친 홍학은 수십 혹은 수백 킬로미터를 날아 군락으로 돌아가고 새끼들은 부모 새가 소화기관을 통해 내놓은 죽처럼 걸쭉한 물질을 받아먹습니다. 지중해 소나무 숲의 시간은 정지한 것처럼 보입니다. 한때 신들이 살았다는 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정원이 오랜 세월 변하지 않고 그 모습을 지키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숲은 멈춰있지 않습니다. 흰죽지 수리의 새끼들은 의젓하게 자라 제 힘으로 사냥을 시작했죠. 지중해 소나무 숲도 여러 위협을 겪었지만 이곳 주민들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걸 제공합니다.

언제나 녹음을 유지하는 이 숲은 기분 좋은 향기와 고대의 전설, 독특한 생태계를 품고 있습니다. 신화 속 존재들과 그들 못지않게 특별한 생물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살아가는 곳. 전설과 현실 사이에 어딘가에 존재하는 신들의 정원입니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미션 고철로 놀이터 짓기. 어? 기가 빌더! 시청자들에게 테라시티 외곽에서 뭘 하고 있는지 말해줄래?
1: 안녕 제이. 우리가 들었는데 테라시티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곳을 찾았대.
2: 그래서 확인해보러 왔어.
0: 그 놀이터가 어디 있는지 알아?
3: 정확히는 모르지만 내가 위성 좌표와 지상 활동을 비교해서 정확한 위치를 찾아봤더니
0: 내 꼬리가 저쪽이래.
3: 포기! 같이 가! 포기의 꼬리는 늘 과학을 무시한다니까.
4: 세상에나, 이게 아이들 놀이터란 말이야?

0: 말인데? 얘들아, 물러서! 보철은 끊을 수 있어!
1: 위험물질이 있나 스캔해보는 게 좋겠는데?
2: 같이 확인해보자.

0: 멋진 놀이기구인데?
1: 정말 좋아하네.
0: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아무렇게나 쌓여있는 고철 덩어리들은 위험할 수 있어. 하지만 기가 들다가 다 같이 힘을 합친다면 멋진 화성 놀이터로 만들 수가 있어.
2: 위험한 고철 덩어리가 멋진 놀이터가 되는 거네. 생각만 해도 멋지겠는데.
0: 그럼 다들 준비됐어?
3: 응!
4: 응?
0: 기가 빌더 출동! 땅파기 대전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4: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0: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능력쌓기 챔피언 마이티!
5: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0: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6: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7: 기가 빌더 출동!
0: 자, 여러분! 오늘 계획을 말해줄게! 모든 고철을 다 치우고 땅을 평평하게 다진 다음 놀이터를 짓는 거야!

0: 냄새 뚝딱 다 죽겠는데?
1: 아빈, 어떡하면 좋지? 문제가 생겼어. 놀이터를 절반밖에 못 지웠는데 고철이 벌써 다 떨어졌어.
0: 다 써버린 거야?
1: 고철이 더 필요한데 어디서 구하지?
2: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
0: 시장님!
3: 안녕하세요!
0: 시장님, 어디 가면 고철을 더 구할 수 있어요?
2: 바로 저기!
4: 응? 어디예요? 여기야? 아니면 여기야?
2: 내 머릿속이 아니라 우주에 가면 있단다. 우주에는 수많은 쓰레기가 떠다녀서 우주여행을 위험하게 하기도 하거든. 그 고철을 재활용하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야.
1: 하지만 우주까지 어떻게 가요?
5: 여기 왔을 때처럼 하면 되지.

0: 저 기가의 송이들이 어디로 가는 거지? 그래, 분명 뭔가 새롭고 흥미로운 걸 찾으러 가는 거야. 우리는 포보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비행 모드 작동. 발견한 걸 코앞에서 빼앗아주마.
1: 우와, 저거 정말 별이 진짜 반짝거린다. 정말 너무 멋져. 저 별은 그냥 빛나는 불빛이 아니라 사실은 엄청난 불덩어리야.
2: 또 시작이네.
3: 우와, 저거 좀 봐.
1: 얘기 안 끝났거든.
4: 썩 보기 좋은 건 아닌데.
5: 좋아 얘들아, 다들 뭘 해야 할지 알지? 우주비행선 발사! 기가빌더 출동!
1: 엉망진창이야.
3: 게다가 너무 위험해.
1: 다행인 건 화성 놀이터 재료가 부족하진 않을 것 같아.

0: 그럼 그렇지. 우주에서 자원을 모으고 있었어. 새로운 자원은 그게 뭐든 모두 내 거야. 공격 준비!
1: 기가 우주 가방이 꽉 찼어! 수고했어, 기가 빌더! 놀이터가 뭐야? 놀이공원도 즐길 수 있을 만큼 고철을 잔뜩 모았어!
2: 좋아! 놀이터를 완성하자!
0: 날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해줘서 고마워!
1: 포보가 기가 우주 가방을 뺏어갔어!
3: 안 돼! 그럴 순 없지! 그 고철로 놀이터를 만들 거란 말이야!
0: 안 돼! 화성에 있는 모든 특별한 자원은 다 내 거라고! 내 거!
1: 특별하다고?
3: 이 바이키님을 이길 수 없어! 난 힘센 곰이라고!
0: 어? 어? 이게 뭐야? 다 우주 쓰레기잖아!
1: 어떻게 큰일 났어! 우주 쓰레기가 어디로 떨어질지 확인해봤는데 테라시티로 향하고 있어! 고철들이 봄에 부딪히면 테라시티는 다 망가질 거야!
4: 빨리 막아야 해! 기가 빌더! 변신!
3: 포켓몬 변신 완료! 마이티몬 변신 완료!
4: 웨이브 변신 완료!

0: 테라시티 시민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저건 그냥 커다란 우주 고철 덩어리들이 떨어지고 있을 뿐이에요.
1: 내가 멈춰!
0: 내가 뭘 잘못 말했나?
2: 하나도 빠짐없이 꼭 잡아야 해. 한 조각이라도 떨어지면 정말 큰일 나.
3: 너무 많은데. 나한테 그물이 있어.
4: 그물? 그물로 뭘 할 건데?
3: 아,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그

내가 고철 한 조각을 놓쳤나봐. 도움이 떨어지겠어. 부스터 작동!

0: 싶은 게 많은데.
1: 누가 지나가게 해준대. 조금만 더.
2: 했잖아. 걱정할 거 없다니까.
3: 속보입니다. 기가 빌더가 놀이터를 다 지었습니다.
4: 모든 고철을 다 사용했어요. 그물까지도요.
2: 그렇다면 K시장이 공식적으로 기가 놀이터 대장을 선언합니다. 와!

0: 기가 빌더! 오늘도 이모 완수!
1: 한여름 밤에

0: 오늘은 특별한 소식이 있어요. 오늘 밤 유성우가 쏟아져요. 그것도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1: 어? 유성! 즉 별똥들은 혜성의 작은 조각들이 대기에 떨어지며 빛나는데 많이 떨어질 때 이를 유성우라고 부른답니다.
0: 벌써 많은 테라시티 시민들이 유성우를 보려고 모여들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기가 빌려도 함께하고 있어요.
1: 아, 빨리 별똥별을 보고 싶다.
2: 별똥별이라니 진짜 예쁠 거야. 너무 신나.
3: 그냥 돌덩어리가 떨어지는 건데 뭐가 신나?
1: 그냥 돌덩어리? 어? 유성은 우주과학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연구 대상이라고.
0: 아빈, 혹시 오늘 유성우 이벤트에 대해 더 전할 말 있나요?
4: 그럼요. 별똥별이 떨어질 때 재밌는 전통이 있는데 소원을 비는 거예요. 사람들 말로는 별똥별이 떨어질 때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기가 들던 팀이 커다란 전망대를 지을 거예요. 테라시티 모든 시민이 별똥별을 잘 볼 수 있고 또 마음껏 소원을 빌 수 있게 말이에요.
5: 우와, 나 소원 빌 거 진짜 많은데.
1: 어? 그럼 나는 소원 10개 빌 거야. 아니, 20개!
4: 기가 빌더, 이제 테라시티에서 가장 높은 타워를 지워볼까?
6: 좋아! 다 같이 지워보자!
4: 땅파기 대장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7: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4: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8: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4: 블록사키 챔피언 마이티!
9: 자, 싹둑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4: 그리고 하늘이라는 스타 스키!
10: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6: 기가 빌더 출동!
4: 자, 그럼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타워를 아주 높이 쌓아올리고 꼭대기에는 전망대를 만드는 거야. 모든 사람이 별똥별을 잘 볼 수가 있게. 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쉽게 올라갈 수 있게 하자. 다들 이해했지?
11: 자, 가자!
12: 우리만 믿어!

0: 같은데? 어? 별똥별이다!
1: 타워가 엄청 높아서 별똥별을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을 거야. 튼튼하게 지었으니까 걱정하지 마.
0: 고마워, 화이팅!
2: 잘하고 있어, 스키.
0: 이제 마무리로 최고의 장식을 올릴게.
3: 우리는 하나! 기다리다 임무 완수!
4: 시민 여러분, 테라시티 별똥별 전망대가 개장했습니다. 우와!

0: 서무쇼가 곧 시작되려나 봐요. 저기 첫 번째 별똥별이 보여요.
1: 이야, 엄청난데?
0: 너무 멋져요. 자, 시장님, 딱 지금이에요. 소원을 빌어야 한다면 바로 지금 빌어야 한다고요. 기가 밀더, 어떤 소원 빌었어?
2: 난 매일 새로운 걸 배우게 해달라고 빌었어.
3: 난 예술적 영감을 찾게 해달라고 했어.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
4: 난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짓든 늘 함께 만들게 해달라고 빌었어.

0: 알았어.
1: 내 첫 번째 소원은 세상에서 제일 큰 구멍을 파는 거고, 내 다음 소원은 보다시피 소원빌 게 너무 많아.
2: 설마 그 많은 소원을 다 빌었다는 거야? 넌 뭘 빌었어, 스키?
3: 내 소원? 내 소원은 비밀이야.
2: 저기 좀 봐.
4: 우와, 진짜 예뻐.
1: 저렇게 큰 별똥별은 태어나서 처음 봤어.
4: 나도.
2: 저 별똥별은 뭔가 좀 이상한데. 내 계산에 따르면 엄청나게 큰 유성체가 테라시티를 향해 떨어지고 있어.
5: 저 어쩌지?
2: 그럼 우리가 나서야 해. 우리가 못 막으면 테라시티가 파괴될 거야. 기가 밀떠. 빨리 유성체를 막자.
4: 그래.

0: 저 유성체를 멈춰 세울 수 있는 건 기가빌더 뿐이에요. 모두 행운을 빌게.
1: 어떻게 전망대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크잖아.
0: 큰 문제일수록 큰 해결책이 필요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자. 자, 그럼 기가빌더 변신. 기가모빌 발사. 기가빌더 출동. 리본 리더 포켓몬 변신 완료.
2: 나이티봇 변신 완료.
0: 레이봇 변신 완료. 스케이봇 변신 완료. 부스터 발사. 저 유성체를 잡아볼까? 그물 하나 발사!
2: 다 같이 그물을 잡고 올라가자.
0: 그래! 기가빌더가 유성체를 꼭 잡아낼 거예요.

0: 화성을 향해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 이런 속도라면 시민들이 탈출할 시간이 부족해. 테라시티를 산산조각 낼 거야. 어떡해.
1: 산산조각 난다고?
0: 잘 찍고 있는 거지, 뭐? 이런 엄청난 순간을 찍을 수 있는 기회는 절대 흔치 않아. 여러분, 저 거대한 유성이 보이세요?
2: 제이, 회피해야 해, 빨리.
0: 안 돼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기가 발사! 이 단단한 별을 쓰는 거야.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기가 빌더는 포기하지 않아요.
3: 어디?
0: 걱정 마. 눈에는 눈, 별에는 별이야. 물러서.

0: 이렇게 위험해! 빨리 PSP! 오베를 구할 수만 있다면 그렇잖아! 기류! 제발 멈춰줘!
1: 스피, 우리가 도와줄게!

0: 자, 이제 이 훈장을 수여하겠습니다. 기가빌더는 엄청난 용기를 발휘해 우주에서 떨어지는 유성을 막아 테라시티를 구했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어.
1: 여러분, 감사합니다. 테라시티는 우리 모두의 고향이에요. 우리가 도움이 됐다니 정말 기뻐요. 스키, 이번엔 네가 큰 역할을 해줬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어?
2: 처음엔 별똥별이 무서웠는데 무섭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어.
3: 우와, 그럼 별똥별이 소원을 들어준 거네.
2: 맞아, 아니면 키가 더 크게 해달라고 빌까 그랬나?

0: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0: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식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팽창주민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창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명언사.
1: 친구들 안녕. 난 딜런이야. 자, 어서 들어와. 상자 안에 뭐가 있는지 볼까? 오늘은 손이 잔뜩 더러워질 거야. 왜냐하면 아니야. 아니고 이것도 아니야. 바로 이거야. 삽처럼 생겼지? 우린 정원에 구멍을 파서 씨앗을 심을 거야. 그럼 뭔가가 쑥쑥 자라겠지? 엄마야.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 정원사 놀이! 아우, 아우, 아우! 나하고 같이 정원사 놀이 할래? 좋다고? 아우, 아우, 아우, 아우! 그럼 우리 정원사처럼 뭔가를 잘하게 해보자! 아, 참, 근데 이런 게 없으면 아무거나 쓰면 돼. 슉, 슉. 이렇게. 너희도 해봐. 슉. 우와, 이건 밖에서 하는 게 좋겠다. 가자, 밖에 나가서 해볼까? 바로. 정원사 놀이! 아우, 아우, 아우! 정원사 친구들, 가서 뭔가를 키워보자!

0: 햇볕이 잘 드는 자리가 보이니? 저기야! 저기가 햇볕이 많이 드는 것 같아! 가자, 친구들! 자, 출발! 넌 트랙터가 되고 싶어? 땅을 파기 좋게 만드는 걸 도우려고? 좋아! 우와, 좋아! 이 흙 진짜 좋은걸? 정원사 친구들! 삽을 들고 땅을 파보자! 근데 삽이 없으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 아무거나 쓰면 돼! 삽... 어, 그렇지! 오늘 네가 필요할 줄 알았어! 데이지, 네 삽은 어딨어?
1: 난 삽 필요 없어! 고양이잖아! 땅 파는 게 특기라고!

0: 진짜 잘 팠다.
1: 정말 잘했어. 씨앗이 이 안에서 편하게 자라겠는걸? 우리가 판 구멍 좀 봐, 비씨.
0: 비씨?
1: 비씨?
0: 봐! 비씨가 씨앗을 찾았어!
1: 여기 있어. 잘 됐다. 이제 정원에 판 구멍에 이 씨앗을 잘 심어주기만 하면 돼. 자, 들어가자. 넌 잘 자랄 거야. 톡톡톡톡톡. 자, 이제 물을 줘야 해.
0: 아, 그래. 우리가 스프링클러가 돼보자.
1: 좋아. 이제 자라도 돼. 다섯 번 자고 나거나 아니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 씨앗마다 다 다르거든. 얜 천천히 자라는 씨앗 같은데.
2: 아, 그럼 되겠다. 내가 빨리 자라는 씨앗이 돼볼게. 내가 자라는 거 잘 봐.
1: 좋았어.
2: 날 저 화분에 심어줘.
1: 잠깐. 됐다. 이제 우리가 어디에 씨앗을 심었는지 기억날 거야.
2: 누구 나 좀 심어줄 사람 없어?
1: 우리가 할게. 자, 들어가.
2: 편하다. 근데 나 너무너무 목이 말라.
1: 좋아, 스프링클러들. 어서 물 주자. 몇 번 자고 나면 자라?
3: 그건 비밀이야.
1: 오, 나 비밀 좋아하는데. 좋아, 씨앗을 햇볕 뜨는 곳에 심은 다음에 물을 줬으니까 이제 필요한 건 시간이야. 내가 해가 될게. 오지는 달이 되고 너희랑 비씨는 잠을 자. 난 해님이야. 모두 잘 잤니?
4: 난 달님이야.
1: 잘 자. 좋은 꿈 꿔. 다시 아침이야. 잘 자. 잘 잤니?
0: 잘 자.
1: 잘 잤니? 잘 자. 잘 잤니? 잘 자.
0: 일어나. 돼지가 자랐어. 우와. 우와.
2: 난 이제 나무야. 그리고 난 계속 자란다고.
1: 우와.
5: 너희들 조그만 화분엔 날 담기 힘들걸.
1: 데이지를 다시 심어주자. 이번엔 땅에다 말이야.
2: 그러려면 번전을 잡아야지.

0: 됐다, 내 지친 뿌리들.
1: 저기 있어! 그 뿌리로 계속 도망가지 못할걸? 바로 그거야! 삽으로 구멍 파는 것 좀 도와줄래?

0: 멋진 뿌리들. 그래, 이거야 훨씬 낫네. 난 이제 다 자랐다.
1: 우리가 나무를 자라게 했어.

0: 찾지 못하면 솔방울 씨앗을 어디에 심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저기 있어. 우리가 방금 나무를 키운 거야?
1: 그것도 모르고 있었네.
0: 내 모자 좀 돌려줘. 제발. 우와, 뽀뽀야. 아, 이리 와. 우와. 여기 있었네. 고마워. 나무 중에 네가 최고야.
2: 고마워 모두. 즐거운 오늘 신나게 놀았죠. 또 놀아요 함께 신나게. 그럼 또 만나.
3: 우리 이 돌을 심어서 산으로 키워볼까?
0: 그래, 산을 만들자.
4: 신의 잠수부.
2: 안녕, 난 딜런이야. 자, 들어와. 상자 안에 뭐가 있는지 볼까? 오늘은 탐험을 떠날 거야. 바닷속 아주 깊은 어딘가로 말이야. 계속 헤엄쳐서 가야지.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바닷속 맨 밑에 닿을 때까지. 그리고 난 이게 필요해. 이건 카메라야. 찰칵. 바닷속에서 사진 찍으려고.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바로 심해 잠수부 놀이! 아우, 아우, 아우! 친구들, 나랑 바닷속 탐험대 놀이 하지 않을래? 좋다고? 아우! 그럼 바다 밑에서 우리 사진 찍자. 모두 다 같이. 블럭, 블럭, 블럭, 블럭, 블럭. 자, 웃어봐. 찰칵! 아참, 근데 이런 게 없으면 아무거나 쓰면 돼. 찰칵! 이제 나도 찍어줘. 치즈! 봐도 돼? 예! 가자! 밖에 나가서 해볼까? 바로바로 심해 잠수부 놀이! 아우! 아우! 바닷속 맨 밑으로 가려면 잠수함 없이는 안 돼.

0: 모르겠네. 같이 갈 친구들이 필요해. 손쌍안경을 써볼까? 혹시 누가 보이니? 저기 있어! 가자! 친구들을 모아보자!
1: 자, 여러분! 카드대회 결승전인데요. 이번 차례는 비씨입니다!
2: 비비비비비! 비씨가 3이 필요하대.
1: 뭐지? 이 차례야?
0: 내가 3이 있냐고? 3, 3, 3, 3... 난 없는데. 비. 얘들아, 안녕! 나하고 심해 잠수부 놀이 할래? 바닷속 깊은 곳에 갈 건데.
2: 우와! 그럼 진짜 물고기들하고 가드 놀이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비!
0: 내 잠수함으로 오면 돼!
2: 비! 퓨! 으앗, 둥둥! 어플, 어플, 어플, 어플, 어플.
0: 데이지, 우리랑 같이 잠수함 타고 내려가자.
3: 난 낮잠 자야 하는데.
1: 그냥 바닷속에서 만나자.
0: 이따 봐. 심해 잠수부 친구들 준비됐나요?
2: 그럼요.
0: 자, 출발. 바닷속 깊은.

0: 뭘 보고 그러는 거야?
1: 저기 좀 봐. 해초가 떠다니잖아. 또 물고기도. 그리고 저기 봐. 거대한 조개야. 저건 꼭 사진 찍어놔야 해. 잘까?
0: 우와. 나도 사진 찍어볼래. 어? 근데 카메라가 없는데 어쩌지?
1: 아무거나 쓰면 돼.
0: 와,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어? 카메라야. 찰칵. 어, 되잖아. 어? 뱅뱅 도는 물고기 좀 봐.
1: 저거 꼭 찍어야 해. 우리 잠수함이 산호초 벽에 부딪혔어. 아직 바닷속 맨 밑은 아니야.
0: 근데 그게 아니란 걸 어떻게 알아?
1: 왜냐하면 바닷속 맨 밑은 아주 캄캄하거든. 그래서 자기 발도 잘 안 보인다고.
0: 나도 아직 보여.
1: 그럼 나머지는 헤엄쳐서 내려가 보자. 탐험대 친구들, 숨 크게 들이쉬고 나서 우릴 따라오면 돼.
0: 이 정도면 될까?
1: 좋아, 잠수부 친구들. 그럼 카메라 들고 바닷속 맨 밑으로 가보자.

0: 여긴 더 어두워 보이는걸. 저기가 바닷속 맨 밑인가 봐. 가보자. 난 안 갈래. 저 안은 너무 캄캄해 보이는걸.
1: 아이 괜찮아 오지. 같이 내려가면 돼.
0: 어퍼 어퍼 어퍼 어퍼 어퍼 어퍼 어퍼 어퍼 어퍼 어퍼 어퍼 어퍼 어퍼 어퍼 어퍼 어퍼 어퍼 어퍼 어퍼 어퍼 어퍼 어퍼 어퍼 어퍼 어퍼 어퍼 어퍼 어퍼 아우 미안해. 근데 왜 이렇게 어두워? 여긴 내 발도 잘 안 보여.
1: 여기가 바닷속 맨 밑이야.
0: 다 왔어. 우리 사진 찍자. 자, 다 같이 담아온대. 담아온대. 찰칵.
1: 사진 좀 보여줘.
2: 어, 뭐야.
0: 어, 너무 어두워서 사진이 안 찍혔어.
1: 저게 뭐지?

0: 우리는 바다 괴물인가 봐. 엄마야, 빨리 도망쳐. 우리 도망친 거 맞아? 아니, 아직 저기 있는데 어떡하지? 어떡해, 우리 소리 듣나 봐. 진짜 바다 괴물처럼 보여. 도망쳐. 아주 살금살금. 아직도 쫓아와. 뭘 원하는 거야? 카드 놀이가 하고 싶은가? 자, 바다. 저기 봐, 침몰한 배야. 자, 빨리빨리. 계속 속삭여야 해? 당연하지. 우와, 엄청 밝은 데다 빛이 나잖아. 우와, 빛이 이리 들어오려고 해. 오, 가까이에서 보니까 별로 안 무섭네.
1: 그럼 당연하지. 방금 일어났어. 그리고 난 자다 깨면 이렇거든.
0: 어, 난 일어나면 이러는데. 아우. 진짜 그럼 되겠다. 사진 찍을 때 네 불빛 좀 써도 돼?
1: 아이, 그럼. 자, 출발.
0: 가자, 바다 탐험대 친구들. 다시 바닷속 가장 깊은 곳으로 가보자.

0: 여기가 바닷속 맨 밑이야.
1: 이젠 밝아서 사진이 찍힐 거야. 근데 우리가 다 안 들어가. 아, 사진 좀 찍어줄래? 여기 있어. 자, 그럼 다 같이 블라락블라락 블라락블라락. 우와, 사진 잘 나왔다. 고마워.
0: 어프 어프 어프
1: 어프 어프 어프.
0: 좀 봐도 돼?
1: 봐봐, 바닷속 맨 밑에 가서 찍은 우리 사진이야. 우리가 해냈어.

0: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1: 일기장이요.
0: 방과 후에 한 일은
1: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0: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1: 빨간 머리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오리를 길렀던 거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0: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1: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

0: 아이들이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1: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0: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 주고 싶어요.
1: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0: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에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아,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1: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0: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0: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뭐 차원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0: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준비사항.
1: 뭐야, 짐이 게 다야? 내가 챙기라고 한 건?
2: 그런 거 없어도 돼.
0: 호루라기, 소형 랜턴, 상비약 등 비상안전용품을 준비합니다.
2: 너 로밍은 했냐?
3: 당연하지. 봐.
1: 야, 이거 차단하면 어떡해?
0: 여행지의 위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안전 문자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4: I'm injured. I'm injured.
2: 너 뭐해?
0: 도와주세요, 불이야 등 긴급 상황을 알리는 현지어를 미리 외워둡니다.
3: 어, 접었은가?
2: 아, 이것 봐, 이것 봐, 이것 봐. 가서도 잃어버리라고.
3: 어?
0: 각종 위험 상황, 여권 분실을 대비해 여권 정보, 제외공간 주소와 연락처 등을 메모해둡니다. 위험 상황 발생 시 영사 콜센터를 통해 현지 대피 정보와 통역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어! 버스 온다!

0: 이래 최전선에 선 여성들. 무려 34kg의 갈비와 고군분투하며 5년째 정육식당을 운영하는 30대 유경 씨. 아,
1: 싫어하시는 분들도 싫어하시고.
2: 저는 그 어려운 여자애가 사실 뭐 고기 부위를 뭘 알겠냐, 뭐 믿고 맡길 수 있겠냐, 뭐 이런 거죠.
0: 겉보기와는 달리 당당한 내공의 그녀. 단단한 뼈판 척척. 하지만 그만큼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2: 아우,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딱 잘못 밀려면은 손이나 뭐 손가락이나 이렇게 슝 뼈처럼 잘릴 수가 있어요.
0: 한편 도시 속 광산이라 불리는 회자원 수집을 27년째 하고 있는 여성도 있습니다.
3: 내가 직계에서 떨어진 적은 몇 번 있었지. 허리 다쳤지. 여기 보면 이제 옷 벗으면 여기에 움푹 패인 게 있어.
0: 자칫 대형 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 폐자원 수집은 한순간에 고물이 흉기가 될 수 있어 항상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3: 아이들한테도 능력 없는 부모라는 그런 말 듣기 싫으니까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싶더라고요.
0: 또 다른 곳에선 하루 종일 토스트 철판의 뜨거운 열기와 싸우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2: 저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지만 점심 아예 못 먹어요, 저희는.
0: 매일 소진되는 양배추만 약 15통. 하루 종일 토스트를 굽느라 체력도 바닥납니다.
2: 쓰러져요, 쓰러져요. 점잖아요, 그래도 체력으로만 빨라요.
0: 힘든 일터에서도 꿋꿋한 그녀들을 만나봅니다. 충청남도 천안, 남다른 특별함으로 입소문이 자자한 식당이 있습니다. 영업 시작과 동시에 손님들로 가득한 매장 안. 사람들을 사로잡은 건 바로 이 음식인데요. 이름도 생소한 마구리탕이 그 주인공입니다. 보기만 해도 압도적인 비주얼. 푸짐한 양은 기본. 뼈 사이사이 붙은 살을 발라먹는 재미까지. 뼈째 푹 끓여 깊고 진한 맛을 살린 보양식인데요. 살코기의 쫄깃함과 진하게 우러난 국물이 어우러져 자꾸만 생각나는 맛이랍니다.
4: 이거는 또 갈비탕이랑 또 별개로다가 이 특유의 뼈에서 뜯어먹는 맛이 감칠맛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0: 건데요. 이제 갈비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바쁘게 시작되는 아침. 목짓 간 뼈 상자를 옮기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는 유경 씨. 그런데 상자를 바닥에 거침없이 내리치는데요.
0: 와, 다 뼈들인데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충격을 주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아요. 제 손을 찢을 순 없잖아요.
1: 이게 바로 마구리탕의 주재료인 마구리뼈인데요. 마구리뼈의 다양한 부위에 뼈를 더해 푹 구워낸 것이 바로 마구리탕입니다. 그런데 마구리뼈는 대체 어느 부위일까요?
0: 갈비 우측 상단에 붙어있는 아주 두꺼운 뼈를 마구리라고 합니다. 갈비 하나에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와요.
1: 나오는 양이 많지 않아 더욱 귀한 대접을 받는다는데요.
0: 미리 붙는 거예요. 더울 거라서. 땀이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1: 이제 본격적으로 뼈를 손질할 차례. 먼저 절단기로 지방부터 깔끔하게 제거해줘야 하는데요. 날카로운 칼날을 다루는 작업인 만큼 한순간도 긴장을 놓칠 수 없습니다.
0: 처음 할 때는 무서워가지고 막 두께도 막 이만큼씩 썰고 이랬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하는 수밖에. 그냥 집중해가지고 잘 잡고 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1: 아무리 숙련된 베테랑이라도 날카로운 칼날 앞에서는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데요. 바로 그때!
0: 오우,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네, 이렇게 잘못하면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뼈에 지방이 이렇게 있잖아요. 지방이 있는데 이게 미끌미끌하거든요. 미끌미끌해서 딱 잘못 밀려면은 이제 손이나 뭐 손가락이나 이렇게 슝 뼈처럼 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1: 그렇다 보니 정육식당 일을 배울 때 가장 먼저 익힌 것은 안전. 날카로운 칼과 기계를 다루는 만큼 능숙한 기술보다 안전한 작업 습관이 우선입니다.
0: 제 옆에 있는데 이제 아버지 썰다가 이제 엄지가 이제 썰려서 날아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응급실 가고 그 뒤로 제가 너무 무섭죠. 이제 내 앞에서 잘려서 나가는 걸 봤는데 다행히 다 잘린 건 아니고 한 3분의 2 정도? 그래서 지금 살아계시고 어쨌든 그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한 두 달 동안은 골절기 못 쓰다가 지금은 또 이제 생각 없이 하고 있어요.
1: 세심한 손놀림이 필요한 작업. 집중에 집중을 더해야 합니다. 잘라낸 뼈는 바로 찬물에 넣어 핏물을 빼주는데요. 마구리탕 참 손이 많이 가네요.
0: 물 틀어놓고 핏물 빠지게 넣어놓고 다음날 와서 이렇게 건져요.
1: 부지런히 달려온 오전 시간. 이제야 식사를 챙기는데요. 그런데 유경 씨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선택하게 된 걸까요?
0: 원래는 이제 아버지가 이제 정육점을 하셨었잖아요. 정육점을 하셨어가지고 계속 저한테 뭐 이걸 뭐 정육점 하자, 식당 하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뭐 정육점만 하면 뭐 생각해 볼게 라고 했는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서 가게를 계약을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1: 그 후 수없이 베이고 부딪히며 기술을 익혔는데요.
0: 칼 다루다 보면은 많이 다치는데 여기가 제일 크게 다친 부분이어가지고 신경까지 잘렸어가지고 뭐지? 막 부목 같은 거 되고 선생님이 이거 제대로 치료 안 하면은 평생 이렇게 접어서 살아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행히 새끼손가락이 펴지죠. 네.
1: 지난 5년간 혹독하게 자신을 단련했습니다. 이제 탕을 만들어야 할 시간. 전날 미리 핏물을 빼낸 마구리뼈를 솥에 넣고 푹 삶아내야 하는데요.
0: 한국인들은 국물 요리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갈비탕은 너무 비싸고 양도 적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가성비 있게 맛있게 탕도 많이 먹고 고기도 많이 먹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목뼈랑 여기 마구리 부위를 같이 섞어서 하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1: 유경 씨의 아이디어는 사람들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했답니다. 4시간 동안 푹 삶은 마구리 뼈는 건져내서 2차 손질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삶은 뼈에서 마지막 기름과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0: 하는 작업. 하나하나 눈으로 확인해가며 해야 하는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유경 씨 특유의 세심함이 빛을 발하는 순간.
1: 그냥 그래도 되긴 한데, 그러면은 이제 상의 기름이 너무 많이 떠다니니까, 이제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설사를 하실 수도 있고, 기름 싫어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니까요. 보기에도 안 좋고, 이렇게 기름을 이렇게 다 제거해야 됩니다.
0: 어머니는 꽃처럼 예쁜 딸이 정육이라는 힘든 일을 선택해 늘 불안했다는데요.
2: 처음에는 이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여자다 보니까 이제 일이 일단은 험한 일이잖아요. 네, 험한 일이다 보니까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1년 지나고 나니까 잘하더라고요, 제법. 그래서 좀 뿌듯해요. 자기 분야에서 엄청 잘하니까. 그리고 뭐 하나에 말하면 이제 뭐 기술이라면 기술이잖아요.
1: 한다고 하면은 뭐 인정받은 느낌이죠.
0: 이제 정성껏 손질한 마구리뼈를 한 번 더 푹 고아주는데요. 온갖 힘과 정성을 더해 만든 마구리탕이 완성됐습니다.
3: 뜯어 먹는 재미도 있고 맛있어서 잘 좋아요.
0: 한편 오후가 되자 또다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4: 안녕하세요.
0: 당일 손질된 싱싱한 고기를 맛보러 온 건데요.
5: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고.
0: 정육점에서 구매한 고기는 바로 식당으로 가져와 구워 먹을 수 있는데요. 고기 반찬. 그래도 고기 반찬. 신선도는 기본. 유경 씨만의 세심하고 깔끔한 고기 손질 덕분에 더욱더 맛있다네요.
6: 하면서 살살 녹네.
7: 정육점을 끼고 해가지고 가격도 좀 저렴하고 맛있어요. 그러니까 오죠.
0: 한바탕 손님을 겪은 후 또다시 저녁 장사 준비에 나선 유경 씨. 이번엔 갈비 손질. 소 한 마리를 두 부분으로 나눈 덩어리 중 갈비가 통째로 붙어 있는 큼직한 부위입니다.
1: 얘는 그래도 좀 가벼워요. 34kg 정도? 왜냐면 이게 사실 무거운 무게가 아닌데 모양이 되게 잡기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들기가 엄청 어려워요. 엄청 엄청.
0: 힘과 기술이 몇 배로 필요해 더욱 고된 작업. 가장 먼저 고기를 덮고 있는 지방부터 걷어내기 시작하는데요.
1: 지방 무게는 최소 10kg 이상 됩니다. 10kg 이상이고요.
8: 그럼 지방 뼈 빼면 한 하나에 20kg 안 되는 거예요?
1: 20kg요? 20kg 나오면 다행인데. 고기는 10kg 정도, 10kg도 안 나와요.
0: 고기를 손질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지방 제거. 불필요한 지방을 꼼꼼하게 걷어내야 고기 본연의 맛을 제대로 살릴 수 있습니다.
1: 반려내는 지방에 살점이 안 붙게 제거하기. 뭐 이제 요만한 거 사시미 같은 거 한 점에 5,000원, 4,000원 이러니까 그게 한 점이 되면 5,000원, 열 점이 되면 50,000원이겠죠.
0: 세심하게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1: 안 돼!
0: 찰나의 잘못된 칼질. 아이고, 저런.
1: 제가 구워 먹어야겠어요. 이렇게 하면 7,800원. 근데 촬영하고 있으니까.
0: 한 번의 칼질에 고기의 가치가 달라지는 만큼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엔 갈비와 마구리뼈를 분리해내야 하는데요.
1: 보는 거랑 직접 해보는 거랑 완전 달라요. 그 감각이라고 해야 되나? 칼이 들어가는 감각이 있거든요. 칼이 이 정도에 여기에 들어가면 바로 이게 될 것이다. 그런 게 감각이 있어요. 그거는 많이 해봐야지 좀 이제 숙달돼야지 얻을 수 있는 그런 감각 같은 것 같거든요.

0: 오랜 경험으로 얻은 손끝의 감각이 있어야 가능한 작업.
1: 오돌뼈 부분인데 뭐 힘 세신 분들 한 번에 빡빡 하는데 저는 막 그렇게 오 힘이 세지가 않아서 여러 번 해야 돼요.
0: 힘과 기술 어느 하나도 놓쳐선 안 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칼이 들어가는 길을 찾아 거침없이 분리해내는데요. 엄청난 힘으로 마구리뼈를 단숨에 떼어냅니다.
1: 이게 마구리인데요. 대마구리, 얘는 소마구리.
0: 야무진 작업으로 소마구리와 대마구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1: 처음 했을 때는 진짜 제가 2시간 걸렸어요. 혼자 하는데 2시간. 와, 울면서 했죠. 울면서 하고 그때 마구리도 못 떼니까 해도 막 1시간을 잡고 해도 이게 마구리가 안 떼지니까 나도 그냥 들고 이렇게 여기다 올려가지고 골절기에 썰어가지고 하고 막 이랬어요.
0: 온몸에 힘을 쏟았으니 잠깐의 스트레칭은 필수.
1: 아, 힘들어. 옛날에는 처음에는 이제 손목만 안 좋았는데 그때 이제 뭐지 칼 쓰는 스냅을 모르니까 손목이 안 좋았는데 손가락에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악력이 많이 들어가니까 관절염이 오더라고요.
0: 이제 손질한 고기를 부위별로 일정하게 썰어주는데요. 수많은 고기 부위를 한눈에 구별해내는 건 역시 오랜 경험이 쌓여야 가능한 기술.
1: 여기 살치살입니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싫어하시고 그렇죠.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제 무슨 젊고 또 어린 여자애가 제가 좀 나이에 비해서 어려 보이는 스타일이라서 젊고 어려운 여자애가 도대체 뭐 고기 부위를 뭘 알겠냐 뭐 믿고 맡길 수 있겠니 뭐 이런 거죠.
0: 편견의 시선을 이겨내며 수많은 노력을 해왔던 지난 시절. 뭐든 열심히 하는 것만이 답이었습니다.
1: 운동을 열심히 하죠. 기본적으로 이 일 자체가 좀 근력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어가지고 처지지 않게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한 시간에 걸쳐 뼈와 고기를 완전히 해체했는데요. 건장한 성인 남성도 힘에 부치는 일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이 고된 작업을 당차게 버텨온 유경 씨. 이젠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실력과 기술을 갖췄습니다. 혼자 하는 정육식당 일이 힘들 때도 많지만 천직으로 생각하며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갑니다.
1: 이거는 등심입니다. 남녀노소 좋아하는 많이들 아시는 등심이고요. 12kg니까 한 200만 원 정도 되나 봐요.
0: 좋은 고기를 자신만의 방법으로 좀 더 깔끔하고 맛있게 판매하고 싶은 마음인데요. 오늘도 그녀는 자신의 꿈을 위해 거침없이 일터를 누빕니다.
1: 시대에 맞춰 상상인데 들러주시는 게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더 맛있고 좋은 고기를 드릴 수 있는 거.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이제 2호점을 낸다거나 3호점을 낸다거나 좀 더 가게를 키워보는 게 저의 큰 소망입니다.
0: 한편 김포의 한 작업장. 수복이 쌓인 이 물건들의 정체는 뭘까요?
2: 안녕하세요. 김포에서 고무를 27년째 하고 있는 편은영입니다. 이 차가 열심히 고무를 실어 날르고 있는 저의 보물 4호예요. 여기가 이제 제 작업장이면서 야적장이거든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 가치를 잘 몰라요.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보물이거든요. 여기 보면 알미늄 양은이에요. 지금 한 4천 원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얘는 그냥 일반 고철이에요. 경량고철. 그래서 한 300원, 350원. 오늘 이제 저도 보물을 실으러 갑니다.
0: 아침 일찍부터 집을 나서는 은영 씨.

0: 많이 싫을 때는 하루에 한 5차, 7차 그 정도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죠.
1: 타인의 도움 없이 오로지 혼자 하는 일. 왜소한 몸으로 당차게 집게차를 운전합니다.
0: 아예 행복하죠. 돈 벌러 가는데. 저를 많이 불러줄수록 제가 은영 씨는 행복합니다.
1: 도시 곳곳 숨은 자원을 찾으러 나서는 길.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들리는 소음.
0: 차가 소리가 많이 난다. 뭐가?
1: 곧바로 차량을 살펴보는데요. 웬만한 고장은 스스로 고치는 은영 씨. 본격적인 일을 하기도 전에 차가 고장이 난 건 아닐까요?
0: 아니, 브레이크 오일을, 오일이 없나 봐요. 삑삑대, 이게. 예.
1: 단숨에 원인 해결.
0: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없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데, 제가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하죠.
1: 재활용품 수집은 시간이 금이기에 정비소 방문은 사치랍니다. 빠른 해결 뒤 수거 장소로 다시 출발. 약 40여 분이 걸려 도착한 곳.
0: 안녕하세요. 뭐부터? 이거부터?
1: 업체마다 재활용품이 쌓이는 수거 요청이 들어오는데요. 곧바로 집게차를 수거하기 좋은 장소에 다시 주차합니다. 본격적인 작업에 앞서 은영 씨가 꼭 빼놓지 않는 일.
0: 차가 혹시라도 밀릴까봐 안전장치 하는 거요.
1: 이번엔 능숙하게 집게차에 올라타는데요. 거대한 장비인 만큼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0: 남의 공장 벽 그거 무너뜨리면 안 되잖요. 그리고 지나다니는 사람이 혹시나 있나. 안전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돼. 근데 내가 집게에서 떨어진 적은 몇 번 있었지. 그러니까 그게 좀 무서워요.
1: 섬세한 조작이 필요한 거대한 집게차. 작은 움직임 하나까지 신중해야 합니다. 부피가 큰 파지일수록 집게 조작에 더욱 신중해야 하는데요. 정교한 집게차 조작은 그녀의 강점이랍니다.
0: 아, 얘가 나하고 일심동체가 돼야지 따로 놀면 대형사고가 나지.
1: 그런데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는 은영 씨.
0: 요 밑에는 잘 안 보여요, 앉아버리면.
1: 몸을 아끼지 않고 수거 작업에 온 힘을 쏟습니다. 뭐든 직접 몸으로 부딪히는 성격인 은영 씨.
0: 허리 다쳤지. 여기 보면 이제 옷 벗으면 여기에 움푹 패인 게 있어. 예전에 저 집게차 위에 난간대에서 확 떨어져갖고 다 긁혀가지고 다쳤지.
2: 그런데도 계속 하시는 거예요?
0: 아유, 그쵸. 뭐 내가 한번 목표를 정했으면 목표를 이룰 때까지 그냥 달려보는 거지 뭘. 인생 뭐 있어요?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거지.
1: 힘들고 고된 현장을 웃음과 긍정의 힘으로 이겨낸 그녀.
0: 아, 끝까지 깨끗하게 해주고 가야지. 이번 마무리를 항상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1: 수거만큼 중요한 건 깔끔한 마무리. 특히 수거 장소가 도로나 사업장일 때에는 차량의 이동이나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하지 수거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녀가 험난하고 위험하기로 손꼽히는 보물상을 직업으로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0: 좀 형편이 어려웠어요. 좀 가난했어요. 이제 난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열심히 일해가지고 좀 그래도 현재보다는 좀 나은 미래가 있어요.

0: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그러고 아이들한테도 그냥 어쨌든 능력 없는 부모라는 그런 말 듣기 싫으니까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싶더라고요.
1: 살림이 넉넉치 않았던 시절, 아이들을 잘 키워내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남들이 꺼리는 일이었지만 가족의 행복을 위해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0: 처음엔 그냥 무작정 스티커 돌리는 거죠. 곡물 있으면 좀 모았다가 주시라고. 아니, 이유 없이 막 나가라고 한다니까. 그리고 좋게 말해가지고, 아니, 아줌마, 우리는 거래하는 사람이 있어. 그냥 가세요. 이러면 되는데, 막 개무시해버려. 이 쓰레기 청소나 하고 다니는 여자로 나를 그냥 취급을 해놓은 거 함부로.
1: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게 일상이었지만, 그럴 때마다 더 열심히 현장과 싸웠습니다.
0: 27년 전에는 좀 험한 일을 많이 당했지. 저기 허벌방 가서 혼자 훌쩍훌쩍 울고 있지. 아유, 그 시절 다 넘어가니까 지금은 이제 웃으면서 일하는 거죠.
1: 수거한 파지는 바로 재활용 업체에 가져다 주는데요.
2: 저희서 내려주시는 거죠?
0: 아니요, 내가 내려야 돼요.
2: 아, 직접 내리시죠?
0: 네, 직접 내리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종이를 좀 다른 데보다 가격을 좀더 많이 줘요.
1: 파지를 내리는 일도 은영 씨의 몫. 또다시 집중합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척척 내려놓는 그녀. 이렇게 보인 파지는 재지 공장에서 다시 새로운 종이로 태어난답니다.
2: 많이 벌었어요?
0: 여기? 7만 3천 원. 7만 3천 원.
1: 곧바로 두 번째 수거 장소로 이동하는 은영 씨. 이번에는 고철을 수거하러 왔는데요.
0: 이거저거 다 섞여 있어.
1: 날카롭고 무거운 고철을 수거할 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0: 야, 이거는 1톤 차로 와야 돼. 이거 찢겨내면 엉망진창 돼갖고.
1: 이때 나타난 구원투수. 주변 시계차의 도움으로 작업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0: 끝까지. 네, 고맙습니다. 나는 공을 많이 줄 때가 제일 좋아요.
1: 집게차로 이동하기 힘든 비닐들도 깔끔하게 차에 실었습니다.
0: 아주 좋아요. 사장님 고마워. 고철이 됐든 수행이 됐든 어렵고 뭐 진짜 하기 싫을 때도 간혹은 있는데 그냥 이제 또 이렇게 좋으신 분들 이렇게 저를 불러주시는 사장님들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일하는 거지.
1: 좋은 마음으로 살다 보니 좋은 인연도 많았답니다. 재활용품은 종류에 따라 가격도 팔리는 곳도 제각각. 이번엔 비닐 재활용 공장에 들렀는데요.
0: 조심해. 어지게 같이 땡겨보자.
1: 압축된 비닐의 무게만 해도 100kg이 훌쩍 넘는데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은영 씨.
0: 남들이 하기 싫은 거, 돈이 안 되는 거. 이거 하다 보면 어느 날 좋은 것도 나한테 돌아와요. 어려운 게 있잖아. 영원하진 않아. 조금만 지나면 좋은 날 와요.
1: 재활용 고철들은 야적장으로 돌아와 정리하는데요. 여기도 일이 끊이지 않습니다.
0: 폐기물 처리장으로 가야 돼요. 근데 폐기물 빼고 나면은 고물은 허봉이었던 거지.
1: 일일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그 진가를 알 수 있습니다.
0: 아이고. 이런 건 좋지,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좋은 고철이지. 얘는 고철이 가격이 다 달라요. 이런 거는 200원이면 얘는 300원이야.

0: 남들에겐 그저 버려진 쓰레기지만 은영 씨에겐 모두 돈입니다. 그 가치를 알아보는 것도 수없이 몸으로 부딪히며 배워온 기술 덕분인데요.
1: 저는 안 가르쳐줬어요. 막상 고물의 업에 뛰어들었는데 내가 딱 뛰어드니까 그때부터는 나 경쟁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를 안 가르쳐주는 거야.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공부하세요. 이래버려. 독학이야. 그래서 아, 저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지 하고 유심히 보면서 나 스스로 터득하고 공부해 가는 거지.
0: 쓸만한 것은 손수 분리에서 값어치가 나가는 부분을 찾아내는데요. 번거로워도 가격을 올려주는 또 하나의 노하우랍니다. 잠시 쉴 틈도 없이 또다시 운행에 나선 은영 씨.
1: 하루에 한 7군데 다니죠. 그러니까 뭐 하루 다 가는 거예요.
0: 계속해서 반복되는 고된 일상이지만 힘들 때마다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하는 지칠 틈도 힘들 틈도 없다는 그녀. 매 순간 자신의 일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2: 이렇게 다 데리고 나오니까 어떠세요?
1: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도전하면 된다.
0: 점심시간을 훌쩍 넘긴 시간.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 점심을 제때 챙겨 먹기가 힘든데요.
1: 김밥. 세찬 먹으러요.
0: 그나마 찾아온 식사도 간단하게 때우는 게 일상.
1: 얼른 일을 하고 저녁에 맛있는 거 집에서 먹으면 되죠.
0: 지금이야 그나마 이렇게 김밥이라도 챙길 수 있지만 과거엔 이것조차 힘들었답니다.
1: 이 밥도 놓치고 그냥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다 이제 몸이 많이 아프고 망가지고 또 여기저기 젊은 나이인데 내가 27살에 시작해갖고 37살이 되니까 몸에 무리가 와갖고 아프더라고.
0: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이 쉼 없이 달려온 그녀.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그때마다 더 강하게 자신을 단련하며 강철처럼 단단해졌습니다.
1: 이거 이제 300원짜리 건졌다. 저는 이걸로 이 일을 28년에서 우리 삼남매를 다 키웠잖아. 그러니까 감사하고 고맙고 또 힘은 들지만 즐거워. 재밌어요.
0: 돈이 되는 것들을 찾아내는 일은 은영 씨에게 보물찾기나 다름없는데요. 그중에서도 고철은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 아이, 고철 한 번씩 내면 기분이 좋죠. 어찌 됐든 현금 돈을 만지잖아. 이게.
0: 무거운 고철을 실을 때는 집게차의 균형을 잡아 옮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한순간에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더 세심함이 필요한 작업. 매 순간 긴장과 힘듦의 연속이지만 은영 씨는 일할 수 있어 행복하답니다.
3: 주어진 일 잘 해나가고 저의 빌딩을 하나 세워보는 게 저의 이제 2차 목표입니다.
0: 그 목표를 향해 오늘도 쉬지 않습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 입구부터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 시장의 명물이자 동네의 인기 메뉴인 푸짐한 토스트인데요.
4: 호란도 맛을 보여줘야지.
5: 저 벌써부터 침도 막 돌고 저도 지금 이제 허기져가지고.
1: 3,000원. 3,000원.
0: 단돈 3,000원에 채소와 소스를 푸짐하게 더한 추억의 옛날식 토스트입니다. 와, 정말 크기가 엄청나네요. 아는 맛이 무섭다고 하죠. 푸짐한 양과 부담 없는 가격으로 유독 오랜 단골들이 많답니다.
6: 그냥 순수한 맛.
7: 저렴하고 푸짐한 맛.
8: 푸짐하고 야채가 싱싱하고 맛있어요.
0: 한 끼 식사

0: 대용으로도 충분히 3,000원이라고는 믿기 힘든데요.
1: 아, 안녕하세요. 저 베트남에서 시집 와서 이제 창동에서 일자리에서 투스 한 지 4년 됐습니다. 저 이름은 정수연입니다. 여기는 이제 저 일하는 것이고요. 하루 종일 투스 만드는 초반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여기 가게고요. 이 사진 안에 계신 분이 저 시어머니인데요. 저 엄마라고 불렀는데 이제 투스 가르쳐 주는 사람이에요.
0: 시부모님의 뒤를 잇는 베트남 며느리 수연 씨.
1: 어머니, 아버지 이제 시작부터 지금까지 거의 40년 넘게 저희 토스트를 유지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0: 시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혼자 가게를 운영 중인데요. 본격적으로 토스트를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철판에 마가린을 두릅니다. 익숙한 듯 척척 재료를 소분해서 부어주는 수연 씨.
1: 저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지만 재료가 떨어지면 끝나요. 거의 점심 아예 못 먹어요, 저희는.
0: 달걀과 채소를 섞어 듬뿍 올리고 노릇노릇 구워줍니다.
1: 빠지는 거 먹다가 모짜렐라만 조금 기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때도 똑같이 모자른 것보다 남는 게 낫잖아요.
0: 이때 중요한 건 속 재료를 고르게 익히는 것. 세심한 불 조절이 필수입니다.
1: 이거 조절하는 것도 저희 감, 제가 감으로 열이 올라오니까 그러면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감이 온 거예요.
0: 경험에서 오는 노하우. 이번엔 잠시도 쉬지 않고 토스터를 이리저리 계속 옮겨주는데요.
1: 온도가 달라서요. 판에 보면은 구석구석 온도가 달랐거든요. 그래서 빵 굽는데도 온 철반에 다 돌아다녀요. 온도 찾아서.
0: 재료가 익어가는 속도에 따라 마가린이 떨어지지 않게 보충. 더욱 고소한 맛을 내게 하는 수연 씨만의 요령이랍니다.
1: 계속 익혀야 잘 익고요. 속이 뜨거웠고 이거 안 하면은 타기도 해요. 마가린 하면 더 맛있지 않을까요?
0: 맛을 위해 재료를 아끼지 않는 게 수연 씨의 철칙. 드디어 완성된 토스트. 갓 구운 토스트는 완성되는 동시에 순식간에 팔려나가는데요. 인기가 많아 1인당 5개까지만 구매가 가능하답니다.
2: 어디 가세요?
1: 커피 타러 가요.
0: 고향인 베트남에서 공수한 원두로 만든 특별한 커피. 토스트 굽기에 커피 제조까지. 수연 씨 몸이 10개여도 부족합니다.
1: 쓰러져요. 쓰러져요. 저도 이제 젊잖아요. 그래도 체력으로만 딸려요, 저는.
0: 베트남에서 낯선 나라로 시집을 오게 된 수연 씨. 시어머니가 노점상을 할 때부터 늘 함께 자리를 지켰는데요. 5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오랜 고민 끝에 다시 가게를 열었습니다.
1: 이건 하지 말라고 반대도 많이 했고 엄마 돌아가시면 절대로 하지 말라고 엄마까지만 고생하면 되니까 더 이상 고생하지 말라고
0: 늘 근면 성실함을 일상으로 보여줬던 시어머니.
1: 제가 이제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마음 이제 진짜 이제 접는다라고 했지만 이제 어머니가 돌아갔다가 한 몇 개월 뒤에 이제 손님들이 충성 이제 연락 오고 어디 했냐, 뭐 여는데 어디냐, 왜 이사 갔냐 그러셨거든요. 그런 이제 충성서 안 나오냐 그 힘으로 제가 다시 하게 됐어요.
0: 손님들이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는 힘든 과정도 있게 해준다는데요. 수연 씨를 다시 철판 앞으로 돌아오게 한 원동력이랍니다.
3: 소중한 보물이에요.
1: 볼 때마다 힘든데 물론 안 힘든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럴 때는 이거 볼 때는 아 괜찮다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게 힘이거든요.
0: 점심시간이 되자 점점 더 몰려오는 사람들. 주문이 많다 보니 메모도 필수입니다. 재료가 떨어지지 않게 틈틈이 준비해야 하는데요. 저울 없이 눈대중으로 해야 합니다.
1: 저는 이거 정하지 않아요. 제가 손에 이제

0: 46대 되면 이제 멈추고 네, 딱 정하지 않아요 저는.
1: 제대로 보여주는 넉넉한 인심은 시어머님에게 전수받은 가장 중요한 노하우랍니다. 하루 종일 유증기 앞에서 작업하다 보니 마스크 없이는 버티기 힘들 정도라는데요.
0: 여기가 연기도 올라오고 열감이 많이 높아서 이거 마스크를 안 쓰면은요 얼굴 다 익혀버려요.
1: 하루 평균 300개의 토스트를 척척 만들어내는 수연 씨. 정성을 다해 만든 만큼 그 진심은 손님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2: 짱이에요. 이게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정말 양배추랑 빵 한 조각이 반데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3: 4,000원 가져가야 되겠네.
0: 네.
1: 혼자 꾸려가는 가게에서 유일하게 수연 씨의 손을 덜어주는 건 바로 계산함인데요.
4: 그냥 여기다 보면 이제 바꿔 가라고요. 거실로 가라고 해놓으니까 가져가는 거죠.
3: 직접 나야지 바쁜데 어떻게 해.
0: 배고픈데 돈이 없어서 이거 이 방도 먹고 싶고 빵 꾹대기를 주면 안 되냐고 그런 분도 있고 그래서 본인 부담스럽지 않고 다 알고 있어도 그냥 모른 척 해드리고 빵 먹을 수 있게끔 그냥.
1: 누군가의 배고픔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수연 씨의 따뜻한 마음입니다.
0: 저도 어렸을 때 좀 뭐 자사는 집도 아니고요. 좀 가난하였고 그 살 한 주먹 가지고 고구마 손을 넣어서 한 가족 다섯 명 사람을 두고 저기 먹고 살린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1: 배고픈 서름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나눔의 마음도 잊지 않는데요. 잠시 후 서둘러 가게를 찾은 한 사람. 바쁜 수연 씨에게 구원투수처럼 나타났는데요. 익숙한 듯 가게에 들어와 재료를 정리합니다.
5: 지금 뒤에 오신 분은 누구세요?
0: 제 남편이에요. 쉬는 날에 충주에 나와서 뭐 정리해줄 거 있으면 정리하고.
1: 버스 기사로 일하고 있는 남편 종민 씨. 시간이 날 때마다 가게를 찾아 아내를 돕습니다.
6: 옆에서 보조를 잘해줘야 원활하게 하죠.
1: 남편 덕분에 그제야 잠시 숨을 돌리는 수연 씨. 잠시나마 제대로 된 휴식 시간을 가져봅니다.
0: 너무 덥고 땀이 많이 흘려서요.
1: 하루 종일 땀과 시름해야 하는 수연 씨에게 틈틈이 수분 보충은 필수라는데요. 야, 진짜 시원하겠네요.
0: 맞아요. 최고이죠. 더운에 더위에 잡아요. 에너지 충전했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죠.
1: 달콤했던 휴식도 끝. 밀려드는 주문에 또다시 토스트를 굽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이 사람. 알바생인가 했더니 수연 씨를 도와주고 있는 이웃들이랍니다. 가게 치우는 솜씨가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요. 바빠서 미처 손이 가지 못하는 가게 곳곳을 정리해 줍니다. 각자 맡은 일이 따로 있을 만큼 손발이 척척 맞는데요. 바쁠 땐 서로 돕는 게 이웃의 정이라는데요.
7: 여기서 사니까 소스 담는 당당 열심히 사니까 열심히 외국에서 와서 열심히 사니까 네, 도와줍니다.
8: 자식 같잖아. 자식 같은 자식 같은데 이렇게 와서 하는 게 얼마나 심통해. 이렇게 다 도와주는 마음이 생기지.
0: 말하자면 이제 사람방 빵 먹는다고 아니면 커피 마신다고 여기 있는 거 아니라 시장이니까 이제 참가한 이제 어르신들이 그러면은 다리 아프거나 힘들거나 상관들어서 쓸 수 있게.
1: 하지만 토스터를 굽는 일만큼은 사장인 수연 씨의 몫인데요. 장장 9시간 동안 이어지는 뜨거운 철판 앞에서의 고군분투. 조리 시 발생하는 유증기가 온몸에 흔적을 남깁니다.

0: 이 정도는 아무도 아니죠. 겨울에는요, 완전히 할머니 돼버려요. 뽀얗고 올라오고, 올라오자마자 얼어버리니까, 무게감 느낀 정도로 그렇게 붙어버린 거예요.
1: 치열했던 하루가 가고,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
0: 최고죠. 이런 시간이 기다리는 거예요.
1: 몸은 무겁지만, 마음은 가벼운 퇴근길입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수연 씨와 남편. 토스트의 맛을 위해 늘 당일 아침에 싱싱한 채소를 손질하는데요.
2: 이거 제가 안 하면은 집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손이 모자라요, 손이.
1: 재료를 미리 준비해두면 한결 수월할 텐데요. 하지만 이 작은 노력의 차이가 맛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0: 야채들 중에 이제 양배 쪽을 예매해서 이제 전날 준비하면은 맛과 색감과 떨어지면은 이제 빵 먹어야 되는 바로 아이 알아볼 수 있어요. 싱싱해야 맛있는 빵이 되거든요.
1: 조금 더 힘들더라도 손님에게 신선한 토스트를 맛보이기 위해 힘을 쏟습니다. 2시간에 걸쳐 속재료 준비 완료. 이제 또다시 바쁜 하루가 시작됩니다. 힘들고 고된 일이지만 손님들에게 늘 친절했던 시어머니의 성품과 끈기를 이어받아 이곳을 오랫동안 묵묵히 지키고 싶습니다.
0: 그래서 저는 이제 욕심 없이 꾸준하면서 또 손님들 생각되는 대로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님들 사랑합니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명절이 오면 밥상부터 달라진다. 추석맞이 토란 요리 한상. 차례상에 없어서는 안 될 보들보들 식감이 최고인 국요리. 가려움이 없어지는 토란 손질법부터 국물 맛이 깊어지는 특급 비결까지 완벽 공개. 토란을 듬뿍 넣어 밥상도 풍성, 마음도 풍성해지는 토란국부터 남은 토란을 실속 있게 활용하는 법. 그야말로 알토란 레시피. 감자조림 못지않다. 가을의 맛을 한껏 느낄 수 있는 밥도둑 조림 반찬. 포슬포슬 토란과 쫄깃한 오징어의 식감이 조화로운 토란 오징어 조림까지. 믿고 먹는 요리계의 빅마마 이혜정의 노하우가 잔뜩 담긴 한식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체육일찰떡 강희입니다.
2: 네, 안녕하세요. 빅마마 이혜정입니다. 네.
1: 선생님. 네. 이제 추석을 앞두고 집집마다 음식 준비가 한창인데요. 이 필수적으로 해먹는 요리를 배워보고
2: 그럼요.
1: 싶어요.
2: 네, 네.
1: 이 토란국 재료를 살펴볼까요?
2: 네. 토란국은요. 이게 우선 토란이 있어야 되잖아요.
1: 네.
2: 거기다 이제 좀 밑장물을 줄 소고기가 필요해요.
1: 네.
2: 거기에 마늘, 후추, 소금, 아, 요런 아주 기본적인 재료 필요하고요.
1: 네.
2: 여기 육수를, 다시마를 넣어서 육수를 낼 거예요.
1: 네.
2: 자, 저는 여기에다가 같이 곁들인 물이요. 오늘 참나물을 좀 넣고요.
1: 네.
2: 여기다가 이제 고춧가루도 좀 넣고, 깨도 좀 넣고 해서 약간 요런 조금 지금까지 하던 다른 차례상에 올리지 않는
1: 네.
2: 그냥 일상적인 토란국을 끓일 겁니다.
1: 네. 토란국 빠진 추석은 아무래도 허전하잖아요.
2: 네.
1: 구수한 토란국.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토란국 시작해 볼 텐데요.
2: 네. 네.
1: 자, 이게 토란이죠, 선생님.
2: 네, 토란이에요. 이 토란은 우리가 예. 그랬죠. 아유, 쟤는 알토란 같아.
1: 맞아요.
2: 어쩜 저게 사람이 꽉 찼어? 이 알토란이라는 게 토란이요. 땅에서 나는 달걀이라는 얘기예요. 계란이라고.
1: 오, 그래서 들어봤어요.
2: 네, 그래서 토란이에요.
1: 네.
2: 그만큼 영양을 완벽하게 갖췄다는 건데
1: 네.
2: 일단은 뮤신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제일 걱정이 뭐냐면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1: 예?
2: 이 토란 껍데기 잘못 건드리면 막 근지럽고 아리고 막 이런 단점이
1: 맞아요,
2: 있죠.
1: 맞아요, 맞아요.
2: 그래서 이거 밑손질을 잘 해야 되는데
1: 네.
2: 이 토란은 이 추석에 꼭 정말 제일 영양이 좋을 때라서
1: 맞아요.
2: 지금 꼭 드셔야 돼요.
1: 네?
2: 오늘 하는 거는 차례상에 올릴 저 토란탕은 아니고요. 그냥 추석에 일반 가정에서 드시는 토란탕으로 오늘 할게요.
1: 네.
2: 일단 우선요, 겉에는 이렇게 시커먼 이렇게 뭐 털이 조금 달려있는 것 같은 껍질이 있는
1: 네.
2: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오시면 토란을 장만하실 때 반드시 장갑을 끼세요.
1: 장갑 끼시고.
2: 그런 다음에 요거를 다 이렇게 감자 깎는 칼이나 칼로 들어 깎잖아요.
1: 네.
2: 이렇게 하셔서 자, 물에다가 보통은 옛날 어른들은 쌀뜨물을 넣고 삶으셨어요.
1: 네.
2: 근데 우린 쌀뜨물 갑자기 없으니까 우린 여기다가 식초를 좀 넣고 삶을 거예요.
1: 네.
2: 그러면 훨씬 아린 맛이 좀 덜하죠? 그래서 자, 물을 이렇게 좀 옆으로 가면 물을 이렇게 끓이고 있어요.
1: 예.
2: 여기다가 식초를 좀 넣을게요.
1: 자.
2: 네. 식초를
1: 예.
2: 한 두 큰술 정도 넉넉하게 넣으세요. 그래서 이걸 넣어서 같이 끓여요.
1: 자, 선생님, 식초를 네. 넣는 이유는 뭐예요?
2: 이게 식초를 넣으면 아까 지금 말씀드린 옥살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조금 유화가 되죠.
1: 아.
2: 그래서 가려움이 알러지가 좀 덜 생기니까
1: 예.
2: 이렇게 좀 넣어서 끓일게요. 제가 해봤는데 쌀뜨물에 해도 조금 가렵긴 하더라고요. 근데 식초는 확실히 좀 줄어요. 그러니까
1: 예.
2: 식초에다 한번 끓여보시고요. 이걸 다 벗긴 거를 여기다가 이제 제가 끓여낼 거예요. 물이 끓을 때 넣어서.
1: 그럴까요?
2: 끓기 전에 넣으면 토란이 물러져요. 그러니까
1: 아.
2: 여기다 끓을 때 넣어서 한 10분에서 15분 삶아내죠.
1: 네. 네.
2: 자, 보세요. 이렇게 끓잖아요. 그죠?
1: 예.
2: 식초를 넣어서 끓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깎아놓은 토란을 여기다 이렇게 넣죠. 이렇게 해서 10분에서 15분 정도 끓일 겁니다.
1: 10분에서 15분 네. 정도.
2: 요거 끓일 동안 저는
1: 네.
2: 이제 다른 재료들을 좀 준비할게요.
1: 그럴까요?
2: 네. 네. 자, 여기다 놓고.
1: 토란국에 함께 들어갈 우리 소고기를 한번 손질해 볼게요.
2: 네. 우선요, 들어갈 재료를 손질하는데
1: 예.
2: 마늘을요, 오늘은 다지지 않을 거예요.
1: 그럼요.
2: 토란도 끈기가 있고 마늘도 끈기가 있어서
1: 예.
2: 싫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요걸 한 번만 이렇게 자를게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눌러서 옛날에 예. 어머니들이 하시던 방법으로 이렇게
1: 예.
2: 칼등으로 자근자근자근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1: 이렇게 하면은 마늘이 조금 더 색다른 맛이 나나요?
2: 아,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1: 예.
2: 마늘의 매운맛이 좀 덜해서
1: 오.
2: 네 그리고 좀 맑은 맛이 나죠.
1: 맞아요.
2: 이렇게 두신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너무 작진 않게 하시고요.
1: 근데 오늘은
2: 너무 크지 않게. 네.
1: 이 소고기 무슨 부위인가요?
2: 요거
1: 소고기...
2: 우둔이나 이렇게 국거리도 좋지만
1: 예.
2: 국거리 없으면 불고기 정도 하시면 돼요.
1: 오.
2: 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드시고요.
1: 네.
2: 요거 치운 다음에 제가 이제 채소를.
1: 채소를.
2: 참나물은 데쳐서 해도 좋은데
1: 예.
2: 그냥 오늘은 저는 좀 개운한 맛을 위해서 생걸로 좀 넣어볼게요.
1: 그럴까요?
2: 네, 네. 자, 여기다 넣고. 네.
1: 생걸로 한번 네. 참나물을.
2: 참나물 없으시면 미나리에도 괜찮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좋아하는 취향만큼 넣으세요. 너무 많이 넣으셔도 사실은 조금 지저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넣으시고. 너무 끝머리 이 부분은 이파리 좀 잘라낼게요. 이게 네. 약간 샐러리 과라서 이게 네. 지금 이파리가 향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잎은 조금 이렇게 잘라내시고 네. 이렇게 줄기만 좀 쓰시는 것도 좋아요.
1: 그럴까요?
2: 이렇게 해서 한 1cm, 1.5cm 이런 정도로 이렇게 쓰시죠. 이렇게 해서 잘라놓겠습니다.
1: 예. 자, 참나물 들어가면 네. 또 맛을 더해줄 네. 것 같은데요.
2: 지금만 이렇게 해도 향이 아주 좋죠.
1: 그럼요. 네.
2: 그래서 이렇게 차례상에 올릴 때는 네. 소고기에서 토란 넣어서 끓이는 그 과정까지 하시고 네. 차례가 끝나고 나면 개운한 게 좋으니까 참나물도 좀 넣고 네. 여기다 이제 양념해서 국을 끓이죠. 네.
1: 자, 이렇게 소고기랑 네. 마늘이랑 참나물까지 제가 손질해봤는데요. 네. 네. 근데요, 우리 네. 오늘 소고기는 네. 밑간을 따로 하시지 않나 봐요.
2: 네, 밑간 안 해요. 왜냐면 네. 제가 이제 마늘 탁 이렇게 두드려서 깼잖아요.
1: 네, 맞아요.
2: 그걸 참기름을 넣어서 마늘 향을 좀 낼 거예요. 그래서 따로 안 해도 예. 아주 더 시원한 맛이 되죠. 네.
1: 예. 선생님. 네. 토란이 아주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잘 네. 삶아졌어요.
2: 보세요. 여기 아주 감자옹심이처럼 됐죠.
1: 맞아요.
2: 큰 거는 좀 자르시지만 작은 거는 알토란 그대로 들어가는 게 추석의 또 묘미잖아요.
1: 예.
2: 이렇게 해서 제가 좀 건져 놓을게요.
1: 야, 그래서 이게 또 알토란, 네. 뭐 토란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2: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영양이 많아서 예. 알토란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1: 맞아요.
2: 우리가 깎아놓은 밤 같다고도 하고 알토란 같다고도 하고.
1: 자, 이렇게 저희가 토란을 포근포근하게 네. 삶아봤습니다.
2: 네. 저 참기름 좀 주시겠어요?
1: 예.
2: 참기름에다가 이렇게 기름을 넣어요.
1: 네.
2: 그래서 기름 넣은 다음에 네. 기름이 조금 따뜻하게 달굴 거예요. 참기름은 발열점이 낮아서 네. 이거 다 뜨거울 때까지 뭐 훅 연기가 나버려요.
1: 맞아요, 맞아요.
2: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데워가면서 살짝 바닥이 좀 데워질 때까지 네. 기다리셨다가 이거 아까 탁 두드려 놓은 이거 그 저기 마늘이잖아요. 예. 이거 여기다 넣고 마늘 향을 좀 낼게요. 그래서 밑간을 제가 안 해요.
1: 사실 마늘향 하나만 잘라도
2: 네, 맞아요.
1: 소고기에 나오는 뭐 비린내 정도는 잡을 수 있죠.
2: 그럼요. 그러니까 마늘 참기름으로 마늘향을 좀 낼 거예요.
1: 예.
2: 그래서 이걸 이렇게 좀 볶아주신 다음에 썰어놓은 요 소고기를 여기다 좀 넣죠.
1: 자, 이 마늘향하고 이 참기름이었나요?
2: 네네네.
1: 참기름향만으로도 정말 네. 구수한 향이 나요. 지금
2: 그럼요, 소고기 그럼요.
1: 들어가서.
2: 네.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이걸로 차례를 모실 때 어떻게 해요 하면
1: 예.
2: 이렇게 마늘 깬 거를 꺼지에다 싸세요.
1: 네.
2: 그런 다음에 끓을 때 마늘 넣어요.
1: 아.
2: 그래서 마늘만 싹 건져내면
1: 네.
2: 왜냐면 차례상에는 마늘이나 향신채들을 쓰지 않으니까
1: 네.
2: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근데 고기는 어느 정도까지 익혀주면 될까요?
2: 고기는 그래도 한 80%

0: 추석 되면 막 바도, 배도 햇배, 사과도 햇배, 네. 막 그렇게 먹잖아요.
1: 마음만큼은 네. 또 되게 맞아요. 풍요롭게.
0: 자, 여기다가 네. 청주를요, 이렇게 조금 넣을 거예요.
1: 네.
0: 넣으신 다음에 청주가 알코올이 날아가도록 한 번만 덮어주시고요.
1: 네.
0: 여기다가, 자, 약, 내가 필요한 만큼의 이렇게 국물을 잡아요.
1: 네.
0: 잡으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다시마.
1: 다시마.
0: 네. 한 5cm, 5cm 자른 거 한 두 장 예. 정도 같이 넣죠. 차례상에 갈 때는 여기까지 넣을 거예요.
1: 차례상 여기까지.
0: 네. 여기다 무를 좀 나분나분 썰어 놓아도 좋고요.
1: 예.
0: 다시마까지 같이 해서 이 상태로 토란 넣은 다음에
1: 예.
0: 이제 차례상에 올리는데 오늘은 좀 토란을 이용한 보통 때 일반 토란국.
1: 네.
0: 네.
1: 저희가 이제 해서. 먹는.
0: 네. 그래서 잠깐만 끓이죠.
1: 자, 한 스푼 네. 끓일게요.
0: 네.
1: 선생님.
0: 네.
1: 지금 토란국이

0: 조금 하고요. 여기 있는 후추. 후추를 조금만 넣을게요. 네. 토란을 후추를 조금 넉넉히 넣는 게 좋은 듯해요. 제 네. 입에는. 자, 이렇게 넣고요. 이제 토란 넣어요. 네. 토란 아까 삶아놓은 거를 네. 여기다 넣는 거죠.
1: 자, 지금 토란은 네. 그냥 다 익은 거죠?
0: 익은 거예요. 예. 다 10분 정도 삶아서 예. 다 익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토란도 그렇게 한 소끔 끓으면 요거는 차례상에 올라갈 토란탕. 예. 여기다가 이제 참나물을 사실은 데쳐서 무쳐서 넣어도 좋은데 네. 먹기 직전에 끓일 때 이렇게 넣으세요.
1: 여기다 참나물
0: 네, 예. 넣고요. 저는 입에 맞춰서 여기 고춧가루.
1: 저도 좋아요.
0: 조금 넣어요. 고춧가루 많이 넣지 마시고 예? 보통 토란탕은 맑게 하얗게 먹어서 우리가 조금 아예 토란탕은 좀 느끼해란 생각하잖아요.
1: 맞아요.
0: 살짝만 넣으세요. 기호에 따라서 청양고추 쓸어 넣으셔도 좋아요. 네. 이렇게 해서 그냥 뚜껑 닫았다가 한 번만 열죠.
1: 부르르
0: 끓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자, 이제 다 끓은 것 같아요. 예. 광식이 우리 한번 옮겨볼까요?
1: 그럴까요? 네. 자, 완성돼서 준비해볼게요.
0: 옮겨 넣을게요.
1: 네.
0: 자, 옮겨 넣고요. 이제 그릇에 옮기기만 하면 돼요.
1: 아, 그러게요. 네. 너무나 먹음직스러운데 한번 옮겨 네. 담아볼까요?
0: 자, 그릇에도 옮겨 담을게요.
1: 이야.
0: 이게 토란은 한 번에 한 대여섯 개 정도 먹는 게 좋대요. 그러니까 예. 토란이 아무리 좋아도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건 덜 좋겠죠.
1: 네.
0: 자, 이렇게 해서 다시마도 하나 넣고 다 먹을 동안 또 다시마 맛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마도 같이 옮기세요.
1: 이 토란이 제철일 때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지금 드셔야 되죠. 네. 지금. 네. 이렇게 해서 토란탕 끓인 다음에요.
1: 예?
0: 여기다가 저는 파를 조금 넣을 거예요. 이렇게 넣고 깨도 이렇게 뿌려서 토란탕 완성하겠습니다.
1: 예. 네.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토란국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토란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끓는 물에 식초를 넣어 끓여주세요. 그런 다음 껍질 벗긴 토란을 넣어 15분 정도 삶아내줍니다. 이렇게 식초를 넣은 물에 토란을 삶으면 가려움이 완화되어 좋아요. 마늘은 으깨고 소고기와 참나물은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냄비에 참기름을 둘러 달군 뒤 으깬 마늘과 한입 크기로 썬 소고기를 넣어 볶아줍니다. 여기에 청주를 넣어 볶은 뒤 물과 다시마를 넣어 한 소끔 끓여주세요. 그런 다음 거품을 걷어내고 진간장과 소금, 후춧가루, 삶은 토란을 넣어 끓여줍니다. 여기에 한입 크기로 썬 참나물과 고춧가루도 넣어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고 쪽파와 통깨를 솔솔 뿌리면 토란국이 완성됩니다.
1: 선생님, 네. 이 토란은 되게 토란국, 네. 토란탕으로 많이 먹는데요. 네. 이번에는 토란의 달콤 짭조름하게 조렸습니다.
0: 맞아요.
1: 예. 네. 토란 오징어 조림 재료를 살펴볼까요?
0: 네, 네. 자, 우선 토란 오징어 조림이니까 토란하고 오징어 필요하겠죠.
1: 맞죠.
0: 이 두 주인공이에요.
1: 네.
0: 토란은 오늘 그 추석에 탕 끓이려고 사두고 남은 거 또
1: 예.
0: 냉동실에 넣지 마시고 활용하시라고 이걸 했어요.
1: 네.
0: 그다음에 이제 조림장 만들 건데 간장에 맛술에 설탕에 이렇게 조금 가면 될 것이고요.
1: 네.
0: 그 나머지는 이제 고명으로 쓸 파 정도 있으면 될 거예요.
1: 네. 네. 자, 재료가 또 아주 간편하게 준비가 됐는데요. 자, 가을 식품으로 아주 맛있는 토란. 이 초가을의 맛과 영양까지 보충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럼 오늘의 요리도 바로 시작해볼까요?
0: 네, 그렇게 하죠. 자, 우선 토란이요.
1: 네.
0: 아까 설명드린 대로 식초물에 좀 이렇게 딱 껍질 다 벗겨서
1: 네.
0: 식초물에 이제 담궜다가 그걸 삶았어요.
1: 네.
0: 그렇게 삶은 걸로 함께 삶을 때 미리 같이 삶아서 준비해뒀고요.
1: 네.
0: 오징어는 이렇게 제가 껍질만 벗겨서 아, 껍질 안 벗겨도 괜찮아요. 사실은 타우린이라는 성분이 껍질에 훨씬 많이 들어있으니까
1: 맞아요.
0: 껍질 안 벗겨도 되는데 아기들을 줄 경우에는 좀 네. 질겨질 수 있죠. 밖에서 저는 통으로 해서 오늘 링으로 쓸 거고요.
1: 예.
0: 이 조림장을 한꺼번에 만들어서
1: 네.
0: 토란을 먼저 졸일 거예요.
1: 네.
0: 그렇게 졸이다가 이제 나중에 오징어 넣어서 이렇게 하면 끝이 나죠.
1: 자, 그럼 네. 어떤 것부터 하면 될까요?
0: 자, 우선 이제 적당량의 물을 좀 이렇게 넣으세요.
1: 네.
0: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여기다가 맛술을 물 양의 한 반 정도
1: 네.
0: 넣으시면 돼요. 여기에 자, 요거 진간장이죠?
1: 네.
0: 넣으시고요.
1: 이 조림장이죠?
0: 그렇죠. 이걸 이제 이걸 제가 조림장 만드는 거예요.
1: 네.
0: 여기다가 아까 단짠이라고 하셨죠, 광희 씨가.
1: 네.
0: 여기다가 설탕을 조금 넣어요.
1: 진짜 간단하네요, 네. 선생님.
0: 이렇게 해서 그냥 만들어만 장을 만들어 두세요.
1: 네.
0: 자, 이렇게 만들어 두신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저 냄비로 좀 갈까요?
1: 그럴까요?

0: 자, 여기 가셔서.
1: 자, 토란을 한번 졸여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0: 여기 끓인 조림장을 여기다 넣을게요.
1: 예. 네.
0: 처음부터 너무 새까맣게 하시면 나중에 해놨을 때 이게 너무 까맣게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간장이 조금 연하죠?
1: 네.
0: 이렇게 연한 간장으로 만드셔서 처음부터 이거를 같이 넣을게요.
1: 같이요?
0: 네. 이렇게 같이 넣겠습니다.
1: 자, 저희가 한번 삶아낸
0: 네.
1: 겁니다.
0: 네, 삶아서 네. 다 장만해둔 거예요.
1: 10분에서 15분 삶아냈죠, 저희가?
0: 그렇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제 뚜껑을 좀 덮어두고요.
1: 네.
0: 이게 끓어서 조림장이 끓어오를 때까지 이 뚜껑 덮어 익힐게요.
1: 네.
0: 그러는 동안 저는 오징어를 좀 썰죠.
1: 그럴까요? 네. 사실 네. 토란이 몸에 좋다는 거 너무 잘 아는데 맨날 국으로 탕으로만 먹다 보니까 아쉬웠었는데
0: 또 추석에만 먹는 걸로 돼 있어서 그죠?
1: 예.
0: 자 이렇게 해서 한 1cm 정도의 두께로 썰어요.
1: 네.
0: 너무 두꺼울 필요는 없고요.
1: 네.
0: 안에 있는 뼈랑 내장 드러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썰어내죠.
1: 오늘 링 모양으로
0: 링으로 썰 거예요.
1: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0: 아니 그냥 내 마음이에요. 그거는 굳이 뭐 잘라 썰으셔도 되는데
1: 예.
0: 토란이 동그라니까 이 오징어도 동그라면 좋겠죠.
1: 그렇죠. 사실은 오징어 조림, 오징어 요리 안 좋아하시는 분 많이 없다고 생각해요.
0: 그럼요. 근데 토란하고 오징어 또 기가 막히게 맞는 맛의 조합이에요.
1: 예.
0: 그래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좀 썰어 놓으세요.
1: 네. 오늘은 뭐 껍질에도 좋은 성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0: 네.
1: 함께 먹고
0: 네.
1: 어린 친구들이 있으면 껍질도 벗겨내는
0: 네, 벗겨내는 것도 좋아요. 연세 드신 분들도 좀 벗겨내면 좋겠죠. 지만
1: 네.
0: 저는 그냥 요 오징어 껍질의 성분도 아까워서
1: 네.
0: 이렇게 가죠. 자, 이렇게 두고
1: 예.
0: 다리는 이렇게 긴 다리는 반 갈라주시고
1: 예.
0: 이렇게 해서 간 다음에 다리는
1: 네.
0: 이렇게 자르세요. 이렇게 너무 굵지 않게.
1: 그렇죠.
0: 네. 우선 뭐 두 개나 한 개나 이렇게 굵은 다리는 하나로 하고 이렇게 해서 잘라주시면
1: 네.
0: 준비 끝이에요.
1: 선생님,
0: 네.
1: 저희가
0: 네.
1: 이 조림장 넣고 지금
0: 네, 네.
1: 한 10분 정도 저희가 끓여봤는데
0: 그렇죠, 네.
1: 자 지금
0: 네.
1: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0: 자, 이렇게 토란이 이제 색이 나면서 이렇게 끓고 있잖아요. 이렇게 끓고 있어요.
1: 예?
0: 자, 요럴 때 불을 이제 세게 높이세요.
1: 예?
0: 그래서 이제 오징어 넣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준비해둔 오징어를 넣죠.
1: 어느 정도 맛이 뱄을 때.
0: 네, 그렇죠. 토란이 더 두꺼우니까
1: 예.
0: 맛 배는 시간이 걸리겠죠.
1: 그렇죠.
0: 그래서 여기다 좀 넣으면서 간장 좀 주시겠어요?
1: 네,
0: 오징어가 들어가면 이제 간이 또 흐려지죠.
1: 그럼요.
0: 네, 그래서 여기다가 간장을 오징어용이에요. 이건 말하자면
1: 네.
0: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넣을게요. 이렇게 요거는 짭짤하면 달콤해야 더 맛이 있죠.
1: 맞아요, 맞아요. 단짠
0: 네,
1: 있어야 돼요.
0: 네, 이렇게 넣고요. 자, 설탕을 조금 더 넣죠.
1: 네. 네.
0: 이렇게 설탕을 넣는 건 짠 거에 대한 맛도 있지만
1: 네.
0: 이래야만 이게 뭐랄까 보존이 돼요.
1: 아, 윤기도 좀 돌지 않을까요?
0: 그렇죠. 윤기 넣는 건 이렇게 한다면 이제 제가 식용유를 좀 넣을 거예요.
1: 오.
0: 이렇게 오징어 나오면 오징어 끓인 동안 물이 나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식용유를 좀 넣으세요.
1: 자, 식용유 넣는 네. 이유는?
0: 이렇게 해서 끓이면서 이게 식용유가 이제 윤기를 좀 주죠.
1: 와.
0: 네. 자, 이렇게 해서
1: 예.
0: 한 큰술 정도의 식용유를 넣으세요.
1: 네.
0: 올리브오일도 좋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뚜껑을 열고 센 불에서 졸일 겁니다. 이렇게.
1: 자, 네. 우리가 원하는 또 조림대로 한번.
0: 네.
1: 조림부터 한 몇 분 정도 조리면 될까요?
0: 이렇게 해서 이제 10분에서 15분 정도 조릴게요.
1: 15분 정도.
0: 네. 네. 이 정확한 시간은 국물이 반 국자 정도 남았을 때까지.
1: 반 국자 정도.
0: 네, 남았을 그렇게 때까지? 조리시면 돼요.
1: 각자 화력이 또 다르기 때문에.
0: 그럼요. 예. 네. 정확, 비슷하게 그런 정도 시간.
1: 예.
0: 네. 자, 이렇게 넣겠습니다.
1: 선생님.
0: 자, 네.
1: 지금 아주 굉장히 맛있게 졸여졌는데.
0: 네, 네.
1: 색도 잘 입었고.
0: 네, 맞아요.
1: 이 조림이 아주 자작하게 됐어요,
0: 그렇죠.
1: 지금.
0: 그렇죠. 이게 색깔이 아주 조림의 묘미는.
1: 예.
0: 고운 갈색이 반질반질 나야 되잖아요.
1: 예.
0: 근데 이미 토란은 다 익은 거고 간이 배었어요.
1: 네.
0: 이렇게 국물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게 한 반 국자에서 한 국자 정도.
1: 예.
0: 남았을 이때까지 해야 이게 그 보관할 때도 남은 것도 마르지 않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너무 바짝 졸이면 조금 이렇게 뭐랄까 남은 거 보관할 때 말라지니까.
1: 그렇죠.
0: 자, 보세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국물이 걸쭉하죠?
1: 예.
0: 이럴 때 이런 정도의 스프를 딱 끄죠.
1: 요 정도?
0: 네. 이제 이렇게 해서 그릇에 옮겨 담으면 돼요.
1: 자.
0: 먹을 만큼 드시고
1: 예.
0: 나머지는 이제 보관 용기에다 넣어놓으시면 되죠. 자, 네. 이렇게 해서 이거를 담을게요. 이렇게. 자,
1: 매번 국탕으로만 먹었던 네. 이 토란을 좀 맛있게 또 오징어와 함께 조림으로 먹어보겠습니다.
0: 네. 자, 이렇게.
1: 예. 또 이렇게 먹으면 또 별미네요.
0: 그럼 이거 아직 밑반찬이에요.
1: 밑반찬.
0: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저 추석 좀 지나고 나서
1: 예.
0: 남아 있는 토란 가지고 이렇게 멸치 볶듯이
1: 예.
0: 이렇게 토란을 조려 놓으면 이것도 맛있죠.
1: 마지막에 그 식용유
0: 네.
1: 넣어서 그런지
0: 네.
1: 윤기가.
0: 그럼요. 그렇게 예. 물엿 따로 넣지 마시고요.
1: 예.
0: 물엿 안 넣으셔도 돼요. 특히 오징어는 물엿 쓰려면 딱딱해져요. 그러니까 넣지 마시고 이렇게 그냥 국물을 이렇게.
1: 버릴 게 없네요. 네. 그렇죠? 국물까지 완벽하게.
0: 네, 이렇게 해서 네. 하시면 큰 재료 없이
1: 예.
0: 어차피 명절 살려고 사놓은 토란 가지고 맛있게 끓여 드실 수 있죠.

0: 돌려서 여기다가 좀 오늘 파를 넉넉히 뿌리죠. 이렇게.
1: 야, 너무 먹음직스러워
0: 이렇게 드시면.
1: 예.
0: 또 생강을 채를 곱게 썰어서 얹어도 맛있어요.
2: 네. 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네. 토란 오징어 조림이 완성됐습니다.
3: 토란 오징어 조림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물에 맛술과 진간장, 설탕을 섞어 조림장을 만들어주세요. 냄비에 조림장과 삶은 토란을 넣어 한 소끔 끓여줍니다. 오징어의 몸통은 링 모양으로 썰고 다리는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조림장에 먹기 좋게 썬 오징어와 진간장, 설탕, 식용유를 넣어 15분 정도 졸여줍니다. 여기서 꿀팁! 국물을 반 국자에서 한 국자 정도 남겨둬야 보관 후에도 조림이 마르지 않고 맛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고 송송 썬 쪽파를 올리면 맛있는 토란 오징어 조림이 완성됩니다. 다음 주에는 깔끔하고 센스 있는 한식 전문가 한명숙 요리연구가의 얼큰한 고추장찌개부터 맛있는 메추리알 버섯 장조림까지 실속 있는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뚱치뚱치 댄스 배틀.
1: 오늘도 평화로운 냠냠시티.
2: 잭, 무슨 좋은 일 있어?
0: 짜잔! 특별한정 텅텅 치즈 카드를 구했지요. 오! 그것도 원 플러스 원 두 장이나.
2: 춤출만 하군. 나도 같이 추자.
3: 야, 잠깐! 어? 지금 크게 잘못된 부분이 있어.
0: 응? 설마 이 카드가 가짜? 그럴 리가 없는데.
3: 아니야, 아니야.
2: 그게 아니야!
3: 지금 그 춤! 기쁨을 표현한다면 그렇게 추면 안 돼! 내가 진짜 기쁜 춤이 뭔지 알려줄게. 에? 응?

0: 슈퍼제 출동! 어? 아! 써버렸다! 내 통통 치즈 카드!
1: 슈퍼제, 히어로는 그런 걸 아까워하지 않아. 그리고 아직 한 장이 더 남았잖아.
0: 남은 건 꼭 아껴 먹을 거예요.
2: 슈퍼제, 냠냠시티 공원에서 레시피스톤의 신호가 나타났어요.
0: 어? 그럼 출동이다.
2: 악당들도 레시피스톤을 찾고 있으니 조심해요.
0: 걱정 마세요. 악당들아, 레시피스톤은 내가 지킨다.
3: 어디 있지? 이쯤인 것 같은데. 어? 여기 있다.
0: 그거 이랬네.
3: 어? 누구세요? 이건 제 건데.
0: 주라면 줄 것이지 말이거나. 롱보롱보 롱보. 아우 신경질나. 레시피스톤.

0: 피스톤을 찾아 신의 힘을 얻으면 나도 어른들처럼 멋진 마법볼을 가질 거야.
1: 찾았다!
0: 저쪽이구나! 야! 그걸 내 피스톤이지! 좋은 말할 때 내놔!
1: 에? 넌 누구야?
0: 난 세계 최고의 미녀 마법사! 빅빅콘이다!
2: 에이, 여자 역사?
0: 어? 미녀라고 했지! 미녀! 롱꼬롱꼬롱꼬롱!
1: 와! 깜짝이야!
0: 녀석, 너 악당이구나! 내 레시피스톤 내놔! 롱꼬

0: 이건 뭐 피할걸? 쫓아가는 롱버롱버롱버롱!
1: 레시피스톤이!
2: 파이어!

0: 왜 이렇게 깜깜하지? 어?
1: 와! 저기다!
2: 지금부터 둠칫둠칫 댄스 대회를 시작합니다! 댄스 대회 우승자에게는 냠냠 카드가 가득 들어있는 트로피를 드립니다! 트로피는 오직 우승자만이 가져갈 수 있죠. 그럼 첫 번째 대결을 하게 될 댄서들은? 삐삐콘대 팡팡!
1: 네! 어릴 때부터 댄스 학원을 다니 내 실력을 보여주지!

0: 멈추지 마!
1: 어? 어윤! 댄서 팡팡이 미끄러져 버렸네요. 그럼 승자는?
0: 좋아!
1: 그럼 두 번째 대결은? 할아버지와 핫팬츠!
0: 내 춤 봤지? 우승은 이제 내 거라고! 나비 춤 잘 춘다고! 그리고 비겁하게 이겼으면서! 어쨌든 내가 이겼거든! 아무튼 우승에서 레시피 스톤을 가져가면 할 말 없기다!
1: 네, 정말 굉장한 무대였습니다. 승자는 할아버지!
2: 왜 우리 무대를 안 보여줘!
1: 이번 대결은 슈퍼젯과 까르로스!
0: 무슨 춤이 저래?
3: 괜찮아, 슈퍼잭. 멋진 춤이야.

0: 슈퍼잭, 이번에도 자신 있지?
1: 네! 아, 나 같은 훌륭한 댄서가 이런 아마추어들과 한 무대에 서다니 영광인 줄 알아!
2: 드디어 결승 라운드! 이제 단 3명의 댄서가 남았는데요. 댄서들은 제한된 시간 동안 가장 자신 있는 춤을 춰주세요.

0: 댄스 대회 우승은 할아버지!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1: 뭐야?

0: 레이저 피스톤이야.
1: 잠깐만, 저걸 하면 피스톤을 막을 수 있어.
2: 우스가 내 거야, 내 거라고.
1: 랑바람 바람.
2: 뭔데? 나 바빠!
3: 야! 왜 아직 안 가져와? 엄마한테 이른다?
2: 지금 가려고 했어!
1: 이때다!
2: 성공이야!
3: 거짓말하지 마! 새새끼만 지금 뛰어와! 셋, 둘, 하나 반!
2: 뭐야! 어떡해! 하나 반!

0: 치킨 레벨업!
1: 아, 또 써버렸다! 내 똥똥 치즈 카드!
0: 슈퍼제, 일단 악당부터 물리쳐야지.

0: 야! 왜 이러지?
1: 고마워.
2: 와, 슈퍼제 히어로 포인트가 올랐어.
0: 예! 새로운 친구 탄탄.
3: 오늘도 평화로운 냠냠시티.
2: 잭, 뭐하고 있어?
0: 아, 토스터기 고치고 있어요.
2: 어? 그건 용량 요리사가 아끼는 거잖아. 잭이 망가뜨렸어?
0: 아, 그게... 그래도 제가 다 고쳤어요.
4: 그거 망가졌어?
0: 어? 너 누구야?
4: 난 탄탄! 나는 탄탄!
0: 탄탄? 아, 너구나! 오늘 새로 온다는 보조요리사 반가워. 나는 잭. 나도 보조요리사야.
4: 그거 망가졌어? 어?
0: 응? 아, 아니야. 어머, 멀쩡해.
4: 그거 나 고칠 수 있어.
0: 네가 고친다고? 이걸? 이거 아무도 못 고쳐. 완전 망가졌다고.
2: 잭, 망가진 거 맞구나.
0: 아, 아니 그게
4: 나 고쳤어. 어? 여기
0: 우와, 성능이 엄청나네.
4: 저쪽이 주방이야? 우와, 홀이 정말 예쁘다. 주방에 들어가도 되지?
0: 어휴, 그래서 특이한 녀석이네. 히어로 옆에?
5: 슈퍼제, 지금 공원 근처 공사장에서 레시피 스톤의 신호가 나타났어요. 악당들이 레시피 스톤을 찾

0: 차지하기 전에 어서 출동해요.
1: 네, 걱정 마세요. 아차, 용룡놀이사님이 시킨 일이 있었지.

0: 단신 슈퍼잭 출동! 어? 너 왜 여기에?
1: 넌...
0: 설마 다 본 거야?
1: 넌... 누구야? 이거 영화 찍는 거예요? 우와, 이런 거 처음 봐!
0: 휴, 아무것도 못 봤나?
1: 사인해줘.
0: 응? 영화 찍는 게 아니야. 난 냠냠 시티를 지키는 슈퍼 히어로! 슈퍼잭이야!
1: 우와, 슈퍼 히어로?
0: 난 시민들을 지키러 가야 해서 이만.
1: 나도 너처럼 시민들 도와줄래. 어?
0: 넌 안 돼.
1: 왜? 나도 힘센데.
0: 슈퍼 히어로는 아무나 될 수 없어.
1: 나 힘센데.
2: 슈퍼잭, 어서 레시피 스톤을 찾아야지.
0: 아차, 어쨌든 난 이만 가볼게.
1: 나도 같이 가.
3: 그러니까 여기 이 보물을 찾아오신 분께는 냠냠 카드가 가득 들어있는 특별 상자를 선물로 드립니다.
4: 레오의 보물 찾기 대회에 참여하세요. 대단해요, 레오 박사님. 이렇게 앉아서 레시피 스톤을 찾다니.
5: 역시 악당은 머리를 써야.
4: 맞아요, 레오 박사님은 최고의 악당이에요.
6: 세계 최고의 천재 악당.
4: 세계 최고의 비열하고 못된 악당.
6: 최고의 비열하고 못되고 비겁한 악당.
5: 그만해. 뭔가 기분이 썩 좋지 않아.
0: 어? 어? 왜 이렇게 시민들이 많지?
2: 저게 뭐 슈퍼잭. 응?
0: 으아, 저건 레오 박사잖아요.
2: 레오 박사가 시민들을 이용해서 레시피 스톤을 찾고 있나 봐. 서둘러야겠어, 슈퍼잭.
0: 네. 레시피 스톤을 뺏길 순 없어. 에이.

0: 뭐야, 또 너야?
1: 시민들도 와서 보물찾기 하는 거야? 나 보물찾기 진짜 잘하는데.
0: 답답해. 난 지금 보물찾기를 하는 게 아니야.
1: 보물찾기 하는 거 아니야?
0: 그래, 방해되니까 어서 돌아가.
2: 저건 슈퍼잭이잖아. 박사님 계획을 또 방해하려나 봐요.
3: 이번엔 쉽지 않을까?
4: 찾았어요.
3: 이번엔 내가 먼저 레시피 스토닝. 뭐야, 그냥 돌이잖아.
4: 여기 찾았어요.
3: 왜 다들 이상한 것만 가져오는 거야?
0: 짱깨 부리더니 꿀 좋다.
1: 찾았다.
0: 탄탄 기다려.
3: 너희 똑바로
1: 나도 찾았어요.
3: 뭐야, 또 무슨 엉뚱한 걸 가져온 게 아니라 진짜 레시피 스톤이잖아. 축하합니다, 우승자님.
0: 그 돌 주면 안 돼. 그 녀석들은 악당이야.
1: 악당? 착하게 생겼는데. 주면 안 돼?
0: 그래.
3: 우승자님, 지금 그 돌을 저희에게 주시면 우승 상품을 드려요. 짜잔.
1: 우와, 염염 카드다.
3: 우승자님,
1: 주면 안 돼?
0: 안 돼, 안 돼.
1: 상품 받고 싶은데 진짜 주지 마.
3: 아우, 신경질나. 감히 날 내오를 약올려. 너희들 여기서 딱 기다려.

0: 보물 찾기 대회는 끝났다. 레시피스타는 1위 내놔. 레시피스토리 내 손에 슈퍼적이잖아. 그럼 아까 큰 녀석 그래 거기 있었구나. 왜 안 잡히는 거야?
1: 단단 뒤에
2: 힘들어.
1: 갑자!
0: 응? 레시피 스톤.
1: 반대!
3: 배고파서 힘이 안 나.
4: 슈퍼제! 어? 슈퍼 쉐이커를 다시 사용해봐.
1: 오! 알겠어요!
0: 아유! 그냥 다 쉽게 손으로 만들까 할게.
2: 목말라.
1: 아야.

0: 된 거야? 슈퍼지? 탄탄이 슈퍼히어로가 된 것 같아. 어?
1: 우와! 그게 불도 들어와! 오! 어, 슈퍼지? 기다려! 내가 도와줄게!

0: 성공이다.
1: 잡았다, 이 얄미운 녀석!
2: 멈춰! 내려갔다!
1: 또야?

0: 이거 봐! 나 이제 슈퍼히어로야! 짜잔!
1: 안 돼! 우리 같은 슈퍼히어로는 정체를 숨겨야 한다고!
0: 맙소사!
2: 아유, 정말...
0: 어? 근데 너도 슈퍼히어로였어?
1: 예?
3: 슈퍼제 큰탄 정체를 들켰네요! 둘 다 히어로 포인트 감점입니다!

0: 뜨거운 물을 들던 루시.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힌다. 2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정답은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히고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감싸줘요.
0: 불 근처에선 휘지 말고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먹어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2: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3: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2: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3: 자전거.
2: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3: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2: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3: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2: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3: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2: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3: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절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2: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3: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2: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3: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2: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3: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럼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2: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3: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2: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3: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2: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3: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2: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3: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2: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3: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3: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 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생일 축하해요.
1: 어, 와, 고마워 얘들아.
2: 아, 잠깐, 잠깐. 아직요?
3: 침대에 계시면 아침 만들어 올게요.
1: 어, 좋아. 어,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4: 걱정 마, 오래 걸리진 않아.
1: 아, 다행이다.
4: 당신 배고플 때 어떻게 되는지 잘 알아.
2: 큰일 나죠. 가만히.
4: 좋아, 이렇게 해볼까? 엄마가 오믈렛을 만들고 블루이는 쟁반을 준비해줘. 빙고는 생일카드를 만드는 거야. 빨리, 아빠 배고프면 안 되니까.
2: 알겠어요.
4: 좋아, 오믈렛 빨리 만드는 건 완전 내 전문이지. 어, 그래 빙고.
2: 네.
4: 어, 생일카드 만드는 거 시작하는 거야?
2: 빙고 유치원에서 만들었어요.
4: 오, 진짜 예쁘다.
2: 오믈렛 만드는 거 돕고 싶어요.
4: 어, 진짜 좋은걸.
5: 블루이 이번 이야기는 오믈렛.
2: 뭐부터 시작해요?
4: 먼저 달걀이 필요해.
2: 어, 빙고가 가져올게요.
4: 어, 그래. 어, 빙고, 그렇게 끌고 가면 귀가 아파요.
2: 이리 와, 달걀들아. 샐러리 너 말고.
4: 엄마가 할게. 어, 엄마가 들고 가는 거 좀 도와줄까?
2: 아니요, 괜찮아요. 거의 다 왔어요.
4: 괜찮아, 엄마가 치울게.
2: 아니요, 빙고가 할게요.
4: 알았어, 여기 종이수건 있어.
2: 이렇게 딱.
4: 엄마가 오믈렛 만들기 시작할게. 달걀 깨는 것부터.
2: 빙고가 달걀 깨는 거 해도 돼요?
4: 그래, 빙고. 엄마가 이걸 정리하는 동안 빙고가 달걀 준비해줄래? 천장에서 큰 그릇을 꺼내줘.
2: 좋아요. 이거 쓰면 될까요?
1: 아우, 진짜 배고파지는데.
2: 오믈렛에 달걀 몇 개 필요해요?
4: 세 개나 네 개?
6: 나 배고파.
4: 네 개 넣어야겠다.
2: 하나, 둘, 셋하고.
4: 어서 빙고, 조금 더 빨리.
2: 네, 안돼. 아, 하나, 2, 3, 4. 어, 넷은 어딨지?
4: 끝. 달걀 어떻게 돼가니, 빙고? 어?
2: 넷은 여깄네.
7: 저기요, 아침 준비 다 돼가나요?
4: 다 됐어요. 이런, 생일 주인공 큰일 났네. 이제 깨뜨려볼까, 빙고? 자, 준비, 깨뜨려. 이럴 수가.
2: 미안해, 블루이.
5: 언니 괜찮아, 내가 치우면 돼.
4: 고마워, 블루이. 좋아, 다시 해봐.

0: 빙고. 엄마가 꽉 잡고 있을게. 좀 더 세게 해봐. 톡톡하고 말이야. 너무 세게 했어. 아니 빙고, 껍질은 넣는 거 아니야. 다시 시도해볼까?
1: 좋아요.
0: 여보세요?
2: 저기, 나 진짜 아침 먹을 수 있을까?
0: 지금 만들고 있어. 빙고가 옆에서 도와주고 있어서 그래.
2: 불평하는 건 아니야, 근데.
1: 죄송해요.
2: 혹시 내가 먹을 거니?
1: 큰 달걀이었는데.
0: 전화 끊는다. 빙고, 그냥 엄마가 오믈렛 만들게.
1: 빙고 도움 필요 없으세요?
0: 필요해. 하지만 엄마가 하면 빨리 할 수 있어서.
1: 좋아요.
0: 블루 연일 도와서 쟁반 준비를 하는 건 어때?
3: 안 도와줘도 돼요. 저 끝났어요.
0: 그럼. 저기 빙고. 소금 후추 병정들이랑 놀면 되겠다. 좋아하잖아.
1: 알겠어요, 엄마.
0: 다 됐다고. 블루이, 아빠한테 이 샐러리 갖다 드려.
3: 네, 엄마.
0: 그럼 오믈렛 뚝딱 만들어볼까? 이건 내 전문이니까. 좋았어. 오믈렛 완성.
1: 어디로 가는 거야? 여왕님을 지키러 가지. 내 직업이야. 오, 나도 같이 갈래. 아니, 넌 여왕님을 지킬 수 없어. 왜 안 돼? 넌 잘할 수 없으니까. 아니, 나 잘할 수 있어. 아니, 집에 있는 게 더 나아. 하지만 나도 너처럼 병정이야. 그래, 근데 넌 나 같은 멋진 병정이 아니야. 아, 그렇구나. 안녕, 안녕. 뚜뚜뚜뚜. 여왕님 안녕하세요? 오, 안녕.
0: 지금 거신 전화는 연결이 끊겼습니다.
4: 아니, 뭐라고?
0: 빙고, 잠깐만. 엄마가 오믈렛 다 만들었어. 하지만 제대로 만들어진 것 같지가 않네.
1: 정말요?
0: 그래. 하나 더 만들게 빙고가 도와줄래?
1: 좋아요.
2: 거기 냄새나는 거 오믈렛 아니야?
5: 다시 올라가세요.
2: 맞네. 그냥 그거 좀.
0: 안 돼. 이건 먹으면 안 돼.
2: 뭐? 그럼 누구 거야?
3: 가세요. 내가 아빠를 맡을게.
2: 제발. 먹을 게 필요해.

0: 아마도 이 잎사귀는 먹을 수 있을 거야.
1: 생일 축하해요.
0: 그거 음식이야?
2: 물론이지.
1: 빙고가 만든 오믈.
2: 물러서 빙고. 손가락 아예 할 수도 있어.
1: 맛있었어요?
0: 빙고, 완전 솔직히 말해볼게. 내 인생에서 먹어본 오믈렛 중에서 최고였어.
1: 만세!
0: 하나 더 먹을 수 있을까?
1: 네!
2: 이제 이건 내가 치울게, 생일 주인공.
1: 아니요, 엄마, 빙고가 할게요.
2: 오, 그래. 고마워, 빙고.
1: 언니가 도울게. 고마워.
0: 아, 오믈렛 안에 달걀 껍질이 좀 있었어.
2: 오믈렛 만들려면 어쩔 수 없이 깨뜨리는 게.
1: 우리가 치울게요!
2: 달걀이야.
3: 이제 무게중심을 팔로 옮기세요. 앞으로 숙인 다음 오른쪽 다리를 바닥에서 들어보세요.
2: 얘들아, 정말 이럴 거야?
1: 찰칵, 찰칵, 찰칵, 찰칵.
2: 그만!
1: 이거 봐, 네일린이 꿈틀거려. 찰칵, 찰칵.
2: 얘들아, 그렇게 엉덩이 사진 찍으면 안 되는 거야.
1: 우리 그냥 관광객이에요.
4: 처음으로 엉덩이를 본 거란 말이에요. 찰칵.
1: 어머, 어머, 잘 나왔는데?
2: 상관없어, 무례하잖아. 사진은 다른 데 가서 찍어요.
1: 알겠어요. 나뭇잎을 찍을게요. 나뭇잎 재밌어요. 찰칵, 찰칵, 찰칵.
4: 엉덩이 사진 찍는 게 왜 무례한 거예요?
2: 그냥 그런 거야.
4: 그냥 엉덩이잖아요.
2: 엄마 말 들어. 엄마가 너보다 더 오래 살았어.
1: 알았어요.
2: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식기세척기 정리는 어때?
0: 아빠, 방으로 들어옵니다.
1: 아빠, 여기 나뭇잎 사진 보세요.
0: 멋진 나뭇잎이네, 빙고.
4: 아빠, 엎드릴 수 있으세요?
2: 블루이.
4: 왜요?
0: 아니, 안 할 건데. 어제 태어나지 않았거든.
1: 응? 그게 무슨 말이에요?
0: 어제 태어나지 않았다는 말은 엎드려서 아빠 엉덩이를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은 생각이라는 걸 이미 잘 알고 있다는 뜻이야.
1: 어제 태어났어요.
4: 언니 좋은 아이디어 있어.
2: 식기세척기 정리를 하겠다는 아이디어?
4: 아니요. 아빠, 어제 태어난 것처럼 흉내내 주실 수 있어요?
1: 네.
0: 이런. 그냥 엎드리는 게 나을 뻔했나.
4: 블루의 이번 이야기는 어제 태어났어요. 준비, 그리고 어제 태어났어요.
5: 와우, 세상에 태어난 지 두 번째 날. 여기 이것들 좀 봐. 정말 멋지다. 이거 자꾸 파란 것 좀 봐. 그리고 여기 빨간 것도 소리 좀 내잖아. 정말 굉장하다.
1: 누구한테 이거라고 한 거야?
4: 우리 이름이 있어.
5: 미안해. 어제 태어나서 그래. 이름이 뭔지 난 잘 몰라.
1: 누군가를 부를 때 쓰는 말이야.
4: 맞아. 내 이름은 블루이야.
1: 내 이름은 빙고야.
5: 블루이? 빙고?
4: 맞아.
5: 나도 이름 가질 수 있어?
4: 넌 이미 이름이 있어.
1: 밴디토야.
5: 밴디토. 마음에 들어. 이것 좀 봐. 이건 여태까지 본 것들 중에서 제일 멋져.
1: 그건 그냥 의자야.
5: 안녕 의자야. 내 이름은 밴디토야.
1: 의자는 말 못해.
5: 진짜야? 왜?
1: 살아있는 게 아니야.
5: 살아있는 거?
1: 응.
5: 살아있는 거?
4: 아니, 살아있는 게 아니야. 그런가?
1: 그건 음식이라고 해. 입속으로 넣으면 돼.
5: 근데 이걸 왜 입속으로
2: 새로 태어난 기분이야.
5: 난 음식이 좋아.
2: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
5: 그리고 의자는 말을 못해.
2: 얘들아, 아빠한테 무슨 짓을 한 거니?
4: 아빠는 어디 태어났어요?
1: 아빠는 아무것도 몰라요.
5: 살아있는 거니?
2: 우후, 안녕. 난 당신의 여보.
5: 나의 여보라고?
2: 그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여보하고 싶으면 식기세척기 쓰는 법을 배워야 해.
5: 식기세척기, 여보. 와, 새로 배울 게 정말 많네. 우와.
4: 여기는 바깥이야. 이렇게 풀들이 있고, 그리고 나무들도 있어.
1: 울타리도.
0: 아! 조심해!
4: 무슨 일이야?
5: 저기 커다란 파란 거 안에 무서운 불덩어리가 있어.
4: 그건 해님이야. 원래 거기에 있는 거지.
1: 커다란 파란 건 하늘이라고 불러.
4: 이건 그네라고 해.
1: 밀어줘.
5: 밀어.
1: 아니, 다른 쪽으로.
5: 알았어. 밀어.
4: 아니, 이쪽으로.
5: 밀어. 이렇게.
4: 여기는 도로라고 하는 곳이야. 도로에는 차도 있고, 그리고 새도 있어. 쓰레기.
5: 해님은 무서운 거 아니에요. 원래 저기 있는 거래요.
2: 알았어요.
4: 이리 와, 밴디트.
1: 왜? 계속 걸어가.
5: 나 여보 있어요.
4: 알았어, 밴디트. 근데 버스 정류장에 있는 사람에게는 해님 이야기는 안 해도 괜찮아.
1: 맞아.
0: 왜?
4: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
0: 알았어, 음식이 필요해.
6: 예, 스테이크랑 베이컨이 들었네. 음식. 어, 안녕, 밴디.
4: 아, 아빠 안 돼요.
6: 그건 내 빵이야.
0: 이리 내놔. 음식.
6: 아, 소스를 다 먹어버렸잖아.
4: 죄송해요, 럭키 아빠. 어디 태어났었는데?
6: 그런 것 같네. 음식!
4: 더 이상 못 잡겠어!
7: 도망가세요, 아저씨!
6: 근데 나 저쪽으로 가야 해.
0: 음식!
4: 어서 가세요!
0: 아, 잘 가, 음식.
4: 사람들 음식을 막 뺏으면 안 돼.
0: 왜?
7: 왜냐면 그건 내 거가 아니니까.
0: 내 거?
7: 응, 모든 사람들 물건이 다 내 거가 아니야. 알았지?
0: 모든 사람들?
4: 맞아. 사람들 음식을 뺏으면 안 돼. 해님 이야기도 하지 마. 알았어? 그냥 우리 말을 믿어야 해.
0: 왜?
4: 왜냐면 우리가 더 오래 살아봤기 때문이야.
0: 그래, 맞아. 내가 어제 태어났으니까.
8: 안녕, 밴디트.
0: 나 해님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안 할 거야.
8: 그래.
0: 이름?
7: 그거 이름이...
4: 잠깐만, 빙고. 이름을 말해주니까 계속해서 말썽을 일으키는 것 같아. 그냥 오늘은 혼자 구경하게 내버려두는 게 어떨까?
7: 응, 이름은 나중에 가르쳐줄 수 있으니까.
0: 이름?
7: 이름은 상관없어. 그냥 봐.

0: 안녕 의자.
1: 이제 됐어요. 어제 태어났어요 놀이 그만해요.
0: 어, 정말이야?
1: 네, 즐거웠어요. 네, 즐거웠어요. 감사해요.
0: 다행이네. 나도 즐거웠어. 새로 태어난 것 같아.
1: 빙고, 식기세척기 정리하기 좀 도와줄래? 좋아.
2: 어, 우리 딸들 착하기도 하지. 어, 얘들아?
1: 네?
2: 아빠랑 어제 태어났어요 놀이 끝난 거지?

0: 너희 둘은 같은 부모님에 같은 집에 같이 컸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지?
1: 모르겠어요.
0: 아, 이건 아빠 진심인데 너희 둘이 같다면 아빠 인생이 훨씬 쉬워질 것 같다.
2: 그러게 말이야.
1: 빙고! 아이디어가 있어. 알았어.
0: 잠깐, 뭐? 잠깐만. 아...
2: 왜 자꾸 일을 만드는 거야?
1: 언니 뭐 찾고 있는 거야? 색분필! 오, 팔 줘봐봐. 이건 정말 재밌겠는데?
0: 좋아, 끝. 준비됐어, 빙고. 땅콩버터랑 바나나.
1: 우와. 블루이 이번 이야기는 작은 블루이.
2: 오, 귀여워라.
1: 저희 소개를 해볼게요. 전 블루이고, 여긴 작은 블루이예요.
3: 안녕하세요.
1: 저랑 똑같아요. 보세요. 치즈랑 잼 먹어봐, 작은 블루이. 우린 치즈랑 잼 좋아해.
3: 진짜 맛있어.
1: 맞죠?
0: 오늘 하루 길어질 것 같네.
1: 좋아, 작은 블루이. 내가 누군지 알려줄게. 난 심각한 걸 시리얼이라고 말해. 춤추는 것도 보여줄게. 난 이런 거 하는 걸 좋아하고 이런 것도 좋아해. 그거야. 그리고 난 계속해서 말을 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 그냥 소리를 내는 거야. 제잘 제잘 제잘 제잘 제잘 제잘 제잘 제잘 제잘 제잘 제잘 제잘 제잘 제잘. 그리고 노래하는 걸 좋아해.
4: 오, 노래해요.
3: 오, 노래해요.
1: 좀 더 크게.
4: 오, 노래해요.
1: 응, 아주 잘했어. 난 바닥에 장난감들을 그대로 두는 걸 좋아해.
3: 근데 정리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
1: 아니,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2: 대체 어딨지?
1: 제잘 제잘 제잘. 질문을 계속해서 하는 걸 좋아해. 뭐하고 계세요?
2: 뭐하고 있는지 알잖아, 블루이.
1: 근데
2: 지금...
1: 대답은 끝까지 잘 안 들어. 오, 그리고 엉덩이를 보게 되면 이렇게 팡팡 치는 걸 좋아해.
2: 진짜 그만두지 못해.
0: 잠깐만, 블루이. 여기 잔디 깎은 거 저기 손수레에 전부 담아줄래?
1: 네, 아빠. 잠깐, 잠깐. 지금 어디 가려는 거야?
3: 아빠를 도우러. 난 손수레가 좋거든.
1: 빙고가 손수레를 좋아해. 빙고가 아빠를 도와줘. 넌 이제 작은 블루이야.
3: 아, 맞다.
1: 블루이는 잔디 깎아놓은 거 안 좋아해. 이건 내 진심이라고.
3: 하지만 아빠가 시킨 일이잖아.
1: 그게 진짜 시리얼인지 볼까? 저기요, 힘센 아빠.
0: 또 시작이네.
1: 여기 잔디 깎은 거 말인데요. 왜 이걸 우리가 손수레로 치워야 하는 거죠? 이건 우리 거 아닌데요.
0: 냉장고 안에 음식 들어있는 거 알지? 그것도 너희 거 아니야. 그거 먹고 싶으면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을걸?
1: 좋아, 이건 시리얼이야.
3: 안녕, 손수레.
0: 작은 블루이, 너무 시끄러워.
1: 응, 작은 블루이. 난 집안일 할 때는 노래 잘 안 불러. 난 그냥 투덜거리면서 지금 너보다 일을 천천히 할 뿐이야. 아! 아하, 우리가 왜 이걸 해야 해요?
3: 아, 너무 더워.
0: 알았어, 혹시 말인데 빙고가 둘이면 안 될까?
1: 아니요, 블루이 둘은 영원해요.
3: 나 바라봐.
0: 빙고 둘.
1: 그래, 여기 있어. 우리부터 시작해.
3: 아빠 여기.
0: 어?
3: 여기 큰 빙고예요.
1: 안녕하세요. 잔디 깎은 거 정리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0: 그래?
1: 어서와, 작은 빙고.
0: 좋은데?
3: 빙고 옷소리 안아주는 척 좋아. 퐁!
1: 퐁!
3: 이제 침대에 놓아줘. 잘 자.
1: 잘 자, 잘 자.
2: 어디 있는 거니, 슈머틀?
1: 여기 있어요.
2: 어? 고마워.
1: 큰 빙고요.
2: 큰 빙고?
0: 빙고 둘이죠. 정말 이대로라면 너무 좋겠네.
1: 뭐라고요?
2: 여보.
0: 아, 난 그런 뜻이... 아, 블루이 잠깐만.
1: 큰 빙고.
0: 근데 진짜로 빙고 둘이 좋은걸?
2: 맞아.
3: 저기 큰 빙고.
1: 큰 빙고 어느 침대에 앉을지 잘 모르겠어.
3: 괜찮은 거야?
1: 엄마랑 아빠는 빙고만 둘을 원해. 블루이는 필요가 없나 봐.
3: 정말 너무해.
1: 내가 귀찮아서 그런 거야. 빙고는 하나도 안 귀찮아해.
3: 빙고도 그래. 빙고 진짜 귀찮아해.
1: 정말로?
3: 응. 빙고는 조금 다르게 귀찮아. 보여줄게. 테이프가 어디 갔지?
1: 여기 있어.
3: 오, 고마워. 그리고 가짜 이빨 좀 찾아줄 수 있어?
1: 오, 당연하지. 여기 있어.
0: 아, 좋다. 평화롭구만.
5: 빙고!

0: 뭐야? 아, 그만해. 무섭게 왜 그래요? 소리 가! 아! 소리 가라고! 어?
1: 여기 무슨 일이야? 와! 빙고! 와! 와! 빙고들아, 그만해!
0: 들어와! 이제 그만! 지금부터 블루이 하나랑 빙고 하나면 좋겠어. 알아들었지?
2: 방금 들었어? 좋아요!
3: 이제 안전하겠지?
0: 그럴 거야. 20분 지났으니까.
2: 짜잔!
0: 아, 안전하네.
4: 좋아, 시작.
2: 안녕, 친구들. 나는 머핀이야. 장난감 함께 열어보기 온 걸 환영해. 근데 아빠, 화장실 먼저 갈래요.
5: 머핀?
2: 안녕, 장난감 함께 열어보기 온 걸 환영해. 오늘은 이 덤프트럭을 소개해보도록 할게. 아빠, 머핀은 덤프트럭 싫어요. 고양이 뚜껑도 소개하고 싶어요.
5: 머핀, 시청자들이 원하는 건 덤프트럭이야. 그냥 계속해.
2: 근데 머핀은 고양이 뚜껑도 소개하고 싶어요. 좋아, 그럼 그냥 이걸 열어보도록 할게. 반열이잖아.
5: 망가뜨리면 안 돼.
6: 쉽게 열릴 것 같지 않은데.
2: 이건 덤프트럭이야.
5: 버튼을 눌러야지.
2: 에이, 여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움직여.
5: 더 세게 눌러.
2: 안 되는 것 같아요.
5: 제대로 눌러봐.
2: 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건전지를 넣어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해줘.
5: 아, 다행이다.
2: 아, 이거 정말 멋있는데? 돌멩이를 트럭 뒤에 실으면 좋을 것 같아.
5: 머핀! 안 돼!
2: 주세요.
5: 동영상 촬영용이야! 먹지 마!
2: 이건 덤프트럭이야. 이렇게 맘에 안 드는 장난감 처음이야. 완전 별로라고.
7: 싹싹 가져도 돼?
2: 안 돼! 내 거야!

청소년 여러분, 가정 내 폭력과 학대로 위험에 처해 있다면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첫 번째, 청소년 상담 번호 1388로 전화해 주세요. 365일 24시간 전문 상담자와 심리 상담을 나눌 수 있으며 문자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청소년쉼터 이용 방법 및 가까운 쉼터의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쉼터에서는 무료 숙식 및 의료 서비스,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쉼터는 부모님 동의 없이도 입소가 가능하며 가정 내 폭력 문제로 부모와 분리가 필요하다 판단되면 따로 연락을 취하지 않습니다. 가정폭력, 더 이상 참지 말고 올바른 방법으로 대처해 주세요.

0: 고약한 방귀 냄새의 정체.
1: 고기 좋아. 매일매일 고기 먹을 거야.
2: 아, 배불러. 배부르니까 행복해. 근데 왜 갑자기 배가 아픈 거지? 갑자기 배가. 누나! 누나! 누나!
0: 왜, 왜, 왜, 왜, 왜, 왜? 무슨 일이야? 아, 이게 무슨 소리야? 냄새! 고약해!
2: 아, 고약하네!
0: 고약하지? 대체 뭘 먹었길래 이렇게 고약한 방귀를 뀌는 거야?
2: 나 맛있는 고기밖에 안 먹었는데 왜 방귀 냄새가 고약한 거지? 나 맛있는 고기밖에 안 먹었는데 왜 방귀 냄새가 고약한 거냐고?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0: 아이고, 그게 그러니까 그.
2: 응? 누나도 모르지?
0: 어? 모르긴 뭘 몰라. 잠깐만 기다려봐.

0: 네가 호기심 딱지 엄청 많다.
1: 이 정도 쯤이야. 지금 딱 필요한 딱지가 어디 있더라. 아, 여기다. 방귀 딱지. 호떡아, 내가 가서 네 방귀 냄새가 왜 고약한지 알아보고 올게.
0: 응, 누나.
1: 자, 이야. 여기가 어디지? 아우, 연기가 자욱해서 하나도 안 보여. 이 냄새 호떡이 방귀 냄새처럼 고약해.
2: 쉬이. 나은이, 이러다 들키겠어요. 얼른 숨어요.
1: 숨어요? 왜요? 여긴 어디? 댁은 누구? 나는 누구?
2: 아, 나은이, 정말 왜 이러십니까? 저 방자예요, 방자. 나으리는 뇌님의 특별한 명을 받고 여기 대장마을에 잠입한 암행어사가 아니십니까?
1: 내가 백성들을 괴롭히는 탐관오리를 잡아 벌을 주는 그 암행어사! 암행어사 출두요! 하면 짠! 나타나는 암행어사라고!
2: 설마 뇌님의 명까지 잊으신 건 아니죠?
1: 어? 뇌님이 무슨 명을 내리셨는데?
3: 이런 고약한 직업. 대장마을에 고약한 냄새를 풍기며 대장세포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있다 하니 암행어사는 지금 당장 대장마을로 가서 그들이 누군지 알아내고
4: 알아내랍신다.
3: 당장 출포해 대장마을에 평화를 되찾도록 하라.
4: 평화를 되찾으랍신다.
5: 네, 누님 명 받잡겠습니다.
1: 그러니까 대장마을의 고약한 냄새를 풍기며 대장세포를 괴롭히는 자를 찾기 위해
2: 이렇게 고기로 견장까지 하신 거 아닙니까?
6: 범인을 잡기 위해서.
1: 난 또 산적 같아 보여서 내가 범인인 줄. 아씨, 근데 그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자가 누구의
5: 누구냐?
2: 저야 모르죠. 이제부터 찾아봐야죠.
1: 이게 호떡이 방귀 냄새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직접 가서 알아보고 싶은데 안개가 너무 자욱해서 갈 수가 없네.
7: 이건 안개가 아니라 가스야, 가스.
1: 대장마을에 가스라면
2: 방자!
1: 뭐?
2: 는 나고?
1: 응.

0: 아니, 방귀 아닙니까?
1: 어, 맞아, 방귀야.
2: 누구십니까?
1: 나는 이 대장마을에서 똥을 만들고 있는 대장세포요. 내가 똥을 만들면서 이 고약한 방귀가 생기는 걸 직접 보았어.
0: 어, 목격자, 목격자.
2: 목격자? 아, 그럼 뇌님이 말씀하신 고약한 냄새의 정체는 바로 방귀였네. 이 냄새, 호떡이 방귀 냄새가 맞았어.
3: 당장 고약한 방귀를 체포하라.
2: 뭐해?
0: 아, 꼭 명령 안 하십니까?
2: 근데 방귀가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건 맞는데 대장마을 세포들을 괴롭혔다는 증거가 없지 않느냐?
1: 증거가 필요하다면 저기

0: 앨범 열어! 앨범 열어!
1: 열어! 열어!
2: 당장 열어!
3: 이러지도 마시오!
4: 고약한 방귀들이 활약껏 문지기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1: 나도 저들한테 괴롭힘을 당해 똥도 못 만들고 이리 숨어 있었어.
5: 대장 세포님도요?
4: 나으리, 어? 저 고약한 방귀들이 대장마을 세포들을 괴롭힌 범인이 확실합니다. 당장 방귀들을 체포하여 주세요.
5: 내가? 무서운데?
4: 예?
2: 나를 화나게 하지 말라!
6: 그대가 학문을 열지 않아서 우리 방귀 대장님이 화가 무척 났어.
1: 우리 방귀 대장님이 화가 나서 폭발하면 어떻게 되는지 정녕 모르시오.
2: 허? 사방사방 화가 난다. 방귀 대장 나가신다. 아무도 날 막을 수 없다. 다 비켜.
3: 이 고약한 방귀 대장이 화가 나면 무섭다는 걸 내가 왜 모르겠어. 하지만 뇌님의 명령 없이는 학문을 열어줄 순 없어.
2: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방귀들아, 지금부터 대장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라. 방방 뛰어라.
7: 네, 방귀 대장님.
1: 방귀들이 날뛰기 시작했어.
3: 제발 멈추시오.
8: 아이고 배야.
1: 그럼 배가 빵빵해지면서 아플 것이오.
4: 어떻게 좀 해보세요.
5: 내가? 나 무서운데.
4: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이 방법을 쓰는 수밖에. 이리 오세요.
5: 뭐하는데?
3: 아메고사 출두요!
8: 갑자기 외치면 어떡해!
9: 아메고사?
1: 갑자기?
2: 어디?
3: 아메고사 나으리가 이 방귀들로부터 나를 구해주러 오셨구나!
8: 봐봐! 방귀들은! 들어라! 뇌님의 명을 받아 너희들을 초포한다!
4: 초포하라!
5: 초포하라!
2: 에고, 잡혔다!
5: 방귀들, 왜 이렇게 고약한 것이냐?
2: 이야, 너 연기 잘한다.
4: 소름.
1: 진짜 암행어사인 줄 알았습니다.
5: 나 암행어사 맞는데 그치, 봤잖아.
4: 암행어사.
2: 너 고기잖아. 우리를 고약한 방귀로 만든 게 바로 너. 고기잖아.
5: 고기가 방귀를 고약하게 만든 거라고? 어떻게 된 거지?
4: 아, 맞다. 나으리, 지금 고기로 변장하셨잖아요. 그래서 못 알아보는 것 같은데요?
5: 아, 맞네. 근데 나는 고기가 아니라
9: 아맹어사인데.
3: 고기, 장난은 그만 치시오.
1: 맞소, 고기. 그대 때문에 나는 똥을 만들지도 못하고 이 대장마을은 고약한 방귀로 가득 찬 거 아니오?

0: 야호!
1: 야호!
2: 위민 소화시켜주세요!
3: 어? 아유, 온통 고기들 뿐이잖아.

0: 아니 위산을 퍼부어도 소화가 안 되잖아. 아유, 나는 더는 소화 못 시켜. 다들 소장으로 가거라.
1: 네, 부인님!
0: 어서, 자자. 아이고. 조심조심.
2: 어서 내려오시.

0: 고기들이 소화가 덜 된 채로 들어왔잖아. 이 상태로는 영양분을 다 흡수할 수도 없고 대장마을로 보내야 할 것 같은데. 아유, 가.
1: 대장 선생님, 똥으로 만들어주세요.

0: 우리 고기들 뿐이라서 똥이 뭉쳐지지가 않아서 똥을 비줄 수가 없어. 혹시 섬유질은 안 들어온 거야?
1: 고기들 뿐인데요?
2: 대장세포님, 똥 배출 시간입니다.
0: 아이, 고기들 뿐이라서 똥을 잊을 수가 없어서 똥을 배출할 수가 없어요.
2: 그럼 항문 닫겠습니다.
0: 아이, 그러면 또 수분을 떼내야 되는데 계속 수분을 떼내면 고기가 딱딱해질 텐데 이를 어쩌나.
3: 걱정 마셔. 내가 먹어줄게.
0: 어이,

0: 배부르니까 이제 밤.
1: 그렇게 고기들이 소화가 덜 된 채로 때로 들어오자 유해균이 고기를 먹고
2: 나를
3: 우리는 뿡뿡 만드셨지.
1: 유해균이 고기를 먹고 낀 방귀 냄새는
4: 고약해도 너무 고약하오.
0: 그럼 고약한 방귀 냄새의 진짜 범인은 유해균?
2: 아니지. 유해균님이 좋아하는 고기만 먹은 호떡이지.
3: 맞지 맞지.
0: 헛, 호떡이한테 가서 당장 알려줘야겠어. 고기만 계속 먹으면 고약한 방귀를 평생 끼게 될 거라고. 어? 방귀 최고 딱지다.
2: 고기가 사라졌다.
5: 나으리, 이 방장은 누구, 어디 가셨습니까?
1: 진짜 암행어사였어? 헐.

0: 방귀 제거 작전!
1: 뭐라고? 내 방귀 냄새가 고약한 이유가 고기 때문이라고?
0: 그래, 호떡이도 고기 반찬만 엄청 좋아하잖아.
1: 그렇지.
0: 고기 반찬 먹을 때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잖아.
1: 너무 맛있어서 참을 수가 없단 말이야.
0: 그렇게 고기만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소화가 다 안 된 채로 대장으로 내려가고
1: 어머나,
0: 대장에 유해균이 나타나서 고기를 먹고 방귀를 끼면
1: 그 냄새가 고약하다는 거지. 유해균 미워 미워 미워. 헤이.
0: 여전히 고약해.
1: 누나, 왜 나 자꾸 고약한 방귀를 끼는 거지? 왜 나 자꾸 고약한 방귀를 끼는 거냐고? 왜?
0: 아이고, 아이, 잠깐만 기다려봐.
1: 눈부셔.
0: 이번에도 역시 방귀 딱지가 필요해. 호떡아, 내가 가서 왜 네 방귀 냄새가 아직도 여전히 고약한지 알아보고 올게.
2: 대장 마을에 고약한 냄새를 퍼뜨리고 대장 세포들을 괴롭히는 범인을 찾았다고.
3: 아, 그것이
0: 어? 어이, 여기는.
3: 어, 아이, 마침 잘 왔어. 대장 마을에 고약한 냄새를 퍼뜨리는 범인을 찾았다고.
0: 아, 그러하옵니다, 뇌님.
3: 아, 그렇답니다.
0: 유해균이 고기를 먹고 방귀를 끼는 바람에.
1: 왜이야!
2: 암행어사는 지금 당장 대장 마을로 가서 고약한 냄새를 모두 없애고!
3: 없애랍신다!
2: 유해군이 다시는 방귀를 끼지 못하도록 조치하라!
3: 조치하랍신다!
0: 네! 뇌님! 명! 받겠습니다!
4: 암행어사 철도요!
0: 칙칙칙칙! 암행어사!
5: 과력근 문지기가 항문을 지키고 있는데 고약한 방귀를 어찌 몰아낸단 말입니까?
0: 그럴 줄 알고 내가 뇌님께 받아온 것이 있지.
5: 아니, 이것은 통과해도 좋다는 뜻의 통이 아닙니까?
0: 그래 봤다. 뇌님의 명령이 없어도 이 서찰만 있으면 똥이든 방귀든 언제든 항문을 통해 나갈 수 있다 이거야.
3: 방귀 대장님,
6: 암행어사가 우리를 잡으려고 왔나 봅니다.
7: 뭐해? 도망쳐!
6: 도망쳐! 도망쳐!
5: 고약한 방귀 녀석들이!
0: 응. 어.
5: 안 보입니까?
0: 어? 다들 어디로 갔지? 관략관 문지기!
7: 군부중 이상무. 암행어사 나으리.
0: 그래, 그 고약한 방귀들은 다들 어디 간 것이냐?
7: 그 어디 갔지? 아, 방금 전까지 여기 있었는데.
0: 어서 찾아보거라.
5: 네, 나으리.
0: 빨리.
7: 에이, 굳이 뭘 찾습니까? 이 고약한 방귀들이 없으니까 냄새도 안 나고 항문을 열어달라고 조르지도 않으니 편하고 좋습니다. 만?
0: 에?
7: 혹시 거기로 간 것은 아니겠지요?
0: 거기라면 어디?
8: 혈장 차케이그! 혈장 차케이그! 혈장 차케이그!
7: 깜짝이야!
8: 고약한 냄새! 누구시오?
7: 나는 방귀 대장이요.
8: 방귀 대장이라면 대장 마을에서 왔구려.
3: 혹시 도망친 것이요?
7: 도망이라니! 관략근 문지기가 항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이쪽으로 온 것뿐이요.
8: 도망 맞는데?
3: 맞네, 맞아.
7: 항문 말고 밖으로 나가는 문이 있다고 들었어.
3: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문이 있긴 한데.
7: 그곳으로 나를 당장 안내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

0: 어디로 튈지 모르.
1: 호떡이 몸에 드느니 날숨에 내보내는 게 낫지 않겠소?
2: 그게 좋겠소.
1: 따라오시오.
2: 혈장
1: 척 결구.
2: 혈장
1: 척 결구.
2: 혈장.
3: 태님,
2: 태님.
4: 어? 누구요?
1: 방귀라 하옵니다. 몸에 계속 두면 위험할 수 있으니 팬님이 숨을 내쉴 때 몸 밖으로 내보내시는 게 어떠신지요?
2: 문제가 생기기 전에 얼른 내보내주십시오.
4: 그러는 게 좋겠어.
2: 와, 나 나간다!
5: 핫! 대장마을에 있던 방귀가 핏줄을 타고 폐로 가서 숨을 내쉴 때 밖으로 나간다는 것이오.
6: 그렇게라도 몸 밖으로 나가면 좋지만 혹시라도 나가지 못했을 경우엔?
7: 헛! 나가지 못했을 경우엔?
2: 뿡뿡뿡뿡뿡뿡뿡. 어? 여기가 어디지?
4: 어? 누구시오? 간대감님! 와보셔야겠습니다!
8: 에헴 에헴 에헴. 무슨 일이냐? 응? 어? 넌 누구냐? 처음 보는 녀석인데 영양분이라면 분해가 될 터. 분해해보거라.
4: 네, 간대감님.
9: 분해, 분해, 분해, 분해.
2: 뿡, 뿡, 뿡, 뿡.
4: 어우,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영양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8: 몸에 나쁜 독일지 모르니 당장 해독하라.
9: 네, 간대감님. 해독, 해독, 해독.
4: 누구시여?
2: 나? 방귀입니다.
4: 방귀? 대장마을에서 생긴다는 방귀 말이오?
8: 방귀가 여긴 무슨 일로 왔느냐?
2: 내님, 내님, 내님, 내님. 방귀가 간대간 수학관으로 갔다 하옵니다.
4: 왜 이래?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0: 되니 이 스트레스입니다.
1: 방귀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줄이야. 아메마사 방귀를 체포하든가 내보내라.
0: 체포하든지 내보내랍시다. 아이고,
2: 아우, 귀가 왜 이렇게 간지럽지? 누가 내 얘기를 하나? 그래서 방귀가 간대간님께 갔다면?
1: 간세포들이 해독하느라 해를 먹을 것입니다.
3: 방광으로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4: 제가 가보겠습니다, 나으리.
2: 그래, 가라! 예, 예.
5: 환영하오, 어서 오시오. 여기는 방광 오줌이 모이는 곳이오.
6: 오줌이라면 밖으로 나갈 수 있잖아.
4: 아니, 방귀, 왜 여기 있어?
6: 아니, 노시오. 똥과 함께 못 나가면 오줌으로라도 나갈 것이오.
4: 아, 오줌으로 나가도 나가는 건 나가는 거니까 방광 얼른 내보내시오. 냉큼 내보내시오.
5: 오줌 발사.
4: 잘 가시오. 다시는 오지 마시오. 나으리. 방귀 하나가 오줌으로 나갔사옵니다.
2: 아, 그래? 그럼 고약한 방귀가 다 나간 것 같으니 대장마을에도 평화가 찾아온 건가?
4: 방귀! 나으리! 고약한 방귀가 또 생겼사옵니다.
2: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고약한 방귀는 다 사라진 거 아니었어? 여봐라! 당장 방귀를 만든 자를 잡아오라!
4: 네, 나으리!
2: 빨리 가!
4: 네, 빨리!
2: 나오라!
7: 방귀!
4: 나으리, 어? 이 고약한 방귀와 관련된 자들을 모두 잡아왔사옵니다!
2: 그래, 잘했다, 근데 대장세포는 왜 거기 있는 것이오?
1: 이 똥을 만들다 보면 응당 방귀가 생기기 마련이지요. 근데 방귀를 만드는 건 이 두려운데.
4: 너로구나, 이 고약한 방귀를 만드는 게.
8: 네? 이 방귀는 제 방귀가 아닙니다. 물론 저도 방귀를 만들긴 합니다만 저는 유익균으로서 주로 배추, 양배추, 브로콜리, 사과, 고구마, 시금치, 옥수수 등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고 방귀를 끼웁니다.
1: 제가 똥을 잘 만들 수 있게 도와주지요.
8: 그래서 제 방귀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요.
4: 사실이요?
1: 사실입니다.
2: 그렇다면 지독한 방귀를 만드는 범인은?
7: 유익인 주인님!
8: 저리 가라고!
2: 범인은 바로 너구나, 유해균!
7: 너 때문에 들켰잖아! 그렇소. 나는 주로 고기나 달걀, 인스턴트 음식을 먹고 고약한 방귀를 뛴다지.
2: 근데 여긴 고기도 인스턴트 음식도 없는데.
7: 고기가 딱딱하게 굳은 변비똥이지 않소. 난 변비똥도 참 좋아하오. 그러니 내가 고약한 방귀를 뛰지 않을 도리가 없소.
2: 얘 방귀야. 방자야. 당장 유해균을 주포하라.
4: 네, 나으리.
5: 유해균 계속 꺼라.
1: 나으리. 고기만 들어와서 제대로 된 똥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저를 잡아가십시오.
8: 안 됩니다, 대장세포님. 똥을 만드셔야죠. 나으리,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섬유질을 주세요.
2: 당장 섬유질을 대령하라.
9: 부르셨사옵니까? 섬유질이 풍부한 배추이옵니다.
8: 좋았어. 우선 섬유질을 먹고. 앙. 유익균 힘이여 솟아라. 나의 산을 받아라. 야! 야! 유익균이 쏘는 산 너무 싫어. 깨끗아.
4: 나으리, 유익균이 유해균을 물리쳤습니다.
1: 나으리, 유해균은 제가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2: 아니, 어떻게?
1: 변비통에 섬유질을 붙이고
6: 출동!
1: 죽은 유해균까지 똘똘 뭉치면 자, 똥이 완성되었습니다. 활약금 문제에 방문을 여시오.
3: 네님이 허락이 있어야 하는데.
2: 여기 있어!
3: 뇌님이 허락한다는 서찰 통일이군요. 그렇다면 똥 배출합니다.
1: 도와주시오.
2: 도와줘.
1: 저 도와주시오.
4: 나도 나간다.
2: 고약해라.
8: 똥 배출 성공입니다. 고약한 방귀도 함께 나가 싸웁니다.
2: 좋아 좋아. 앞으로는 호떡이한테 고기만 먹지 말고 섬유질이 많은 음식도 함께 골고루 먹으라고 해야겠어.

0: 최고의 똥 된다네.
1: 유익균도 힘세죠. 유해균 물리치면
0: 고약한 방귀
2: 안녕. 꼭 갖고 말 거야.
3: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저런,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4: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5: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3: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

0: 신호등의 비밀.
1: 화창한 아침, 로기가 운행을 하고 있어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 좋은 아침.
0: 그럼
3: 잠깐. 고마워.
0: 별 말씀을. 이제 진짜 출발합니다. 왜 몸이 으슬으슬하지? 설마 비가 오려나?
4: 신입대원이 벌써부터 지각이라니.
5: 사정이 있겠지. 좀 더 기다려보자.
3: 다유, 왜 이렇게 늦는 거야?
6: 아무래도 먼저 출발해야겠는데. 가자.
3: 잠시만요. 늦어서 죄송해요. 갑자기 차고잡 사거리에서.
4: 이야긴 나중에 들을게. 순찰이 더 늦어지면 안 되거든. 다음엔 늦으면 안 돼.
7: 네. 저 다유, 오늘은 나랑 같은 조야.
3: 알려줘서 고마워.
4: 그럼 출발해볼까?
7: 오늘 순찰은 꽤 순조로운걸?
3: 그러게.
7: 다유! 그렇게 속상해할 거 없어. 가끔 실수할 수도 있지.
3: 그렇지만
7: 나도 처음엔 실수투성이었어.
3: 정말?
7: 그렇다니까. 늦은 이유가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된 거야?
3: 글쎄, 오늘따라 차고지 앞 사거리가 꽉 막혀서 그만.
7: 뭐? 거긴 평소엔 막히는 곳이 아닌데.
3: 그러니까 이리저리 돌아오다 결국 늦어버렸어.
7: 그럼 좀 억울했겠네.
8: 비상! 박물관 앞 신호등이 고장났어요. 신속한 지원 부탁해요.
4: 알았어, 출동할게.
3: 우리도 가자. 생각보다 심각한데.
9: 비켜요, 제가 먼저 진입했어요.
10: 뭐라고?
7: 제시랑 트윗은 어딨지?
3: 저기 있다. 모두 진정하고 지시를 따라주세요. 조금씩 양보 부탁드려요.
7: 제시, 트윗, 우리 도착했.
3: 뭐라고? 잘 안 들려.
11: 저기 타유랑 노아가 왔어. 얘들아.
3: 우선 그쪽부터 후진해줘.
11: 후진? 너희가 먼저 후진하겠다고?
3: 대체 뭐라는 거야?
12: 구조대라면서요. 어떻게 좀 해보세요.
13: 몇 시간째 이러고 있다고요?
3: 그게...
4: 모두 주목해주세요.
3: 패트! 루키!
6: 우선 덩치 큰 버스부터 해결해야겠어.
4: 자, 여기 두 차선은 천천히 뒤로 물러나주세요. 조심, 조심.
6: 거기까지. 다음은 이쪽. 출발해주세요.
11: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순 없지.
7: 오래 기다리셨죠?
3: 천천히 이동해주세요.
4: 잠깐, 그쪽은 기다리셔야 해요.
3: 드디어 끝났네.
14: 팩트랑 루키 덕분에 해결했어요.
4: 빨리 왔어야 했는데 근처 신호등도 고장이 나서 말이야.
11: 다른 신호등도 고장났다고요?
4: 오래되다 보니 이런 일이 종종 있어.
3: 그치만 연속으로 두 개나요? 제가 한번 조사해볼까요?
4: 그럴 필요까진 없어. 타요, 넌 마트 업무에 충실하렴. 일단 아침에 지각하지 말고.
3: 네.
14: 그럼 어느 정도 정리됐으니까.
12: 제시, 또 신호등 고장이야. 바로 옆 사거리니까 즉시 출동해줘.
7: 또 신호등이?
4: 지체할 시간이 없어. 어서 출동하자.
3: 네.
4: 가요, 트윗. 너희는 신호등을 고칠 때까지 시내 순찰을 부탁해.
3: 저희도.
10: 네, 알겠어요. 그럼 출발해 볼까? 꼬마 버스 타이어.
1: 늦은 저녁 구조대 일을 마친 타이어와 트윗이 차고지로 돌아가고 있어요.
0: 타이어.
10: 트윗도 같이 왔네.
3: 얘들아.
15: 오늘따라 힘이 없네. 무슨 일 있었어?
10: 신호등이 연달아 고장나서 아주 바빴거든.
16: 힘들었겠다.
3: 그것보다 구조대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속상해. 신입이라 그런지 내 말도 잘 안 들어주고. 오늘 신호등 고장은 절대 우연이 아닌데. 분명 뭔가 있다고.
16: 그러고 보니 오늘 놀이공원 앞 신호등도 고장나서 힘들었어. 아이들이 언제 도착하냐고 얼마나 묻던지.
15: 나도 신호등 때문에 공사장 앞에 갇혀 있었는데 하필이면 화장실 급한 손님까지 타고 있었거든.
0: 다들 그런 일이 있었어? 난 전혀 몰랐는데.
3: 로기, 너만 이런 일이 없었다고.
0: 그렇대도 역시 난 행운의 버스라니까.
3: 모두 겪은 신호등 고장을 로기만 안 겪었다고? 설마? 얘들아, 신호등이 고장난 곳이 어디랬지?
10: 그게...
16: 놀이공원 앞 사거리.
15: 난 공사장 앞이었어.
3: 로기의 말과 신호등이 고장난 장소. 이 모든 건... 바로 그거야! 루피, 신호등 고장의 비밀을 알 것 같아요.
17: 타요.
3: 일단 신호등이 고장났던 곳을 모두 지도에 표시해주세요.
17: 그건 왜?
5: 우선 타요 말대로 해보자.
6: 알았어.
3: 그리고 그걸 로기의 노선과 비교해주세요.
17: 로기랑? 이럴 수가? 두 코스가 정확히 일치해. 더 이상한 건 모든 신호등이 로기가 지나간 직후에 고장났다는 거야.
3: 역시 누군가 로기를 이용해 신호등을 고장낸 거예요.
10: 로기?
16: 로기는 방금 놀이터에 갔는데.
3: 안 돼! 트윗, 어서 가자!
0: 오늘은 뭐하고 놀지? 역시 숨바꼭질이 좋으려나?
3: 잠깐!
0: 뭐야? 너희도 같이 놀려고?
10: 타요가 신호등 사건의 범인을 알아냈어.
0: 잘됐다. 범인이 누군데?
3: 범인은 바로 로기, 너였어.
0: 와? 무슨 소리야?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3: 그게 아니라 누군가 널 이용하고 있어.
0: 그게 무슨 말이야?
3: 움직이면

0: 뭐가 어떻게 된 거지?
1: 이대로 물러설 줄 알고.
0: 내 몸이 왜 이러지?
2: 여기 왜 그래?
3: 내가 받아줄게!
2: 다행이다.
4: 아빠?
2: 어?
4: 이런! 로기의 시스템에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어. 바로 이거야.
5: 저게 대체 뭐지?
4: 지금은 모두 삭제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0: 다행이다. 모두 고마워요.
2: 타이위 추리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6: 맞아. 정말 멋진 추리였어.
5: 가요? 아깐 제대로 들어주지 않아서 미안해.
1: 그래도 절 믿고 여기까지 와주셨잖아요. 두 분이 없었다면 막지 못했을 거예요.
7: 그나저나 저 고양이 그림 왠지 익숙한데.

0: 어디?
1: 오디션 탄생 블링스타 지역 예선 현장입니다.
2: 멜리 할 수 있어. 신나게 해준다면. 그랬지.
0: 거짓말쟁이. 신나게 해준다고선 오디션장으로 데려오는 게 어딨어. 그건 반칙이지.
2: 반칙 아니거든. 무대에서 노래하는 것보다 춤추는 것보다 신나는 건 없다쇼.
0: 아무리 내 꿈이 아이돌이긴 하지만 아직 준비도 안 된 나를. 이건 정말 반칙이야.
3: 참가자분들 이제 입장하세요.
4: 나의 푸른 녀석이 누구냐?
5: 아무도 없으셔?
1: 자, 다음 참가자 준비하세요.
0: 네. 난 몰라. 어떡할 거야? 배신자.
6: 왜 저래?
7: 난이 안 좋아 보여.
8: 긴장해서 어딘가 이상해졌나 봐.
0: 어떡해. 책임져. 책임지란 말이야. 어머, 저기 봐.
9: 우와, 뜹니다.
0: 진짜? 그 아이돌 플라미스트 맞지?
7: 뜹니다.
0: 이준?
7: 훨씬 잘생겼는데?
0: 진짜 이든이야? 어떡해!
2: 이든? 그게 누군데?
0: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인기 유튜버 이든! 말도 안 돼! 내가 이든 앞에서 무대를 한다고?
10: 빙고! 목표물 활동 개시.
1: 오디션 탄생 블링스타 지역 예선 27번 참가자.
11: 숨 참고 뛰어, 숨 참고 잠수, 숨 참고 털기, 털기. 저기 한 번만 더 해보면 안 될까요? 한 번만요.
4: 좋아, 반칙의 냄새가 가까워지고 있어.

0: 이것도 최고!
1: 상당한 춤실력입니다. 이번 심사는 노래!
2: 매일 눈을 뜨고 매일
3: 뭐야? 노래하는 거 맞아? 매 소리밖에 안 들리는구만.
4: 뭐 염소야?
5: 영 괜찮은 참가자가 없군요.
3: 그래도 규칙상 한 명은 반드시 합격시켜야 하잖아요.
6: 저기 저 참가자를 합격시킨 건 어떻습니까?
5: 저 참가자 말인가요? 노래 실력이 많이 떨어지는데요.
6: 아 그게 사실 저 참가자가 말이죠. 그 춤특기생이 나이가 어쩌다 춤을 잘 추니까.
3: 그래요?
5: 아, 그럼 당연히 합격시켜야죠.
3: 합격! 합격! 합격!
7: 여긴 반칙과 부정부패의 불쾌한 냄새가 가득하시죠.
1: 다음 29번 참가자 올라오세요.
8: 네, 텐텐몽
9: 알았쇼.

0: 조군?
1: 그리운 친구!
2: 염소가 훨씬 좋았어!
1: 그리운 친구!
3: 그만, 그만, 그만!

0: 심사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제 그럼 다음 순서는 춤.
1: 연속 세 번 돌기. 하나, 둘, 셋. 저 할 수 있어요. 저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2: 뭐지, 저 참가자?
3: 정말 놀라운데요. 저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다니.
4: 메일리, 그렇게 욕심 부린다고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1: 마지막 기회야. 하나, 둘, 셋.
0: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합격자를 발표하겠습니다.
5: 자, 이번 예선 합격자는 한 명입니다.
1: 한 명?
5: 참가자 28번 축하합니다.
1: 내가 합격이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내가 됐어.
6: 이제 그만. 반칙 합격자는 인정할 수 없자.
5: 어? 누구세요?
6: 나는 정의 소저 바람막 반칙을 싫어하죠. 이만 당신 왜 반칙으로 심사를 하셨죠?
5: 저요? 아, 저 그게 말이죠.
6: 아리 먹자.
5: 뭐야? 아이고야.
6: 어디 한번 달아나 보시죠.
5: 아이고 무서워.
3: 저게 뭐야?
6: 야채.
1: 내 보람모 밧줄로 사람을 묶는 건 좀 심하다 쌩.
6: 넌 당겨 맞죠?
1: 귀 아파. 그래도 증거도 없이 체포하는 건 좀.
6: 증거? 그러고 보니 아직 반칙에 대한 증거를 확보 못했네.
7: 뭐야, 너희 서로 아는 사이야?
1: 사실 버럭몽은 내 몽글리 친구야. 그치만 지금은 몽글리가 아닌 망글리가 되어버렸슈.
7: 망글리?
6: 나의 실수! 내가 이번엔 좀 급했죠? 증거 불충분!
7: 뭐야? 쟤 그냥 가는데?
1: 아직 몽글리의 마음이 남아있었나봐. 다행이야.
6: 없네. 증거가 없어.
4: 우리도 망글 타임을 시작해볼까?
3: 시작해! 시작해!
8: 헛된 꿈의 고통을 멈춰주마. 망글리와의 행복한 동행, 망글 타임!
3: 이제부터는 해피 망글 타임!

0: 버럭망글리. 아, 아, 아. 망글리에게는 증거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망글타임을 즐기는 거야. 해피 망글타임!
1: 증거 따윈 뿐이야?

0: 보여 있네.
1: 반칙적인 이상하네요.
2: 나도 아니에요. 그래요 정말.
0: 나는 정의의 수호자 바람목 반칙쟁이들을 체포한다. 바람목 그만해. 아, 네가 반칙을 외친 녀석이로군. 근데 내 이름은 어떻게 알았죠?
3: 방금 네가 버럭몽이라고 했잖아.
0: 채. 어쨌든 세상에 반칙을 없애서 아이들의 꿈을 이룬다. 증거 따윈 필요 없어. 이게 망글리의 방식이다.
4: 겨우 합격했는데.
0: 오늘의 오디션은 모두 무효다.
3: 무효라니. 진짜 반칙인지 아닌지 아직 밝혀진 것도 없는데.
4: 맞아. 만약 반칙이 아니라면 합격자는 너무 슬프다쇼.
3: 버럭몽을 막아야겠어. 알려줘. 어떻게 제일 막을 수 있는지.
4: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쌩쌩쌩. 그건 바로

0: 아이고 부러져요. 집에 가세요.
1: 오늘의 오디션은 모두 무효다.
0: 멈춰. 누구 마음대로 무효래. 나 30번째 참가자거든.
1: 30번째 참가자라고?
0: 아직 내 노래 안 끝났다고.

0: 나는
1: 희야.
0: 나는 중성이야. 오늘도 우리랑 같이 재밌는 단어 공부해보자. 다들 준비됐지?
2: 똑똑 선생님 알려주세요.
3: 안녕 여러분, 똑똑 선생님이에요. 오늘 배울 단어 함께 만나볼까요? 오늘 배울 단어는 바로 채소예요. 채소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1: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영양소가 있는 거를 채소라고 해요.
4: 농부님들이 밥 만든 다음에 수확해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것.
3: 채소는 밭에서

0: 기르는 농작물을 말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 채소를 좋아하나요?
1: 고구마! 고구마, 옥수수, 토마토!
2: 고구마, 옥수수, 토마토!
1: 그리고 나중에 하이라이트 감자와 그리고 또 다른 하이라이트 버섯!
0: 와, 우리 친구들 정말 채소를 잘 먹나 봐요.
2: 전 버섯이랑 팥 빼고 다 좋아요.
0: 리아는 싫어하는 채소 있나요?
1: 당근.
2: 그리고
1: 당근 양파. 너무 맵잖아요.
2: 양파는 나도 싫어.
0: 아, 우리 친구들이 양파의 매운맛을 싫어하는구나.
2: 그리고 눈도 매워요.
0: 채소를 싫어하는 친구들은 많은데 과일을 싫어하는 친구들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친구들은 채소와 과일 중에 뭘 더 좋아하나요?
1: 과일! 저는 수박 빼고 다 좋아해요.
0: 수박 빼고?
1: 네. 참외는 예전에 엄청 싫어했는데 막상 할머니가 주시는 거 억지로 먹어보니까 진짜 꿀맛.
0: 참외는 좋아해요?
1: 네, 참외 꿀맛.
2: 저는 일반 수박 빼고 다 좋아해요.
0: 자, 지금 우리 친구들이 대답한 것 중에 채소가 중간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어떤 게 채소고 어떤 게 과일인지 맞춰보도록 해요.
1: 네.
0: 토마토, 수박, 딸기, 참외, 포도. 이 중에 어느 것이 과일이고 어느 것이 채소일까요?
1: 먼저 과일부터는 수박, 참외, 딸기, 포도. 그 다음에 채소는 토마토. 끝.
0: 준성이랑 리아랑 생각이 똑같네요. 여러분 놀라지 말아요. 두두두두두두두. 사실 이 중에 과일은 포도뿐이에요.
1: 네? 딸기는 과일이 아니고요?
2: 딸기는 과일 아니에요?
0: 토마토, 수박, 딸기, 참외는 모두 채소랍니다. 채소는 밭에서 기르는 농작물이고 과일은 나무에서 얻는 열매를 말해요. 땅에서 나면 채소, 나무에 열리면 과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2: 되게 신기하네.
0: 채소와 과일을 구별하는 법까지 모두 배웠으니 이제 채소의 짝꿍 단어 만나볼까요? 채소에 어울리는 짝꿍 단어는 바로 기르다, 기르다예요. 기르다란 말은 무슨 뜻이지요?
1: 동물이 기르다.
2: 리아랑 똑같이 뭐뭐를 기르다.
0: 기르다는 동식물을 보살펴 자라게 하다란 뜻이에요. 우리 아빠의 취미는 화초 기르기예요. 하지만 저는 고양이를 기르고 싶어요.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은 무엇을 길러보았을까요?
2: 드래곤?
0: 드래곤? 오, 준성이 선생님을 뭘로 보는 거야? 리아는 무엇을 길러보았나요?
1: 고양이.
0: 고양이 이름이 뭐예요?
1: 두부.
0: 두부를 키우고 있군요.
1: 왜 두부냐면 엄청 하얘서 두부예요.
0: 그렇구나. 우리 준성이는?
2: 저는요, 거북이예요.
0: 아, 키우고 있는 거북이 이름이 뭔가요?
2: 꼬비요. 물지도 못하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보는 맛이에요.
0: 그렇군요. 살아있는 걸 기르려면 아주 많은 일을 해야 하잖아요. 우리 리안의 집에서는 고양이를 기르면서 어떻게 서로 일을 나누었나요?
1: 제가 고양이 똥도 치운 적이 있었어요.
0: 와, 리아가 직접 치웠어요?
1: 네, 제가 직접.
0: 잘했어요. 우리 준성이는 거북이를 기르면서 어떤 일을 주로 하나요?
2: 진짜 갖가지를 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아니에요.
0: 왜 안 하게 됐죠?
2: 조금 놀고 숙제하고 이러니까.
0: 꼬비에 대한 애정이 좀 식은 것 같은데요?
2: 나 식었어.
0: 다시 한번 우리 꼬비랑 눈을 마주하면서 대화를 나눠보길 바랍니다. 무언가를 기르는 건 어렵지만 그만큼 보람차고 행복한 일이에요. 그럼 오늘 배운 채소와 기르다,

0: 두 단어를 이용해서 글짓기를 한번 해볼까요? 똑똑 공책을 꺼내고
1: 꺼내고
0: 펼쳐서
1: 펼쳐서
0: 글짓기를 한번 해볼까요?
1: 네.

0: 채소, 밭에서 기르는 농작물, 기르다, 동식물을 보살펴 자라게 하다.
1: 우리 친구들이 어떤 멋진 글을 썼는지 한번 볼까요?
2: 네.
1: 우리 준성이부터 발표해 볼게요.
3: 나는 버섯과 양파 빼고 모든 채소가 좋다. 나 거북이 꼬비 기른다.
1: 우리 준성이가 쓴 문장에 나 뒤에 나는이라는 말이 붙어야 돼요. 잘했어요. 다음 우리 리아 글 읽어볼게요.
4: 채소는 기르는 내 삼촌이 있다.
1: 이렇게 우리 배운 두 단어를 가지고 글짓기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채소 가리지 말고 잘 먹기로 해요.
2: 네.
1: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친구들
2: 안녕.
5: TV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야, 별로 험지. 지진 탐정바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두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 홍제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그림으로 표현하는
1: 그림남매!
2: 그림남매와 함께 속담과 관용어를 재미있게 배워봐요.
0: 자, 그럼 오늘의 관용어를 만나러 가볼까요?
1: 라라야, 알려줘!
3: 안녕! 속담과 관용어를 재미있게 알려주는 마법의 펜 라라야.
1: 안녕!
3: 오늘의 관용어를 공개할게. 라에 못이 박히다. 라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맞춰봐.
4: 라에 못이 박히다?
0: 그러게? 못은 당연히 벽에 박히잖아.
2: 그치?
0: 글쎄, 뭘까? 아니면 벽에다가 못을 박아서 당연한 거를 당연하게 쓰는 것, 이런 뜻 아닐까?
2: 나는
0: 콩 아닐까?
2: 그렇게 작은 것에 못 박기가 어렵잖아.
0: 아, 그럴 수도 있겠다.
2: 그러니까

0: 어려운 일을 해낸다는 뜻 아닐까?
1: 오, 아니면 혹시 천에 못 받게 아닐까?
0: 천에?
1: 천은 이렇게 실로 돼 있는 뭐랄까? 실로 돼 있는 옷 같잖아.
0: 그치?
1: 그 옷에다가 못을 박으면 되게 쉽게 박히잖아. 그래서 아주 쉽게 된다는 뜻 아닐까?
2: 좋아. 재밌는 생각이 엄청 많이 나온 것 같아. 그럼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한번 그려볼까?
1: 알았어.
3: 좋았어.
1: 그러면 나는 벽에다가 못이 박히는 거를 그릴 거야.
0: 나는 콩에다가 못이 박히는 걸 그릴 거야.
1: 그래.
0: 테두리를 이렇게 콩을 크게 그릴 거야. 못을 그려줄 거야.
2: 예진아.
1: 응?
2: 콩에 못이 박히다는 그럼 무슨 뜻이야?
0: 콩이 작아서 못 박히기가 어렵잖아.
1: 그치.
0: 그래서 어려운 일을 해낸다는 뜻 아닐까?
1: 아, 맞네. 그럴 수도 있겠다.
2: 좋은 뜻인 것 같네.
1: 응.
2: 그럼 노아는 어떻게 생각해?
1: 나는 벽에다가 못을 박는 거는 거의 당연한 일이잖아. 벽에다가 못을 박아서 그림을 걸기도 하고 아니면 시계를 걸기도 하고 식물을 걸기도 하잖아. 당연한 걸 당연한 거에 쓰다는 뜻일 것 같아.
2: 그렇구나. 둘 다 굉장히 잘 추측했는걸?
1: 예, 고마워.
0: 노아야, 이게 벽이야?
1: 응, 벽이야. 여기다가 벽이라고 써놔야겠구만.
2: 둘 다 오늘 그림도 엄청 잘 그리는걸?
1: 그치?
2: 그럼 예진아.
1: 응?
2: 예진이는 콩에 못을 박는 것처럼 엄청 어려운 일을 해본 적 있어?
0: 며칠 동안 안 나오던 똥이 나왔던 거?
1: 그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
0: 맞잖아. 힘을 엄청 줬다고.
1: 그런가?
2: 그럼 노아야.
1: 응?
2: 벽에 못을 박는 것처럼 당연한 일 중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
1: 우리 집에서 식물을 키워. 그 식물한테 물을 주고 햇빛을 주는 건 당연하잖아. 이런 뜻 아닐까? 나는 아빠가 액자를 걸려고 벽에 못을 박는 거를 봤어.
2: 그럼 지금 그림에 있는 사람이 아빠랑 노아야?
1: 응. 그런데 좀 웃기게 대머리로 만들어봤어.
2: 자, 그럼 우리 그림 남매. 오늘의 관용어를 한번 맞춰볼까요?
1: 알았어. 내가 먼저 설명할게.
3: 좋아.
1: 나는 벽에 못이 박히다로 생각을 했어.
0: 왜?
1: 벽에 못이 박히는 거는 당연하잖아.
0: 그치.
1: 벽에 못을 박아서 식물, 그림, 액자 같은 걸 걸잖아. 당연한 일을 한다는 뜻인 것 같아.
0: 에헴. 나는 말이야. 못에 콩을 막 못을 박는 거라고 생각했어.
1: 아, 왜?
0: 왜냐하면 콩은 되게 작잖아.
1: 그래서
0: 튀기면은 또 못을 박기가 어렵잖아.
1: 맞아.
0: 그래서 어려운 일을 실행하는 것 같다는 뜻 같아. 그리고 콩을 뭔가 좀 디테일하게 그려보고 싶어서 이렇게 화려하게 그려봤어.
1: 이런 걸 미술 선생님은 그라데이션이라고 하더라.
0: 맞아. 똑똑한데?
2: 오늘도 그림남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 잘 봤어. 오늘의 정답은 과연 무엇일까? 라라가 알려줄게. 뾰로롱. 오늘의 관용어는 바로 귀에 못이 박히다야. 공부하라는 부모님의 말씀. 물론 우리를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이겠지만 한 시간에 한 번씩 매일매일 듣는다면 어떨까? 아마 잔소리처럼 느껴져서 귀를 막고 싶어질지도 몰라. 귀에 못이 박히다는 이렇게 같은 말을 여러 번 들을 때 쓰는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못은 나무에 박는 뾰족한 쇠붙이 못이 아니야. 발 뒤꿈치나 손바닥에 생기는 단단한 굳은 살을 의미하지. 굳은 살은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할 때 생긴 두껍고 단단한 살이야. 그래서 같은 말을 여러 번 듣다 보면 귀에 못이 박일 거라고 재밌게 상상한 것이지. 지금은 귀에 못이 박히다 라고 많이 쓰지만 원래는 귀에 못이 박이다 라고 써야 바른 표현이지. 비슷한 말로는 귀에 딱지가 앉다, 귀에 싹이 나다가 있어. 친구들도 부모님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말이 있을 거야. 음식을 꼭꼭 씹어 먹으렴. 학교 갔다 오면 손을 씻어야지. 길 건널 땐 항상 조심. 모두 부모님의 걱정과 사랑이 담긴 말이니까 그저 잔소리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꼭 지키길 바랄게.
1: 아, 그럼 오늘의 관용어는 귀에 못이 박히다.
0: 같은 말을 너무 여러 번 듣다.
1: 그럼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3: 안녕.
2: 재치와 유머가 담긴 속담과 관용어. 뜻을 정확히 알고 알맞은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우린 모두 똑똑 무능력 박사. 뾰로롱.

0: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시대, 전 세계에 이목을 끈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대니얼 지블렛은 현대 민주주의 담론을 이끄는 가장 주목받는 정치학자죠. 정당, 선거제도, 헌법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또 어떻게 살리는지 집요하게 파헤쳐온 사람입니다. 민주주의의 위협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온다고 주장합니다.
1: All democracies face stress tests. The question is, how do leaders respond to those tests? Do they take a hard stand against extremist, anti-democratic forces, even when it's hard for them personally, or do they try to appease them?
0: 오늘 이 강의는 혼돈의 시대에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잡이가 되어줄 겁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1: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이야, 그 참 나만큼이나 요상하게 생긴 물건이요? 시! 광대 달무리오시다! 아네, 좀 전까지만 해도 귀양 가는 길이었는데 말입니다. 천한 광대놈이 칼도 다 차보고 아, 이 또한 호사가 아닌가 하였는데 도절단의 말씀이 가는 길도 멀고 힘드니 아이, 체담이나 한 잔락 해보라 하더이다.

0: 광대놈 귀양 가는 사연 한번 키고 왔다. 그날도 사람들 앞에서 신명나게 한판 놀고 있었는데
1: 대역죄인 탈문이 나오더라.
0: 오래 살다 보니 이 천한놈 이름 앞에 대역 죄인자를 타는 날이 다 있습니다. 내 평생 거리에서 구걸하며 살아 양반님들과 가까이 지낸 적도 없는데 하! 역모를 꾸민 양반님 입에서 내 이름이 나왔다지 뭡니까? 그 양반님은 본래 몰락한 집안의 서자 출신인데 이름이 이가 달손이요. 이 달무늬의 동생이라 했다지 뭡니까? 내 얼핏 들으니 달무늬 동생이라 하면 사람들이 줄줄 따라 세력을 모으기가 좋았다나요? 함께 잡혀온 또 다른 이는 아이고 글쎄 이 달무늬의 아들이라 했답니다. 내 비록 머리는 반백이나 장가 한번 못 가본 총각인데 아, 이 얼굴을 좀 보십시오. 짐승도 다 짝이 있다지만 아니, 누가 이런 박색에게 시집오려 하겠습니까? 게다가 대역 죄인 이가 달손의 형이라니 아나 참나 아, 이놈은 족보도 식구도 없는 몸입니다. 그러나 누가 이 천한 놈의 말에 귀 기울여 주겠습니까? 도깨비 같은 포졸님들이 다짜고짜 곤장을 치는데 아이고 내 아직도 삭신이 쑤십니다. 허나 매맞은 몸보다 더 쑤시는 것은 여기 이 마음입니다. 비록 천한 재주로 빌어먹는 몸이지만 하늘 아래 떳떳하게 살았지요. 내 본디 거지 속을 우두머리 출신이라 배고픈 아이를 보면 그냥 지나치질 못하고 돈이고 밥이고 나 혼자 먹는 법을 모릅니다. 허나 천하의 가난한 이는

0: 다니다가 다투는 사람을 만나면 끼어들어 아 우스꽝스럽게 흉내를 내죠. 이 추한 얼굴도 사람들 웃기는 데는 꽤 쓸모가 있습니다. 저작거리 아이들은 서로 놀릴 때 이리 말한답니다. 네 형은 닮은이다. 아이 뭐 그러면 어떻습니까? 못난 얼굴이든 천한 이름이든 알량한 재주든 누구든 보고 한바탕 웃으면 그뿐이지요. 그래도 이 재주가 쓸만한지 찾는 곳이 많아. 활동 강산 안 가본 곳이 없지요. 아침이면 노래 부르며 장에 들어갔다. 저녁이면 어느 집 처마에서 자니. 한양에만 내 집이 8만 호는 돼요. 죽을 때까지도 다 못 가볼 지경인데. 하, 이 체주가 화근이 되어 죄인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니, 삐뚤어진 입이라도 말은 바로 하라는데, 응? 어찌 못 배우고 못 가진 나보다 가진 자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죄다 거짓말뿐이지. 내 이름을 알려 밥은 먹고 살았으나 결국 그것이 화근이 되는군요. 대역 죄인이란 누명은 어찌 어찌 벗었지만 나에게는 또 다른 죄가 있다 하더이다.
1: 닮은이란 저는 머리가 반백인데도 총각의 모습을 꾸며 민심을 현혹시키고 풍속을 괴란하는 무례한이다.
0: 임금님 말씀 한마디에 하마터면 내 목이 달아날 뻔했지요. 그래도 역모에는 뜻이 없다 밝혀져 귀향길에라도 오르게 된 것입니다. 참, 이 광대놈 이야기가 너무 무겁지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내 귀향길이라 당장 구한 것은 날가 빠진 탈바가지 뿐이나 내 평생 갈고 닦은 재주로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의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광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이게 누구야? 지혈일 거야? 맛있어?
1: 네.
0: 응? 야, 뭐야?
1: 저는 레아 6살입니다. 나 춤을 추는 거 아주 좋아해서요. 노래하는 것도요. 할 수 있어 빛이 난 얼굴처럼. 어른들이 도움이 필요하고 어려운 거 보이면은 내가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지안이는 3살입니다. 내 동탱이입니다. 귀여우고 착한데요. 저 엄청 좋아한대요.

0: 우리 갑시다. 빨리 와.
1: 짐이랑 내가 먼저 갈게. 그래서 내가 내리고 있을게요.
2: 뭐야? 형 거 두 개 들어가겠나? 진짜. 안에
0: 안에 안에
2: 안에 안에 싶어.
3: 드디어 간다 이제.
0: 사실은 아버지가 제일 설렐 것 안 같나? 맞지? 오늘 사는 걸 누가 아빠가 지금 한 번도 안 갔으니까.
4: 엄마는 6년 만에 온 것 같고요. 아버지는 처음 오셨고. 프랑스까지 오려면 최소 정말 짧게 잡아도 10일은 잡아야 되는데 근데 그게 저희 아버지한테는 쉽지가 않으셨던 것 같아요.
5: 오봉서우는 조광익 선생님을 모시는 사당입니다.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면 예전으로 돌아갈 확률이 한 90% 정도.

0: 내가 제일 마음에 안 좋은 게 딸이 프랑스 결혼식이었어요. 내가 못 갔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참 내가 은혜 안 들어서 참 미안하지. 참으로 미안하지.
1: 부모님 그래도 마지막에 아버지.
2: 자기도 지금 긴장하고 있나?

0: 달에 그 건강검진했나? 조기암이라 그래서 갑상수술하고. 그래서 한 번씩 또안 좋을 때가 있거든.
1: 근데 잘 생긴 건 나.
0: 장거리라서 걱정은 되긴 한데 가야죠.
2: 조심히 몸 조심 다녀오세요. 몸 조심히.
0: 알았어. 아, 오늘 아들 없었으면 아무것도 안 될 거야. 그 쭉 하면 되네.

0: 이 상황을 어떻게 즐길 줄을 모르겠다, 지금. 겁이 나가. 이제 쭉 가면 되는 거요. 어?
1: 잡통은 얘인데. 267.
2: 66.
1: 이거 왜 그래? 잡통은 거 다르나? 아, 이륙류, 내가 잘못 봤는데 이쪽으로 가. 병근이 병근 한 번도 안 타봤는데.
0: 제가 해외 혼자 가는 게 진짜 두려워요. 끈이 갑자기 없어져서 또 그 비행기 도시 보낸 적도 있거든요. 제가 약간 그런 징크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요, 우리 걱정은 되긴 한데

0: 우리 빨리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나 이게 도저히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를.
1: 시간이 부족하나?
2: 안 나오시지?
0: 피디님!
1: 아, 그, 너 느리네.
2: 뛰어야 돼. 문 닫혀요. 뛰어야 돼요.
1: 몇 번?
0: 오, 저기네.
1: 잘 헛거리네, 와.
0: 어떤 말 있다?
2: 뛰어.
1: 빨리.
3: 50이 끝났겠다.

0: 주세요, 이제. 밥 먹자. 우리 이제 엄마 차 타고 할머니, 할아버지 데리러 갈 거야. 공항에.
1: 그리고

0: 8시 이제 갈 시간이다.
1: Parce que vous devez être 5 dans la voiture, c'est ça?
0: Oui.
2: Ouh là là.
0: Allez.
3: Allez, à tout à l'heure.
2: À tout à l'heure. Cherchez-le, mamie coréenne. Ouh, 더운 날 너무 더워서 그냥 내 마음에 모든 예쁜 얼굴 함께 미안해 너네
0: 너무 힘들더라고요. 좀 이상한 날이었어요. 비리바비베리 비리바비베리 비리바비베리 화이팅! 양들이 우를 못 마시면 양들이 죽는단 말이야.

0: Pour la viande.
1: Oh, on m'a pas là.
2: Ouais.
3: Kev.
4: 그때부터 시작이 어렸어요.
3: 가자 가자 가자 뛰어가자 뛰어가자 뛰어가자.
1: 우리 집안.
5: Par les pattes de devant et mets-le par terre. Doucement, doucement. Doucement.
3: Ouais.
5: C'est bon.
4: Ce sont les pattes de devant et mets-le par terre. Doucement, doucement. Doucement. Ouais. C'est bon. 목표이고.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고 열심히 일하는 편이고 프랑스에서 부모님이 너무 불편할 것 같은 거예요. 이번만큼은 우리가 여기에 가져와서 이제 살자 끌고 나와서 여기 설치를 한 거예요.
5: 야, c'est bon.
3: 아, 나 너무 힘들어.

0: 맞아요. 뛰어야 돼요.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1: 빨리 가, 빨리.
2: 괜찮겠는데?
0: 안 되는데?
2: 그렇지?
1: 내가 말 안 되네.
3: 못하는 줄 알았어요. 무서웠어요.
0: 그치?

0: 갑시다 얘들아. 가자 얘들아, 늦었다 늦었다.
1: 엄마,
0: 네.
1: 뛰어가는 게 조금 위험하지 않아? 넘어지고 차가 가면 어떡하겠어?
0: 그렇지 그렇지. 에이, 이런.
1: 공항 보인다. 야,
0: 아, 얘들아.
2: 졸려?
0: 아구씨! 오!
2: 이야!
0: 이야! 이야! 아구씨!
2: 왜 이래 늦었나?
0: 아이고, 내가 그. 안돼,
3: 할머니.
0: 할머니. 나중에 영상 촬영 방송 나오면 알고요.
3: 야, 할머니, 지연이.
2: 이야, 할머니, 보자. 이야, 이야. 애들 보는 순간에 피로감이 좀 확 풀린다는 거, 막 그런 느낌. 엄청난 막 확 있다가
4: 애를 보니까 뭔가 에너지가 막 가라앉았던 에너지가 막 완전히 그냥 살아나는 어떤 그런 느낌. 너무 좋았어요.
1: 할머니, 나는 너가 안는 거는.
4: 할머니 많이 기다렸어?
1: 우리 할머니 진짜 할아버지는 엄마 할머니의 딸을 옆에 앉을 거고 할머니는 우리 둘 다 옆에 앉을 거예요.
4: 그럴까?
1: 네.
4: 와, 좋아.
0: 엄마 괜찮아. 괜찮아. 빨리 들어. 빨리 엄마 빨리 자자. 방에 빨리 침대.

0: 아이들이 누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1: 저는 텐션을 좀 하니까 그 애들 좋아하잖아요.
2: 게임이 안 되지. 한 배하고 게임이 안 되지.
3: 아이를 세워야 된다고?
4: 으쌰! 우와! 잘하는데?
5: 됐어.
4: 할머니는 어떻게? 할머니가 앉을까?
5: 여기.
4: 알았어. 할머니 들어갈게.
5: 앉아벨트가 여기 있어요. 응? 앉아벨트가 여기 있어요.
4: 자, 탑시다. 네. 갑시다.
5: 갑시다.
4: 갑시다.
5: 갑시다.
4: 갑시다.
5: 예쁜 엄마랑 할머니.
4: 예쁜 엄마랑 할머니.
5: 별 하나다, 별 하나, 하나.
4: 어, 별 하나 찾았네.
5: 우와.
4: 우리 레아를 비추고 있네. 그치? 같이, 레아 같이 가자. 이러는 거야.
5: 같이 가자.
4: 할머니 진짜 아빠 나랑 말 전혀 못하는데 고맙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5: Merci.
4: Merci.
5: Merci.
4: Merci.
5: Merci 아니야. Merci 먹고 싶어요.
4: Merci 아니야?
5: Merci 사와서 물에 넣어서 줄게요.
4: 내가 따라 Merci인 건.

0: 그자 어디로 가노? 집으로. 그자.
1: 그자. 아 케빈. 어. 어이구. 어. 케빈 집에 왔네 드디어 이제.
2: 어느 게 안 나네요.
1: 가자.
0: 기현이 신발 안 벗고 가냐?
3: 고생 많으셨어요. 마이튼.
1: 아, 우리 또 누가 누가 우리 사이하고 케빈하고 이거 겁나는 큰 집을 공사한다고 짜놓은 거.
3: 엄마 이거 앉아 물 한 먼저 한잔 할까요? 엄마 물 한잔 내가지고.
1: 이거 이거는 잠이 와가지고.
4: 잠 뭐지 지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5: 차도 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
3: 그렇지 여기 오는 게 이제 오는 게 여기가 제일.
5: 여기서 못 타고 나무 내고 있어. 몇번 냄비 돌아지는 거.
1: 그러니까 그래서 빨리 좀 씻고 빨리 그 하자. 너도 돈이 너도 피곤하다. 애도 피곤하고.
3: 오늘 그. 그 그게 오늘 우리가 뉴스가 있어요. 일단 네. 오늘 하루에 도착하자마자 지금 프랑스의 폭염주의보가 지금 이번 주까지 떠가지고 그 단오 축제는 취소됐어. 어, 단오 축제는 취소됐고.
6: 단오 축제라고 그래서 그 지금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김치 샤또에 그 대표님께서 어렸을 때 정말로 단오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으셨대요. 단오라는 축제를 이렇게 재해석을 해보자. 그래서 서로 프랑스와 한국 문화를 교류하는 그런 장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보자.

0: 아버지가 또 제대로 멋있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다. 이제 그게 좀, 그리고 아버지가 그거에 대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취소가 되니까. 아버지 준비해 오신 것도 있고, 나도 준비한 것도 있고, 좀 아쉬워가지고, 좀 대신해서 대안해가지고 뭐를 할수 있을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일기예보를 기다렸다가, 오늘 아침에 이제, 그때가 아버지 문이 닫으셨어요.
1: 내가 아버지가 제일 좋고, 그게 그, 뭔가 역할을 하려고 왔는데도 그렇구나.
2: 그건 관계없잖아.
1: 그래,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
0: 아니, 그래도 뭔가 좀,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거 해드릴 테니까, 안내를
1: 그래,
0: 드릴 테니까.
1: 그래, 빨리 좀,
0: 이제 씻고 아버지 어머니 빨리 들어가서 주무셔야 돼.
1: 빨리.
0: 자자. 자자.
3: 아니.
0: 오늘 자자.
3: 수고해.
0: 수고했어, 오늘도.
3: 이이
0: Bonne nuit.
3: Bonne nuit.

0: 모든 모든 모든 모든 함께 하주 빈판자핑 조아핑 아자핑 사랑해 오르리 모든 지니핑을 불러줄게 말랑핑 말랑핑 함께 펴라 모든 슈리스타트 에딧 기시다크를 그리고 모든 내 햄보핑 햄보핑 써 조아핑 친절해라
1: 얘들아
2: 일라봐 일라봐 일라봐 일라봐
1: 햄을 숨을 쉬었어 보사 보사 눈이 반짝반짝 눈이 반짝반짝 우와 우와 드디어 뭘까? 제 나름대로는 하나라도 조그만 거지만 하나라도 애한테 뭔가 주고 싶은 마음이 뭐 올 때 한계가 있으니까 우와 우와 드디어 뭘까? 슝 우와 우와 가지고 무채고 여러분 할머니 여기 준비 짜잔
0: 이 한복이에요
1: 지하니까 아 레아까
3: 헷갈렸어 입어볼까? 어.
1: 엄마 좀 입혀주세요 레아는 핑크색 좋아한다 했지? 어? 한국 공주 같네 한국 공주 같네
4: 이거
1: 이거 이거는 엄마도 김치 담을 거.
3: 어. 이거는 그거 미숫가루고.
1: 어 16가지.
3: 이건 아 김이랑 미역이랑.
1: 이거는 조선간장.
3: 조선간장. 아 조선간장 이 귀한 거를. 어,
1: 이거 참기름.
3: 참기름. 난 참기름이 제일 좋아.
1: 더 가지고 오고 싶은데 가방에 한 개가 있으니까.
3: 그렇지.
1: 어 은혜야 이거 한 이거 봐봐.
3: 야, 나도 한복이 이렇게 제대로 된 걸 가져보네. 그래. 응.
1: 이걸 조금, 어, 한, 이거 봐봐.
0: 우와, 엄마 정말 예쁘다. 엄마가 정말 예쁘다, 엄마.
3: 이거 꼽아보면 돼.
0: 이거 보여줄래요, 엄마? 이거?
3: 난 네가 예뻤으면 좋겠다 생각 진짜 많이 했는데. 아예 제대로
5: 후기해야겠지.
6: 아예 제대로 후기해야지.
5: 이거
6: 나중에 집
5: 고치면 이게
6: 너
5: 집에 놔둬.
6: 아예 완전
5: 이야.
6: 보자.
5: 이 문자.
6: 하나.

0: 네, 공주님, 또 뭐 할까요?
1: 부셔줄까요, 공주님? 예.
2: 신나님, 난로까지.
0: 제가 신나님이에요, 할머니가?
2: 네. 신나님.
0: 아, 너무 웃긴다.
2: 여기 있어요?
0: 할머니가 신녀가 됐어. 와, 할머니가 신녀가 돼버렸어, 갑자기. 할머니, 어떻게 할까요? 할머니 신녀가 됐어요.
2: 어떻게? 아니, 그래도 머리는 속아야 돼.

0: 얘들아 같이 살라고 그러는데 우리 경상도 사람으로서는 내가 행동하는 자체가 좀 무식하지. 뭐 인정하는 건 인정해야지. 사실인데.
1: 애들 귀여워. 할머니가 너무... Et le temps préparé,
2: il faut faire combien?
1: Il faut faire quand même 4 parce qu'on est nombreux. Mozzarella, sauce tomate, on a aussi la crème et champignons.
3: 정리된 역할이 요리를 남편이 하고 나머지는 제가 다 하는 게.
4: J'aime bien cuisiner comme qui sont avec nous.

0: Ah, parce que c'était le plus simple et le plus rapide à faire.
1: 아빠는 밥을 최고로 만드니까요. 최고의 요리사라고 부를 거예요.
0: 놀 거예요.

0: 대비.
1: 예.
0: 예. 대비.
1: 예.
0: 챙피하거
1: 예. 이쪽, 이쪽,
0: 이쪽, 이쪽. 복도.
2: 물건을 찾아서 버리지 않고 보존해서 그거를 필요한 사람한테 넘기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저희의 일이고요.
3: 창고 다 들어봤는데 으스스한 그런 게 있거든. 물건이 뭐 창고 여기저기 꽉 찼어요. 들어보면 이게 이곳에 딱 보면 뭔가 정리가 안 되시니까 정리. 이거, 이거 위험하잖아, 이게. 여기, 이런 거. 이렇게, 안 위험하게.
0: 예.
3: 쟤는, 이게 연장 같은 이런 게 흩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 찾게 되잖아. 그럼, 으쌰! 여기, 여기. 오케이. 원 플러스 원. 함께 하는 게 좋잖아. 금방은 금방. 함께 하는 게 좋아. 남이 누가 와서 보면 깨끗하잖아. 예를 들어서 뭐 방문객이 있으면 이미지가 딱 보는 사람 눈이 이미지가 이야 특히 비즈니스 동양인들 비즈니스를 깔끔하게 하는 거야. 깔끔하게 하는 거. 딱 될 수 있으면 이게 연대별로 이렇게 해나가면 사람 더 좋지.
4: 뭐 예를 들어서 뭐 중세시대 안 그러면 프랑스 때다. 안 그러면 영국이다. 뭐 그러면 와서 보는 사람이
5: 알겠어요.
3: 또 자는 게.
6: 엄마 이제 너무 힘들어.
7: 그래서 할머니가 심심하잖아요. 안경 넣어.
8: 안경 안 보여.
7: 이제는 안경 나오기 아주 좋아할 거예요. 아이고. 할머니 신나는 말 지금 자 일어나.
6: 아기 공주니, 아우 힘들어 할머니, 아우 신이 할머니 힘들어. 어, 공주님.
2: 우리 엄마 체력도 좋아.
6: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7: 알았어, 더 줄게, 할머니.
2: 아버지. 피곤하셔요.
3: 아, 돌리네. 네.
2: 할머니 애들이랑 놀고 있는데. 나중에 아빠 좀 조금만 쉬다가 그 이제 애들하고 좀 놀아줄래요? 애들이 할아버지랑 자주 보는 게 아니잖아. 이 목표 중에 하나 이거는 불평이 아니라 애들 그걸 위해서 여자 가서 음식 마무리하고 올게요.
3: 그죠, 너 런던 너 빨리 런던 가. 그죠. 그죠.
2: 와.
6: 그죠.
3: 그죠.
2: 갑시다.
6: 그죠. 할머니도 신난다 이제.
7: 신나 신나 할머니 오세요 빨리.
6: 네. 알겠습니다.
0: 신녀 할머니.
6: 신녀 할머니 알겠습니다.
7: 뭐든 가주세요.
6: 기다려 주세요.
7: 하나호호 미미수.
6: 할머니 문 닫아 주세요.
2: 아빠, 엄마, 나는 저기 저 다른 차 타고 갈게요.
5: 네.
2: 거기서 만나요.
6: 안녕. 우리 나중에 만나. 아기 공주 노릇을 너무 잘하는데.
7: 할머니랑 엄마랑 할아버지랑 아빠.
5: Oui, on va manger, on va manger.
6: 너 배고파?
5: 맨날 배고파. 자니
0: 옛날 배고파.
2: 부모님들은 보통 오시면 그래도 유명한 곳에 한번 가보고 싶으시고 하니까 저 아버지가 똑똑한 와중에 아버지 사랑을 우리는 다 그렇게 느끼고 컸단 말이에요. 손자, 손녀들 입장에서는 자주 못 보기 때문에 그걸 느낄 만큼의 그런 시간을 같이 보내지는 못하는 그 부분이 좀 아쉽고.
5: 왔어요.
2: 야, 여기 레아랑 지안이 온 적 있지?
7: 네. 여기에 먹을 거예요?
2: 여기서 피자 먹을 거야.
8: 숲에 새 소리 듣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
3: 야. 지안이 이게 뭐야?
8: 우와.
2: 해발 750m인데 그래서 이제 일단은 시원하기도 하고
3: 멋있다 야 이게
2: 풍류지 풍류
3: 야
2: 와
6: 케빈 이걸 만들었단 말이야 어머나 케빈
2: 이거 봐, 이거 내가 케빈 생일 선물 사준 거다.
6: 뭐?
2: 이거. 맥가이버 갈.
6: 케빈한테 딱 특별한 선물이네. 와. 케빈 고마워. 우리 케빈 덕이네.
2: 차를 마실게.
5: 이곳, 이곳 다며.
2: 어? 엄마. 장모님 말을 잘 들은 애 나오거든.
6: 본래 사이 사랑 장모야.
2: 그렇지. 부산 여자
5: 잘 들으세요.
2: 엄니 아버지가 이번에 기회가 진짜 나한테 너무 소중하다고 느끼는 게 내가 사는 곳에서 오래 있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 같아가지고 여기 살면서 좋다고 느꼈던 것들을 엄마 아빠한테 많이 보여주고 싶어.
6: 진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모습도 진짜 고마운데 어? 이렇게 또 좋은 곳에도 오고 어? 정말 고마워.
3: 사실은 아버지 좀 실이 좀 그랬었지 마음 이 와서 좀 많이 느끼고 지금 제가 굉장히 우여스럽지 어디부터 관광도 다니고 뭐 이랬는데 그런 걸 못해봤어요 못해보고 새벽에 가갖고 뭐 옷 갈아입고 다시 주문하고 이러는 게 비일비재해서 늘 마음이 또 걸리지 늘 걸리지 마 빵점이지 아빠지만 빵점 아빠 스스로 난 알아 빵점

0: 아버지가 그 갖고 있던 피아노 많이 있어 있는데 뭐 문어로 표기는 그렇고 좀 더 많은 아버지도 많이 느끼고
1: 많은 게 필요한 것 같잖아요. 자식들이랑 얘기할 때 감정을 장황하게 얘기하지 않으셔서 그렇지 그 표현이 저는 부족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빠랑 어린 시절 추억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좋은 기억이 되게 많았고 저희가 다 그래서 아빠를 되게 좋아하고 그런 면에서

0: 야, 다 이리 다 같이 이렇게 화이팅 한번 할까?
1: 화이팅 한번 할까? 예.
0: 야,
1: 이런 스타일이지, 그죠? 야, 화이팅, 레아야 이거 봐.
0: 야, 레아 이거 봐. 야, 이렇게 해가지고 지가리도 이렇게 하고. 아, 뭐, 대빈도 하고.
1: 대빈도 이렇게.
0: 자,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심은데 이제 오늘 이틀 됐다 이거. 이틀 됐는데 살아 남았네. 은혜가 미나리를 워낙 좋아한다요. 토마토 같은 물 주고 이게 화단이구나. 내가 엄청 좋아하는데.

0: 어, 아버지.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 응? 애들 그 뭐 요거트 이런 거 떼려가지고 엄마 잘 안다, 엄마가. 오시기로 했던 손님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취소가 됐지만 오시겠다고 뭐 그런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또 저희 부모님이 오셨지만 뭐라도 하고 돌아가실 수 있게 지금 배려를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만큼 제가 한 몫을 하고 가려고 이제.
1: 어. 7시까지
0: 지침. 갔다가 한 5시 했을 때 뭐. 응. 네. 이때 좀 연락할게요. 갔다 올게요.
2: 나도 갈 준비해야 된다.
3: 아, 오늘 오기 전에 뭔가 해놔야겠다. 신경 안 쓰게 해놔야겠다. 뭐 정리정돈 해야겠다.
4: 태야, 굿모닝. 아가씨들, 일어나 이제.
2: 응? 일어나서 이제 하고 갈 준비해야지.
4: 오셔. 와, 언니네 일, 뭐? 언니 일어났어, 드디어. 우리 지연이 가자.

0: 그래? 치아에 닮았네. 이리 와봐. 빨리 먹자.
1: 응? 씻었어요?
0: 어, 할머니 씻었어.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잘 먹네.
2: 케빈, 부산 처음 왔을 때 그 느낌이 지금도 생각나나?
3: 부산 바닥 제일 좋아해요.
2: 부산이 최고다.
3: 부산 음식도 회. 회? 너? 어떤 단어? 회? 회?
2: 회.
3: 회.
2: 맛있지. 회도 맛있고 고기도 맛있어.
3: 여기 소 많아요.
2: 그러니까 소 키우는데 원가 잡게 되잖아. 여기는 자연적으로 하면서 원가 잡게 되지. 양봉하는데 가니까 6명이 필요해, 6명.
3: 아기 준비해야 돼.
2: 오케이.

0: Ouais, et les filles, vous vous dépêchez. Et Léa, habille-toi vite et après on va à l'école. Hein, Diane, on va aller à l'école aujourd'hui. Donc il faut pas arriver en retard.
1: Hein.
2: Oh, après la journée. Casa, Léa, viens voir.
3: Casa. Chut. Alors, allez, allez. Bon. 안으로 옳지
2: 기침에서 보자
4: 네
3: 응? 응 야, 내 자동차 좀 가르쳐줘 운전 드라이브
0: 마뉴얼
5: 해본 적 있어요?
0: 마뉴얼
3: 있지 스타트
6: 내일은 거기 분들도 갑자기 이런 행사를 또 기획을 하게 된 거여가지고 내가 도와드리러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차를 캐빈 차를 운전해가지고 그 학교에 애들을 데리러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내가 없는 동안 애들이랑 잘 시간 잘 보내주시고 아빠 잘 부탁해요, 아버지.
3: 전지 스타트는 일단.
0: 네.
3: 일단 해줘. 일단 스타트.
0: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다섯, 여섯.
3: 와, 6단까지.
0: 네. 굿이 날 때만 이렇게, 이렇게.
3: 오케이, 좋지.
0: 소리 있도록 위로.
3: 굿이 할 때만?
0: 네. 오케이, 여기 앉으세요.
3: 자.
0: 한번 해보세요.
3: 전진 1단 스타트
0: 네.
3: 2단 3단 4단 5단 6단 약간 움직여 볼까요? 바로 우진 됐어요
0: 예.
3: 가 핸드브레이크
0: 핸드브레이크
3: 오케이
0: 오케이
3: 어, 12시인데 가야 되는데 12시인데
2: 애들 간식.
3: 여기.
7: Veuillez parler après le bip.
3: 이야, 할아버지 프랑스에서 첫 은행이다 이게. 이야야, 응? 기다려. 할아버지 간다.

0: 그래요. 어우, 예.
1: 어잉.
0: 가방 어디 있어, 가방?
1: 가방.
0: 응. 할머니 보러 가자. 자, 그래. 도시락 까먹으러 가자. 이야. 근데, 지연에 같이 먹어야지.
1: 야, 무서워요.
0: 과일. 너. 야, 오늘 뭐 했어? 응? 재밌었어, 오늘?
1: 네.
0: 친구랑?
1: 네.
0: 내가 되게 고팠구나. 이미 배고 많이 고팠네. 천천히 먹어, 천천히. 천천히.
1: 그 바깥에 너무 많이 있어서 아주 더웠어요. 할아버지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0: 가까.
1: 빨리 갈래요. 어서
0: 가. 가자.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1: 뚱뚱뚱.
0: 여기, 여기.
2: 우리.
0: 맞다. 이거 보자. 꽃 설명해봐. 꽃, 무슨 꽃이야, 이게? 향으로 숲의 향기를 피부에 들어가면 피부가 진짜 좋아져. 으쌰. 으이. 이들은도 하나.
3: 인자미.
4: 모든 게 진심이네. 진심 아닌 사람들이 없다.
5: 하나씩 시키죠. 스테이크, 타임, 육회, 소머리. 와인 한 잔 시키자고 하는데.
6: Manger un samgyeopsal sans soju.
4: 술도 그만 먹지.
6: 슬퍼요.
4: 슬퍼. 술을 안 먹으면. 맛있겠네.
7: 이거는 소머리 같은 거 괜찮은데.

0: 수행평가 할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문제를 저학자들이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생명은 폭발적으로 태어나 순식간에 흩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존재는 그 작은 입안에서 세상의 시작을 지켜냅니다. 그 흐름 속에서 생명은 이어지고 거대한 질서를 이룹니다.

이 바다에서는 모든 것이 순간에 뒤바뀝니다. 지키려는 자와 빼앗으려는 자, 그 끝없는 충돌 속에서 다시 시작되는 이야기. 생명의 노래입니다.

지구의 대부분을 덮고 있는 바다. 그 면적은 지구 표면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광활한 바다 대부분은 수심 3,000m가 넘습니다. 하지만 산호초가 차지하는 공간은 1%도 채 되지 않죠. 이곳에서 가장 치열하고 가장 풍요로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산호초에서는 수천의 생명이 매일 하나의 물결이 됩니다. 그 흐름은 멈추지 않고 점점 더 거대한 움직임으로 이어집니다. 다양한 생명이 모여 바다는 하나의 살아있는 큰 세계가 되죠. 그리고 그 흐름 속으로 포식자가 들어섭니다.

바다는 늘 팽팽한 긴장 속에서 균형을 이루죠. 이런 바다는 빛에 따라 보이는 모습도 환경도 달라집니다. 햇빛은 바닷속으로 스며들지만 그 깊이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무지개처럼 다양한 색을 지닌 햇빛은 수심 10m 이내에는 풍부하게 도달합니다. 이 깊이에서는 물고기들의 화려한 색이 온전히 보이죠. 하지만 수심이 깊어질수록 빛은 점점 약해지고 20m를 지나면서 색은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수심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색은 무엇일까요? 빨간색입니다. 파장이 긴 빨간색은 바닷물에 빠르게 흡수되어 곧바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빛을 비추면 사라졌던 원래의 색이 드러나죠. 붉은색 물고기는 조명빛이 닿는 순간 선명해지지만 빛이 사라지면 검은색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사라진 색은 포식자의 눈을 피하는 효과적인 은폐가 됩니다. 그렇다면 깊은 바다에서도 잘 보이는 색은 무엇일까요? 노란색과 흰색입니다. 노란색은 다른 색보다 덜 흡수되어 오래 남고 흰색은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도 존재를 드러냅니다. 보기에는 잔잔해 보이는 바닷속. 하지만 끊임없는 흐름이 계속 이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물의 움직임은 생명을 흔들고 살아남기 위한 몸짓은 더욱 바빠집니다.

물살이 거세지면 큰 물고기들은 절벽 끝, 흐름이 약해지는 곳으로 모여듭니다. 깃대도 무리입니다. 평소에는 한두 마리씩 흩어져 살아가지만 1년에 두세 차례 하나의 무리가 되어 행진합니다. 이렇게 때를 이루는 시기는 산란기입니다. 그런데 흩어져 있던 개체들이 어떤 신호를 따라 모이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미스터리입니다. 수백, 수천의 개체가 하나의 흐름으로 움직이지만 알을 낳고 수정하는 순간은 아직까지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상어는 집요하게 무리를 따라붙고 날이 갈수록 그 수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많던 무리는 어느 날 흔적도 없이 모두 자취를 감춥니다. 그러나 생명의 흐름은 멈추지 않습니다. 보름달 무렵이면 또 다른 무리가 등장합니다. 레드 스네퍼입니다. 흩어져 있던 개체들이 사방에서 모이고 약속이나 한 듯 거리를 좁히며 밀집합니다. 불과 하루 사이 무리는 엄청난 숫자로 불어납니다. 그런데 암컷이 방향을 바꿀 때마다 수컷들은 경쟁하듯 따라붙습니다. 이유는 산란. 수컷들이 몰려들고 순식간에 알을 낳고 수정이 이루어집니다. 작은 알들은 물살에 흩어지고 그 틈에서 일부는 곧바로 먹이가 됩니다. 산란은 여기저기서 동시에 일어나고 무리는 한순간에 집단 산란으로 이어집니다. 번식은 이렇게 끝나고 알의 운명은 바다의 흐름에 맡겨집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을 바다에 맡기지는 않죠. 이 작은 물고기는 자신의 몸으로 새로운 생명을 지켜냅니다. 알을 입안 가득 품은 채 먹지도 못하고 부화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알을 품고 있는 것은 수컷입니다. 암컷이 알을 낳으면 즉시 수정시켜 입안에 넣고 열흘 넘게 지켜내죠. 알이 자라면서 부피는 점점 커지고 숨쉬는 것조차 버거워집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작은 입안에서 생존은 이어집니다. 이 물고기는 무언가를 지키고 있습니다. 열흘 넘게 지켜온 알에서 새 생명이 나올 준비를 합니다. 알을 지키는 것은 수컷. 작은 몸짓이 부화를 재촉합니다. 세상으로 나온 새끼는 입으로 물어 둥지 밖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알은 대부분 부화하고 둥지는 조용히 비워집니다. 그리고 바다에서는 또 다른 만남이 시작됩니다. 이 작은 오징어들은 서로를 탐색하며 짝을 찾고 있습니다. 상대가 마음에 안 들면 분명하게 거부합니다. 하지만 서로 마음에 드는 순간 망설임 없이 하나로 이어집니다. 짝짓기가 끝나고 이제 다시 생존의 시간입니다. 오징어는 시력이 좋아 미세한 움직임까지 모두 포착합니다. 오늘의 사냥은 가장 효율적인 먹이 새우입니다. 부드러운 조직만 먹고 껍질은 버립니다. 이 바다에는 상상을 벗어난 존재도 있습니다. 보기에도 징그러운 이 생물, 포악하기로 유명한 왕털 개지렁입니다. 몸 길이가 2m가 넘고 모래 속에 숨은 채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베일 속의 포식자죠. 밤에 먹이를 잡을 때만 잠시 활동하는데 한낮에 활보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 생물은 어둠이 내리면 감춰졌던 실체가 드러나죠. 섬뜩한 이빨입니다. 잠에 취해 이 주변에 머무는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어떤 물고기든지 한번 잡히면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죠.

밤바다의 저승사자지만 밤과 낮은 전혀 다른 환경이죠. 왕털 개지렁이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긴 몸을 바짝 웅크립니다.

하지만 몸 길이가 2m가 넘다 보니 숨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순간 예상치 못한 공격이 벌어집니다.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몸통이 맥없이 끊어지고 밤의 저승사자는 그대로 물고기 먹이가 됩니다. 먹고 먹히는 세상. 이 바다에서는 영원한 강자도 영원한 약자도 없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바다. 하루의 움직임이 잠시 멈춥니다.

그러나 이 밤 모든 것이 잠들지는 않죠. 어둠 속에서 조용히 모습을 드러낸 존재, 알을 가득 품은 만티스 슈림프입니다. 이 종은 평소에는 강력한 펀치를 마구 날리는 무법자입니다. 단단한 먹이는 깨질 때까지 앞발로 계속 때립니다. 하지만 알을 가득 품은 지금은 더 이상 공격자가 아닙니다. 작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한없이 조심스러워집니다. 깊은 밤, 아주 작은 문어가 주변을 살핍니다. 조그만 움직임에도 신경이 곤두섭니다. 크기는 고작 손가락 두 마디 정도. 이 작은 몸은 6개월 정도 지나면 성체로 자랍니다. 다 자란 문어는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죠. 지나가는 개는 순식간에 먹이가 됩니다. 하지만 안전한 보금자리는 누구에게나 탐나는 공간이죠. 침입자가 등장합니다.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벌어집니다. 결국 힘의 한계를 느낀 침입자가 슬며시 꽁무니를 뺍니다. 그 순간 한 번 더 공격, 완전히 제압합니다. 싸움의 끝. 침입자가 가져왔던 조개 껍데기까지 승자의 몫이 됩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이 사냥꾼은 오늘 밤 매복 장소를 고릅니다. 잠깐 사이 눈과 입만 내놓은 채 먹이를 기다립니다. 아무 일도 없는 듯 시간이 흐르고 먹이는 스스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한순간 존재는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이 바다에는 밤이 깊어질수록 깨어있는 종도 있습니다. 카디널 피쉬 수컷 아비입니다. 입안 가득 알을 품은 채 주기적으로 내뱉었다 다시 물며 산소를 공급합니다. 열흘 넘게 먹지 못하고 잠들지 못한 시간, 그 흔적은 몸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 밤, 모든 기다림이 끝을 향해 갑니다. 아비는 지느러미를 빠르게 움직이며 새끼들의 부활을 재촉합니다.

본능적으로 떠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마침내 모든 것을 놓아줍니다. 이 밤 아비들은 새로운 시작을 모두 바다로 보냅니다.

산호초 아래 이곳은 모진 환경을 이겨낸 존재들이 자라는 곳입니다. 알에서 부화한 개체들은 3주 이상 플랑크톤 상태로 떠들다가 치어로 성장하며 산호초로 모여듭니다.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이곳도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주변에는 늘 포식자들이 머물고 순간을 기다립니다. 수많은 치어 중 성장까지 이어지는 개체는 채 1%도 되지 않습니다. 성장해 넓은 바다로 나서는 순간 이곳은 더 자유롭지만 그만큼 위험도 커집니다.

이 물고기는 위험을 피해 몸을 굴 속에 반쯤 숨기고 살아갑니다. 산란기가 되면 새끼의 안전을 위해 자신만의 둥지를 만들죠. 모래를 입으로 퍼내고 무너지는 가장자리는 몸으로 다져가며 조금씩 완성해 갑니다.

둥지는 한 시간이 훌쩍 지나서야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조피 씨가 둥지를 처음부터 만들지는 않죠. 버려진 둥지 주변을 계속 맴도는 걸 보니 뭔가 다른 생각이 있나 봅니다. 산호 조각을 슬쩍 치우고 꼬리부터 들어가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기다려도 지나가는 암컷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둥지 그냥 버려진 게 아니었군요.

혹시 암컷들은 이 집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걸까요? 기대를 안고 입구를 정리해보지만 그날 늦도록 암컷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열리듯 열대의 바다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강한 비가 쏟아집니다. 1년에 지구에 내리는 비는 약 500조 톤. 이 가운데 90%는 바다 위로 떨어집니다.

이 빗물은 바다 표층의 염분을 낮추고 물의 밀도 차이를 만들어 해류의 흐름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들이 모여 바다 순환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이 됩니다. 둥지를 고치고 암컷을 기다리던 조 피쉬 수컷들,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선택받은 수컷은 이미 입안 가득 알을 물고 육아를 시작합니다. 조 피쉬 역시 수컷 아비가 알을 품는 특이한 종이죠. 한편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한 수컷들은 급기야 남의 집을 넘봅니다. 꼬리부터 슬그머니 들어가더니 집 주인을 굴 속으로 밀어넣고 주인 행세를 합니다. 더 폭력적인 수컷도 있습니다. 집주인은 입을 벌리며 완강히 버팁니다. 그러자 아예 머리부터 밀어넣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 피쉬의 알 속 새끼들은 눈이 보일 만큼 자랐습니다.

육아에 지친 아비들이 많아집니다. 커져버린 알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고 결국에는 알을 포기합니다. 탄생으로 이어지는 길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바다에서 가장 치열하게 생명들이 모여 사는 공간은 어디일까요? 물이 빠져나간 자리, 갯벌입니다. 이곳은 단위 면적당 지구에서 가장 많은 생명이 살아가는 곳이죠. 워낙 많은 수가 살다 보니 산란기가 되면 경쟁도 거칠어집니다. 산란기 때 수컷의 몸에는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고 공격성과 번식 행동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러나 암컷은 외면한 채 집으로 향합니다. 수컷은 조급해집니다. 펄쩍 뛰어올라 암컷의 굴 입구를 몸으로 막습니다. 서로 거친 실랑이가 벌어지는데 과연 수컷의 이런 전략이 통할까요? 암컷이 계속 거절하자 수컷의 행동이 더 거칠어집니다. 결국 암컷은 자리를 피합니다. 몇 시간이 지나도 수컷은 여전히 암컷의 굴 입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참 후 돌아온 암컷. 과연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하지만 암컷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바닷물은 점점 차오르고 조급해진 수컷은 다시 구애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암컷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외면한 채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온종일 기다린 수컷. 구애 방식이 틀렸을까요? 오늘은 허탕입니다. 이곳에는 천적이 수시로 나타납니다. 몸을 낮춘 채 잡으려는 자, 숨어야만 사는 자. 여기서는 한순간이 생명을 가릅니다. 오늘은 계산이 모두 빗나갔습니다. 아무리 조심히 다가가도 눈치 빠른 이곳의 생명들, 위험은 먼저 감지합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루에도 몇 번씩 팽팽한 긴장이 오갑니다. 오늘은 포식자도 별 수확이 없어 보입니다. 천적이 사라지자 다시 활기가 넘칩니다. 아직도 짝을 못 찾은 수컷들, 애써 구애해보지만 암컷은 출행량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기저기서 수컷들의 구애는 이어지지만 암컷들은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아예 못 본 척합니다.

이러다 보니 수컷들의 행동은 점점 거칠어지고 예민해집니다. 결국 경쟁자 수컷들끼리 격렬한 싸움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짝짓기에 성공하는 커플도 있습니다. 수컷을 따라오는 암컷, 마음이 통했을까요? 하지만 너무 서두르다 보니 암컷이 살짝 돌아섭니다. 수컷은 곧바로 더 간절하게 구애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던 하나의 짝이 완성됩니다. 같은 시각, 산란기의 농개들 세상도 더욱 분주해집니다.

암컷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히 먹이를 먹습니다. 하지만 수컷들은 조금 다릅니다. 암컷만 보이면 괜히 힘을 과시하고 바짝 따라붙어 어설픈 구애를 합니다. 이번에는 두 마리의 수컷이 경쟁하듯 암컷의 길을 막아섭니다. 이번에는 세 마리가 앞다투어 달려듭니다. 그 틈을 타 암컷은 빠져나가고 수컷들은 뒤엉켜 싸움을 벌입니다. 산란기가 되면 농계 수컷의 몸에는 급격한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고 공격성은 더욱 강해집니다.

여기저기서 진흙탕 싸움은 계속됩니다. 너무 치열한 나머지 이제는 짝짓기마저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하지만 많은 수컷 가운데 정작 짝짓기에 성공하는 개체는 따로 있습니다. 암컷이 선택한 수컷은 치열한 싸움과는 거리가 먼 듯 말끔합니다.

둘만의 시간이 끝나면 각자 미련 없이 돌아섭니다. 짝짓기 시즌이 끝나면 더 이상 싸움도 경쟁도 없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남겨진 것은 승자도 패자도 아닌 암컷의 몸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질 생명들입니다. 이 생명들은 이곳에서 자라 대를 잇고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5: 전교 3등.
4: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5: 카세트 플레이어.
4: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5: 사실은 오늘러와의 H.O.T의 캔디.
4: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5: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4: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5: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4: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5: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4: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5: 보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4: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5: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4: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5: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4: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5: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4: 수의사가 되기 위해

0: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1: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0: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1: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출의 양념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0: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1: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2: 성적표를 받으면서 진짜 만점이 확인이 되고 그동안 3년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최장우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학원과와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원보다는 학교에 좀 집중을 했고 특히 이제 수특 수안에 있는 문학작품을 한 세네 번을 기본적으로 본 것 같아요.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시가 연계작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시이다 보니까 좀 내용도 어렵고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표현법 같은 것도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국어는 1교시잖아요. 가장 수능날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제 연계교재에 있었던 시고 미리 한 번이라도 좀 해제를 봤다면 시험장에서 시가 훨씬 잘 익혔을 거고 시간도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시기에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려고 노력을 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을 때 직전에는 실전강의를 올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따로 오답부츠를 쓰지는 않았고요.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정답, 오답 크게 상관하지 않고 다 그냥 해설지로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EBS 연계교재도 다시 복습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최종적인 실전 감각을 높이면서 수능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고통스러워도 꼭 참고 한 문제 한 문제 꼭꼭 씹으면서 뜯으면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수험생활과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0: 경상북도 청도에 왔습니다. 청도 엄청나게 덥습니다. 이제 정말 한여름으로 접어든 것 같아요.
1: 맞아요. 네.

0: 아, 일로 들어가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 터널로 들어가라고 해서.
1: 어, 근데 여기 기찻길이 있어서. 네. 느낌이
0: 예전에
1: 좀...
0: 여기가 뭐 기차가 다녔나 본데.
1: 네. 어, 가볼까요?
0: 자,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2: I can hear you, but I won't.

0: 시원하다.
1: 엄청 시원해요.
0: 너무 좋은데요?
1: 밖이랑은 또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진짜? 뭐 여기 입구부터 이렇게 아주 엄청나게 시원합니다.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깜짝이야.
2: 장예원 씨, 반갑습니다.

0: 아유,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예. 자, 가운데 오시죠.
2: 어서 오십시오.
0: 백만장자신가요?
2: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의 백만장자입니다.
0: 네. 지금 이 안에 터널에서 이렇게 와인잔을 들고 나타나셨는데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2: 세계 최초로 다음 와인도 개발하고 와인 터널까지 개발했는 하상호 대표입니다.
3: 제가 최초로 감 그 와인을 만들고 40톤 탱크가 10개가 있어요. 100만 개에서 110만 병 정도.

0: 와인터널 뭐 하는 곳일까요?
1: 와인터널은 가온 와인을 숙성 저장하는 그런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2: 여기가 원래 기차 터널이었나요?
1: 여기가 1897년도 네. 그러니까 대한제국 말기에 공사 시작해가지고 1904년도에 완성하고 네. 1905년도부터 기차가 다녔습니다. 그리고 37년도 네. 그때 새로운 터널을 뚫으면서 폐 터널로 남아있는 공간입니다.
2: 그런 터널인데 여기를 이제 와인 터널로 만드신 게 이제 대표님이신 거죠?
1: 예, 그렇습니다. 네.
0: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3: 제가 우리나라 터널의 원조 아닙니까? 먼저 한 20년 운영하면서 최소한 500만 명 이상은 왔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터널 안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지는 못해요. 하도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2: 근데 이 터널은 군 거죠?
1: 예, 청도군. 원래는 이제 이게 철도청 거였는데.
2: 아, 철도청 거예요.
1: 예, 제가 이제 연간 한 3,700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네.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여기 안에 이렇게 시설하시고 뭐 이런 데는 어느 정도 돈이 드셨나요?
1: 뭐 조금 들었습니다.
2: 어느 정도?
1: 뭐 10억 정도.
2: 10억 정도.
0: 10억. 조금이 아닌데요?
1: 좀 조절 했습니다.
2: 문이 이렇게 열려 있고 한데 여기 들어올 때는 입장료를 내고 들어와야 되나요?
1: 여기는 뭐 누구나 네. 누구나 와서
2: 피서를
1: 할 수 있는 네,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지요.
0: 좋네요.

0: 야, 여기 뭐 벽에랑 천정에도 와인병이 뭐 아주 많습니다. 이거는 다 먹은 병인가요?
1: 뭐 손님들이 먹고 남았는 걸뭐 버리기가 아까워서 이렇게 지금 인테리어 했더니만 뭔가 와인바 같은 그런 느낌도 나고 좋아하더라고요.
0: 아니, 여름에는 그야말로 진짜 너무 시원해서
2: 너무 좋아요, 여기.
0: 뭐 다른 걸 떠나서 그냥 피서 한다라는 생각으로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예. 여기 안에 들어가면

0: 좋았는데.
1: 이 자존심 문제인데?
0: 아, 좋았는데. 네,
1: 반갑습니다.
2: 안녕하십시오. 향 생각보다 굉장히 진해요.
0: 엄청 단향의 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네요.
2: 은은한 그 감 네. 향이 좀 납니다.
0: 되게 생전 처음 맛보는 맛인 것 같은데요?
2: 포도주 중에 조금 단 포도주들이 있어요. 네. 약간 그런 달달함도 있으면서 그냥 단 것보다도 향이 일단 감으로 만들어서 향이 완전히 또 이제 포도하고는 좀 다르고요.
1: 감이 옵니까?
0: 감이 와요.
2: 요건 죄송한데 얼마 정도 합니까? 가격이.
1: 이 술은 지금 몇 병이 안 남았어요.
2: 아, 판매를 안 하고 있어서.
1: 예,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2: 청도 반시. 청도의 특산물인데 이게 반시로 만든 건가요? 아니면
1: 그래, 사람들이 참 궁금해 하더라고요. 어떻게 여기는 씨가 없는 그런 그 밤이 네. 열리는지. 외부에 이제 씨가 나는 그런 감나무를 가지고 와서 심어도 여기는 씨가 없어요. 그런데 청도 감을 또 외부에 심으면 또 씨가 납니다.
0: 신기하네요.
3: 주위에 사람들이 야 씨가 없는데 왜 그래 감이 많나 이런 뭐 우스운 이야기를 하는데 청도 같은 경우에는 안개도 있고 또 분지고 암논 숙논 위 그 수분이 안 되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씨 없는 감이 된다. 감으로 만든 와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은 이제 뭐 일본, 중국, 한국 정도인데 외국 자료도 찾아보니까 감 와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지역적인 그런 원료를 가지고 와인을 만들면 말이 되겠다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감 와인을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2: 아, 이게 숙성 어떤 탱크인가 보네요?
1: 예, 이 안에는 와인이 꽉 들어있습니다.
2: 와인 탱크가 몇 개나 있을까요?
1: 2톤짜리도 있고 3톤짜리 있는데 네. 총 28개 있습니다.
2: 28개.
0: 그 와인을 몇 병 만들 수 있어요?
1: 와인은 10만 병 조금 더 만들 수 있죠.
2: 10만 병. 예.
1: 공장에도 한 100만 명 정도 숙성되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2: 숙성 100만 병이면은 가격으로 하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1: 최소한 250억.
2: 250억.
1: 예, 정도는.

0: 지금 왜 따라오신 거예요?
1: 지금 곧 병입을 해야 되니까 병입해도 되는지 이제 맛을 최종적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0: 맛있으세요?
1: 충분히 익었네요.

0: 이제 밑에는 아무래도 찌꺼기가 이제 가라앉고 위에는 이제 맑은 액이 있으니까 맑은 액의 상태를 보고 또 맛도 보고 밑에는 밑에대로 또 상태와 맛을 보면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1: 소금만 보면 이 몇 퍼센트 맑은지 바로 감이 오죠.
0: 아, 알지요. 짬밥이라고 아십니까? 오라. 이번 들어오세요.

0: 더 위로 더 앞으로
1: 아여 40톤 되는 탱크를 청소하는데
0: 와인이 5만 병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탱크보다도 깨끗하게 해야 되거든요.
2: 깨끗해요?
3: 예, 깨끗합니다. 예.
2: 안전히 지금도 안전.
0: 조심해요.

0: 됐습니까?
1: 네, 그 정도 하면은
2: 깨끗하게
1: 해결될 수 있어요.
3: 술은 위생이 첫째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한 청소와 위생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4: 그 와이너리 같은 데 가면 이런 통에서 이렇게 잔 대놓고 예. 따라 마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 예.
1: 테크 마담 보실래요?
4: 어, 여기서도 할 수 있어요?
1: 예, 예.
5: 이건 그야말로 그냥 지금 이제 담은 지 2015년에 예,
1: 11년 됐는데 곧 이제 병입을 예. 하려고
5: 10년 산으로 출시가 되는 거고요.
1: 그렇습니다. 이제 여과를 하면 또 맛이 달라지죠.
4: 그래요.
1: 더 깔끔한.
5: 아.
4: 어, 톡 쏜다.
5: 이게.
4: 약간, 톡 쏘는데요?
5: 아, 이게 차이가 좀 있네요.
1: 아, 차이 느끼시는구나. 네. 그 와인은 이제 내가 느끼는 맛이 뭐 정답이라고 할 수 네, 있습니다.
5: 네, 네. 저희가 입구부터 꽤 이제 걸어왔는데 아직 뭐 한참 저 안에 뭐 멀리 있습니다. 그 터널 길이가 총 몇 미터인가요?
1: 총 길이는 1100m입니다.
5: 네네. 네,
1: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700m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5: 아, 여기는 뭔가요?
4: 와. 왜 황금박지를 이렇게 천장에 두셨어요?
1: 터널을 발견했을 때 네. 80년, 90년 동안에 사람이 여기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5: 네, 네.
1: 그러다 보니까 안에 박쥐가 많았어요.
5: 박쥐가 원래 동굴의 주인이죠.
1: 예. 네. 그래 제가 맞아요. 조금 들어가니까 박쥐가 확 이런 나르는데 네. 제가 보고 나서 이런 어떤 느낌이랄까 뭉크의 절규처럼 그 저 앞으로 옆으로 뭐 수백 마리의 박쥐가 나라는 걸 보고 박쥐 모양을 해가지고 네. 이제 꿈을 적어서 걸어놓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0: 꿈이 보면은 압도적인 1등이 있어요. 뭐겠습니까?
1: 돈 많이 벌겠다.
0: 방금 이야기한 거 꿈입니다. 또는 압도적인 1등이에요.
2: 아, 우리 리액션이. 아, 그쵸. 또 막 다들 그런 거 적으시잖아요. 그쵸.
1: 대표님도 소원을 좀 적으셨나요?
0: 예.
2: 뭐 적으셨어요?
0: 어, 그때 저희 아들이 이제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적었어요.
1: 아니, 근데 대표님은 이 와인 터널이 잘 되게 해달라고.
2: 맞아.
0: 이제 그 아버지 마음이 그렇잖아요.
2: 원하는 대학에 잘 갔나요?
0: 뭐, 서울대학교 갔습니다.
1: 댁은 과연 어떤 모습인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대표님 집인가요?
0: 집이 세 군데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2: 세 군데나 갖고 계세요?
0: 대구에는 이제 아파트가 있고.
1: 네. 대구에.
0: 여기 이제 별장이 하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요 밑에. 예. 또 별장처럼. 아. 자연인처럼 사는 집이 있습니다.
2: 아, 네. 자연인처럼 예. 사는 집.
1: 아, 여기가 이제. 산이 뭐 거의 지금 그냥 한 바퀴 삥 이렇게 둘렀어요.
2: 맞아요. 아, 네.
1: 거실인 것 같은데 뭔가 생활감이 좀 없어요. 이게
0: 오래간만에 여기 왔습니다.
1: 아니 저기 TV가 거의 운동품 수준이에요.
0: TV를 잘 안 보니까.
1: 아, 가구들도 꽤 이제 좀 연식이 있어 보여요.
2: 맞아요. 이게 티가 나는 게 에어컨부터 여기에 이 전화
0: 예.
2: 인터폰이
1: 색깔이 바래
2: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0: 네. 자주 안 쓰다 보니까 제가 쓰는 방입니다.
1: 아, 예.
2: 어, 좋은데요, 대표님?
0: 뷰가 좋아가지고.
1: 네.
0: 한번 보시죠.
2: 한옥처럼. 우와. 감나무 밭 뷰.
1: 앞에 이제 산도.
0: 예, 산도 있고. 저런 넓은 산과 하늘을 보면 마음이 좀 힐링이 됩니다.
2: 진짜 뷰가 너무 좋은데요, 여기?
1: 아.
0: 그리고 이쪽 문을 열면.
1: 아, 이쪽에도 있는.
0: 예.
2: 우와, 거기도.
0: 그 뭐, 대나무 숲. 네. 이제 바람 불면은 대나무 숲이 삭삭 거리는 소리도 참 좋고. 조용하게 한번 있어보면 바람 소리가 들릴 건데요.
1: 매미 소리도.
2: 예. 매미 소리가.
0: 풀벌레 소리.
1: 아, 풀벌레.
3: 매미 소리.
0: 매미 소리인가?
1: 너무 좋은데, 제가 보니까 자주 안 오시는 것 같아. 쓰시는 저게 별로 없어가지고, 가끔 뭐 이렇게 한 번씩.
2: 예, 가끔.
0: 네. 가끔 들립니다. 여기는 내 여름에 사용하는 또 다른 별장이라고나 할까? 1층에 등도 있고, 2층에 천장도 넓고, 나는 자연인처럼 이렇게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아, 한번 가볼까? 형님! 오늘 아침이다!
4: 좋은 아침이다.
0: 예, 좋은 아침입니다.
4: 항상 좋은 아침.
5: 피디님, 앉아. 피디님, 좀 더 놀자, 잉?
4: 갑시다.
5: 갑시다.
4: 좋다.
5: 자.
4: 안녕하세요.
5: 예. 아침마다 이렇게 운동 훈련하시는 거예요?
4: 예, 형님하고 항상 같이 하죠.
5: 예.
4: 예, 그렇죠.
5: 거예요?
4: 예. 이거 얼마 됩니까?
5: 제가 너무 힘든데요?
4: 아, 괜찮아요. 형 몇 킬로입니까?
5: 3킬로 됩니다. 그냥 뛰는 운동만 하시는 거예요?
0: 어, 뛰고 또 뭐 체조도 하고 뭐 노래도 한 곡씩 합니다.
5: 노래를 부르세요?
0: 어, 예.

0: 드시는 거예요?
1: 오늘 삼계탕 지금 끓이고 있습니다.
0: 그거는 그러면 대표님이 끓이신 거?
1: 아, 형님이. 오늘의 셰프는 형님이.

0: 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자격증은 없지만 뭐 역할을 좀 합니다.
1: 형님이 요리하면 설거지는 이제 또 제가 또 동생이 하고.
0: 또 그치놓고 이 맛에 시골에서 하자. 자, 이거 넣고.

0: 7이네.
1: 마셔도 돼요.
2: 아, 좋아요, 좋아.
3: 바로 이 맛이.
2: 응?
1: 그럼 대구집은 언제 가시는 거예요?
0: 원래 일주일에 반은 여기 있고 반은 대구 있으라고 했는데 청도에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네요. 그래, 걱정이에요. 혹시 아파트 비밀번호 바꾸면 어떨까 좀 고민됩니다. 아, 수시로 전화합니다. 번호 괜찮나? 형하고 둘이 뭐 옷 벗고 지내니까 제일 편합니다.
3: 이 힐링 공간, 자연 속에서 사실 사람 오마 이런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 뭐 오늘이 뭐 최고로 Now and Here 아닙니까?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이 뭐 그래서 합니다. 또 이게 또 우유와 발전을 위하여.
4: 경제의 우회를 위하여.
3: 위하여.

0: 청도 특산품으로 감 와인을 최초 개발하고 심지어 와인 터널까지 만든 우리 하상호 대표님. 저희한테 주실 게 있죠?
1: 제가 네. 이 백지 수표를 네, 네. 제가 네, 드리겠습니다. 네.
0: 이게 500만 원인가요?
1: 예, 500만 원.
0: 500만 원. 500만 원 적으셨는데 이게 어떤 돈인가요?
1: 제가 가두리 양식업을 한다고 네. 아버지에게 500만 원을 받아서 시작했습니다. 아.
2: 그때가 몇 살쯤이셨을까요?
1: 그러니까 86년도 예, 그 한 26 네. 학교를 바로 졸업하고 했으니까
0: 그때 500만 원이면 꽤 큰 돈을 내주신 것 같은데 아버님께서 양식장을 하셨나요?
1: 아버지는 이제 공무원이었어요. 아. 저는 경제학을 전공을 했는데 네. 저는 뭐 성격상 취직하면 6개월 만에 잘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취직을 생각을 안 하고 저는 욕을 좀 먹고 자랐습니다. 야, 너 이상한 놈 아니냐? 좀 엉뚱하게 생각하고 뭐 매사에 뭐 쓸데없는 질문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모범생이 좀 인정받는 그런 그 학교 생활이었는데 저는 모험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일을 하면 왜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수월할 텐데. 야, 좀 제발 말 좀 걸지 마라. 어? 일이 방해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때도 많았고. 뭐 그래, 아, 내가 좀 사고방식이 좀 다르구나. 좀 내가 이상한 놈이구나. 이렇게 뭐 생각하고 있었어요.

0: 또 아버지나 큰 형님이 또뭐 직장 생활을 했는데, 보니까 판이 좀 작더라고. 나는 월급쟁이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1: 근데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0: 근데 막상 이제 졸업을 하니 뭔가 하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은 다 서울로 대도시로 가는데 저는 민물양식업이 돈 되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 고향 인근에 50만 평 되는 저수지를 임대해서 양식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1: 근데 그 부모님께서 경제학과 나와서 대학 졸업했는데 왜 갑자기 가두리 양식장을 하냐라고 뭐라고 하실 만도 한데 반대 안 하세요?

0: 있었어요?
1: 근데 아버지는 묵묵하게 이제 가는 길에 또
0: 해봐라.
1: 예, 또 뭐 네. 지원해 주시고.
2: 그 엄마는 당연히 반대하시죠. 야, 네가 어? 네가 거기 키우려고 내가 대학 보냈나? 그래가지고 장가 가겠나?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래도 아 이거 뭔가 한번 해볼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어머니가 뭐 한 말씀 하는 거는 그냥 한쪽 귀를 덮고 흘립니다. 남자가 그런데 흔들리지 않죠.
0: 사실 근데 뭐 양식업에 대해서 잘 모르셨을 텐데
3: 처음에 운영하실 때는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1: 그럼요. 한 번에 이제 태풍이 셀마 태풍이라고 태풍이 오는데 다 철수를 시키는 거예요. 태풍이 하면 바람이 하면 싹 불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기 전까지는 정말 태풍 전야라고 조용합니다. 바람 한 점 없어요. 그때 나와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내가 참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가두리를 만들었는데 나는 못 나간다고 밖에서 나오라고 해요. 태풍 오니까 죽는다고. 난 못 나갑니다. 가두리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타이타닉 우리 영화 보면 선장이 타이타닉 배와 함께 이래 하잖아요. 그 마음을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정말 나오기 싫어요. 나는 양하던 거 함께 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밖에서 뭐 난리 안 나오나 죽는다고. 그래서 제가 배 타고 나오고 나서 좀 있다가 태풍이 팡 틈서 오는데 가두리가 거의 몇백 미터 날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 그때 있으면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야, 내가 어떻게 저걸 했는가. 나이가 20대야. 피가 떨잖아요. 그러니 힘든 줄 모르고 양식업을 했습니다.
0: 아니, 그렇게 이제 고생 많이 하시면서 했던 양식장은 어떻게 좀 이익을 많이 보셨나요?
1: 대구에 아파트 한 채 정도.
0: 아파트 한 채 정도.
1: 예. 뭐 20대 그래도 뭐 아파트 한 채 장만했으니 뭐 그런 데는 만족을 하죠.
0: 그 왜 그러면 이제 양식장을 계속 안 하시고 그만두신 거죠?
1: 그 정부에서 제 허가를 안 내주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제 양식업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0: 이제 물 바깥으로 나오셔서 어떤 일을 또 하시게 됐나요?
1: 그러면 식혜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때 전기밥솥이 많이 보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에서 이제 밥을 먹고 남은 밥 가지고 그 식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걸 제대로 만들면 사업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 뭐 어머니에게 엄마 내 그 식혜 사업하고 싶다 하니까 엄마가 빨래 빨다가 갑자기 빨래를 확 던지더라고요. 갑자기 막 웃으면서 야 이놈의 자식아 나도 식혜 만들 줄 안다. 응응 막 웃으더라고. 와 그래 제가 문 닫고 나오면서 좀 불효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뭐 마음이 좀 뭐 좀 편치 않았어요. 근데 제가 또 누굽니까? 한번 마음 먹으면 또 가지 않습니까? 혹시 이거 뭔가 아십니까?
0: 이거 유명한 식혜.
3: 너무 잘 알죠.
1: 아, 아세요?
3: 네.
4: 밥을 동정 식혜와?
1: 식혜가 나오기 전에는 뭐 그 탄산 음료는 아니면 주스 정도 음료가 캔에 뭐 담겨서 이런 나왔는데 식혜가 나오고 나서 우리 전통 음료가 캔으로 팔리는 그런 하나 시발점이 되었다고 할까

0: 그건 아닌데, 제가 이제, 엿기름이 뭔가 아세요?
1: 알죠, 알죠.
0: 식혜 원료, 뭡니까?
2: 엿기름.
0: 엿기름. 엿기름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국내에는 그런 엿기름을 만드는 그런 공장이 없었어요. 제가 자랑을 좀 하면, 네. 제가 최초로 대량 생산하는 엿기름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2: 아니, 그래서 이제, 엿기름 공장을 만드신 건가요?
0: 그렇죠. 맞습니다. 결국 이제 식혜의 가장 중요한 것이, 원료입니다, 원료. 엿기름이라 하거든요. 사업화되려면, 이게 이제 균일화가 돼야 되고, 균일화. 그리고 연중 공급이 돼야 되고, 그리고 품질이 높아야 됩니다. 주위에 보니, 그렇게 하는 업체가 없었어요. 전부 다 자연에 의존하고, 또 뭐 계절마다 공급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하니,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해결해 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엿기름을 만드는데, 이제 일단 집중을 하게 되었지요.
2: 그러면은 이제 엿기름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됐으니까, 이제 식혜만 만들어 팔면 되겠네.
0: 그래, 제가 엿기름 공장을 짓다 보니까 돈도 뭐 거의 다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 업체에 이제 구매 담당자가 네. 소문 좀 듣고 지역에 왔는 거요.
2: 엿기름을 좀
0: 안더라고. 드디어 찾았다면서. 네.
2: 엿기름을 이렇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우리 대표님.
0: 네, 집밖에 없었습니다.
2: 없었고.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그러면 엿기름만 납품만 한 건가요?
0: 예, 처음에는 이제 그 이 업체가 파우치로 네. 이제 파우치 째먹는 있잖아요.
1: 네.
0: 거기에서 조금 만들었어요.
2: 네.
0: 만들었는데 제가 보니까 양이 너무 적게 나가는 거예요. 야, 캔으로 가자. 캔으로 가면은 이거는 판이 커지고 성공하겠다고 하니까 여기는 이제 그런 음료 공장도 없고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러면 캔으로 식혜를 만들어서 내가 납품할게. 당신은 팔아라.
2: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에 캔 식혜가 없었죠?
0: 없었죠.
2: 없었고 네. 왜냐면 알고 있기 때문에
1: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2: 아니 왜냐면 그때를 처음에 나왔을 때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거 엄청 많이 팔렸어요. 지금보다 오히려 훨씬 더 많이 팔렸어요.
0: 아 엄청났지요. 네. 그때 출시되자마자 대학교 학생들은 전부 식혜를 마시고
2: 맞아요.
0: 애들부터 어른까지 대박났는 거죠. 광풍이 불었습니다.
2: 오랜만에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1: 아,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는데 들을 생각도 없이
2: 아니, 오랜만에 한번
1: 괜찮아요?
2: 나온 김에
0: 저도 하는 거
2: 드려봐요. 예예 드려보시죠 한번. 아 여기
1: 언제로
2: 1993년부터라고 나와 있네. 네, 딱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게 대박난 이유는 저는 알 것 같은 게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식혜가 참 달고 맛있잖아요. 근데 식혜를 먹을 수 있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1: 아, 그래요?
0: 그렇지.
2: 이 아무 때나 맨날 집에서 상시적으로 담그는 게 아니에요.
1: 네.
2: 아주 어떤 특별한 설날이나 뭐 추석이나 가족 잔치나
0: 잔치,
2: 이럴 때만 담궈요.
0: 맞아요.
2: 그래서
1: 기다려야 돼요.
2: 그때가 오길 기다려야 되는데 이제 이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편해진 거예요.
0: 대박이 대박. 지금 도매상에서 난리 났는 거예요. 갖다 놓으면 팔리거든. 매장에는 진짜놓으면 팔리니까. 그러니까 식혜 안 준다고 막 부랴부랴 막 전화가 오는데 그래 24시간 주 야간으로 이제 돌리고 이 식혜 사업이 막 이래 커지니까 우리 소비 랭킹 3등까지 한 적이 있었어요. 그야말로 광적인 제가 우리나라 농산물 소비에도 또 일조를 했습니다.
3: 식혜가 24년 식재 상품으로 선정됐습니다.
2: 여기서 드는 의문이
0: 예.
2: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면 돈이 또 필요하잖아요.
0: 예.
2: 그 돈은 어디서?
0: 그래, 제가 제 아버지에게, 아버지, 뭐 내 식혜 사가는데 보증 좀 써주세요 하니까 아버지가 두 말도 안 하고 전 재산을 저한테 몰빵했어요. 몰빵. 만약에 잘못되면 우리 집안에 그냥
1: 진짜요?
0: 그냥 날아갑니다.
1: 아버지가 많이 사랑하셨는데요?
2: 뭔가를 보셨겠죠? 감사합니다. 대표님한테.
0: 그래 이제 아버지가 모든 걸 걸었는데 제가 잠이 오겠습니까? 자서부터 벌떡 일어납니다.
1: 전 재산인데.
0: 아, 이 어깨도 무겁고. 제가 나이 뭐 이제 뭐 31, 32 뭐 이런 나이였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우리 모든 전재산을 몰빵해가지고 보증을 써주셨어요. 그거 잘못되면은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 내가 잘못되면 집안이 큰일 나는데. 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그 정도로 압박감을 받았는데. 그래도 참 아버지께서 저를 믿고, 이 모든 전재산을 보증 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1: 근데 어느 정도를 버셨을까요?
0: 그때 한참 그, 일할 때는 연간 한 300억 정도.
2: 연매출이.
0: 예, 예.
2: 90년대.
0: 90년.
2: 90년 중반에 연매출 300억이면 뭐 최하 지금으로 치면 뭐 한 2-3천억 하는 거네.
0: 뭐, 그래 됩니까?
2: 아니, 어찌됐든 그 아버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겠어요.
0: 그래, 아버지가 한 번은 저보고 야야, 야, 니 대단하다. 오. 내가 평생에 버는 돈을 니는 한 달에 다 버네 하더라. 근데 아버지 탁 쳐다보니까
1: 대견하죠.
0: 대견하면서도 그러면서 또 부러워하더라고.
2: 근데 부러워할 게 없는 네? 게
1: 사실 이제
2: 아니 엄밀히 따지면 그 회사의 실질적인 대주주는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 돈으로 시작한 건데.
1: 진짜 갚지 않으셨을까요?
2: 아니 갚으셨어도.
0: 예, 그렇죠.
2: 갚으셨어도 예. 대주주는
0: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 다 녹아있죠.
1: 네. 진짜 고생도 많이 하시다가 예. 말 그대로 백만장자 부자가 되신 거잖아요.
0: 형제, 뭐, 이제, 아파트 사주고, 그리고 차 사주고, 그 사업 자금 형제들 대주고.
2: 아니, 근데 여기서 그렇게 잘 됐는데 계속 안 하신 건가요?
0: 제 기업에서 와서 저희 공장을 보고 다 뺏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보니까 104개 업체가 뛰어드는 거예요.
2: 아.
0: 우리나라 음료업체, 식품업체, 네. 제약회사 다 뛰어들었는 거예요. 갑자기 판이 작잖아요. 네. 지금 보면 그 작은 판이 아닌데 이렇게 하다가 작아지니까 네. 제가 또 누굽니까? 위기가 귀 아닙니까? 저는 내 브랜드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에 한번 재도전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식혜 엿기름 사업을 과감하게 접고 그
4: 엿기름 공장하는 지인에게 그 낚시케 그리처 넘겼어요. 당신이 다 해라. 제가 돈 한 푼 안 받고 그냥 네. 넘겨주고.
2: 얼마나 친한 지인인데?
4: 친한 건 아닌데, 새로운 사업을, 내 브랜드를 가지고 자는 열망.
2: 네.
4: 그러니까는 미련 없이 던지는 거예요.
5: 다 넘긴 걸 후회는 안 하세요?
0: 그때는 뭐 젊고 자신감 있어서 그냥 줬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돈이 되는데, 내가 왜 거짓을 했는고, 사실 조금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그때 혈기로서는 과감하게 한 곳에 집중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다 정리를 했습니다.
2: 감으로 뭐 여러 가지 뭐 많이 있잖아요. 꽃감도 있고 네. 뭐 감 말랭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떻게 하시다가 이 감 와인을 하시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0: 그 제가 이제 공장이 청도에 있어서 청도 감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 자나 깨나 감이요. 감을 가지고 뭘 할까? 감. 갑자기 포도로 포도와인 하면 감으로도 감와인 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부쩍 들더라고. 제가 또 누굽니까? 아, 남이 안 가니까 또 내가 갈 길이 있네. 이렇게 해서 막 앞도 뒤도 안 보고 뛰어들었죠.
2: 그러면 얼마 만에 개발을 하신 건가요?
0: 한 3년 걸렸는데
2: 3년? 예. 잘 팔렸습니까?
0: 서울에 현대백화점
4: 압구정 네. 본점이죠. 네. 입점을 또 해주셨어요. 했는데 가마인이 뭔가도 모르고.
0: 그래서 야 참 쉽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보낸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청도에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데 그러면 고객을 청도로 오게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과감하게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청도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0: 어떻게 보면 뭐 관광객이 관광객분들이 저 뭐 그동안 그렇게 뭐 어림잡아 한 500만 명 가까이 그러면 1인당 뭐 만 원씩만 써도 그분들이 청도에서 한 500억은 쓰신 거니까
1: 엄청나죠.
0: 식사라도 하시고 아니면 기념품이라도 사시고
1: 청도 홍보대사시네요.
0: 뭐 홍보대사뿐만 아니라 또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감으로 또 감 와인을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2: 예, 저도 이제 자부심을 가지죠.
3: 청도 야호! 청도 야호!
0: 끝없이 도전하고 있는 우리 하상우 대표님. 앞으로 목표는 어떤 건가요?
2: 아, 제가 돌이켜 생각하면 남이 가지 않는 길을 제가 혼자 오만 고생하면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돈 좀 번 분들은 사업 접고 인생 뭐 그냥 편안하게 살자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나이 먹어도 어떤 삶의 주역이 되고 싶잖아요. 몸도 마음도 한참 이래 젊었을 때 이때 치열하게 살고 싶다. 그러니까 새로운 일에 도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0: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빛내고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백만장자가 있나요?
1: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 주세요.
2: 와!
1: 장난이 아니에요.
3: 장난이 SNS 곳곳에 엄청나게 깔리기 시작을 한 거죠. 1,400억을 했고 이 업계에서 1등이 돼 있는 거예요. 제품을 띄워준 친구들이 MZ세대라고 하니까
4: 야, 귀여운 게 많네.
3: 그 MZ세대 친구들이 이걸 가지고 놀더라고요.
4: 아.
1: 쭉 받아보세요.
0: 어떤 일을 하셨나요?
3: 아, 그 얘기하면 제가 슬퍼지는데.
5: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6: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7: 이거 교차 검증했나?
6: 네.
5: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7: 이거 기밀 아닌가?
6: 맞습니다.
5: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7: 이거 자네가 썼나?
6: AI가 썼습니다.
7: 그럼 출처를 써야지.
5: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7: 아, 이게 뭐야?
5: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7: 점심 뭐 먹을까?
5: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7: 아, 안 돼!
5: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7: 자네인가?
8: 아니에요!

0: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운전자 기본 수칙.
1: 선배님, 출발하셨습니까?
2: 아, 다들 한잔 하나?
1: 네.
0: 음주가 예상되는 경우 약속 장소에 차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3: 제가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2: 야, 너 뭐 한 거야?
0: 음주를 한 경우 기어 조정만 하더라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입니다.
3: 선배님, 저 진짜 괜찮은데.
4: 너 이거 몇 개야?
3: 네 개?
0: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음주운전은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3: 걱정 마십시오. 걸리더라도 통신 뒤에 이것만 마시면...
2: 뭐라고?
0: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입니다. 과음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과음을 한 경우

0: 수면을 취하더라도 혈중 알코올이 충분히 분해되지 않습니다.
1: 선배님! 어, 너 어디 잘 들어왔어?
2: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3: 어떤 도시는 사람들로 채워지고 어떤 도시는 텅 빕니다. 무엇이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리처드 파이저는 부동산 정책과 실무를 학문의 영역으로 끌어온 사람입니다. 전 세계 11개 신도시의 성공과 실패를 분석해 살아남는 도시의 구조를 찾아냈죠.
4: New towns are places where people theoretically can live, work, and play without ever leaving the borders of the town. What makes a successful new town ultimately is how much people enjoy living there.
3: 성공하는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리처드 파이저에게 들어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and what we call entitlements to build, all the building permits, all the government approvals that let the development proceed, they have to go separately to the county of Harris County and to Montgomery County. And these counties don't necessarily agree in their requirements, and that just the need to deal with the different government municipalities creates both additional time and cost, and in some cases can cause the whole development to come to a standstill because they can't get permissions to go ahead. Just contrasting the Woodlands in Texas to Irvine, California, Woodlands tends to be lower density. It has more single-family homes, and Irvine is both higher density and has stressed in their neighborhood development more apartments and more condominiums, all of which allows Irvine to have more people in a smaller area and to protect more access to open space. And in this lecture so far, I've discussed a couple more of the design principles that go into different new towns and the significance of governance. Now we'll explore case studies of Korea's new towns by connecting directly to Seoul, Korea. Hi, Kyung Min.
1: Hello, Dr. Pizer. Nice to see you.
0: Professor Kim, will you please now give us your lecture on the new towns in South Korea?
2: Yeah, 안녕하세요. 저는 김경민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신도시가 어떻게 형성되고 좀 발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대한민국 신도시에서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를 우리가 분당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사실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분당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당시 시대적 배경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980년대에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GDP, 경제성장률이 굉장히 높았고요. 그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1등 도시인 서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어마어마한 인구가 집중을 하게 됩니다. 즉, 굉장히 급격한 도시화를 이뤘고, 따라서 주택이 부족을 하면서 주택가격이 대폭등을 하게 됩니다. 당시의 상황 같은 것들을 보면은 1988년 서울올림픽이 있던 한 해에 강남 아파트 집값이 한 해에 100%가 올라요. 그리고 임대가격 같은 게 대폭등을 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빠르게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하우징 어포더빌리티를 그 제공을 해야 된다는 굉장히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88년 9월 달에 중앙정부에서 주택 200만 호를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0: 우선 이 제1기 신도시, 특히 분당의 어떤 성공적인 요인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저는 한 5개 정도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위치고요. 강남으로부터 10km 이내, 아주 근접한 지역에 거대한 신도시를 만들므로써 강남 집값의 폭등을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적 장점을 제공했다. 두 번째는 시점입니다. 시기이기도 하고요. 이걸 굉장히 짧은 기간에 압축적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사업의 안정성을 담보했다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96년에 운 좋게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97년에 IMF 금융위기를 맞잖아요. 만약에 분당이 그 이후에 완료가 됐다고 하면은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와 시점도 굉장히 절묘했다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리더십입니다. 당시의 대통령실에서 분당 기획부터 개발 과정까지 모든 것들의 이 이해관계 같은 것들을 다 조정하면서 빨리 할수 있게끔 이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고, 개발 구조 측면에서도 이 부분은 토지를 압단해서 초기에 성공적으로 매각을 시킴으로써 인프라 건설들 다른 비용 같은 것들이 큰 무리 없이 진행하게 됐고, 실질적으로 수익도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이 분당 같은 경우에는 이 거버넌스 개발 구조, 그리고 이제 이그 안에서 리더십뿐만 아니라 도시 계획과 설계 차원에서도 서구의 이론들을, 많은 이론들을 담아서 그걸 구현합니다. 그 분당을 가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가 8만 8천 채로 압도적인 다수입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 유형 같은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초고층 빌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컨셉은 르꼴부아제라는 건축가가 이야기했던 컨셉입니다. 그 초고층으로 하되 1층에는 많은 녹지와 공유할 수 있는 면적 같은 것들을 우리가 제공을 한다고 하면은 시민들한테 조금 더 많은 그 여유를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초고층 스타일의 어떤 개발 구조 같은 것들은 르꼴부아제의 어떤 계획, 플랜들이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 부분은 강남에서도 나타난 부분입니다만은 이 블럭이 굉장히 슈퍼 블럭입니다. 블럭이 굉장히 큰 블럭인데 그 블럭 중앙에 항상 초등학교를 위치시켜요. 이 부분은 이 클라렌스 페리라는 사람의 근린 주거 이론을 우리가 차용을 한 겁니다. 이 성공의 요인을 넘어서 우리가 현재의 분당을 우리가 또 바라본다면은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평가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많은 도시들이 단순히 베드타운으로 머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당 같은 경우에는 제1기 신도시, 그 다음에도 또 판교 같은 것들이 개발이 되면서 이 판교와 정자동, 서현동 이런 지역들이 거대한 업무지구로 성장하게 됩니다. 즉, 서울 수도권 남부의 엄청나게 큰 잡센터, 업무지구로서 작동을 하면서 주변의 신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분당의 업무지구로 출근을 해서 거기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아니면 그 자체의 기업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도시의 지속 가능성이 그만큼 담보된 굉장히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우리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Thank you, Professor Kim. In his case study, it really is unique among new towns that I've seen around the world to have the president involved with a new town. And clearly, that kind of backing is important and terrific for the success of the new town. Welcome to Great Minds. I'm Richard Peiser, a professor of real estate development at the Harvard Graduate School of Design. Today is the fifth and final lecture of my series on new towns. And in today's lecture, I'll be focusing on certain new towns that I know best, offer examples of what I think are the best that new towns offer. Also, spend a little time on new towns in developing countries, and particularly in Africa. And then I'll conclude with the promise for tomorrow. So let me turn to my favorite. If I have to pick one new town in the world that I think has done the best with creating a town center, it would be Almere in the Netherlands. Now, from the photos, you can see that Almere was initially developed in an area that was totally underwater. So it's what's called a polder, where the city was created by draining this very large area next to the ocean, blocking off the ocean. And over time, as the water was removed, natural areas have grown in their place, and has become the focal point of one of the most successful new towns in the world. Now, Rem Koolhaas, one of the world's most famous architects, designed the town center. And when he designed the town center, he was addressing one of the major deficiencies in the Netherlands, namely that it's extremely flat and there's no topography, there's no hills. So he created a hill that would be the town center, and it has no cars on top of the hill. It's designed so all the trucks, all the service, and all the parking and cars is underneath, essentially at the ground level of the rest of the city. And then the town center is built on this hill on top of that infrastructure. And this hill provides a very interesting approaches and walkways, and includes various, it functions again as a regional mall, but unlike other regional malls, has done a better job of integrating residential areas into the urban center. And one can see at the top of, on the fifth story of a major department store, townhouses that have been built up at the top level that open up into a green space on top of the department stores. So Almere's done a great job, I think, of creating different housing opportunities and creating spaces up in the air that one wouldn't normally find. One thing that did surprise me in Irvine was that they've set aside an area for people who want to essentially build their own homes. So I visited one of these homes, which is looks like it's out in the countryside, would be much more similar to single-family homes that one sees in the United States. But it's still an attractive and low-cost opportunity for people who are do-it-yourselfers. And while I focus mainly on residential new towns that are where people can live, work, and play, other new towns have been built to be capital cities, such as Canberra, Australia, they're company towns. In fact, many of the early new towns were built by companies to provide places for the workers to live to support a specific industry like mining or a very large factory out in the middle of nowhere. But one of the most active places for new towns is Africa. And there are a number of new towns in Africa built both by the government and by private companies. So one that is very attractive is Sheikh Zayed City in Egypt. Now, when it started, it was a ghost town that people didn't want to move to, but over time has become more successful, and today offers a wide variety of housing within a few miles of Cairo. So like many new towns, it may take time for the new town to get off the ground. Flower Mound's a great example where it took 15 years before the edge of urban development caught up with the location.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장애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

0: 정보를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행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강풍. 스승님, 가르쳐주 신대로 강력한 장풍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지? 이 장풍이 왜 내가 미쳐버리는 거지? 그건 네가 쏘는 장풍이 아니라 강풍이니라. 자칫하면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강풍의 위력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마. 강풍이란 10분간의 평균 풍속이 초속 14m 이상인 바람을 말합니다. 그럼 강풍이 불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볼까요? 공사장 작업이나 크레인 운행 등 야외 작업을 중지합니다. 운전 등을 미리 준비하여 강풍에 의한 정전 발생에 대비합니다. 해안 지역에서는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으니 바닷가로 나가지 않습니다. 낡고 오래된 창문은 강풍으로 휘어지거나 파손될 위험이 있으니 미리미리 교체하거나 보강하고, 강풍이 발생하면 유리가 깨져 다칠 위험이 있으니 유리창 근처는 피하도록 합니다. 야외에서 강풍을 만나면 나무 밑이나 전신주 밑을 피하고 안전한 건물을 이용합니다. 강풍으로 파손된 전기시설을 발견했을 때는 감전 위험이 있으니 접근하거나 만지지 말고 119나 시군 구청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강풍으로 인한 피해! 행수와 함께 미리미리 예방하세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자, 이번 주에 새로운 주제를 준비해 봤는데요.
1: That's right.
0: 이번 주 주제는
1: Daily Routines입니다.
0: Daily Routine입니다. Daily Routine. Daily 하면은 매일의, 날마다의라는 형용사고요. Routine 하면은 정해진 틀이죠. 그래서 Daily Routine 하면 매일의 일과 정해진 하루의 일과를 말해요. 그래서 그냥 오늘 하루는 이렇게 보내고 내일은 이렇게 보낼 거 no. 그런 건 루틴이 아니에요.
1: Yeah, things that you do on a regular basis.
0: It has
1: right?
0: to be the same.
1: The same.
0: Every day.
1: Yeah, for sure.
0: 그래서 데일리 루틴이 이번 주의 주제고요. 서로 다른 다섯 가지의 이야기를 듣고 공부를 할 건데 첫 번째 오늘의 내용은 뭔가요?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 used to have a strict daily routine.
0: 네, 예전에는 일과가 엄격하게 짜여 있었습니다. Strict daily routine이라고 하면은 진짜 딱 그 엄격하게 짜여져 있고 yeah. 그걸 꼭 지켜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Mm-hmm. 그래서 예전에는 일과가 엄격하게 짜여져 있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공부를 해볼 건데요.
1: Okay.
0: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1: 미국에서 살고 계신 조던 씨입니다.
0: Exactly. 조던 씨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Sounds great. 조던 씨,
0: 나와주세요.
2: Back in college, I used to maintain a strict daily routine. But now that I'm unemployed, I let it go to the wayside. Back in college, I used to maintain a strict daily routine. But now that I'm unemployed, I let it go to the wayside. Back in college, I used to maintain a strict daily routine. But now that I'm unemployed, I let it go to the wayside.
0: 네, 전에는 일과가 나름 꼼꼼하게 짜여져 있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고 합니다. 이 요약 문장 다시 들어볼까요?
1: Okay. So Jordan said, back in college, I used to maintain a strict daily routine. But now that I'm unemployed,

0: let it go to the wayside.
1: 네. Back in college, 예전에 제가 대학생일 때는 I used to maintain a strict daily routine. 엄격한 일과를 유지했었는데 딱 뭐 몇 시에 뭐 하고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었어요. But now that I am unemployed, 지금 실업자 상태, 실직 상태 또는 일을 안 하는 상태이다 보니까 I let it go to the wayside. Let it go to the wayside. 이 wayside에 대해서는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이 표현 자체가 그냥 뭐 내버려 두고 있다. Yeah. 방치 상태다라는 뜻이에요.
0: Just kind of let it go wherever 네. it goes.
1: 그냥 하루를 방치 상태로 두고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둔다는 이야기네요. Okay.
0: Yeah, let's take a look at our speaking summary once again.
2: Back in college, I used to maintain a strict daily routine. But now that I'm unemployed, I let it go to the wayside. Back in college, I used to maintain a strict daily routine. But now that I'm unemployed, I let it go to the wayside. Back in college, I used to maintain a strict daily routine. But now that I'm unemployed, I let it go to the wayside.
0: Since we stick to a strict routine here on the show, you know that we're going to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한 단계 더 나아가서 you need to get these things done. 근데 그 things가 앞에 온 거죠. Things that you need to get done. 해내야 하는, 완료해야 하는 일들을 하루 중에 3시, 4시, 아침 뭐 9시 어디에 place 할지 이 specific times가 있겠죠.
1: Yeah.
0: 하루 일과 중에.
1: There are specific times and they're around your work or school schedule. It's much easier that way.
0: 네. 일정표를 짤 때 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간을 마치 장소처럼 spots, places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놓는다라는 의미라서 place가 쓰였습니다. 네. 오케이.
1: Okay. Perfect. And she says next, or you want to get done in the day around your obligations that you already have.
0: 이것도 잘 파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You need to get done 하고 끊겼잖아요. 이제 길이상 그렇게 끊은 건데 or you want to get done.
1: Right.
0: 그래서 해야 하는 일 아니면 그날 하고 싶은 일인데요. In the day 그날 이걸 아까 place라고 했잖아요. 놓는다. 장소가 아니고 놓다란 동사로 쓰였고 어디에 놓는가 하면 around 겹치지 않게 놓는 걸 말해요.
1: Right.
0: 여기에 캘린더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 어떤 앱을 쓰시거나 종이에 쓰시거나 2시, 3시에 뭐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놓을 수는 없잖아요.
1: Yeah, you can't put it there. You have to put it around,
0: around.
1: It, either before or after
0: 맞아요.
1: Or the next day or the day before.
0: Exactly.
1: If you look, think of a calendar.
0: 네. 앞에 놓거나 그 다음에 놓거나 전날, 다음날 around만 가능한 거죠.
1: It's around, yeah.
0: 네, 한 가지 일밖에 할 수 없으니까 so around your obligations that you already have. 의무가 뭐라고요?
1: Obligation. Obligation.
0: 네. 여기서는 의무라고 꼭 번역하지는 않고 그냥 해야 하는 일이죠.
1: Yeah, stuff that you have to do. 네. I have obligations today. Even if it's, you know, meeting with someone to have coffee, that could still be an obligation.
0: 네. 그래서 그날 아니면 다른 날 해야 하는 일이나 일정이나 약속 같은 것들을
1: right.
0: 가리키는 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obligations, engagements,
1: appointments,
0: plans.
1: Oh yeah, that's a good one. The most simple one, plans.
0: 네. plans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기가 원해서 일정이 잡힌 거라고 볼 수 있다면 가장 반대쪽으로 왔을 때 똑같이 일정인데 해야 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누구를 어디에 데려다 줘야 된다. 아니면 뭘 찾으러 가야 된다. Those are obligations.
1: Yeah, they're obligations because they're things that you have to do.
0: 네.
1: Not necessarily, oh, I just want to do it, so I'm doing it.
0: 그게 다 해야 하는 일정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1: That's right.
0: Okay.
1: Let's take a look at the next part.
2: But I've graduated and I don't have any more classes to do and I'm not working right now, so my schedule is all over the place.
1: But I've graduated and I don't have any more classes to do and I'm not working right now.
0: 그래서 앞에서 그 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일을 할 때는 일정 짜기가 더 쉽다고 했는데 그런데 I've graduated, 저는 졸업도 했고 I don't have any more classes to do라고 했어요. 해야 할 수업도 없다, 즉 I don't have any classes, any more classes to take. 들을 수업도 없는 거죠.
1: Or attend.
0: Attend, 참석할 수업도 없는 거예요. And I'm not working right now. 지금 일도 안 하고 있어요.
1: Right.
0: 그래서?
1: So, she says, so my schedule is all over the place.
0: 그냥 곧이곧대로 보면 여기저기 다 있다. All over the place.
1: Oh, she's going to many places today?
0: 근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1: yeah.
0: The... Sign is all over the place.
1: Yeah.
0: The what else can be all over the place? The evidence
1: oh, yeah.
0: is all, over the,
1: all
0: place.
1: over the place.
0: 증거가 사방에 있다. 이런 뜻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일정이 여기저기 다 있다는 거는 엉망이다.
1: Yeah, it just means there's no set schedule.
0: Yeah.
1: You do whatever you want to do whenever.
0: 왔다 갔다
1: and
0: 하는 거예요.
1: Always changes.
0: Exactly.
1: Yeah.
0: So my schedule is messy.
1: Yeah, messy, right?
0: Yeah.
1: Perfec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And I wake up when I want, and I get ready when I want, and I work out when I want, and my daily routine is all over the place.
1: And I wake up when I want, and I get ready when I want, and I work out when I want.
0: That
1: sounds awesome.
0: That's the dream life.
1: Right?
0: 완벽한데요. I wake up when I want,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I get ready when I want. Get ready라는 거는 이제 외출 준비 같은 걸 말하죠.
1: Yeah, so like... Getting out of your pajamas,
0: 네.
1: you know, showering,
0: 옷 갈아입고, 씻고, 뭐,
1: clothes.
0: 네, 저 같은 경우는 면도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get ready인데요. 그래서 요즘 인터넷에 get ready with
1: me라고
0: 해서 GRWM 줄여서 그렇게 많이 영상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외출 준비하는지

0: 네, 영어 문장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back when I를 이용해서 저는 부모님 집에 살았을 때 부모님과 함께 살았을 때 게을렀었어요. I was lazy back when I lived at home with my parents라고 해도 되는데 그냥 at home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I was lazy back when I lived at home. I was lazy back when I lived at home. Great, let's look at our next one.
0: 그 다음, 예전에 제가 스포츠를 할 때, 또는 스포츠를 했을 때 매일 연습했었어요. Back when I played sports, I practiced every day.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1: Back when I played sports, I practiced every day. One last time. Back when I played sports, I practiced every day.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근데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그러니까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 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 영어. I'm Megan Bowen.
0: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We have sort of matching outfits today.
1: Right, but kind of opposite, right?
0: 네. 반대로 you know. 뒤집히긴 했지만 우연히 이렇게 됐네요. Uh-huh. Anyway, I just wanted to mention that.
1: So, mentioning.
0: What is this week's topic? 이번 주의 주제는 뭔가요?
1: This week we're talking about daily routines or
0: daily
1: routines.
0: Routine. Yeah, daily routines and routines. 그러니까 정해진 일과 있죠. 매일 이렇게 이런 순서로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Right.
0: 오늘의 핵심 내용 바로 볼까요?
1: All right. So for today we are talking about this. A daily routine can have a positive impact.
0: 네. 정해진 일과는 positive impact, 좋은 영향,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고요. 오늘의 이야기를 해 주실 분은요.
1: We have Kayla, who's from the USA.
0: 네, 그럼 전체 클립을 보기 전에 먼저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Okay, Kayla 씨,
0: 나와주세요.
2: Having a daily routine can have a positive impact on your life. Having a daily routine can have a positive impact on your life. Having a daily routine can have a positive impact on your life.
0: 앞에서 봤던 문장에서 살짝 확장을 해준 상태죠. 자, 그럼 이 문장 다시 볼게요.
1: So Kayla said, having a daily routine can have a positive impact on your life.
0: 네, on your life. 뒷부분이 추가가 됐는데 impact가 어디에, 영향이 어디에 끼쳐지는가 생각해보면은 on your life. 그리고 daily routine이 having a daily routine 이렇게 확장됐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일과를 가지고 있는 건 can have a positive

0: positive impact on your life. For example, I have a daily morning routine.
1: I think that having a daily routine can have a really positive impact on your life.
2: 이 문장까지는 굉장히 복습의 성격이 강하죠. 계속해서 조금 짧은 버전, 약간 긴 버전, 그리고 가장 긴 버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 충격 단어부터 볼게요.
1: Impact. Impact.
2: Impact. im 이 부분에 강세가 있고요. I think having a daily routine can have a really positive impact on your life. Mm-hmm. 정해진 일과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삶에 가장 삶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했고요. Mm-hmm. Impact가 아니더라도 영향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세 가지 주로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impact, effect,
1: effect.
2: 그리고 in.
1: Oh, influence.
2: Yes, that was a hint.
1: I was like, wait, which one is he talking about?
2: Sometimes we kind of connect, but sometimes we don't know what the other person is thinking.
1: Right.
2: 그래서 다시 한번 impact,
1: effect
2: 그리고 influence 세 가지 중에 뭐 어떤 걸 쓰더라도 영향은 그 위에 약간 덮어지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mm-hmm. on을 씁니다.
1: That's right.
2: To나 뭐 다른 것보다도 on.
1: Mm-hmm.
2: All right.
1: Great. And she says, for example, I have a daily morning routine.
2: 예를 들어서 I have a daily routine 하려다가 I have a daily morning routine. 매일 아침 하는 어떤 정해진 루틴이 있대요.
1: Mm-hmm. Okay. All right, let's move on to the next part.
0: And even though it's just a small change that I made, I think it had quite a big effect on my life in general.
1: And even though it's just a small change that I made,
2: And even though, 비록 뭐뭐 하지만, it's just a small change that I made. Mm-hmm. 그냥 작은 변화를 준 것뿐이지만. 여기서 that I made를 한번 빼고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Even though it's just a small change. Mm-hmm. 이것도 충분히 의미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1: Yeah.
2: 그냥 사소한 변화일 뿐이지만.
1: Yeah.
2: 그런데 that I made가 들어가면서 조금 더 명확해지는 것이
1: yeah.
2: 아, 이 변화를 케일라 씨가 만들었구나.
1: She made it because yeah. a change can come from anywhere.
2: Yeah.
1: Could be a change of environment, change in weather, mm-hmm. change in management if it's at your job. Mm-hmm. But it's a change that she made herself.
2: 맞아요. 네, 그래서 번역에는 크게 차이가 안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게 이 변화가 외부적인 요소에서 온 mm-hmm. 것인지 외부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만든 것인지가 네, I made. Even though it's just a small change that I am experiencing 뭐 이렇게 되면은 외부적인 걸 수도 있어요.
1: Yeah, like someone else did something.
2: 네,
1: right?
2: 네, 이 작은 부분으로 의미가 달라졌고요.
1: Mm-hmm. Change that I made, she says. I think it had quite a big effect on my life in general.
2: 네, 작은 변화였지만 I think it had quite a big effect mm-hmm. on my life. 또 on 나왔죠. In general. 제 삶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아주 큰 영향을 준 것 같아요.
1: All right. So what is this change? Let's find out.
0: So every morning when I get up and I'm getting ready for work or whatever plans I have for the day, I will turn on my computer and I will listen or watch some sort of stand-up show or a comedic talk show or just some funny program to get me laughing and to just kind of start my day with a smile.
1: So every morning when I get up and I'm getting ready for work or whatever plans I have for the day.
2: 네, 그래서 매일 아침 every morning when I get up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할 때 and I am getting ready for work 일할 준비, 일하러 갈 준비 mm-hmm. 아니면 출근할 준비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죠. Or 꼭 일 때문에 외출하는 것만은 아닐 수 있잖아요.
1: No.
2: 뭐 그냥 친구를 만나러 간다든지 아니면 yeah. 여행을 간다든지 그게 of 뭐가 course. 됐든지 간에 보통 일정을 가리킬 때 우리가 그 하루 일정은 스케줄이라고 하지만 mm-hmm. 그 안에 있는 항목들은 plans. You have plans for the day.
1: Yeah, any plans you have for that day.
2: 네, 좀 격식을 갖춘 말로 또는 병원 진료 같은 건 appointment라고 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plan이라고 해서
1: plan.
2: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whatever plans I have for the day mm-hmm. 아무튼 출근하러 갈 준비하거나 아니면 그날 다른 일정 때문에 get ready 나갈 준비를 하는 거죠.
1: Mm-hmm.
2: 그때 뭘 한다는 거죠?
1: I will turn on my computer and I will listen or watch some sort of stand-up show

0: a comedic talk show.
1: 저는 그때 준비를 하면서 I will turn on my computer, 컴퓨터를 켜고 and I will listen or watch some sort of stand-up show or
0: comedic talk show.
1: Yeah.
0: Comedic.
1: Or a comedic talk show. Comedic 방금 뭐 강조했으니까 설명드리자면 보통은 희극의라는 이 뜻만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뭐 희극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웃기는
0: Yeah, it's just funny.
1: It's comedy.
0: It's funny. It's comedy.
1: 네, yeah. 그래서 comedic talk show, 코미디 토크쇼 같은 거를 보는데 이 중간에 재밌는 것이 뭐 아, comedic talk show 앞에 stand-up show 같은 경우는 stand-up 토크쇼를 말하는 거겠고요. 특히 stand-up 코미디를 말하는 거.
0: Stand-up comedy.
1: 네,
0: right?
1: 그냥 한 사람이 마이크 앞에서 어떤 모노로그를 하면서 재미있게 웃기는 거. 미국에 굉장히
0: they're
1: 많죠.
0: They're saying some funny stuff in yeah. front of the mic and it's one person. Yeah. And there aren't props usually.
1: Exactly.
0: Sometimes props, but they use them wisely.
1: Mm-hmm.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stand-up comedy가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0: yeah.
1: 그런 투어도 많이 하고요.
0: Yeah, they go on tours.
1: 아무것도 없이 마이크 하나 있고 코미디언이 말하는데 앞에 몇천 명이 듣고 있죠.
0: They are like rock stars. Yeah. And so it's so expensive to get tickets.
1: Mm-hmm.
0: Don't yeah. even try and get some for your favorite comedians. Mm-hmm. Kevin Hart.
1: Yeah.
0: It's too expensive.
1: 그래요?
0: Yeah.
1: 굉장히 비싸군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인터넷에 올라온 걸 보는 건데 재밌는 부분은 watch라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mm-hmm. 지금 뭐 화장하거나 그러면은 듣기만 할 거 아니에요.
0: Yeah.
1: So she said, "I will listen or watch." This mm-hmm. works in spoken English, mm-hmm. but technically, she should say, "I will listen to." Or watch.
0: Yes, listen to or watch.
1: Because you can't say, I listen a show. You listen to a show.
0: Yes, you 원래는, listen to a show.
1: 네, to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냥 말을 하다 보니까 listen mm-hmm. or watch. 그냥 넘어갔습니다.
0: Yeah.
1: Okay.
0: For sure. And other types of programming, she says, or just some funny program to get me laughing and to just kind of start my day with a smile.
1: 네, 앞에 나왔던 두 가지 stand-up show 아니면 comedic talk show 아니면 just some funny program 그냥 웃긴 프로그램 같은 거 봐요.
0: Mm-hmm.
1: 그 두 가지 아니더라도 to get me laughing, mm-hmm. get someone doing something 하면은 누가 뭐뭐 하게 만들다라는 뜻인데요.
0: Yeah.
1: Make me laugh.
0: Yeah, that 네. makes her laugh.
1: 그냥 웃을 수 있도록 and to just 그냥 start my day with a smile. 하루를 미소 지으며 시작할 수 있도록이요. Yeah. So the first thing you did in the morning was smiling and laughing.
0: Mm, so it's good, right? Mm-hmm. And let's see what she has to say next.
2: And even though it's not like a big thing, I think it really had a great impact on my life.
0: And even though it's not like a big thing.
1: 그리고 even though it's not a big thing, mm-hmm. not Like a big thing, mm-hmm. 같은 의미죠. Mm-hmm. 없어도 되는 like였습니다.
0: Right.
1: 별건 아니지만, 큰건 아니지만.
0: Mm-hmm. Then, but she says, I think it really had a great impact on my life.
1: 네, big impact, great impact, big effect 등등 mm-hmm.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0: Mm-hmm.
1: 그래서 제 삶에 정말 큰 영향을 준것 같아요.
0: Mm-hmm. Let's look at the last part of her clip.
2: So, no matter how tough the day is, You always started your day with a smile. So I think daily routines are great, and I hope you guys have some positive daily routines as well.
0: So, no matter how tough the day is, you always started your day with a smile.
1: 그래서, no matter how tough the day is, mm-hmm. how difficult the day is,
0: how hard the day is,
1: how challenging the day is, 그날 하루가 아무리 힘들어도, you always started your day with a smile. 하루를 항상 미소와 함께 시작한 거잖아요. That's a
0: right.
1: small win.
0: A small win, mm-hmm. right? And lastly, she says, So, I think daily routines are great, and I hope you guys have some positive daily routines as well.
1: 그래서 저는 daily routines, 정해진 일과가 좋은 것 같은데, and I hope you guys have some positive daily routines as well, 이렇게 말했습니다.
0: Mm-hmm.
1: 여러분도 긍정적인 positive daily routines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매일 하는 긍정적인 그런 활동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하면서 문장 끝냈는데 마지막에 이 as well 있잖아요. As well이 그냥 한 단어로 합치면 to예요.
0: To.
1: 네, T-O-O 아니면 also인데
0: also?
1: 이 to하고 also하고 as well을 한 문장에 많이 섞어 쓰는 경우도 있고 이제 as well 같은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이렇게 as well.

0: 영어 문장 확인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패턴, even though it is just 이것을 이용해서 아직 월요일일 뿐이지만 또는 아직 월요일밖에 안 됐는데 너무 피곤해요 라고 말할 때는 even though it's just Monday, I'm so tired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Even though it's just Monday, I'm so tired. 큰 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1: Repeat after me. Even though it's just Monday, I'm so tired. One more time. Even though it's just Monday, I'm so tired. Great, let's look at the next one.
0: 그냥 무료 사은품 그냥 나눠주는 거 그런 거였지만 저는 그게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I really liked it, even though it was just a free gift. 중간에 넣었죠? I really liked it, even though it was just a free gift. 사은품으로 주는 것을 free gift라고 합니다.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I really liked it, even though it was just a free gift. I really liked it, even though it was just a free gift. Great, let's look at our next one.
0: 다음 패턴은 have a big effect on something인데요. 이 패턴에서도 그리고 같이 만들어 볼 이 다음에 나오는 두 문장에서도 impact 아니면 influence로 effect를 바꿔주셔도 똑같은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친구들은 결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Friends can have a big effect on decisions 아니면 on your decisions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요. 발음 연습해보죠.
1: Friends can have a big effect on decisions. One more time. Friends can have a big effect on decisions. Great. Let's look at our last example.
0: 저희 부모님은 제 교육에 큰 영향을 주셨습니다. 과거형으로 만들면 My parents had a big effect on my education. 같이 읽어볼까요?
1: My parents

0: 네, 오늘은 데일리 루틴, 일상적으로 정해진 일과가 있는 것에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읽어보겠습니다.
1: Let's take a look. You can find very positive surprises in a predictable daily routine. For your daily routine to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your mental health, it needs to be a realistic routine.
0: 네, 다시 한번 볼까요?
1: Okay, so Atkins says,
0: You can find very positive surprises in a predictable daily routine. 이 말 재밌네요. Predictable 하면 예측 가능한 이란 뜻이고,
1: yeah.
0: daily routine 정해진 일과 예측 가능한 정해진 일과 하면 놀라운 거 예상 못한 거 없을 것 같잖아요.
1: Right,
0: 그런데 그
1: it's the same.
0: 네, 그런 속에서 you can find very positive surprises. 아주 긍정적인 놀라운 일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 긍정적인 일이 그 속에서 일어날 거라는 건지 아니면 predictable daily routine을 가지고 있으면 positive result가 생길 거라는
1: oh,
0: 건지는
1: yeah.
0: 둘 다 가능할 것 같아요.
1: Yeah, but either way, something positive can come from it,
0: come
1: right?
0: Come out of it, right?
1: Mm-hmm.
0: 그다음.
1: All right, Agnes says,
0: For your daily routine to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your mental health, for A to do B,
1: B
0: 하면 A가 B 하기 위해서는 이라는 그런 뜻인데 자신의 정해진 일과가 당신의 자신의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it needs to be a realistic routine.
1: Yeah.
0: 현실성 있는 현실적인 루틴이어야 합니다.
1: That's true.
0: 뭔가 계획을 짰는데 말도 안 돼요. 그러면
1: right?
0: 스트레스 받겠죠.
1: Yeah, you want to do like 12 things before you leave the house. Like yeah. maybe it's not realistic and you'll feel stressed, mm-hmm. right?
0: 이런 계획을 짤 때 mm-hmm. 현실성을 생각을 해서 짜라는 yeah. 이야기였습니다.
1: And start with baby steps if yeah. you're new to the game.
0: Mm-hmm.
1: All right, perfect. So those were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that we had for today. Thank you guys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today. We always appreciate it.
0: Thank you.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We'll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0: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준비사항.
1: 뭐야, 짐 이게 다야? 내가 챙기라고 한 건? 그런 거 없어도 돼.
0: 호루라기, 소형 랜턴, 상비약 등 비상안전용품을 준비합니다.
2: 너 로밍은 했냐?
1: 당연하지. 봐! 야! 이걸 차단하면 어떡해!
0: 여행지의 위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안전 문자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3: I'm injured. I'm injured.
1: 너 뭐해?
0: 도와주세요, 불이야 등 긴급 상황을 알리는 현지어를 미리 외워둡니다.
1: 어? 저파수인가? 아, 이것 봐. 가서도 잃어버리라고. 어?
0: 각종 위험 상황, 여권 분실을 대비해 여권 정보, 재외공관 주소와 연락처 등을 메모해둡니다. 위험 상황 발생 시 영사 콜센터를 통해 현지 대피 정보와 통역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 어, 버스 온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1: 유후.
0: Start of the week.
1: 네.
0: Alright. 자, 월요일은 항상 가정 영어입니다.
1: 그렇죠.
0: 자, 제목이 휴일에 좋다 말았던 아빠. 되겠습니다.
1: 왜요?
0: 자, 지금 엄마랑 동생이 외출한 상황이에요.
1: 아.
0: 그래서 집에 지금 뭐 오빠든 뭐 누나든 형이든 이렇게 있는 거예요.
1: 약간의 어떤 그런 자유로운. 네?
0: 아니 슬기 씨는 어떨 것 같아요? 이제 아이를 봐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1: 네.
0: 지금 아무도 없는 거예요. 본인의
1: 그러면...
0: 시간이 주어졌어요.
1: 그러면 정말 천국 같을 것 같아요.
0: 천국?
1: 오케이. 네.
0: 자, 오늘 이 다이얼로그에서 그 천국을 누릴 수 있을지 봐야 됩니다.
1: 궁금한데요.
0: 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엄마가 드디어 마유를 쇼핑몰에 데려가셨어요. 오, 마유가 아기인 거예요. 어린 친구예요. 근데
1: 네.
0: 이제 뭐그뭐 오빠가 됐든 형이 됐든 누나가 됐든, right?
1: 얘기를 한 거죠. 상황 보고를 하는
0: 그렇습니다. 아,
1: 거죠.
0: 상황
1: 네, 그쵸,
0: 보고입니다.
1: 그쵸.
0: 자, 그랬더니 두 번째 미션이 굉장히 짧은데 이래요.
1: 강렬하군요.
0: 10분 있다가요.
1: 어?
0: 자, 근데 10분 있다가가 어떤 의미에서 10분 있다가인지는 내용을 봐야 돼요.
1: 딱 봐도 뭔가 커밍 순한다는 얘기 같은데? 예.
0: 직감이 맞을 수도 있어요.
1: 저는 이거.

0: 좀100% 맞는 저 편이거든요.
1: 깜짝 놀랐습니다. Alright, 다 영어로 바꿔볼게요.
0: 좋습니다. 아, 이 엄마랑 아기가 없는 그 빈집의 공허함을 한번 만끽하러 가볼까요?
1: Alright.
0: 슬기롭게
1: 짜잔!
0: 도전!
2: Why is the house so quiet today?
3: House?
2: Why is it so quiet? No noise.
3: 엄마가 드디어 마유를 쇼핑몰에 데려가셨어요.
2: Mom, 마유?
3: 마유, Mom, 그 bring 마유.
2: Bring 마유?
3: Go to shopping mall.
2: Oh, took 마유 to the shopping mall.
3: Yeah.
2: Wait,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3: Come back house?
2: Home,
3: oh,
2: yeah.
3: Come back home. 한 10분 있다가요. 10분 있다가.
2: What?
3: After 10 minutes.
2: Oh, 10 minutes?
3: Yes.
2: Oh, just 10 minutes left.
3: Yeah, we have no much time.
2: Oh,
3: yeah.
2: I like it being quiet.
1: 네. 오늘 왠지 스릴을 느낄 수 있는 내용입니다.
0: 빨리 보고 싶어요.
1: 그렇습니다. 내용을 즐기면서 영어 흡수하도록 할게요.
0: 네.
1: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주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Why is the house so quiet today?
5: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
4: Wait,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5: They're coming back in 10 minutes.
1: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0: 네.
1: 자,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집이 오늘 왜 이리 조용하니?
0: Oh.
1: 이거는 아빠가 집에 와서 물어보는 걸 수도 있고요.
0: 그쵸?
1: 전화로 뭐 이렇게 들었는데 이렇게 백그라운드 소리가 들릴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게 뭔가 조용할 때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0: Why is the house so today?
1: 자, why가 뭐예요?
0: 왜 집이 이렇게 너무 조용하니 오늘?
1: 아.
0: 네. 그러면 여기에 조용하다.
1: 뭔가 형용사가 빠졌어요.
0: 그렇죠. 우리가 또 조용히 할 때 be quiet 쓰니까 저는 이거 quiet 한번 Q 그 다음에 you, quiet,
1: okay. Alright.
0: Yeah.
1: Q-U-I-E-T, quiet,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0: 확신은 없어요.
1: Oh, well, 나쁘지 않아요, 지금.
0: 네.
1: Okay, so why is a house so quiet today? 정답? 맞습니다. 자, 이거 약간, 이거 맞나? 아닌가? 이런 이유가 이게 T하고 E 마지막을 바꾸기만 해도 다른 뜻이었죠?
0: 맞아요.
1: Quite 이러면 꽤나란 뜻으로 바뀌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So quiet 이렇게 해주고요. 너무 quiet 하지 마세요.
0: 네.
1: U의 강세를 좀 찍어서 읽을 때 거기 강세 주면요. ot보다도 at에 가깝게 오히려 네. 발음이 될 겁니다.
0: Quiet.
1: So 약간 quiet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강세를 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0: 네.
1: Alright, 자 여기 지금 조용한 게 나온 김에
0: 예.
1: 만약에 목소리 왜 이렇게 뭐 이렇게 시끄러워 뭔가 시끄러워라고 할 때 우리 L로 시작하는 거
0: N 아니에요?
1: L
0: love
1: 왜요? 갑자기요? love 이거 이상하잖아요.
0: loud는요. 네.
1: loud 맞습니다.
0: 근데 이거는요.
1: 소리가 큰도 되고요.
0: Noisy 이거
1: 맞아요.
0: 뭐죠?
1: 그것도 가능해요.
0: 아, 이것도
1: 이거는
0: 돼요?
1: 좀 잡음이 심한의 느낌, noisy라는 느낌인데요. 보통 시끄러워 할 때는 이게 굉장히 잘 어울려요.
0: Loud라고
1: 하는 거. 자, 지금 의문사 또 나왔어요. 최근에 의문사 은근히 나왔죠, 그죠?
0: 네.
1: 오늘은 뭐였죠?
0: Why.
1: Why. 뭘 물어보는 거예요?
0: 이유.
1: 이유.
0: 그렇죠.
1: 왜? Why is the house so quiet today? Right? 얘를 빼면. Is the house so quiet today? 좀 어색하긴 하지만
0: 네.
1: 오늘 집이 조용하니? 여기 상황에서 이상해요.
0: 그렇죠?
1: 그래서 도대체 조용한 거 알겠는데 왜 그렇게 조용하냐라는 걸 물어볼 수 있어요. Right? So, why 뒤에 질문 어순 이어주는 거 까보겠습니다. 아마 왕초보 영어를 보고 이렇게 의문사를 넣어서 하는 거에 익숙해지신 분들은 이제는 와, 그때는 되게 어려웠는데 이게 되네?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0: 보람 많이 되실 거예요.
1: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 왜 울고 있어? 너 왜 울고 있니?
0: Why are you crying?
1: 그렇죠. Hey, why are you crying? 친구가 울고 있는 거예요.
0: Crying이군요.
1: 그렇죠. 진행형이니까.
0: 네.
1: 자, how about this? 너 왜 나한테 문자했어? 자, 문자하는 건 방법이 많은데요.
0: 네.
1: 단순하게 텍스트라는 걸 동사로 써도 돼요.
0: 네.
1: 그리고 사실 메시지도 동사로 써도 됩니다. 텍스트 한번 해볼게요. 너 왜 나한테 문

0: 문자에서 과거죠.
1: Why did you? 맞아요? Why did you text me?
0: 저 지금 화가 나서 그런 줄 알았어요. Why did you? 그러면서 Why did you text me? Why did you message me? Right? Why did you send me a message? 이런 것들 다 가는 겁니다. Okay. So, right. 너 뭐, 필요하구나? 너 나한테 텍스트했어? 이런 느낌.
1: 용돈 필요해?
0: 그렇죠?
1: 이렇게 넘어가죠.
0: Right.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hy are you crying?
1: Why are you crying?
0: Why did you text me?
1: Why did you text me?
0: 본문 읽어볼게요. Hey, why is the house so quiet today?
1: Why is the house so quiet today?
0: 자, 이때 미션입니다. 엄마가 드디어 마유를 쇼핑몰에 데려가셨어요. 상황을 보고해주는, 그죠? 마유가 이제, 다른 동생이겠죠? 그죠?
1: 그쵸? Mom, finally, 드디어, took my you, 데리고 갔어요. 어디로? To the 쇼핑몰. 근데 쇼핑몰이 이제 예전에 우리 많이 이제 해서 저도 반복됐기 때문에 학습이 됐습니다. To
0: 네.
1: the mall 할게요.
0: 오케이.
1: 네.
0: MALL 쇼핑을 그냥 빼버렸네요.
1: 응?
0: 오케이. 자, 맞는지 볼게요. 뭐예요? Mom finally took Mayu where? To
1: To
0: the
1: the
0: mall.
1: mall.
0: That's
1: Yes.
0: right. 자, 이것은 원래는 뭐라고요?
1: 쇼핑몰.
0: 쇼핑몰인데 너무 길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I went to the
1: Mall.
0: mall 이런 식으로 mall 쓰게 됩니다. 대신에 몰보다는 ALL 혹은 AL 스펠링은 이 모양이 벌려져야 돼요.
1: Mall.
0: 그래서 R에 더 가까워요.
1: 네.
0: So 한번 try 해볼게요. mall, mall.
1: Mall. Mall.
0: 네. 근데 한국에서도 몰이라고 그냥 하나요? 저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나 어제
1: 맞아요.
0: 몰 갔어. 이렇게.
1: 근데 조금 부자연스럽긴 한데,
0: 살짝, 오케이.
1: 요즘에 그래도 그렇게 쓰기도 해요.
0: 오케이. 근데 해외에서는 뭐둘다 된다는 거, 그쵸?
1: 네.
0: 자, 그리고요. 지금 보세요. Mom finally took my you to the mall.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자, take 누구 to 어떤 장소 하게 되면
1: 네.
0: 그 사람을 데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이렇게 take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데려가는
1: 네.
0: 겁니다. 물건이 될 수도 있어요. 물건이 될 때는 가져가는 게 되겠죠. 그렇죠? So take someone to 어디 하면 누군가를 어디로 데려가다.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응급 상황인 거예요. 그를 데려가세요. 병원으로. 자, 그를 데려가세요. 일단 어떻게 해요?
1: Take him
0: him. 자, 그 병원으로.
1: to the hospital.
0: 자, 그래서 take him to the hospital. 빨리
1: 긴급
0: 데려가라.
1: 상황이네요.
0: 그렇죠. 자, 이번에는 평소문을 해볼게요. 방금은 명령으로 쓴 거죠. 나의 엄마가 날 데려갔다. 동물원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나의 엄마는 나를 데려갔어.
1: My mom took me to the
0: To the zoo. My
1: zoo.
0: mom took me to the zoo. 막 이러면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느낌. Okay? So, take의 과거형은 took이구나. 알아줘야
1: 네.
0: 되겠고, 명령어도 가능, 평소문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1: Yes.
0: Okay,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Take him to the hospital.
1: Take him to the hospital.
0: My mom took me to the zoo.
1: My mom took me to the zoo.
0: 네, 이런 거는 사실, 이번에 뭐, 어린이날에, 무슨 날에, 뭐, 누가 나를 어디로 데려가셨다라든가, 저 어디 좀 데려다 주시면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고, 누가 너 공항에 데려다 줬어? 이런 거 있잖아요.
1: 그죠, 그죠.
0: 너무나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take라는 동사를 꼭 기억해 주세요.
1: 네.
0: Al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
1: Mom finally took Maya to the mall.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y is the house so quiet today? Why is the house so quiet today?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
0: 네, 다음 문장 보도록 할게요.
1: 네.
0: 냈을 때 아빠가 약간 이런 거요. 잠깐, 몇 시에 돌아오는데?
1: 돌아오기 전에 할게 있나 봐요. 예.
0: 한숨이라도 자고 싶어요.
1: 그쵸. 예. Wait, wait. What time are they? 몇 시에 그들이 돌아오냐?
0: 돌아오는 게 뭐죠? 돌아오는
1: 돌아오는 거는 지금 비동사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0: 돌아오다.
1: coming back 해야겠다.
0: 컴백 아니라고요?
1: 왠지 여기 동사가 있어가지고
0: 있습니다.
1: 동사를 두개 쓰면 안 돼요. 예. 자, 이렇게 한번.

0: 힌트 드릴까요?
1: 아, return?
0: 영화에서
1: 아,
0: 와,
1: 예.
0: 힌트 주기도 전에.
1: 그러네요. 와, 제가 이제 촉이 남달라졌어요.
0: 오케이. 자, return.
1: Yes.
0: 맞습니다. 근데 너무나 좀 격식이긴 해요. Okay, so come back. 자, 여기 잠깐 볼게요.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에서 여기 이거 무슨 뜻이에요?
1: 몇 시? 네.
0: Right. 볼 게 하나 있습니다. What time이라는 게 있고요. 네. 그리고 when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몇 시라고 했고요. when은 뭐죠, 우리?
1: 언제?
0: 어? 몇 시? 언제? 아마 조금 guess를 해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1: 그러게요.
0: 차이가 조금 있죠. What time은 정확하게 몇 시라는 개념이에요.
1: 정확한 대답을 요구할 때.
0: 시간.
1: Right.
0: But when은 언제이기 때문에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날짜, 요일이 될 수도 있어요. 더 포괄적이죠.
1: 그러네요.
0: 그렇기 때문에 when을 써서 시간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맥락이 확실하다면.
1: 네.
0: 하지만 when으로 잘못 물어보면 시간을 난 알고 싶은데 날짜로 말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Okay? So 몇 시에 그들이 돌아와? 그러니까 몇 시에라고 하면 정확하게 몇 시간을 물어봤잖아요.
1: 네.
0: 근데 언제 그들은 돌아와? 이러면 요일 물어보는 거예요? 시간 물어보는 거예요?
1: 그렇죠.
0: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포괄적이어서 쉬운 장점도 있지만은 조금 디테일이 떨어지죠.
1: 네.
0: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what time으로 오늘은 써보겠습니다. What time 하고 나서 질문 어순을 쭉 이어주는 거예요.
1: 오케이.
0: 몇 시에 뭐뭐뭐뭐이니? 가능하겠죠, 그죠? 자, 가볼게요. 일어나는 거 wake up 말고 뭐 있었죠? 무슨 up?
1: Get up.
0: 너 몇 시에 일어났어? 아, 이거 너무 많이 쓰죠?
1: 그쵸.
0: 너 몇 시에 일어났니?
1: What time 일어났니요? What time did you get up?
0: That's it.
1: Oh.
0: What time did you get up? What time did you get up this morning?
1: 네.
0: Right. How about this? 진행형 해볼게요.
1: 네.
0: 아, 진행형 아니라 비동사 ing.
1: 오케이.
0: 뭐뭐 해 이런 느낌. 너 몇 시에 떠나? 너 떠난다면? 너 몇 시에 떠나? 팩트만 궁금한 거예요.
1: What time are you leaving?
0: That's it. What time are you leaving?
1: Yes.
0: Alright. 너의 계획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미 정해진 걸 나한테 정보만 줘.
1: 그 전에 밥 차려주고 싶어가지고.
0: 하?
1: 예, 그 전에 떠나기 전에 밥 차려줘야 돼요.
0: Sweet, sweet. 예. Alright. 자, 여기서 비동사 ing 또 나왔잖아요. 우리 저번에 말씀드렸죠? 걱정된 미래 사실.
1: 네.
0: 사실은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여기에 그게 들어갔죠?
1: 오.
0: 비동사
1: ing.
0: 보세요. 몇 시에 그들은 돌아오고 있어? 말이 되나요?
1: 아니죠.
0: 안 되죠? 정해진 정보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확정된 걸 물어보는 것처럼 아빠가 몇 시에 돌아오니? 아빠, 엄마가 말했을 것 같은데.
1: 그쵸.
0: 이런 느낌인 거예요.
1: 예.
0: 오케이? 그래서 이게 계속 쌓일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What time did you get up?
1: What time did you get up?
0: What time are you leaving?
1: What time are you leaving?
0: 자, 이번에는요. 약간 긴장한 느낌. Wait.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1: 그쵸. Wait.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0: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1: 네.
0: Check this out. 10분 있다가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됐다?
1: 그쵸. 좋다 말았다?
0: 아, 이미 지금 뭐 전화 온 거예요.
1: 그쵸. B-I-N-G가 여기 또 나오는군요.
0: Oh, yeah.
1: They are coming back in 10, 10분이니까 minutes. S까지.
0: Okay.
1: 네.
0: Very, very good.
1: So,
0: they're coming back. 이건 뭐예요? 이미 정해진 거예요, 또.
1: 그쵸?
0: Right? 돌아와요. They're coming back. 언제? In 10 minutes. 정답? 맞습니다. 와, 비동사, 오늘 비동사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예문까지 한 세 개예요.
1: 네.
0: 여러분, 느낌 조금 더 오나요? 그들은 오고 있어요. 10분 있다가? 이상하잖아요. 그쵸? So, 10분 있다 돌아와요. 팩트예요. 감정도 아니고, 의지도 아니고, 계획 얘기도 아니고, 그냥 정해졌다고요.
1: 네.
0: 이런 느낌. Game. So, minutes는 당연히 분을 얘기를 하겠죠. 스펠링을 여러분 꼭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1: 네.
0: 줄여서 참고로 min까지만 표기를 하기도 하고요.
1: 예.
0: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in 10 minut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in은 안쪽이에요, 바깥쪽이에요?
1: 안쪽이요.
0: 아니니까, in 10 minutes. 그러면 한 7분, 6분쯤 올 수도 있겠구나.
1: 그쵸, 10분 안에니까.
0: 이 생각할 수 있지만, 틀립니다.
1: 네.
0: 우리가 시간을 얘기를 할 때,
1: 네.
0: in 얼만큼, 뭐, 10 minutes, 뭐, 3 days or 5 hours, in이 나오게 되면 그만큼 채우고 딱 온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in 10 minutes는 10분 딱 채우고 온다.
1: 네.
0: 뭐, 10분 1초 정도는 될 수가 있겠죠.
1: 예.
0: 근데 그 전에 온다는 느낌이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 게 10분 내에 들어온다는 걸 확실히 얘기할 때는

0: 오히려 within을
1: within.
0: 써요. Within or maybe in less than.
1: Yes.
0: Less than이 뭐뭐보다 덜이기 때문에요. In less than, 뭐 언제, 얼마,
1: 아, less than.
0: or within. 이걸 쓰면 확실하게 뭐 6분, 7분일 수 있으나
1: 네.
0: in 10 minutes는 이거는 10분 전에는 오진 않는 느낌. Alright? 여러분 항상 제가 말하지만 이거 I'll see you in 30 minutes. 이런 말 많이 쓰죠?
1: 예.
0: 슬기 씨, I'll see you in 30 minutes.
1: 10분 있다 만나자.
0: 30 minutes, 30 아, minutes. 30분 있다 만나자.
1: 30분 있다 만나자.
0: 그러면 지금 1시면은 몇 시에 볼 거예요? 올 거예요?
1: 1:30.
0: 1:30에 오겠죠?
1: 예.
0: 그런데 제가 아니 I'll see you in 30 minutes라고 했는데 왜 1:30에 나왔어요? 이러면 황당하겠죠, 그렇죠? 내 스스로 말하면서 헷갈린 거죠, 그렇죠?
1: 아.
0: In 30 minutes라고 하는 거, 그 in이라고 나는 쓰는 거니까 뭐 한 10분에 나가도 슬기 씨 있겠다. 이거 아닌 거예요.
1: 아,
0: 그렇게 기대하면 안 되는
1: 그렇죠,
0: 거예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in 쓰면 그만큼 채운다. 에?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제가 일부러 있잖아요. 있다가라는 말을 더 썼어요. 뭐 30분 있다가 만나, 뭐 3시간 있다가 만나, 채우는 거죠.
1: 그렇죠.
0: 가봅니다. 1시간 있다가는 영어로 뭐다?
1: In a hour.
0: A hour?
1: In an hour.
0: In an hour.
1: Yes.
0: 6개월 있다가는요?
1: In 6 months.
0: There you go. 가볼게요. 나 너 볼게. 오케이. 1시간 있다가. 1시간 있다 보자. I will. 이러면서.
1: I'll see you in an hour.
0: I'll see you in an hour. 이러면 정확히 1시간 있다 나타나시면 됩니다.
1: Yes.
0: 약속에서. 자, how about this? 우리라고 할게요. 우리.
1: 네.
0: 그리고 기동사 ing까지 섞어봅니다.
1: 예.
0: 우리 돌아와. 6개월 있다가. 정해진 거야. 우리 돌아와. 6개월 있다가.
1: We're coming back in 6 months.
0: Exactly. We're coming back in 6 months. 이렇게 쓰면
1: yes.
0: 되겠습니다. 이거는 3개월이 될 수도 있어. 2개월이 될 수도 있어. 이거 아니란 얘기예요. 채워야 돼요.
1: 무조건 6개월은 채우고 그 뒤.
0: Exactly.
1: 네.
0: 읽어보겠습니다. I will see you in an hour.
1: I will see you in an hour.
0: We are coming back in 6 months.
1: We are coming back in 6 months.
0: 네. 아, 참고로 이 months 오랜만에 나온 김에요.
1: 네.
0: month하고 s를 붙이면 발음이 엄청 헷갈릴 것 같죠. 그렇죠?
1: 맞아요.
0: 왜냐면 th는 흔히 말해서 뭐 번데기 발음 whatever.
1: 네.
0: Right? So 윗니 아랫니 사이에 혀가 이렇게 나올 것 같고 그리고 s가 나오니까 month도 뭐 어떻게 해야 되지?
1: 저도 이거 할 때 꽤 애 먹어요.
0: 네. 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지만요. 이거는 원래 정말 빠르게 하면 원어민들은 실제로 지키기는 해요.
1: 네.
0: 하지만 워낙 빠르기 때문에 t가 안 나는 것뿐이에요. 정확하게 하면 months.
1: 어떻게 그렇게 해요?
0: 그러나
1: 네.
0: 워낙 빠르게 연음 처리가 되면은요 거의 ts에 가까워집니다. 마치 ts처럼.
1: 아.
0: 너무 그걸로 스트레스 받아서 막 months 이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1: 네.
0: months 하셔도
1: months.
0: 괜찮습니다.
1: 네.
0: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 네.
0: I will see you in an hour.
1: I will see in you.
0: See you.
1: I will see you in an hour.
0: All right. 두 번째. We are coming back in 6 months.
1: We're coming back in 6 months.
0: All right. 자, 이거는 그들은 돌아와요. 10분 있다가. All right. 그러니까 아빠 좋아할 필요가 없네요.
1: 네.
0: 자, 갈게요. They're coming back in 10 minutes.
1: They're coming back in 10 minutes.
0: All right. 또 두 문장 있으니까 비토가 트레이닝 할게요.
2: Wait.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Wait.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They're coming back in 10 minutes. They're coming back in 10 minutes.
0: 네, 깔끔하게 미션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네.
0: 엄마가 드디어 마유를 쇼핑몰에 데려가셨어요.
1: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
0: 두 번째 미션은요. 10분 있다가요.
1: They are coming back in 10 minutes.
0: 네, 이 부분은 우리말 번역이 굉장히 생략된 케이스입니다.
1: 네.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Why is the house so quiet today? Why is the house so quiet today?
2: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
3: Wait,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Wait,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2: They're coming back in 10 minutes.

0: They're coming back in 10 minutes.
1: 직접 입으로 영작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네. 자, 첫 번째는 take 목적어 to 어떤 장소입니다.
2: 네.
1: 데려가는 거죠. 많은 분들이 입영작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세요. 진짜로.
2: 맞아요.
1: 안 돼요, 안 돼요.
2: 왜냐면 네. 틀리면 누가 혼내지도 않는데.
1: 그럼요.
2: 약간의 어떤 그런 자존심.
1: 아.
2: Something like that.
1: 의미 없습니다.
2: 맞아요.
1: 소리를 내봐야 그게 또 뇌가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꼭 소리내주세요.
2: 네.
1: 자, 갑니다. 그를 병원에 데려가세요. 그 병원이라고 해야겠죠.
2: 네. Take him to the hospital.
1: 그죠. Hey, take him to the hospital. 영화에서도 나오는 또 대사이기도 하죠. 그죠?
2: 네.
1: 자, how about this? 우리 엄마가, 나의 엄마가, 날 동물원에 데려가셨어.
2: My mom took me to the zoo.
1: 그렇죠. 과거형이니까 took me가 맞겠죠.
2: Yes.
1: 세 번째입니다. 엄마가 드디어 마유를 쇼핑몰에 데려가셨어요. 그냥 몰이라고 해도 돼요. 엄마가 마침내 마유를 데려갔는데 그 몰로 데려갔다.
2: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
1: All right. 둘이 약간 짠 느낌이 있네요.
2: 예.
1: 그렇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ake him to the hospital. My mom took me to the zoo.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 자, 다음 볼게요. 인 시간, 기간 얼마 있다. 그만큼 꽉 채우고 느껴주면서 소리 내서 가보겠습니다.
2: 네.
1: 한 시간 있다가 보자. 나 한 시간 있다가 너 볼 거야.
2: I will see you in an hour.
1: I'll see you in an hour. 약속 시간에 맞춰주고 좀 응용 가능하겠죠.
2: 네. 그쵸?
1: 자, how about this? 우리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정해진 사실로 해볼게요.
2: B-I-N-G.
1: 아, 우리 6개월 있다가 돌아와. 아, 우리 6개월 있다가 돌아와.
2: Oh, yeah. We're coming back in 6 months.
1: 그죠. We are coming back in 6 months. 그래서 사실 이거는요. in을 연습하다 보면 비동사 ing가 자동으로 연습이 될 거고요.
2: 맞아요.
1: 반대로 또 이거 연습하다 보면 얘가 자동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2: in을 계속 따라 붙이게 되겠네요.
1: 그래서요, 여러분들 핵심 패턴이나 표현들이 두 개 이상 들어가 있는 문장은요, 완벽한 문장이에요.
2: 오.
1: 하나를 하면서 나머지 이렇게 자동으로 학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실 저는 사실 그런 예문을 만들어서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스터디 메이트를 구하라고 그렇게 입이 마르고 닳도록 강조하는 이유가
2: 네.
1: 같이 해봐야 되거든요. 서로 문장을 만들어보고 한번 교환해보세요.
2: 네.
1: Right. 자, 세 번째입니다. 그들은 10분 있다가 와요. 아, 이것도 팩트로 해볼까요? 그들은
2: 예.
1: 돌아와요. 10분 있다가.
2: They are coming back
1: 10분 있다가?
2: 10 minutes.
1: 그죠? In 10 minutes.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그 안에도 올 수 있다 하면 in less than or within을 쓰시면 돼요.
2: 네.
1: 같이 읽어볼게요. I will see you in an hour. We are coming back in 6 months. They're coming back in 10 minutes. 잘하셨습니다.
2: 네.
1: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2: 주세요.
3: Why is the house so quiet today?
4: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
3: Wait,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4: They're coming back in 10 minutes.
1: 미션 해결할게요.
2: 슬기롭게 미션 해결!
5: Why is the house so quiet today?
2: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
5: Oh, wait.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2: They are coming back in 10 minutes.
5: 10 minutes?
2: Yes.
5: Oh, that's quick.
2: Oh,
1: great job, you guys.
2: 네.
1: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2: 나 내 생일 못 기다리겠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can't wait for my birthday.
1: 그렇죠. Can't wait for 명사였죠.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What time? 하고 나서 질문 어순으로 이어가기.
2: 네. 아이,
1: 이용해서 지금 이거 영작해 주세요. 그들은 몇 시에 도착했죠? 그들이 몇 시에 도착했죠?
2: 어허,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네. 오늘의 미션 문장도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1: 네, 자 항상.

0: 뭔가를 이렇게 영작을 해봐라라고 한다고 해서 한 문장 만드는 거는 택도 없습니다.
1: 네.
0: 적어도 5개, 10개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도전해주세요. Alright,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0: 저희 선생님들을 이렇게 밀어넣더니 절을 하고 도망을 가버리더라고요.
1: 왜 했어요?
2: 고마워서요.
3: 8.9점.
4: 9점, 9점.
3: 10점, 100점이요.
5: 10점 만점에 10점도 모자란 것 같아요.
6: 40점에서 70점까지 올랐어요.
7: 공부할 수 있는 자리가 여유로워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화요일에는 우리 일상 영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렇죠.
0: 자, 제목이요. 기대하지 않은 소소한 행복.
1: 오.
0: 이라고 해서 뜻밖의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생긴 시츄에이션이 좀 되겠습니다.
1: 그게 이제 네. 우리 옛날에 유행했잖아요. 뭐 옛날도 아니고 뭐 불과 한 2, 3년 전에
0: 네.
1: 소확행이라고
0: 아.
1: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래서
0: 맞아요.
1: 나에겐 소확행이
0: 아하.
1: 뭐 육아 끝나고 밤에 치킨 먹는 거 뭐 이렇게 막 서로 이야기하고
0: 작은 거.
1: 네,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됐었죠.
0: 아, 그런 게 진짜 네. 뭐 클 필요도 없다.
1: 맞아요.
0: 작은 거 하나로 행복하다. 근데 오늘 특별하게 또 네. 갑자기 기대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행복이 벌어집니다.
1: 어?
0: 내용 들으면
1: 뭘까요?
0: 아, 이거 하고 공감하실
1: 궁금한데요.
0: 거예요.
1: 궁금한데요. 빨리 보고 싶은데요.
0: Alright,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오래된 재킷 안에서 옷을 찾았지롱. 이
1: 오,
0: 행보
1: 아, 너무,
0: 있죠,
1: 이거 완전
0: 솔직히. 네, 주머니 딱
1: 럭키잖아요. 오.
0: 이렇게 뒤졌는데 꼬깃꼬깃한, 오! $5.
1: 심지어 100원, 뭐 10원도 아니고, 지폐가
0: 그러니까요.
1: 나온 거는 이거는 큰일이에요. 에,
0: 엄청납니다. 네.
1: 그럼요.
0: 자, 두 번째 미션입니다. 과자 좀 살까 생각 중이야. 그래서 뭐 고민이 될거 아니에요. 물론
1: 네.
0: 많은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1: 그쵸?
0: 아, 이거 그냥 뭔가 얻은 것 같기 때문에.
1: 맞아요.
0: 네.
1: 예, 또그 행복을 다른 행복으로 채우는 거.
0: Oh, yes.
1: 더 진짜 행복이 두 배가 되는 거죠.
0: Alright. 자, 이
1: 예.
0: 문장들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이 뜻밖의 기분 좋은 일, 우리 함께 나눠야 됩니다. 혼자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2: You're in a good mood. What's up?
1: Good mood?
2: Yeah, you're in a good mood. What's up?
1: Look good?
2: Yeah, you look happy.
1: I'm happy.
2: Why? What's
1: Yeah, I know.
2: up?
1: Happy.
2: Why?
1: 아, 오래된 자켓 안에서 오브를 찾았거든.
2: Jacket?
1: Jacket.
2: Nice.
1: Old jacket. My old jacket.
2: Old jacket.
1: 요즘에는 안 입어. No wearing. But
2: Okay.
1: yeah, I found the $5 in pocket.
2: $5.
1: Yeah.
2: Nice.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e $5? How are you going to spend it? What are you going to
1: spend it.
2: buy?

0: going 어디 가냐는 건가? spend.
1: How? Yeah,
0: $5.
1: how are you going to use it?
0: 아, 오케이. 과자 좀 살까 생각 중이야. 약간 뭔가 입이 심심하잖아.
1: Huh?
0: 응.
1: You're going to
0: 그
1: talk.
0: 과자, 과자. Snack.
1: Snack.
0: Yes.
1: Oh.
0: Yeah, buy some snacks.
1: Oh, that sounds good. We could share. Yeah.
0: 좀 줄게? 좀 줄까?
1: Put me and you together.
0: 오케이, 오케이. Yes. 좀 줄게요.
2: 아이고, 알고 보니까
0: 네.
2: 그 보드 게임 할 때 쓰던 돈이었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0: 아 정말, 예 어쨌든 그 보드 게임 할 때도 하다 보면은 이게 돈이 벌어지면 행복해요.
2: 기분 좋죠.
0: 예, 그럼요.
2: Alright, 자 오늘도 재밌는 내용 하지만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표현들로 제가 트레이닝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2: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3: You're in a good mood. What's up?
4: I found $5 in my old jacket.
3: Nice.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4: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상대방의 기분이 엄청 좋아 보여요.
0: 그쵸.
2: 그래서, 너 기분 좋은 것 같네. 무슨 일이야?
0: 오, right. 이 정도 텐션이면 거의 무슨 복권 당첨 느낌도 살짝 나는데
2: 너무 기분이 너무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얼굴에 빛이 난다 그럴까요?
0: 그치, 뜻밖의 뭔가 행복을 맞이하면 진짜 그런 게 있어요.
2: 맞아요.
0: You're in a good mood. 오, 이것도 좀 약간 새로운 표현인데요.
2: Right.
0: 무슨 일이야? 라는 영어 표현이 필요하네요.
2: 맞습니다.
0: 그러면 무슨 일이야? What happened? 할게요.
2: Okay.
0: What happened? 지금 당장 벌어진 무언가니까 그냥 happened 말고 happen으로 할게요.
2: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So, you're in a good mood. What happened?
0: 음?
2: 살짝 아쉽긴 한데요.
0: 왜요?
2: 자, 오늘 아예 다른 표현을 가져오긴 했는데 일단은 happen 괜찮아요. 근데 조금 수정을 해야 되긴 합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0: 네.
2: 자, 오늘 가져온 것은 바로
0: What's up?
2: Hey, what's up?
0: 아, 이거 편하다.
2: Yes.
0: 훨씬 편하네요.
2: 훨씬 편하죠, 그렇죠?
0: 네.
2: 자, what's up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슨 일이야? 라고 질문을 할 때 쓸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Right? 많은 분들이 what's up은 그냥 안녕이란 인사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건 사실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안녕처럼도 쓰인다. 가 맞아요.
0: 네.
2: 원래 up이라고 하는 거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표정이 안 좋거나 그랬을 때도 쓰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hey, what's up? Are you okay? 이런 느낌으로도 쓸 수 있고 기분이 좋아 보일 때도 hey, what's up? 무슨 일이야? 이렇게도 쓰는 거고요. 그게 의역이 되면서 그냥 hey, 무슨 일이 있어? 너의 하루에? 이게 이제 인사처럼 쓰이는
0: 네.
2: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What happened? 이라고 썼잖아요.
0: 네.
2: 그러면 그걸 쓰려면 What's happening? 이라고 쓴다든가 아니면 과거형으로 What happened? 라고 쓴다든가 해야 됩니다. 지금 뭐가 한참 벌어지고 있냐라고 하면 What's happening? 이 맞겠죠.
0: 아, 그리고
2: right.
0: 동사가 없었군요.
2: Yes. 아, 동사를 쓰긴 했는데 네. 만약 그렇게 했으면 S가 붙던가 뭔가 써야 되는데
0: 아~
2: 네, 맞습니다. So 네. What's happening? Or what happened? 그 정도는 괜찮아요.
0: 네.
2: Alright, so What's up? 이라는 게 있고요. 참고로 비슷한 게 또 있죠. 인사 중에.
0: 아, 이거는.
2: Hey, what's going on?
0: 아, 할게요.
2: What's going on?
0: 네, 이거는 그냥 입에 딱 붙어요.
2: 맞아요.
0: 네.
2: 근데 얘가 what's up이랑 같은 패밀리예요. 이 친구마저도 친구 표정이 안 좋아 보일 때도 Hey, what's going on?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기분 좋아 보일 때도 Hey, what's going on?
0: 아하.
2: 그냥 인사처럼도 Hey, what's going on? 그냥 인사처럼도 쓰는 겁니다.
0: 근데 이거 대신 그냥 업으로만 쓸게요.
2: 네, 간단하죠?
0: 아, 예, 네.
2: 지금 듣고 있는데 영혼이 안 보였어요.
0: 맞아요.
2: 네. So what's going on? 자, 여기 지금 보세요. 슬기 씨가 이제 좀 느낌이 온 것 같아요.
0: 네.
2: 이게 뭔가 대단한 표현이 있어요.
0: 어허.
2: Right?
0: 예.
2: 오케이. 자, 무드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이 무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런 감정, 기분을 얘기를 하죠. 그런데 기분이 좋은 상태에 들어가 있다.
0: 그쵸.
2: 이렇게 하면 in a good mood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동사랑 같이 섞어주시면 아 좋은 기분 안에 들어가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제인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제인이 기분이 좋아. 제인이 기분이 좋아 보이더라고.
0: Jane is in a good mood.
2: 그렇죠. 비동사만 살짝 바꿔서 Jane is in a good mood. How about this? 그는 기분이 좋지 않아. 뭔가 표정이 안 좋고 뭔가 오늘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
0: Yeah, he is in a bad mood.
2: He is in a bad mood.
0: Yes.
2: Good, good, good. 저는 마음에 들어요. 저는 단순하게 이것을 난만
0: 부정으로.
2: 걸었어요. 네. 그런데

0: bed로 쓰셔도 좋습니다.
1: 아, 그래요?
0: So, he is in a bad mood or he is not in a good mood. 물론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있죠.
1: 네.
0: 기분이 좋지는 않아. 혹은 기분이 나쁜 상황이야.
1: 아.
0: 뭐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네. Okay? So, 사실 그걸 제가 응용 문장으로 드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1: 아, 그래요?
0: 그거 한번 해볼게요.
1: 제가 항상 한 발 앞서가요. 네.
0: bad를 써서 야, 조심해야 돼. 엄마 기분 지금 안 좋아.
1: 야.
0: 안 좋으셔. 엄마. 어.
1: Mommy is in a bad mood.
0: 그렇죠. Mommy or mom is in a bad mood. 이러면
1: yeah.
0: 확실하게 기분이 안 좋은 상황인 겁니다.
1: Mm-hmm.
0: Yes. All right. 표정만 봐도 우리 느낄 수 있죠.
1: 네, 네. 맞아요.
0: All right. 자, 참고로 이거는 교재에 필기해 두시면 나쁘지 않는데요. 이거 하나 알아두세요. Mood swings라는 게 있습니다.
1: 오.
0: 네, 이게 우리 흔히 말하는 감정, 기분, 기복 있죠.
1: 저 이거 부자예요. 기복 부자.
0: 많이 갖고 계시군요.
1: 박슬 기복 부자. 예. 제가 정말 심해가지고
0: 아,
1: 저희 남편이 많이 와, 힘들어해요.
0: 남편분이 예. 보시고 계시면은 그냥 조용히 커피 한잔 드시면서
1: 예.
0: 하실 것 같아요.
1: 그렇죠.
0: So, 이게 스윙이라고 하는 게 흔들흔들 하는 거잖아요.
1: 네.
0: 그렇죠? Mood swings도 나중에 제가 다이얼로그에 한번 넣어서 같이 입영작 해볼게요.
1: 네.
0: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re in a good mood. What's up?
1: You are in a good mood. What's up?
0: 자, 이유가 있었습니다.
1: 뭐죠?
0: 우리 시험 문장. 오. 오래된 재킷 안에서 업을 찾았지롱.
1: 아,
0: 오, yes.
1: 우리는 진짜 이 네. 마지막 어미를 참 많이 변환하잖아요.
0: 맞아요.
1: 몸에 찌롱, 아싸리, 뭐뭐 했다. 뭐
0: 이런.
1: 그러니까.
0: 이응이 들어가면 기분이 좋아요.
1: 기분이 좋고
0: 맞아요.
1: 떠 있잖아, 약간.
0: 맞아요.
1: 예, I found five in my old jacket.
0: Yes.
1: 오, 여기에서 끊어도 될 것 같아요.
0: 오, 오케이.
1: 네, 그러면 five 오불.
0: 오불.
1: 5불이 $5라는 얘기잖아요.
0: Okay, yes.
1: So, 그래서 5 달러스 이건가요? 예. 아, 근데 이거 헷갈리니까 이게 헷갈리니까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쓰면 돼요.
0: 잠깐만, 이러면 할 말이 없는데 누가 저기 이거를
1: 아, 이거 보통... 너무 헷갈려. A 같기도 하고
0: 네.
1: 그죠?
0: 근데 왜냐면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게
1: 예.
0: 이렇게 하고 나서 숫자 5를 그 뒤에 이제 써야 되거든요.
1: 아, 그러네. 5 앞에 나왔네요.
0: 자, 그래도 나쁘진 않고 대신에 dollars 할 때 뒤에 A인 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1: 아,
0: D-O-L-L-A-R-S.
1: 아,
0: dollars.
1: 5랑 A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1: 아하.
0: 자,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 단어도 당연히 맞습니다. 달러. 근데 그거 말고 다른 거 가져왔어요.
1: 응?
0: 바로
1: 다른 게 또 뭐 있죠?
0: box.
1: 에?
0: 어? 뭐 처음 들으셨죠? 보셨나요?
1: 저 몰라요.
0: 오케이, 오케이. So I found $5 in my old jacket.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bug은요.
1: 예.
0: 달러, 불. 똑같은 뜻입니다. 이게 더 구어체에 가까운 표현인데요. 한국에서도 보세요.
1: 예.
0: 너 $5 있어? 해외여행을 가도요.
1: 예.
0: 한국 사람들끼리 희한하게 $5 있어? 이렇게 안 쓰고 보통. 5불 있어?
1: 5불 있어?
0: 10불 있어?
1: 맞아요.
0: 불을 많이 쓰거든요.
1: 그게 더 간단하고.
0: Right?
1: 네.
0: 약간 그런 개념이라 볼 수 있는데 이 BUCK, bug은 사슴을 얘기를 해요, 원래.
1: 아.
0: 예전 단어로 어린 사슴 이렇게 얘기해요.
1: 네.
0: 옛날에는 이제 사슴의 skin으로 화폐 단위로 썼기 때문에 화폐로 썼기 때문에 그렇게 유래가 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bug을 회화체에서 저도 그렇고요. dollars라고 하는 거는 뭔가 좀 진지한 분위기에서 쓰는 거 아니면 많이 잘 안 쓰는 편이에요.
1: 네.
0: So, bug 추천드릴게요.
1: Oh, bug.
0: Yeah.
1: Okay.
0: Okay, so bug이 나왔고요.
1: 음?
0: So, I found $5. 근데 어디 있어요?
1: In my old jacket.
0: Exactly. in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을 얘기를 하죠?
1: 안쪽인데요.
0: That's right.
1: 네.
0: So, in 명사를 쓰니까 명사 안에 혹은 명사 안에서. 근데 우리말로는 그냥 명사에서라고도 쓰면 이 컨텍스트로 알아듣기는 하죠.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내 주머니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1: In my pocket.
0: In my pocket. 자, 이번에는요.
1: 음?
0: 그 서랍 안에서, 서랍장 안에서.
1: 그
0: 서랍장이라고
1: in
0: 할게요.
1: In the drawer.
0: 오케이. 아, okay. 자, 문장 만들어 볼게요. 그거 내 파켓 안에 있었어. 과거형으로.
1: 아, that was in my pocket.
0: It was,
1: it
0: in,
1: was
0: my
1: in my
0: pocket.
1: pocket.
0: 자, how about this? 나는 그 열쇠를 찾았어. 그런데 그 서랍장 안에서 찾았다.
1: 아, I found the key
0: uh-huh.
1: in
0: the
1: drawer.
0: drawer. Perfect.
1: Yes.
0: All right. So 뭔가 이렇게 가둬진 상태인 거죠,
1: 네.
0: 뭔가.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 뭐 in my room 뭐 기타 등등. 자, 읽어 보겠습니다. It was in my pocket.
1: It was in my pocket.
0: I found the key in the drawer.
1: I found the key in the drawer.
0: All right. 자, 본문도 같이 여러분들 읽어 볼게요. I found $5

0: bucks in my old jacket 아니라 jacket.
1: Jacket. I found $5 in my old jacket.
0: There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You're in a good mood. What's up? You're in a good mood. What's up? I found $5 in my old jacket. I found $5 in my old jacket.
0: 네, 다음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Nice! What are you going to do? It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대박, 그걸로 뭐 할 거야?
1: 아, 근데 되게 착한 친구다. 사실 5달러 찾았다고 하면은 뭐 우리 돈으로 한 7, 8천 원 조금 넘나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유, 요즘에는... 찾아도 그걸 찾았어? 나라면 그럴 것 같은데.
0: 근데 그런 경우 많아요, 사실.
1: 그쵸?
0: 상대방의 에. 행복이 약간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1: 그렇죠.
0: 막 이럴 때 있거든요.
1: 그 약간 좀 뭔가 그 마음으로 배도 아프고 에.
0: 이 정도면 보통
1: 잘 받아줬어.
0: 로또가 돼야 이 정도 얘기하지 않나 싶은데 아 너무 착해요.
1: 너무 착하다.
0: Right. So nice. 에.
1: What are you going to do? Eat.
0: 이것도 자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잠깐만요. 그럼 nice가 대박이고 What are you going
0: to?
1: 여기까지 자를까요? 아, 두까지 자를까요?
0: 아, 네네네. 어. 어, 지금 너무 아팠어요.
1: 예. What are you going to do?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그걸로.
0: 그걸로.
1: 그것으로.
0: 그것으로.
1: 그것으로. 그럼 about이신가?
0: About it.
1: 그거에 대해 뭐 할 거야?
0: 오, 오케이, 오케이. 예. What are you going to do about it?
1: 그걸 가지고 뭐 할 거야? 뭐 이런 건가? Bring이신가요?
0: 오케이. 아. 자, 근데 생각해보면 예. about 또 나쁘진 않은데 의미가 오.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요.
1: 아.
0: 어, 일단은 제가 정답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알려드릴게요.
1: 이거 좀 헷갈리는데요. 네. 아!
0: Right. With라고 하는 거.
1: With가 있네.
0: 이게 뭐예요? With가.
1: With 몸을 가지고.
0: 그렇죠.
1: 아, 그렇죠.
0: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아, 가지고 네. 뭔가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나와 함께 있는 겁니다. 사실 with 자체가.
1: With까지 왜 생각을 못했을까요?
0: Right, right.
1: 네, 아쉽네요.
0: 근데 about도 어느 정도는 뉘앙스가 비슷하기는 해요. About it. 그거에 대해서 너 어떻게 할 거니? 이거를 뭐 적응을 할 거니?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어느 정도는 그걸 가지고 뭐 할 거니랑 좀 비슷하게 이 상황에서는 좀 비슷하다고 보기도 해요.
1: 네.
0: 오케이. 근데 뭐 이런 거는 좀 다르겠죠. 예를 들어 사람을 쓸 때는 hey, 영화 같은 데서 What are you going to do about him? 누군가 이렇게 있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할 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건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1: 오, 네네.
0: 아, 뭐 그거 그런 식으로 사람한테 쓰기 조금 더 적당할 것 같은.
1: 아, 네. 그렇구나.
0: 오케이, okay, so 여기서는 이제 물건을 가지고 여기서는 돈을 가지고 네. 뭘 할 것이냐? So 저는 오늘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자르지 않았어요. 물론 의문사가 이렇게 왔죠. 무엇을?
1: 네.
0: Are you going to do? 여러분, be going to는 계획에 대해서 전달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네.
0: 그래서 너는 그거를 가지고 뭘 할 거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사실은 with 뒤에 여기서는 돈이잖아요.
1: 네.
0: 그거 대신에 다른 걸 넣어도 되죠. 그럼 그거 가지고 뭘 할 거냐? 너 명사로 뭐 할 거냐?
1: 네.
0: 자,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는 is로 돼 있지만 그 돈이라고 하면 영어로 어떻게 해요? 그 돈.
1: 그 돈?
0: The
1: money.
0: The money. 아예 그렇게 풀어서 해보자고요.
1: 네.
0: 너 그 돈으로 뭐 할 거니?
1: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e money?
0: 그렇죠. 이번에는 it 대신에 너 이걸로 뭐 할 거야? 너 이걸로? 이걸로 뭐 할 거야?
1: 이거.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is?
0: 그렇죠.
1: 아.
0: Hey,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is?
1: Yes.
0: 이걸 가지고 뭐 어디에 쓸 거냐?
1: 아하.
0: 이런 식으로 또 바꿀 수 있겠죠. 굉장히 네. 이거는 오히려 여러분 심플한 입영작이에요. 왜냐하면 길어 보이지만 이거는 그대로 쓰면 되기 때문에.
1: 왜냐하면 What are you going to do? 이거를 너무 많이 듣고
0: 맞아요.
1: 우리가 뭐 써본 적은 많이 없어도 좀 익숙하거든요.
0: 맞아요.
1: 거기에 with만 우리가 연결해 주면 되니까
0: exactly.
1: 영작을 so what are,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What are you going to do? What are you going to do?
1: 예.
0: 막 이런 식으로 하면 너 어떻게 할 거야? 뭘 할 거야?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1: 네.
0: 오케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e money?
1: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e money?
0: Hey,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is?
1: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is?
0: 자, 그러면 응용으로요.
1: 네.
0: 대답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걸로 뭐 할 거야? 이랬어요.
1: 네.
0: 이런 만약 대답으로 be going to를 넣어서 나는 장난감을 살 거야? 그것으로.
1: 오호.
0: 어떻게 할까요?
1: I'm going to buy a toy with it.
0: 그렇죠? 그걸 가지고 나는 토이를 살 것이다.
1: 아.
0: 그대로 질문형에서 평소문 대답으로 바꿔버린 거죠.
1: 네.
0: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0: 입영작을 할 때는 질문형 입영작을 할 때는 대답하는 사람도 한 명 더워서 같이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네.
0: Nice.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1: Nice.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0: 네. 자, 근데 실제로 요즘에는 막 물가도 오르고 해가지고 살 수 있는 게 많이는 없지만 요 정도 어떨까요?
1: 에?
0: 과자 좀 살까 생각 중이야.
1: 그렇죠. 예, 과자면
0: 어디에요?
1: 뭐 충분하죠. 한 두 봉 정도 사실 수 있어요.
0: 가능합니다, 예. 요즘에.
1: I'm thinking of buying some 과자를 좀 사는 거니까
0: 앞에서부터 가볼까요?
1: I'm thinking. 나는 생각 중이야. 이거를 살까? 여기서
0: 오케이.
1: 끊을까요?
0: 좋아요.
1: 네, 여기서 끊고 그다음에
0: I'm thinking of what?
1: 여기는 과자니까 스낵.
0: 오,
1: yeah.
0: 오케이. Mm-hmm. Alright, so I'm thinking of it. 뭐 무슨 생각을 한다는 거야? 아, of buying some snacks.
1: Yes.
0: 정답. Perfect. Mm. Okay. So snack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과자, 간식이죠.
1: 네.
0: 일반적으로는 s를 많이 붙여서 쓰게 됩니다. Snacks라고 해가지고. 자, 그리고 이 참고로 요거 하나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스낵이라고 하는 게 있고 트릿이라는 게 있어요.
1: 네.
0: 근데 이거 둘 다 어떻게 보면은 과자 아니면은 뭐 트릿이 원래 누구를 접대할 때
1: 맞아요.
0: 손님이 오셨을 때 그럴 때 쓰는 아 접대하다도 되지만 접대 음식도 트릿이라고 쓸 수 있어요.
1: 아.
0: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간식이라는 의미에서는 비슷하게 또 쓸 수가 있습니다.
1: 네.
0: Do you understand?
1: 네.
0: Alright. 자 그리고요 여기 지금 중요한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뭐 있을까요?
1: 중요한 패턴이요?
0: Mm-hmm.
1: Buying? Buying. 예, 아니요.
0: 아닌 것 같아요.
1: I'm thinking.
0: 그렇죠.
1: 네.
0: 자, 나 고민할 때 있죠, 우리.
1: 네.
0: 아, 나 그거 할까? 아, 나 요즘에 그거 고민 중이거든.
1: 아.
0: 막 이러면서, right? 자, 이럴 때 think of the ing를 넣는 거예요.
1: 오.
0: So think of doing something 이라고 얘기를 하면 뭐 할까? 생각을 하다인데 얘는 대부분 생각 중이야로 쓸 확률이 높아서
1: 네.
0: 항상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부러 제가 오늘은 진행형으로 고정을 해버렸어요.
1: 오.
0: So I'm thinking, she's thinking, are you thinking? 이렇게 하게 되면 고민 중이다, 생각 중이다 of doing something.
1: 네.
0: Alright, so 예를 들면 스페인어를 배우고 싶은 거예요.
1: 오, 멋지다.
0: Spanish, right?
1: 네.
0: 나 있잖아. 스페인어 배울까 생각 중이야. 그럼 일단 난 생각 중이죠.
1: I'm thinking,
0: 그 다음에?
1: Of learning Spanish.
0: Spanish. There you go. I'm thinking of learning Spanish.
1: Mm-hmm.
0: 자, how about this? 너 그거 팔까 생각 중이니?
1: 오.
0: 너 그거 팔까 생각 중이야?
1: 중고 거래?
0: 그죠? 질문형입니다.
1: 아, 생각 중이야?
0: 아하.
1: Are you thinking of selling it?
0: Selling it? 맞습니다.
1: 어허.
0: 이거는 사용 빈도가 너무 높아요. 그렇죠?
1: 네.
0: 아, 고민 중이야, 생각 중이야. 나 생각 중이었는데 과거 진행도 가능하겠고요. 그렇죠? Alright, so 이 정도로 사실은 의미절로 끊는 게 맞습니다.
1: 네.
0: Okay? 자, 같이 낭독해 볼게요. I'm thinking of learning Spanish.
1: I'm thinking of learning Spanish.
0: Are you thinking of selling it?
1: Are you thinking of selling it?
0: That's right. 자, 그리고 참고로요. of 대신에 about을 쓰셔도 괜찮아요.
1: Think about.
0: 네. 원래는 이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한다라고 할 때
1: 네.
0: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있거든요. Think of something 한다는 것은 그것을 떠올리는 느낌이에요. 그냥
1: 네.
0: 단순하게. 근데 think about은 떠올리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딥하게 생각한다라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런 의미에서 그냥 단순하게 고려 중이다라고 할 때는 둘 다 큰 차이 없이 쓸 수 있습니다.
1: 네.
0: So I'm thinking about buying 이라고 해도 된다는 거예요.
1: About 뒤에도 ing 와야
0: exactly.
1: 되고요.
0: Exactly.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 네.
0: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1: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0: Al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Nice.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Nice.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0: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오래된 재킷 안에서 옷을 찾아 지롱.
1: I found 5 bucks in my old jacket.
0: 자, 두 번째는요. 과자 좀 살까 생각 중이야.
1: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0: Alright, very nice.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You're in a good mood. What's up? You're in a good mood. What's up?
1: I found $5 in my old jacket. I found $5 in my old jacket.
0: Nice!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Nice!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1: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2: Ne, 입으로 직접 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3: 여러분, 이 패턴이 뭐유 볼까요?
2: 네, 굉장히 심플한 거 먼저 할게요. in 명사. 네. 그래서 명사 안에 뭐 안에서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겠고요. 목소리 키워 주세요.
3: 네.
2: 아, 그거 내 주머니 안에 있었어. 그러니까 야, 너 그 여권 없어졌었대매. 막 이러면서 그거 yeah. 내 주머니 안에 있었대요.
3: It was in my pocket.
2: There you go. Oh, thank God. 막 이러면서. 자, 두 번째. 나 그 서랍에서 그 열쇠 찾았어. 나는 그 열쇠를 찾았다. 어떻게 해요?
3: I found the key.
2: 그 서랍 안에서.
3: In the drawer.
2: In the drawer.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3: Yeah.
2: 오래된 재킷 안에서 옷을 찾았지롱. 자, 나는 옷을, dollars 말고 뭐 있었죠?
3: Box.
2: Box, right? So 나는 옷을 찾았다. 나의 오래된 재킷 안에서.
3: I found $5 in my old jacket.
2: 아, 대박입니다. 아주 hey. 좋았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t was in my pocket. I found the key in the drawer. I found $5 in my old jacket. 알라이트, 다음은요? 아, I'm thinking of doing something.
3: Yes.
2: 조금 길어 보이지만 보고하셔도 됩니다.
3: Mm-hmm.
2: 나 스페인어 배울까 생각 중이야. 고민 중이라고.
3: I'm thinking of learning Spanish.
2: Ooh, nice. 자, 이거는 또 언어를 바꾸면서 응용해봐도 괜찮겠죠,
3: 네.
2: 그렇죠? 자, how about this? Snacks를 써서 과자 좀 살까 생각 중이야. 나 생각 중인데 약간의 과자들을 살까 생각 중이야.
3: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2: 그렇죠.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Okay, let's try one more. 이번엔 질문형입니다.
3: 네.
2: 너 그거 팔까 생각 중이니? 왜냐면 그럴 거면 나한테 팔아 이럴 수 있잖아요.
3: 그쵸, 그쵸.
2: So 너 그거 팔까 생각 중이야?
3: Are you thinking of selling it?
2: Oh, very nice. Are you thinking of selling it? 뭐 부정도 가능하겠죠? No, I'm not thinking of selling it. 이런
3: yes.
2: 식으로. 자, 같이 읽어볼게요. I am thinking of learning Spanish.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Are you thinking of selling it? 네,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4: You're in a good mood. What's up?
5: I found $5 in my old jacket.
4: Nice.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5: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2: 네, 미션 해결할까요?
3: 네, 슬기롭게 미션
2: 해결!
1: 어? You're in a good mood. What's up?
3: I found $5 in my old jacket.
1: Nice.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3: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1: Oh, good idea.
3: Yay!
1: Something delicious.
2: Yes.
3: Wow.
2: 수고하셨습니다.
3: 정말 잘하십니다.
2: Good job, you guys.
3: 네.
2: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3: 그들은 몇 시에 도착했죠?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2: 네.
3: What time did they arrive?
2: Very 였습니다. nice. What time을 활용을 했죠.
3: 네.
2: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Be thinking of doing something.
3: 네.
2: Right? 이용해서 다음 영작해주세요. 나 자전거 살까? 생각 중이야. 나 자전거 살까 생각 중이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2: 네, 자 다이얼로그 우리 나와 있는

0: 것을요, 그냥 두지 마시고 낭독도 몇회 하시고요. 그리고 친구와 함께 액팅하는 거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1: 집에 뭐 자녀분이나 아니면 남편, 뭐 혹은 아내분 계시다면 함께 또 연기해 보는 것도 예, 좋습니다.
0: That's right. 네. Alright.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Bye.

0: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우리 가슴에는 보이지 않는 작은 문이 하나 있지.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마음의 방으로 향하는 길이 나와. 그곳에서 오늘은 어떤 마음을 만나게 될까?
1: 샘이 난다, 샘샘이!
2: 안녕, 난 지아야. 오늘은 유치원에서 그림 그리기 수업이 있어.
3: 자, 오늘 그리기 시간에는 친구와 가장 즐거웠던 순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려볼 거예요. 짜잔! 이건 선생님이 그린 그림인데 선생님은 얼마 전에 친구랑 미술 전시회 갔을 때가 정말 즐거웠거든요. 여러분은 친구와의 즐거웠던 순간 기억해요? 어, 희민이!
4: 저는 소희랑 같이 영화 보러 갔을 때 엄청 즐거웠었어요.
3: 영화 보러 갔을 때? 자,

0: 어, 은우.
1: 저는 시우랑 파자마 파티 했을 때요.
0: 오, 그럼 시우는?
2: 유니야, 나 너랑 키즈 카페 간 거 그릴 거야. 넌?
3: 나도 그거 그리려고 했는데.
4: 은우라.
2: 우리 똑같은 거 그리겠네?
3: 그니까. 우리 둘 다 예쁘게 그려보자.
1: 이게 공부마입니다.
5: 나는 윤희가 좋아. 윤희는 착하고 친절하고 뭐든지 다 잘해. 그래서 어떨 땐 윤희가 좀 부럽기도 해.
6: 선생님, 저 다 그렸어요.
7: 그래? 자, 어디 보자. 지연은 친구랑 뭐 하는 거 그린 거야?
6: 윤희랑 키즈 카페에서 논 거예요.
7: 아, 그렇구나.
6: 선생님, 저도 다 그렸어요.
7: 오, 보자.
6: 이게 저, 이게 지아예요.
7: 아, 윤희는 지아랑 키즈 카페 간 거 그린 거구나.
6: 네.
7: 어, 볼펄장에서 노는 거 완전 신나 보이네.
6: 맞아요. 아, 그리고 이 미끄럼틀도 엄청 재밌었어요.
7: 그러니까.
5: 똑같이 키즈 카페 간 그림인데.
7: 맞아, 너 그려봐, 알았지?
5: 윤희가 나보다 훨씬 더 잘 그렸잖아.
7: 다 그렸어?
8: 봐봐, 한번.
6: 지아야, 네 그림 봐봐.
9: 나 아직 다 못 그렸어. 더 그려야 돼.
5: 유치원 수업이 끝나고 나는 윤희랑 희민이랑 같이 놀이터에서 놀았어.
10: 얘들아! 아! 아!
6: 우리 대탈출 놀이 할래?
10: 그래, 그래!
6: 그게 뭔데? 술래가 보물을 숨겨. 그러면 다른 친구들은 그 보물을 찾는 거야. 그리고 저 미끄럼틀을 통해서 탈출할 수 있어. 아, 그리고
5: 윤희는 재밌는 놀이도 많이 알아.
6: 어때, 어때? 재밌겠지?
10: 와, 재밌겠다!
6: 준비? 빨리 하자! 준비!
5: 그래서 친구들이 다 윤희를 좋아해. 나도 윤희처럼 재밌는 놀이 많이

0: 얘들아 안녕.
1: 안녕하세요.
0: 어머, 윤희 못 본 사이에 키가 많이 컸네. 뭘 먹고 이렇게 큰 거야? 우리 희민이한테도 비결 좀 알려주라.
1: 아, 저 매일 저녁에 줄넘기 하거든요.
0: 줄넘기가 비결이구나. 하루에 몇 번씩 하는데?
2: 나도 요즘 키 많이 컸는데. 나도 줄넘기 잘하는데.
0: 우리 다음에 그럼 또 보자.
1: 네.
0: 가자.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
1: 잘 봐.
3: 잘 봐.
4: 근데 윤희 너 진짜 하루에 줄넘기 100개씩 해?
1: 응, 당연하지.
4: 나도 그 정도 한대. 그럼 우리 줄넘기 내기할래? 누가 안 걸리고 더 많이 하나.
1: 그래, 좋아.
4: 내가 이길 거야. 줄넘기는 윤희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1: 셋, 넷, 다섯, 어, 어!
5: 뭔가 잘못됐어, 단단히.
1: 셋, 넷, 다섯, 어, 어!
6: 지금 걸렸다! 윤희가 좀 잘한다!
1: 윤희가 이겼다!
7: 와!
4: 뭐야? 줄넘기도 윤희가 나보다 훨씬 더 잘하잖아.
6: 와, 윤희야, 넌 어떻게 줄넘기를 그렇게 잘해?
1: 아,
4: 윤희는 왜 나보다 뭐든지 더 잘하지? 그림도 나보다 잘 그리고 친구들한테 인기도 많고. 나 기분이 이상해. 짜증나고 막 화나려고 해.

0: 간다, 세민아. 뭐든지 지아보다 잘하는 윤희한테 세민아서 윤희가 미워. 정말 정말 미워. 얄미운 윤희가 방 발로 뻥 차버려.
1: 어? 지아야. 내 가방 왜 발로 차?
2: 실수야.
1: 실수?

0: 윤희가 그린 그림 지아보다 잘 그려서 꼴도 보기 싫어. 윤희 그림 내가 다 망쳐버릴 거야.
1: 비상 비상, 지아의 마음이 위험해. 지아를 마음의 방으로. 오호.

어디지? 저 방에 누가 있나 봐.

0: 망쳐버릴 거야! 망쳐버릴 거야!
1: 잠깐! 너 누구야?
0: 어? 지아구나! 나야, 샘샘이!
1: 샘샘이?
0: 응, 샘샘이! 샘나고 질투 나는 지아 너의 마음! 지아, 너 윤희가 너보다 줄넘기 잘하는 것 같아서 샘나지? 그리고 친구들이 윤희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샘나지?
1: 맞아, 샘나. 윤희가 나보다 그림 더 잘 그리는 것도 샘나.
0: 그래서? 윤희 그림 내가 다 망쳐버릴 거야! 야!
1: 안 돼!
0: 왜 안 돼?
1: 그러니까 좀 전에 나한테 윤희 그림 망치라고 시킨 게 샘샘이 너였구나.
0: 맞아! 윤희 가방 발로 빵! 차버리라고 시킨 것도 나였어!
1: 그럼 안 돼. 친구를 괴롭히면 안 된다고.
0: 아, 그치만! 윤희가 미운걸! 너도 윤희 밉잖아. 그치?
1: 밉냐고?
2: 윤희야, 나 너랑 키즈카페 간 거 그릴 거야.
3: 나도 그거 그리려고 했는데.
2: 우리 똑같은 거 그리겠네?
3: 그니까. 우리 둘 다 예쁘게 그려보자.
4: 하나, 둘, 셋, 넷, 다섯.
1: 아니, 나 윤희 밉지 않아. 나 윤희 좋아해.
0: 좋아해?
5: 그런 거 같더라. 지아는 윤희랑 놀 때 엄청 즐거워 보여.
0: 그럴 리가. 지아는 윤희랑 놀 때 행복하지 않아. 윤희는 다 잘하는 것 같고 지아는 다 못하는 것 같아서 지아는 윤희가 미울 거야.
1: 미운 게 아니라 나도 윤희처럼 잘하고 싶은데 잘 못해서. 그래서...
5: 그래서 지아 마음이 뾰족해졌군요. 바로 저렇게.
0: 그래, 나 지금 뾰족해. 지아는 뭐든 다 1등 했으면 좋겠다고.
5: 근데 지아가 다 1등 할 수 있나?
0: 당연하지. 우리 지아는 뭐든 다 1등 해야지. 그치 지아야, 1등 할 수 있지?
1: 샘샘아, 내가 어떻게 다 1등 해?
0: 헐, 왜 못해? 너 태권도도 잘하고 그리고 여기 혼자서 단추도 잘 잠그잖아. 그렇게 다른 것도 다 1등으로 잘하면 되지, 안 그래?
1: 내가 잘하는 것도

0: 청삼이 왜안 사라져? 왜 여기 있어?
1: 지아야, 샘샘이는 사라지지 않아. 항상 네 마음속에 있을 거야.
2: 뭐? 싫은데? 삼삼이 때문에 내가 또 친구들한테 심술 부리면 어떡해?
1: 그래. 샘샘이 때문에 심술이 날 수도 있지. 근데 때론 샘샘이도 꼭 필요하다.
0: 삼삼이가 필요하다고?
1: 샘샘이는 지아가 더 열심히 노력하게 도와주거든. 윤이 그림을 보고 샘이 날 때 지아가
3: 나도 앞으로 그림 더 열심히 그려볼 거야
1: 하고 더 노력하게 될 수도 있지. 줄넘기 잘하는 윤이 보고 샘이 날 때 지아가
3: 나도 앞으로 줄넘기 더 열심히 연습할 거야
1: 하고 노력한다면 지아는 줄넘기를 정말 정말 잘하게 될지도 몰라.
0: 그렇구나. 샘샘아, 사라지란 말 취소. 너도 내 소중한 마음이야.
4: 지아야, 지아야.
0: 어?
4: 지아야. 어? 너 뭐해?
5: 윤이야, 아까 네 가방 발로 차서 미안.
4: 아, 괜찮아. 가방을 바닥에 놓아서 그래.
5: 근데 윤이 너 어떻게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려?
4: 아, 나 매일 그림일기 그려서 그런가?
5: 그림일기? 그게 뭔데?
4: 매일매일 오늘 있었던 일 그림으로 그리는 거.
5: 그럼 나도 이제부터 그림일기 그려볼까?
4: 근데 매일 하려면 엄청 귀찮긴 해.
5: 그렇겠다. 그럼 일주일에 한 번만 할까?
4: 그래도 좋지. 가자.

0: 사모님 누나 일어나봐요.
1: 왜 안 일어나?
0: 이거 맞잖아.
1: 비키세요.
0: 사모님 누나.
2: 무슨 일이에요? 다친 건가요?
0: 모르겠어요. 갑자기 나무에서 떨어졌는데 한참이 지나도 깨어나질 않아요.
2: 일단 접수부터 할게요. 이름이 사분이랬죠? 어떤 곤충이죠?
1: 예, 사슴벌레예요. 그런데 몸도 이렇게 딱딱하게 굳고 숨도 안 쉬는 것 같은데 설마 죽은 건 아니겠죠?
2: 죽어요? 설마요? 아, 진짜 숨을 안 쉬는 것 같아. 그렇다면
0: 아이고 사분이 누나.
1: 사분씨 이게 무슨 일이야.
2: 비키세요. 어서 진료실로. 비니 선생님
3: 오늘의 환자 사슴벌레 암컷. 몸이 죽은 듯이 딱딱하게 굳었어요. 역시 눈동자의 반응이 전혀 없네요. 몸도 죽은 사슴벌레처럼 딱딱하게 굳고.
0: 역시 죽은 건가요?
3: 그런가? 심장은 뛰고 있단 말이야.
1: 아이, 그럼 살아있는 거네?
3: 그게... 몸은 죽은 곤충 같은데 심장은 뛰니 이건 살아있는 것도 죽은 것도 아닙니다.
0: 네? 그럼 좀비!
3: 의사를 오래 했지만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혹시 떨어질 때 머리에 이상이
2: 선생님! 자, 머리 촬영한 사진 나왔어요.
3: 마침 나왔네요. 자, 어디 보자.
1: 왜요?
3: 머리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2: 깜짝 놀랐잖아요.
3: 근데 몸이 왜 이렇게 된 거지?
2: 저기, 근데... 이쪽 분은 집게 모양의 턱이 강한 사슴벌레, 이쪽 분은 뿔이 강력한 장수풍뎅이잖아요. 어쩌다 두 분이 같이 사분 씨를 데려온 거예요?
0: 아, 실은 저희 둘이 싸우고 있었는데.
3: 네? 왜 싸워요?
0: 저희가 싸운 이유는
1: 문제!
4: 사슴벌레와 장수풍뎅이가 싸우는 이유는?
5: 1번, 가만히 있으면 심심해서. 2번, 나무 수액을 차지하려고.
2: 에이, 심심한데 왜 싸워?
3: 그니까 정답은 2번, 나무 수액을 차지하려고.
0: 맞아요, 사슴벌레도 장수풍뎅이도
1: 시큼하면서도 상큼한 나무 수액을 좋아하거든요.
5: 숲에 장수풍뎅이들이 찾은 수액 맛집, 우리들의 아지트 나무가 있거든요. 장수라, 안녕! 여기서 더 맛있는 수액 냄새가 나는데.
6: 내 자리야.
5: 가끔 자리 다툼도 하지만 장수풍뎅이들은 아지트 나무에서 수액도 먹고 사랑도 하고 아기도 키우죠.
6: 사슴벌레가 아지트에 들어왔다.
5: 저리 가, 이얏.
0: 누가 우리 사슴벌레 건드렸어?
7: 내가 그랬다. 우리 수액을 빼앗아 먹었거든.
0: 참나, 수액에 무슨 주인이 있어? 나눠 먹을 수도 있지.
7: 이 나무는 내가 먼저 찾았어.
0: 그렇게 지키고 싶을 정도로 수액이 맛있나 봐. 더 뺏고 싶은 걸?
7: 새돌이네. 좋다, 너에게 결투를 신청한다.
0: 결투?
7: 결투에서 지면 순순히 물러나는 거야. 어때?
0: 좋다. 그렇게 우린 나무를 차지하기 위한 결투를 시작했죠.
6: 사돌이랑 장풍이가 싸운대.
8: 어머, 내 친척 동생 사돌이잖아. 사돌아, 내가 응원할게.
0: 싸움 구경을 하려고 금세 사슴벌레들도 모였어요.
7: 바다라 뿔!
0: 내 턱으로 막아주마!
7: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8: 이겨라! 이겨라! 아이고!
0: 잠깐! 사부니 누나! 그렇게 된 거예요.
2: 응원을 너무 열심히 하다 심장마비가 왔나?
3: 어, 아니야. 심장은 잘 뛰거든.
2: 어? 아, 근데 왜 몸은 죽은 사슴벌레 같은 거야?
3: 아, 이상하냐?
7: 다시 살아났어.
0: 사부니 누나, 정신이 좀 들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9: 아유, 많이 놀랬죠? 아이, 실은 나 죽은 척한 거야.
10: 죽은 척?
2: 아니, 죽은 척을 왜 해요?
9: 아이, 그건 문제로 낼게요.
10: 문제?
8: 내가 갑자기 죽은 척을 한 이유는 1번, 세계적인 배우가 되고 싶어서. 2번, 무서운 천적이 나타나서.
2: 배우로 일하는 사슴벌레는 본 적이 없는데?
3: 천적이 나타나서 그런 건가?
9: 맞아요. 정답은 2번. 아니, 아까 싸움 구경을 하는데
8: 하늘에 무서운 새가 한 마리 나타난 거예요. 사슴벌레는 천적이 나타나 위험에 처하면 마치 죽은 것처럼 연기를 해서 위기를 피하거든요.
0: 그런데 보통 적이 사라지면 몇 분 있다가 일어나는데. 아이, 누나는 한 시간 동안이나 죽은 척 연기를 한 거야? 나도 깜빡 속았잖아.
9: 일부러 늦게 일어난 거야. 아니, 어차피 네가 밀리고 있으니까 시간 끌면서 다시 체력 회복하고 좋잖아.
0: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이기고 있었는데.
9: 아니야, 너 밀리고 있었어. 그때 장풍 씨가.
0: 아이, 누나.
3: 어쨌든 진짜로 죽은 게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에요.
2: 맞아. 근데 사분 씨는 암컷이라 턱이 아주 조그만하네요. 아, 장수풍뎅이도 그런가요?
7: 예, 맞아요. 장수풍뎅이 수컷은 큰 뿔이 있지만 암컷은 뿔이 없거나 있어도 아주 작죠.
2: 그렇구나.
0: 여보세요. 뭐? 아니, 내가 없는 사이에 큰 턱 사슴벌레 형님이 나를 도와주러 왔다고?
7: 어떡하지? 여보세요. 뭐? 아이, 우리 쪽에선 코카서스 장수풍뎅이 형님이 도와주러 오신다고. 지금. 뭐? 형님들의 싸움을 생중계한다고?
2: 생중계요? 어디 어디? 오, 한다 한다. 오,
11: 나무 수액을 차지하기 위한 사슴벌레와 장수풍뎅이의 대결. 참가 선수는 크고 두꺼운 턱을 자랑하는 큰턱 사슴벌레, 단단한 뿔이 3개, 곤충계의 코뿔소로 통하는 코카서스 장수풍뎅이. 세 번의 경기 중 두 번을 먼저 이기면 승리.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남은 수액은 누가 가져갈 것인가? 오, 큰턱 사슴벌레가 코카서스 장수 풍뎅이를 번쩍 들어올립니다.
12: 내 방심했어. 기다려라.
13: 얼마든지 덤벼라.
11: 오, 코카서스 장수 풍뎅이 이번엔 꽤 저돌적입니다.
12: 이번엔 못 들어올걸. 받아라.
13: 어림없자.
12: 미치게.
14: 우와.
3: 오, 1대1이야.
15: 마지막 한 판을 이기는 곤충이 승리야.
10: 이겨라. 이겨라. 이겨라.
11: 장수풍뎅이냐 사슴벌레냐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2: 언제까지 싸우는 거야?
3: 좀처럼 승부가 나질 않나?
16: 그니까
11: 이게 무슨 일이죠? 경기 중단인가요?
10: 경기 중단?
12: 너무 지쳤어. 우리 무승부로 하자.
13: 좋아. 나머지 사도라 부탁한다.
2: 뭐야, 엄청난 기세로 도와준다고 오더니.
3: 엥? 이렇게 그냥 가는 거야?
7: 좋아. 그렇다면 사도리, 우리 다시 한번 정정당당하게 겨루자.
13: 좋아.
7: 결투다! 수행 맞추면 내가 지킨다!
4: 흥! 우리가 뺏을 건데? 승리하는 건 우리 사슴벌레다!
7: 흥! 불을 받아라!
4: 내 턱으로 막아줘봐!
7: 야! 야! 쯔!
4: 야!
7: 쯔쯔쯔!
4: 들어올리기! 터졌다!
7: 안 돼! 야, 찢었다! 간신히 빠져나왔어!
4: 운이 좋군!
7: 이제 내 차례인가? 쩌자! 따라! 야!
4: 큰일 날 뻔했어. 만만치 않은데?
7: 걸렸다. 들배지기. 자. 우와. 내가 나무를 지켰어. 우와.
4: 내가 당하다니.
3: 장풍이가 나무를 지키려 한 또 다른 이유는 장순이와 낳은 애벌레가 나무 밑에서 자라기 때문이었다.
7: 우리 수명은 1년 정도. 1년 중 9개월에서 10개월은 땅속에서 애벌레로 살아. 알에서 나온 애벌레는 허물을 두 번 벗으며 점점 자라다 번데기가 되지.
17: 아유, 귀여운 내 아기 꼬물꼬물 꼬물이. 장수풍뎅이 애벌레 잘 키우는 방법 좀 알려줄까? 먼저 썩은 나무나 톱밥은 애벌레의 먹이니까 지저분하다고 자꾸 갈아주면 안 돼. 그리고 이 톱밥도 너무 마르거나 너무 축축해도 안 되고 항상 이렇게 촉촉한 정도로. 그리고 애벌레가 너무 귀엽다고 자꾸 만지면 안 돼.

0: 알겠지? 아유, 우리 예쁜 아기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거라. 아빠가 지켜낸 이 맛있는 스웩도 마음껏 먹고 말이야. 이 스웩. 스웩. 만지면 안 돼. 자꾸 만지면 안 돼.
1: 자. 잠깐 앉아 계세요.
2: 예. 아, 참. 그 나무가 스웩 맛집인데 뺏을 수가 없네.
1: 아니, 누나가 더 맛있는 데 알아. 나중에 데리고 가줄게.
2: 아이, 알았어. 누나, 저기 있는 물 좀 갖다 줘. 누나.
1: 아, 물. 깨끗악.
2: 아, 이 누나 죽은 척 또 연기하네. 연기 좀 그만해, 누나. 누나. 아, 이번에는 몇 시간이야? 2시간? 3시간?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우리 아이 튼튼하게 쑥쑥 한동 녹용 연구소에서 어린이 녹용 칼슘 스틱을 드립니다.
2: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3: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4: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2: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3: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이분은 페파예요. 이한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0: 축제.
1: 팔팔한 조지가 할머니 할아버지 차를 타고 나들이를 갑니다.
0: 우리 지금 어디 가요, 할머니?
2: 퍼즐 축제에 가고 있단다.
0: 어, 나 축제 좋아하는데.
3: 그래, 이번 축제는 퍼즐 축제란다.
0: 에, 퍼즐 축제라고요? 얘기만 들어도 벌써 지루하네요.
2: 난 재밌을 것 같은데.
1: 팔팔가 퍼즐 축제에 도착했습니다.
0: 우와, 여기 퍼즐 진짜로 많다. 초록색은 나무 퍼즐, 빨강은 원숭이 퍼즐, 주황은 당근 퍼즐이네.
4: 어때? 다 멋지지 않니?
0: 네! 색깔이 마음에 들어요.
3: 색깔을 잘 보는 게 퍼즐을 잘 맞추는 비결이기는 하지, 페파. 색깔이 같은 퍼즐 조각은 보통 딱 붙거든.
0: 와!
5: 퍼즐을 어떻게 맞추는지 궁금하세요? 그럼 이쪽으로 와서 보세요.
0: 안녕하세요, 당나귀 할머니. 여기 퍼즐 맞추는 거예요?
6: 맞아. 처음엔 네 개의 모서리 조각을 이렇게 찾아내야 해요. 그런 다음 한 면이 일자인 가장자리 조각들을 찾아내고,
0: 그런 다음 색깔이 비슷한 조각들을 찾아서 이어붙이면 되겠네요.
6: 그거 참 좋은 방법이구나, 페파.
3: 애가 좀 똑똑하죠.
6: 조각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조심하고.
4: 에? 설마 퍼즐 조각을 잃어버린 건가요?
6: 아니요, 토끼 아저씨, 잃어버린 조각은 없어요.
4: 퍼즐 잃어버린 게 아니래요.
7: 괜히 떨었네.
0: 공룡.
1: 조지가 공룡 퍼즐을 발견했습니다.
2: 아주 좋은데?
1: 페파는 땅 지킴이 요정 퍼즐을 발견했고요.
0: 우와!
3: 멋지군.
0: 이거 사도 돼요, 할아버지?
3: 미안하지만 페파, 이 퍼즐은 경매로만 살 수 있는 퍼즐이란다.
0: 경매가 뭐예요?
3: 경매란 말이지, 많은 사람이 뭔가를 사고 싶을 때 하는 건데, 사계자가 나와서 작은 나무망치를 두드리면 시작하고 어떤 물건을 팔지 말해주지.
4: 멋진 땅 요정 퍼즐, 경매에 들어갑니다.
7: 저거였어요.
3: 그럼 저걸 사고 싶은 누군가가 손을 번쩍 들지.
7: 저요?
4: 4만 원 나왔습니다.
0: 근데요, 다른 사람도 저걸 사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3: 그러면 이렇게 손을 드는 거지.
4: 8만 원 나왔습니다.
7: 뭐?
4: 10만 원이요.
3: 손이 아니라 이렇게 코를 만져도 상관은 없어.
4: 20만 원 나왔습니다.
7: 뭐요?
4: 20만 원, 20만 원 두 번. 낙찰자는 페파 할아버지입니다.
3: 예?
4: 잘하셨습니다, 페파 할아버지. 퍼즐 값으로 20만 원 주시면 됩니다.
3: 20만 원이요?
7: 정말 통이 크시네요, 페파 할아버지.
8: 역시 페파 할아버지시네.
7: 좋은 일에 쓰는 거니까요.
3: 아이, 그렇죠. 내야죠.
2: 어머, 정말 멋진 퍼즐이네요. 나 주려고 산 거예요?
3: 예, 나 잘했죠?
2: 고마워요, 페파 할아버지. 자상도 하시지.
1: 퍼즐 축제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0: 그게 뭐지? 퍼즐 조각 같은데.
1: 여기 쓰레기통에 버려. 네, 알았어요.
0: 우리가 가진 퍼즐 중에 조각이 빠진 게 있나 보네요.
2: 어떤 퍼즐에서 빠진 건지 어떻게 알지?
0: 글쎄요, 이 조각은 주황색이니까. 허! 주황색 있는 퍼즐이 어떤 건지 알아요. 이 주황색 조각은 당근 퍼즐에서 빠진 거예요.
3: 오, 그런가 보네, 페파. 고맙다.
4: 역시 우리 손녀가 최고네.
0: 전 그냥 색깔만 보고 어떤 퍼즐이 이 색에 잘 맞을지 찾아낸 거예요.
5: 이제 보니 우리 페파가 퍼즐 전문가였는데 몰랐네.
0: 네, 이제 아셨죠?
6: 페파는 퍼즐 축제가 정말 좋았어요. 퍼즐 축제는 누구나 다 좋아하는군요.
0: 모두의 취미.
6: 쉬는 시간이 끝나고 페파랑 친구들이 들어옵니다.
7: 어머, 벌써 쉬는 시간이 끝난 거니?
0: 네, 선생님, 맞아요.
8: 지금 뭐 하세요?
7: 바구니를 하나 만들고 있단다.
9: 사면 됐지, 왜 만들어요?
10: 저희 아빠 바구니도 파는데 세 개를 한 개 값이에요.
7: 고맙다, 프레디. 근데 바구니가 꼭 필요해서 만드는 게 아니란다.
10: 그럼 왜 만드시는 건데요?
7: 이건 선생님이 한가할 때 재미로 그냥 하는 거야. 이게 내 취미거든. 선생님은 기타를 치는 것도 좋아하지.
0: 유치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좋아하시죠?
7: 맞는 말이야. 하지만 가르치는 건 내 직업이지.
9: 우릴 가르치고 돈을 버세요?
7: 그래, 수지.
10: 선생님, 선생님! 전 바구니도 기타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7: 아유, 페드로. 취미는 좋아하는 건 뭐든지 다 되는 거야.
10: 전 이런 거 좋아하는데요.
7: 춤을 추는 것도 정말 즐겁고 좋은 취미지. 취미는 또 뭔가를 모으거나 만드는 것도 될 수 있단다. 오! 너희 부모님도 좋아하는 취미가 하나씩은 있을 텐데.
0: 우리 아빠는요, 저녁 만드는 거 좋아해요. 그게 우리 아빠 취미예요.
2: 맛있다.
0: 드럼 치는 것도 좋아하시고요. 매일 신문 읽는 것도 좋아하세요.
7: 오호, 맞아. 어떤 취미는 아주 느긋한 것도 있지.
10: 아, 우리 할머니는요, 역사 재현하는 거 좋아하세요. 와! 차랑 비스킷을 드시거든요.
11: 어우, 고마워.
7: 역사 재현은 단지 차랑 비스킷만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데니. 또 다른 취미 아는 친구 있나요?
0: 우리 엄마는요, 직접 만드신 걸 사진으로 찍어서요, 컴퓨터에 올리세요.
7: 멋진 취미시네.
12: 우리 엄마도 그런 거 하시는데. 근데 컴퓨터로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그게 직업이에요.
7: 아하, 취미로 하는 일을 또 누구는 직업으로 하는구나.
0: 우리 엄마는 컴퓨터로 물건 사는 거 좋아하시는데 이것도 취미예요?
7: 그럼, 컴퓨터로 물건을 사는 것도 취미가 될 수 있지.
0: 우리 아빠는요, 당근 옷을 입는 거 좋아하세요. 이것도 취미예요?
7: 물론이지. 옷을 갈아입고 변신놀이도 많이 하잖니.
0: 수지도 간호사 옷 입는 거 좋아하는데.
13: 네, 맞아요. 그게 제 취미거든요.
7: 그렇지. 너희도 다 취미가 있을 거야.
0: 제 취미는요, 비행기 그리고 노는 거예요.
7: 좋은 취미구나.
14: 제 취미는요, 복잡한 수학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7: 아이쿠야, 그건 취미가 아니라 일 같은데.
14: 그냥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거예요.
7: 자, 이것만 봐도 취미라는 건 각자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겠지.
6: 집에 갈 시간이 되자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데리러 왔습니다.
0: 아빠, 아빠! 오늘 취미가 뭔지 배웠어요.
2: 오, 그래?
0: 아빠 취미는요, 요리랑 드럼치기랑 신문읽기 같은데 맞죠, 아빠?
2: 그래, 아빠 취미를 제대로 알고 있구나.
13: 엄마, 저는 엄마 취미가 컴퓨터로 물건을 사는 거라고 말했어요.
11: 그런 것도 취미라고 할 수 있을까, 수지?
13: 취미 맞아요. 엄마가 맨날 하는 거잖아요.
11: 맨날은 아니거든.
13: 어쨌든 많이 하시잖아요. 아주 좋아하시고요.
11: 맞아, 아주 좋아하지.
7: 아, 참, 레베카 아버지 취미도 다들 듣고 재미있어 했답니다.
3: 오, 저한테 그런 취미가 있는 줄...
10: 당근 옷 갈아입고 좋아요.

0: 있잖아요.
1: 그건 딱 한 번이었는데 분장 파티 때 입은 거고.
0: 그래도 좋아하셨잖아요.
1: 그래, 좋아했지.
2: 잠깐, 그럼 너희들 취미는 다 뭔데? 페파도 취미가 따로 있니?
0: 페파 취미는 동네방네 다 소문났을걸요? 제 취미는 바로 점점점점 지능탕에서 뛰는 거예요.
3: 페파는 자기 취미가 좋았어요. 페파의 취미는 누구나 다 좋아하는군요.

페파예요. 이엔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0: 할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진 옛 물건 중에 아기한테 줄만한 게 있는지 찾아보러 왔습니다.
1: 아하! 이거 페파가 쓰던 치발기네.
2: 정말?
3: 이걸 왜 여태 갖고 있어요?
4: 엄마, 저도 아기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요.
3: 지금 엄마 거들고 있는데 뭘 또?
4: 어? 이건 뭐예요?
1: 어머나, 저게 있네. 엄마랑 예전에 같이 만든 조각 이불인데. 어우, 세상에, 말도 안 돼. 내가 아기 때 덮던 이불인데.
4: 우와, 어떻게 만든 거예요?
1: 정해진 건 없고 아무 천이나 네모나게 우려서 다 꿰맸지.
4: 이 천은 뭐였어요?
1: 이것도 있네. 내가 제일 좋아하던 원피스였는데 너무 작아져서 못 입었거든.
3: 그거 아세요? 전 아직도 이 색이 제일 좋아요.
1: 그건 내가 어릴 때 내 방에 달았던 커튼을 잘라서 만든 거야.
0: 이불 조각 하나하나마다 멋진 추억이 담겨 있군요.
4: 할머니, 엄마, 우리 아기한테 이불 하나 만들어줄까요?
3: 어쩜 그렇게 멋진 생각을 다 했니, 페파? 누굴 닮아 똑똑할까?
1: 아유, 기특한 우리 페파. 좋은 추억이 떠오르는 천들을 모아서 만들자꾸나.
0: 페파가 엄마, 할머니랑 아기 조각 이불에 쓸 천 조각을 모으러 집에 왔어요.
4: 아빠, 좋지? 아기한테 조각 이불 만들어줄 거예요.
5: 오, 그거 정말 우와. 좋은 생각인데, 페파. 우린 여기 거대 괴물 도시를 만들었는데.
3: 가자, 페파. 침실에 오래된 옷 모아둔 게 있거든. 도시가 아주 멋지네, 조지.
5: 이 시계탑은 내가 만든 거예요.
3: 여기도 더 있네요.
1: 이제 어떤 천을 쓸지 정하기만 하면 되겠네.
4: 제일 행복할 때가 생각나는 천이요.
1: 그럼 이건 어때?
3: 페파, 네가 아끼던 우주복이야. 어찌나 좋아했는지 엉덩이에 구멍이 날 정도로 입어서 감춰놨지.
4: 맞다. 그거 빼요.
1: 오, 좋아. 그럼 이 화사한 옷은 어떨까? 엄마가 조지 첫돌 때 입었던 건데.
3: 조지가 케이크를 묻혀주셔 봐요.
4: 싫어요. 싫어. 싫어.
3: 페파, 뭐가 마음에 안 들어?
4: 행복할 때 입었던 천으로 만들어야죠. 이건 다 기분 별로잖아요.
1: 아유, 우리 귀요미. 꼭 행복할 때 입은 것만 행복으로 남는 건 아니야.
4: 네?
3: 맞아. 중요한 건 그때 기분이 어땠냐가 아니라 그 일을 떠올리면 기분이 어떠냐는 거지.
1: 내가 제일 아끼던 원피스를 떠올리면 껴있겠다고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웃긴걸.
3: 우리도 멋진 추억이 담긴 게 많을걸, 페파.
4: 우리다! 이거 찢어졌을 때 엄청 슬펐는데 지금은 보기만 해도 좋아요.

0: 이건 제가 처음 입은 빨간 원피스인데 지금도 이 색이 제일 좋아요.
1: 이제 조각 이불을 만들까?
0: 네! 이래서 어느 세월에 다 만들어요?
1: 짜잔! 만세!
2: 다행히 팔파 엄마한테 저 봉투리 있었네요. 안 그러면 밤을 셀 뻔했죠. 이윽고 밤이 돼서 팔파가 잠을 잘 준비를 합니다.
3: 이불 다 됐다. 마무리로 술을 꼭 놔야 하거든. 오! 이렇게 해야 아기가 알지? 페퍼 언니 선물이란 걸.
0: 아, 마음에 쏙 들어요. 얼른 아기한테 선물 주고 싶다.
3: 엄마도 그런데. 고마워, 페퍼. 잘 자렴.
0: 엄마, 아기가 올 때까지 조각 이불 좀 빌려 써도 될까요?
3: 당연히 되지, 페퍼. 네가 잘 갖고 있다 줘.
2: 팔파는 조각 이불이 좋았어요. 아기도 조각 이불을 좋아하면 좋겠네요.
0: 수지 할머니의 아트백.
2: 팔파는 오늘 수지란 수지 엄마, 수지 할머니랑 외출을 합니다.
0: 엄마, 우리 지금 어디 가요?
4: 모처럼 쇼핑을 하러 가지.
5: 살다 보면 꼭 정해진 대로만 가는 건 아니지. 영감이 떠오르면 어딘들 못 가겠니? 언제 떠오를지는 모르지만.
4: 하늘에서 떨어질 리는 없잖아요.
5: 차 세워!
4: 왜요? 뭔데요?
0: 하늘에서 녹슨 고물이 떨어졌는데요?
5: 저걸 보니 영감이 확 떠오르는구만.
2: 녹슨 고물차는 레베카 이모가 하는 재활용 센터 크레인에 매달려 있어요.
4: 엄마, 아니 재활용 센터에서 하루를 허비할 수는 없다고요.
5: 그냥 좀 보는 건 어때? 레베카 이모, 저 차로 뭘 어쩌려고요?
6: 폐차하는 중인데요.
5: 아니 왜요?
6: 그게 제일이니까요. 녹슨 고물차잖아요.
5: 개조하면 잘만 쓰겠구만. 왜요?
6: 마음에 들면 가지세요.
5: 어쩜 이렇게 내 마음에 쏙 드는지.
4: 다행이네요. 이제 쇼핑하러 가실 거죠?
5: 안 돼.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가서 물감 좀 가져올래? 내 미술 가방이랑.
4: 네, 엄마.
5: 페파랑 수지 친구도 데려오고. 알았지?
4: 알았어요.
5: 고맙다, 우리 딸.
0: 할머니, 우리 여기서 뭐해요?
5: 이걸로 아트밴을 만들어보려고.
0: 그게 뭔데요?
5: 밖에서 살아 움직이는 예술 작품을 직접 만드는 거야.
0: 그럼 우리 산에 가서 그림도 그려요?
5: 언덕이든 산이든 어디든 다 갈 수가 있지.
2: 수지 엄마가 데려온 팔팔 친구는 파드로와 데니, 캔디였군요.
7: 안녕. 안녕.
8: 우리를 왜 부른 거야?
0: 수지 할머니가 이 밴으로 뭘 하신다는데.
5: 이제부터 다 같이 멋진 아트밴을 만들자꾼. 네.
9: 벤의 색 칠해보기는 처음이네요.
10: 어떤 색으로 칠할 건데요?
5: 어디 보자. 내가 이 벤을 보고 있으면 얘가 말을 걸어오거든. 이렇게. 수지 할머니, 저 좀 칠해주세요. 연두색으로요.
8: 제가 벤을 보니까 얘가 말을 걸어요. 페드로, 나 좀 칠해줘. 노란색으로.
5: 아주 멋진데, 페드로.
0: 제가 이 벤을 보니까 말을 걸어요, 캔디. 파란으로 칠해주겠어? 저한테는 뭐라고 하냐면, 페파, 분홍으로 칠해줘.
11: 근데 왜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지? 그럼 그냥 흰색으로 다 칠하자.
2: 모두 수지 할머니와 함께 아트밴을 칠하고 있습니다.
6: 와, 이러니까 정말 멋지다.
5: 그쵸? 모두 같이 꾸몄어요.
12: 완세!
5: 이제 시동을 걸어볼까?
0: 뭐야? 왜 안 되지, 이거?
4: 어쩐지 이 차엔 엔진이 없어요.
6: 그게 중요한가요?
5: 당연하죠. 엔진이 없는 차로 어딜 가겠어요?
0: 산에 올라가서 그림도 그리려고 했었어요.
9: 자동차 엔진은 할아버지가 잘 아시는데.
5: 옳지. 데니 할아버지한테 전화해야겠군.
13: 여보세요? 엔진이 없는 벤을 봐달라고요? 네, 바로 갈게요. 데니 할아버지.